0: 둘 다 대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이틀차 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어제 회의에서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의제가 다뤄졌으며 오늘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관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농축 재처리 권한 문제는 원자력 협정 개정 맥락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핵추진 담수함 같은 경우에는 별도 협정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지는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과 충북, 전라, 경상권 내륙에 5에서 20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왠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자존감이 올라간 기분이 들어요. 동물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마음 나눌 개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하는 말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이나 학대 피해 아동, 자살 유가족 등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유기견들을 목욕시키거나 산책하고 반려견 간식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이 치료되고 문 밖으로 나설 용기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강아지 덕분에 영혼이 성장했고 세상을 보는 창이 달라졌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강아지들도 분명 좋아하고 응원하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야성 시대 가족들께서는 언제 투표하실 예정이세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오늘,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덥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내린다 그러네요. 양산이나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1: 그리고 투표 시간도 기억해야죠. 아침 6시부터 시작했고요. 저녁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고,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같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는 분들,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오늘 어떤 즐거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공휴일이기도 하니까 마음 넉넉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대입 수험생들은 오늘 더 긴장하시겠어요? 바로 내일 수능 6월 모의고사가 있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내일 2026학년도 6월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답니다.
1: 아우, 시험을 앞두고 있군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저마다 바쁜 하루가 되겠습니다. 기억할 점도 있는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돼서 배달 노동자는 누구나 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배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또 오늘부터 자동차를 온라인 중고차 매매 창구에 올릴 때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답니다. 이게 그동안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매물이 올라오거나 선입금 사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고 하네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역사적인 날,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우리이엔엘 하루틴,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스 글로벌, 저축은행 중앙회,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슬림웨이 다이어트,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브람산마의자,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2: 자, 모처럼 여유 있는 아침을 맞고 계신 분들일수록 더 크게 으라차차차.
1: 예.
2: 투표 마치신 분들도 으라차차차. 몸을 좌우로 좀 흔들흔들하면서 최대한 늘려주시고요.
1: 예.
2: 지금 내 어깨가 안으로 굽어있진 않나,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쑥 나와있진 않나 수시로 체크하시고요. 자세가 좋으면 몸이 덜 피곤해요.
1: 그리고 어제 튀어나온 똥배에 힘줘서 안으로 이렇게 감추는 거 있잖아요. 혹 이렇게 요 이것만 잘해도 운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수시로 해보니까 진짜 운동이 되고 땀도 납니다.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나 걸을 때, 또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서있을 때 요 배꼽이, 그러니까 나와있는 배가 등에 닿을 듯이 안으로 쏙 넣는 거. 예, 쏙. 이거 좋더라고요.
2: 네, 그때 중요한 건 등이나 어깨가 굽으면 안 돼요. 어깨, 허리, 가슴은 당당하게 펴고 배꼽을 등에 붙일 듯이.
1: 내 배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진짜 좋겠다. 늘 이러고 있어야 되겠네. 자, 당당하게 가슴 쫙 펴고 시작하는 아침. 어디서 여성시대와 함께하고 계신지 실시간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2: 시원한 컵빙수 오늘도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1, 2부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7853님. 투표는 누가 뭐래도 사전투표가 제맛이죠. 지난주에 호다닥 사전투표로 국민의 주권을 실행하고 오늘은 널브러져 있기. 다음 달에는 이사를 해야 해서 오후에는 부동산 댕겨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라디오와 함께 여유 즐기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야, 이 문자 안에서도 그 여유가 제대로 느껴지죠?
2: 그래요.
1: 맞아, 사전투표하면 오늘이 굉장히 또 한가롭게
2: 그렇죠?
1: 보낼 수 있는 휴일이 될 수 있죠.
2: 8713님, 투표하러 갔는데 신분증 모바일 앱 작동이 잘 안 됐어요. 웬만하면 실물을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물로 챙겨갖고 다니는 게 제일 속편하죠.
2: 그래요.
1: 예. 1681님, 저희 가족은 벌써 투표하고 바다 낚시 왔는데요.
2: 와, 부지런하시다.
1: 용왕님께서 투표 잘했으니 고기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바닷속에 용왕님이 아실래나. 네. 투표를 하고 왔나 안 하고 왔나.
2: 하기사이 낚시도 말이죠. 이게 뭐 자기가 고기를 잡고 싶다 그래서 잘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1: 그러니까요.
2: 이건 묘하죠, 낚시라는 게 진짜.
1: 네.
2: 0600님, 투표하고 출근 중입니다. 네, 여성시대표 커핑수 보내드리면서 첫 사연 배달합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문미용님. 올해 지천명의 나이에 들어선 청주 사는 50살 여성입니다. 살면서 여러 모임을 해봤지만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모임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모임은 10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는 40부터 70까지. 사는 곳도 서울, 천안, 청주, 부산, 인천, 뭐 제각각입니다. 어떤 모임인지 짐작이 안 가시죠? 우리는 지난해 암 요양병원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아픔을 견디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투병의 시간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유방암, 누군가는 자궁암, 또 누군가는 대장암과 췌장암을 알았습니다. 암의 종류도 병의 깊이도 달랐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같은 두려움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예후가 좋다는 유방상피내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암이라는 말은 제게 위로가 안 됐어요. 몇 시간의 수술 끝에 한쪽 가슴을 완전히 절제해야 했고 수술 후 쇼크가 와서 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몸속으로 퍼져나간 피를 제거하기 위해 개복까지 해야 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다른 언니들과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암 치료로 곱고 풍성하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두건으로 머리를 감춰야 했습니다. 식사 후 밀려오는 구역질과 고열, 한기와 무기력함은 말로 다 설명 못할 고통이었죠. 어제의 내가 사라지고 오늘의 나를 버텨야 하는 시간들. 하지만 그때마다 먼저 치료를 겪은 사람들의 경험담이 길잡이가 되어주었고 곁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들의 응원이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견뎠습니다. 아니 어쩌면 서로를 붙잡고 함께 건너왔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치료를 마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포레스트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숲이 되어주자는 뜻입니다. 지치면 기대어 쉴 수 있고 길을 잃으면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숲.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대전. 여행의 시작은 역시 맛집이었습니다. 맛있는 점심으로 배를 채운 후 계족산 황토길 맨발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몇몇은 맨발이 부담스러워 운동화를 신었고 체력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왕언니는 중간에서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며 왕복 4km의 황토길을 걸었습니다. 건조한 황토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발바닥은 금세 아팠습니다. 특히 내려오는 길은 체중이 실리면서 통증이 더 크게 느껴졌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온 우리에게 발바닥의 작은 통증쯤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라는 것을요. 산을 내려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씻어내던 그 순간의 청량함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풀어놓기가 무섭게 놀이판부터 버렸습니다. 큰 상 두 개를 펼쳐놓고 다음날 커피값을 걸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탁구공을 계란판에 넣기, 병뚜껑 멀리 던지기, 아이들 장난감인 스파이더 젤리를 창문에 던져 가장 오래 붙어 있기. 지금 생각해도 피식 웃음이 나는 게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진심이었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 MT를 온 학생들처럼 깔깔거리며 웃고 소리 지르고 승리욕을 불태웠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에는 왕언니가 선물해준 왕서방 파자마를 맞춰 입고 릴스 영상도 찍었습니다. 이야. 아래층이 문 닫은 가게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우리는 50살도 60살도 70살도 잠시 잊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웃으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처럼 놀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웃음소리는 아마 세상 어느 청춘들 못지않게 환했을 겁니다. 다음 날에는 온천에 들러 오랜만에 세신도 받았습니다. 몸에 남아있던 묵은 때를 밀어내듯 지난 몇 달간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두려움과 아픔의 흔적들도 함께 밀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암 환자 모임이라 하면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포레스트는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밝고 누구보다 많이 웃고 누구보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병실에서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웃음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기보다 앞으로의 삶을 응원합니다. 아픔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했고 삶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라지만 저는 아직도 삶의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49에 겪은 육체의 고통은 남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선물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모든 환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해가 뜹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아도 언젠가 다시 웃을 날이 옵니다. 저희 포레스트가 그 증거입니다. 부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이 땅의 모든 환우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내일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1: 자, 그러면서 저희에게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2: 야, 정말 예. 좋다.
1: 예, 이게 꽃밭일까요? 갈대숲일까요?
2: 아, 갈대숲은 아니에요. 네. 꽃이야, 꽃이.
1: 꽃인 거죠?
2: 네네.
1: 거기에 그 포레스트 멤버분들이 아주 활짝 웃으시면서 손에는 브이 하면서
2: 와, 좋다.
1: 찍어주셨는데
2: 네.
1: 이게 참 정말 암이라는 무서운 존재.
2: 네.
1: 예, 하지만 몸도 마음도 힘들 수 있지만 나 혼자가 아니다.
2: 예.
1: 라는 생각. 이게 함께 헤쳐나간다는 생각이 하시면
2: 아, 이게 대단한 연대죠. 네. 이게 그 아픔이 뭔지를 아니까. 네.
1: 그 선배님도 계신 거고.
2: 그렇죠. 예,
1: 또 함께 이끌어주고 손잡아주고.
2: 네.
1: 나중에는 이렇게 또 안케 하셔가지고 함께 여행도 다니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 근데 게임이 재밌네요, 진짜.
2: 아니, 많이들 해요, 이런 거. 뭐 TV에서 많이 본 거예요.
1: 그렇죠.
2: 네, 거미 젤리 같은 거 창, 유리창에 쫙 던져갖고
1: 누가 더 오래 붙어있나.
2: 붙어있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탁구공이나 뭐 이런 데다가 계란판에 탁구공 집어넣기, 뭐 이런 거. 이런 게 아주 게임이 재밌더라고요, 요새.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들 생각할까 싶을 정도로.
1: 그래요, 이런 거 부럽네요. 다 같이 놀러 가서 이렇게. 왁자지껄 그냥.
2: 아, 예. 좋아하지 또 우리 일준 씨가.
1: 그러니까요.
2: 네.
1: 야, 진짜 그야말로 저 엔돌핀이 그냥 팍팍 돌 것 같은데.
2: 그렇죠.
1: 거기다가 요새는 진짜 모이시면 이렇게 릴스 이런 거 다 찍으시나 봐.
2: 그러니까
1: 예.
2: 이게 기념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 왜 치료받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푹 가라앉을 때 그 사진을 보면 또 기운이 날 수 있으니까.
1: 맞습니다.
2: 뭐 그래서 암 환자들 모임이 있다고 언젠가 저기 우리 홍
1: 예. 홍 홍경민
2: 씨. 홍경민 씨 왔을 때 네. 암스트롱이라는 얘기를 해줘갖고 맞아, 많이 맞아. 웃었잖아요.
1: 맞아, 우리 암을 이겨낸
2: 암을
1: 사람끼리.
2: 이겨낸 동지 동료들끼리 모여서 암스트롱이라고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분들이야말로 암스트롱이에요, 그죠?
1: 맞습니다.
2: 아픔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1: 이야.
2: 그렇지. 이게 말이다. 또 애들 봐서라도 또 나의 미래를 봐서 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그 아픔이 공감이 되니까 내 아픔하고 저쪽 아픔하고 이렇게 상쇄되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마치
1: 맞습니다.
2: 똑같은 무게로 이렇게 부딪히면 없어져요. 아픔도. 그냥 아 그래 그거 뭔지 알지. 응? 그러고 넘어가죠.
1: 지금 병상에서 혹은 진짜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힘든 분들 예, 이렇게 응원의 사연.

유난히 도착을 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겨내고 좀 아픔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예, 우리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정원영의 다시 시작해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정원영의 다시 시작해 들으셨는데요. 공구이사님이 아, 노래가 참 좋네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때가 제일 기쁘고 희망차죠. 노래가 앞사연에 딱 맞네요.
1: 네.
0: 하셨습니다. 맞아요.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음가짐부터가 왠지 예, 힘이 나지 않습니까?
1: 아, 그럼요. 그럼요. 정원영 교수도 역시 아픔이 뭔지 암 때문에 또 투병하고 네, 수술도 뭐 멀리 가서 어려운 수술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활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도 많이 기르고.
0: 예.
1: 김용수 님이 순간 정원영 아이브의 정원영 아이고 제 나이가 벌써 이러는 나이인가 봅니다. 장원영 뭐 이러셨는데.
0: 맞아. 요새는 그 원영이란 이름이 아이브의 장원영이 참 유명하지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롯 디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투표소 다녀오신 여성시대 가족들 투표소 풍경이 어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6명, 교육감 16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등 총 4,227명의 지역 일꾼이 뽑힌답니다. 또 14개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집니다. 투표 다녀오신 당당이님들은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나눠받았다며 이런 소식도 주시네요. 나는 투표용지를 7장 받았다. 우리 지역에는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없어서 한 번에 4장 받았다. 우리는 국회의원도 뽑아야 해서 투표용지가 8장이었다. 투표소 밖에서 찍은 나 투표했어요 하는 인증사진도 많이 주시는데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처음부터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서 60년까지는 시읍면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발생한 5.16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도 전면 중단됐지요. 1972년에 공포한 유신헌법에는 지방의회는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구성한다는 조항까지 넣었대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라는 국민의 뜻은 다시 싹을 틔웠고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뒤이은 개헌으로 지방자치제 실시가 헌법에 다시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 3월에 지방구시군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까지 모두 선출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익숙하게 당연하게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만 이렇게

정치권을 뽑아서 국민들 의견에 따라 정치하게 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부러워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대의 민주주의 의미대로 대리자이자 머슴이자 일꾼으로 뽑힌 사람은 국민의 뜻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후보들이 진정한 일꾼이 되길 바라며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것처럼 본투표까지 투표율이 높기를 기대하며 여성시대 아침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김수철의 젊은 그대였습니다. 8176님, 예랑이랑 투표하고 웨딩 촬영 왔어요.
1: 예비 신랑, 네. 예랑. 아.
0: 투표하고 나니 뭔가 한 가지 일이 끝난 것 같아서 마음도 편해서인지 화장도 잘 먹는 것 같아요.
1: 아, 오늘 화장 중요하죠. 웨딩 촬영인데.
0: 맞아요. 네. 오늘 많이 웃으셔야 될 텐데.
1: 그렇죠. 어떤 때는 얼굴 근육이 아프다고 그러던데.
0: 자, 활짝 웃으세요. 자, 화나신 거 아니죠, 신부님? 자, 활짝. 아니, 이런 얘기는 오히려 그 신랑이 많이 들어.
1: 네. 그래요. 어, 맞아. 어,
0: 신랑분 얼굴 표정 조금만. 예, 너무 굳었어요.
1: 맞아. 5201님 91년 지자체에서 아버지께서

0: 또 시의원 당선되셨는데 당시 당신이 어찌 자신에게 표를 주겠냐며 상대편한테 한 표 주셨어요.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척 그립고 오늘 투표를 통해 좋은 일꾼이 당선되길 바라봅니다.
1: 아, 아버지께서 시의원에 당선되셨는데 야, 그래도 본인의 표는 상대방에게 주셨군요. 아. 이런 경험을
0: 민망하다. 어떻게 네. 내가 나를 뽑겠느냐 뭐 이런 거죠.
1: 이런 겸손. 경험을 저희 보통 초등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뭐 반장 뭐 이렇게 하겠다고 나가가지고 내 이름을 적을 것인지
0: 아 친구 이름을
1: 친구 이름을 적을 것인지 왜냐면 나도 후보니까 참 이거 나중에
0: 갈등이야
1: 내가
0: 갈등
1: 날 찍은 걸 나중에 알려지면 좀 민망하지 않나 뭐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 야 상대방에게 한 표를 주신 아버님 4411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요. 의무도 지키는 민주 시민이 됩시다. 내 한 표가 사는 곳의 발전을 만듭니다. 저는 이제 퇴근했습니다. 잠시 후에 식구랑 투표 후에 점심은 콩국수로 할 예정입니다.
0: 아, 콩국수 좋죠, 오늘.
1: 네. 진짜 콩국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1: 자, 다음 사연은요.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에서 유숙영 님이십니다. 저는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5남매 맞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품팔이를 다니셨고 어머니는 논밭을 오가셨습니다. 집안 형편은 빠듯했고 쌀독에 바닥이 보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봄이면 모내기를 도왔고 여름이면 풀을 뽑았고 가을이면 벼를 날랐습니다. 어린 손으로 볕단을 묶다 보면 손바닥이 다 까졌지만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학교를 빠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논으로 나가 일하다 보면 몸이 녹초가 됐고 학교 갈 힘조차 남지 않았어요. 며칠씩 결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책 읽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고 칠판에 적힌 글씨를 따라 쓰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그 마음을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임 선생님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0: 학교 못 오는 날에도 공부 놓으면 안 된다.
1: 그리고는 낡은 공책에 숙제를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못 가는 날이면 동네 친구 편에 숙제를 보내주셨고 저는 밤마다 백열등 밑에서 그걸 따라 썼습니다. 어느 날은 선생님이 우리 집까지 걸어오신 적도 있습니다.
0: 와.
1: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흙벽집 처마 밑에서 고구마를 다듬고 있는데 멀리 검은 우산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0: 아이고, 오늘 학교 안 와서 걱정돼 왔다.
1: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든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마루에 앉아 제 공책을 하나하나 보시더니 가방에서 색연필 한 갑을 꺼내주셨습니다.
0: 이거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주려고 아껴둔 거다.
1: 그 색연필은 짧고 오래된 것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 가져본 내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이 만질까 봐 이불 밑에 숨겨두고 밤마다 꺼내보곤 했습니다. 도시락을 못 사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도시락 뚜껑을 열 때 그때 나는 반찬 냄새가 얼마나 서럽던지요. 저는 운동장 수도가에서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선생님이 제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0: 교무실에 가서 내 도시락 좀 가져오너라.
1: 제가 도시락을 들고 가면 선생님은 반찬통에 밥을 나눠주셨습니다.
0: 나는 원래 쪼매만 먹는다.
1: 하지만 선생님 도시락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제 몫을 남기셨다는 걸요. 5학년 겨울,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심했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불씨가 볏짚으로 옮겨 붙었는지 자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0: 불났어! 불났네, 사람들이! 아유, 이거 큰일 났네!
1: 눈을 떠보니 집 천장에 시뻘건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를 안고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물동이를 들고 뛰어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초가집은 너무 빨리 타버렸습니다. 이불도 책도 쌀독도 동생들 교과서도 전부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동네 창고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선생님이 달려오셨습니다. 누가 소식을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니 손을 잡아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0: 집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1: 우리는 정말 선생님 댁 사랑채에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좁은 방 하나였지만 그 방은 한겨울에도 참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사모님께서는 우리 다섯 남매 밥까지 챙겨주셨고 선생님은 밤이면 제 옆에 앉아 숙제를 봐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몰래 울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0: 와 우노.
1: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더 힘드신 것 같아요. 학교도 그만두고 돈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0: 가난은 잘못이 아니다. 공부는 사람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야. 너는 꼭 공부해야 한대.
1: 그 말이 제 인생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세월은 빨랐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공장에도 다니고 시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어느새 손주 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계셨지만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에 가야지 하다가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0: 우리 선생님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1: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선생님은 길을 건너던 노인을 밀어내고 대신 차에 치이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크게 다쳤고 결국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선생님다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살피고 어려운 사람 손을 먼저 잡아주신 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살리려다 떠나신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을까? 그 후회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얼마 전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풍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였죠. 순간 발걸음이 절로 멈추고 낡은 교실, 먼지 날리던 운동장, 분필 냄새, 그리고 풍금을 치시며 웃던 선생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0: 잘 왔다.
1: 금방이라도 그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국 길 한복판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평생 그리워하는 일이 있다면 제게는 선생님이 그런 분입니다. 배고프던 시절 제 도시락이 되어주시고 불타버린 우리 가족의 지붕이 되어주시고 주저앉으려던 어린 마음의 등을 밀어주셨던 분께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그때 저를 품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0: 잊을 수가 없는 은사님.
1: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0: 못 잊어,
1: 은사님을.
0: 못 잊어.
1: 네. 네, 진짜 항상 나보다 남을 생각하셨고.
0: 그래.
1: 야, 그리고 제자의
0: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실 줄이야 진짜.
1: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분을 왜 항상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거죠?
0: 꼭 그래 하늘은.
1: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 이런 스승님이 계셨고.
0: 그렇죠.
1: 제자가 배고픈 거를 알고. 야, 나의 도시라고.
0: 수도가에서 수돗물로 배 채우던 애들이 많았거든요.
1: 그래요.
0: 사실.
1: 그 나의 도시락을 함께 좀 나눠주시던. 야, 그런 선생님이 진짜? 실제로 계셨군요. 거기에다가 그 집 다섯 남매인데.
0: 아우, 같이 살자고 그러고. 야. 집으로. 근데 정말 선생님 사모님도
1: 대단하신 분이죠.
0: 네, 그렇죠.
1: 예, 그 식구들의 예. 밥까지 그렇다 예. 다 챙겨주시고.
0: 어떻게 하겠어, 뭐.
1: 야, 그렇게 참 마음씨
0: 좋은 분들이. 당장 지붕이 없는데.
1: 진짜.
0: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은 없어요. 다음에 만나 뵈야지. 다음에 이렇게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당장 이번 주말에 표현하고 살자고요. 언젠가 이장희 선배가
1: 네.
0: 그래 다음에 보자. 그러면 꼭 장례식장에서 영정시장 앞 영동 영정시
1: 영정사진
0: 사진 앞에서 보게 되더라.
1: 네, 네.
0: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래서 보고 싶을 때 당장 봐야 돼. 너 우리 나이는 그렇다. 언제 밥이라도 보자. 한번 먹자 그러는데 영정 사진 앞에서 국화꽃을
1: 아이고.
0: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들 이제 저보다 나이가 7, 8살 위시니까.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가는데 나이가 있나요? 순서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1: 언제 밥 한번 다음에 만나.
0: 아 그래. 예. 그거 참 막연하고도 재미없는 인사야.
1: 예. 지금 바로.
0: 오늘 저녁에 괜찮아? 뭐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오늘 점심 때 어때? 좋다, 뭐 이렇게.
1: 좋다 좋다. 네. 좋다.
0: 번개. 번개 좋죠. 그래서.
1: 네. 맞습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3: 혹시 TVX 멤버십?
1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키노피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문미용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유숙의

0: 최혜영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1: 1184님의 문자인데요. 부산 미용실이에요. 아침 일찍 손님 두 분께 펌을 해드리며 같이 즐겁게 방송 들어요. 손님들도 원래 여성시대 애청자시래요. 하셨습니다. 야, 부지런한
0: 고맙습니다.
1: 분들.
0: 네.
1: 네. 이게 펌을 저도 얼마 전에 했는데 말이죠.
0: 네네.
1: 받는 사람도 받는 사람이지만 이거 해주시는 우리 디자이너 쌤들이 진짜 고생 많은 게 이 펌이더라고요.
0: 시간 오래 걸리죠.
1: 예.
0: 시간 오래 걸려요.
1: 머리 한올한올 다 이렇게 약 균 처리하고 막
0: 그러게요.
1: 이렇게 대주고 막.
0: 맞아요.
1: 고생 많으십니다.
0: 네. 6587님, 저는 사전 투표하고 회사 일이 바빠서 여성시대 생방으로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일하니까 공기가 다르네요. 그러셨는데.
1: 예, 이것도 쉬는 날 일하는 맛이 있다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지금 저희도 생방송 중인데.
1: 예. 오늘 또 저 이어서 우리 손태진 라디오 또 여기서 하나 봐요.
0: 그래요.
1: 벌써부터 우리 벌써 팬분들이.
0: 벌써 이제 팬들이 쫙 포진해 계십니다.
1: 네네.
0: 자, 오늘 문자와 미니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어제 이 얘기 나왔었죠.
0: 떠나고 난 후에 어떤 노래가
1: 흘렀으면 좋을까.
0: 좋겠다. 네.
1: 그때 희은 누님이 나의 노래 중에 난 이 곡이 마음에 든다.
0: 그랬죠.
1: 해주셨는데 이진희님, 박지효님께서도 또 기억하고 신청해 주신 나 떠난 후에라도 희은 누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3, 4부엔 님과 함께 두 님과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치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는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 세상에 빙글 도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어지럼증 단순 피로나 빈혈로 생각하기 쉽지만 귀 안의 평형기관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잠깐씩 빙글도는 어지럼은 이석증, 하루 종일 심하게 지속되는 어지럼은 전정신경염, 그리고 귀 먹먹함이나 이명이 함께 있다면 메네르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불편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의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7.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 같은 시각 기준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와 강원이 9.2%,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4.8%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사흘 만인 오늘 사망자 5명 모두의 신원이 확인돼 유가족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사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며 유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안치된 대전 지역 장례식장 두 곳에 조만간 빈소가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이란 제재 완화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아니라 핵포기에 연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전쟁 개전 이후 처음 의회 청문회에 공개 출석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핵활동을 해서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로 한다면 이란의 약속과 이행에 연계된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선제 타격하지 않으면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곧 보유할 것으로 판단했고 이는 이란이 북한보다 더 심각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며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타인의 자동차를 온라인 중고차 매매 창구에 올릴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유자의 확인 없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어 허위 매물이나 선입금 사기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광고를 올린 사람은 최대 50만 원, 플랫폼 사업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지는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과 충북, 전라, 경상권 내륙에 5에서 20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1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수치는 정오 무렵부터 전국 대부분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8: 기후변화는 선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몇 년 전 캐나다에 큰 산불이 나서 일부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방선거 일정이 뒤로 연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는 폭염 탓에 선거 사무원들이 쓰러져 사망했고 필리핀에서는 개표 기계가 과열로 오작동하는 일이 벌어졌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기후변화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오늘 당선되는 정치인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2: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3: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4: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12: 둘째인데도 쉽지가 않아요.
14: 아유, 둘째가 왜요? 오늘 사수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15: 안녕하세요. 둘째를 많이 기다렸는데 감사하게 둘째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땐 입덧이 심해서 냉장고 냄새도 밥 냄새도 못 맡았고 물만 마셔도 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둘째도 만만치 않네요. 첫째 어린이집 방문 시간이 되었는데 힘들어서 못 가고 한 시간쯤 후에 가니까 엄마 미워 싫어하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제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서운해 우니까 너무 미안했습니다. 우리 둘이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당당히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입덧이 심한 분들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아, 조혜진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써니힐의 널 만나러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1: 아이고 힘이 드시나 보다. 네.
0: 복중에 태아, 그러니까 둘째를 네. 임신하시고는 첫째 또 이제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가야 되고 내 몸도 무거운데.
1: 엄마 미워 하면서 애가 우니까.
0: 둘이 부둥켜
1: 안고 울어.
0: 엄마도 힘들어.
1: 아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0: 근데
1: 이거.
0: 첫째는 첫째는 엄마 미워 왜 이렇게 늦게 와.
1: 혼자 있을래니 좀 황당했겠지. 그 친구들 다 가고 엄마 따라 가고 그러는데 난 혼자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네. 자 음성 남겨주신 조혜진님 힘드시죠? 금방 해드실 수 있게 여성시대표 간편식 세트 보내드릴게요. 육아로 바쁘시더라도 끼니는 꼭꼭 챙겨서 드세요.
0: 그러게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아우 참 그 배까지 무거워지고 이거 얼마나 고생입니까. 거기다 그렇죠. 입덧까지 한다고 그러니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 갑자기 예전에 제 아내도 생각납니다. 원체 이렇게 뭐 살이 안 찌는 체질인데 임신했을 때는 갑자기 몸이 부어가지고 몸이 무슨 스펀지 같더라고요. 그 메모리폼 있죠?
1: 네.
0: 발등을 이렇게 제가 그래서 꾹 눌러봤더니 어머 이렇게 발등이
1: 쑥 들어가.
0: 우야 신기하다고 막 웃다가 한 대 맞았어.
1: 맞을만하다.
0: 나는
1: 정말 이렇게 맞을만하다.
0: 어 자기 발이 메모리폼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또.
1: 아유 철딱선이.
0: 자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임산부들. 화이팅하세요.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 꼭 아내나 친구 아니면 직장 후배처럼 한 사람 콕 찍어서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라디오 듣고 계신 당당인님들 모두에게 저처럼 바보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하셔도 좋고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알아달라고 호소하셔도 됩니다.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남겨주시면 소개되신 분들께 맞춤형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 스님 그리고 김진 목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7: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8: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0: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 수요일엔
11: 님과 함께!

0: 우리가 함께라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1: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네,
2: 안녕하세요.
1: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이런 질문이 도착했어요. 절이나 교회에서는 신자들끼리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그 호칭과 또 그 뜻이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자, 신자들끼리 부르는 호칭. 일단 저 그 불교로 한번 가볼까요?
2: 네, 네, 네.
1: 예. 그
2: 불교는
1: 보살님?
2: 아, 네. 진짜 참 이 보살이라는 칭호 자체가 깨달은
0: 네
2: 이제 중생
1: 예
2: 이런 표현도 되고 무튼 뭐 이제 뭐 관세음 보살
0: 네.
2: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살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0: 네.
2: 이분은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중생과 함께하는 모습을 갖춘 분의 이름을 보살이라 부르는데 하필이면
1: 예.
2: 유일하게 한국 불교만
0: 아 그래요
2: 여성신도에게
0: 네. 네.
2: 보살이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1: 한국에서만요?
2: 네.
1: 오, 그 희한하네. 네,
2: 보디사트바라고 해서 보살 칭호하는 게 외국 스님들과 되게 신기했어요.
0: 아 그래요?
2: 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죠. 예전에 스님들께서 미래를 예측하셨다. 절에를 여성이 많이 올 거를. 그래서 호칭 중에 제일 좋은 호칭을 여성에게 부여하신 것 같다.
0: 네.
2: 이제 보살처럼 살아란 뜻에서 여성 신자에게 보살이라 부르고 남자의 분 신자들에게는 거사님.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면 거사님.
1: 거사님.
2: 나이가 조금 젊으면 처사란 표현을 쓰셨는데
1: 네.
2: 지금 이제 거사님. 이란 표현을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쓰죠.
0: 네.
1: 거사님. 그러니까 남성 신도에게는 거사님.
2: 예.
1: 여성 신도에게는 보살님.
2: 예. 근데 이제 거사란 표현 자체도 불가에서는 보살과 같은 것처럼 제가이지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부를 때 거사거든요.
0: 네네. 출가 안 했지만.
2: 예.
0: 네.
2: 그래서 이제 아마 내용적으로는 갇힌 것처럼 똑같이 깨달은 신자가 되어라는 뜻은 있는데
1: 네.
2: 일단 듣기에는 보살이 좀 더 이렇게 우위에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1: 아,
2: 네. 남자 예, 신자분들이 왜 우리는 보살로 붙여주지 않았냐라는
0: 네.
2: 항의를 하시기도 합니다.
0: 네.
1: 그 마음부터가 일단 예, 보살이 되셔야 될 텐데 네. 받아들이셔야죠 우리.
2: 아, 그래.
1: 예. 자 우리 목사님께는 이제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3: 형제님 자매님을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건데
1: 예.
3: 사실은 그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는 잘 친근하지 않을 때 상대방을 잘 모를 때
1: 예.
3: 실수할까 봐 요새는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경향이 많아요.
1: 네.
3: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는 사람은 다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0: 네.
3: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한 가족이란 뜻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원래 기독교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소위 직분이란 것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1: 네.
3: 그래서 집사님 예를 들면 권사님 장로님 하는 역할에 따라서 명칭을 주어졌는데
1: 예.
3: 이제 교회 안에서는 부를 때 이제 그 직분을 불러주는 것이 이제 일반화돼 있고요. 형제님 자매님은 간혹해서 모르는 분이 오셨네. 그런데 뭐라고 직분이 뭔지 모르잖아요.
1: 예예. 예.
3: 그럴 땐 남자일 때는 아 형제님 오셨습니까? 또 여자 성도분한테는 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됐죠. 그래서
0: 네.
3: 실수 안 하려면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좋고요.
1: 그럼 교회 다니신 모든 분들이 다 직분이 있으신 거예요?
3: 거의 있죠.
1: 그래요?
3: 거의 있죠. 반 이상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직분이 뭐 계속 이어지는 직분도 있고
1: 예.
3: 1년마다 이렇게 네. 임명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0: 아, 그렇구나.
3: 네, 그래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새로 임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0: 네.
3: 어쨌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 번 집사면 그냥 계속 집사님이라고 불러줘요.
0: 네.
3: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잘못된 분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0: 네.
3: 권사님인데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1: 이게
3: 잘못 부른 거죠.
1: 마치 그 계급이나 직급처럼
3: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1: 순서가 있나요?
3: 원래는 아닌데
1: 예.
3: 그게 이제 집사님 한 10년 이상 돼야 권사가 되고
1: 집사님 네. 다음에 권사님
3: 그렇죠. 그다음에 권사분 경우에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로라는 그러니까 장로 정도 되려면 집사로서는 10년 20년 이상이 돼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계급은 아닌데 좀 나름대로 이렇게 계층 비슷한 어떤 뉘앙스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두 님께 궁금한 점,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은 문제,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땐 샵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문자 보내실 때는 무료입니다.
1: 자, 상담 청하신 이제 편지를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두 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장인어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하늘의 뜻이었는지 저랑 아내가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5분 후에 돌아가셔서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빙부상인지라 지인 전부가 아닌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과 모임에만 상을 알렸습니다. 큰일을 겪은 후에 누가 내 사람인지 내 사람인 척 했는지 알게 된다고 하던데 30명 넘는 한 모임에서는 제가 많이 아끼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몇 명이 조문이나 위로가 없었습니다. 장례는 끝났고 그 사람들은 예전처럼 저한테 행동하는데 제 속이 좁은 건지 저는 예전처럼 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하는지 나중에 비슷한 상황일 경우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 일은 그냥 잊고 흘려보내야 하는지 정말 고민입니다. 장인어른을 떠나보내시고 네.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가깝다고 생각한 지인에게만 연락을
0: 그렇죠.
1: 했는데
0: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1: 조문이나
0: 뭐 와주질 않았다라든지 뭐 그러면은 섭섭할 수 있죠. 서운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었나,
0: 아니었나 보다라는 거
1: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2: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 기준이 우리 공통사회가 네. 빙부상에 안 오면 관계가 안 좋은 거야라고 이렇게 했던 뭐 공통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1: 맞아. 그래요. 그 부분에 애매모호함이
2: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상을 놓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 사실 이 부분이 많이 흐트러졌거든요.
0: 맞아요.
2: 굉장히 흐트러져가지고 이제는 고래 마을에 이렇게 시종 문화처럼 살 때 당연히 온 마을이 하니까
0: 그렇죠.
2: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대 사회가 아니다고 좀 다르고 코로나 19 이후에는 이 문화가 벌써 한번 다른 쪽으로 흘렀고 이런 상황에서 인식의 기준을 우리 당당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 기준에 맞춰지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준 세운 것에 서운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관계 모든 것에 된다로.

0: 하는 거는 상대는 되게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1: 왜냐하면 요즘은 여자 쪽은 시부모님 또 남자 쪽은 처가 쪽 안 알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특히 또.
0: 아 이게 요즘은 이제 그런 식의 말 문화가 변했는데
1: 네네.
0: 너무 이걸 하나의 나의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너무 서운함이 클 수 있으니 우리 당당이 님이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시면 우리는 빙부산 안 가.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주변 말씀도 들어보시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 근데 이 빙부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위로서 이 빙부상을 당했을 때 이 장례식장에 사위 저기 친분님들, 친인들이 지인들이 안 오면 약간 그 본인이 당사자가 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부족하다, 예향이 없다, 처가 쪽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신경을 써요, 사실은. 예, 그런 이제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글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막 그 장례식장에서 자기 친한 친구만 불렀는데 그것도 안 왔을 때 자기 면이 좀 안 섰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분명히 느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섭섭함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저라도 아마도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섭섭함은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지금 좀 끌고 가는 것이 더 문제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대로 사회도 많이 바뀌었고 문화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하는 관계들을 관계들의 영향을 주고 나쁜 영향을 주고 마음을 닫게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식으로 발전되면 이거는 본인이 엄청난 손해다. 그래서 섭섭함은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거나 관계를 달리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1: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은 지인을 골라서 그냥 소수에게 간단하게 알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부 와주는 친구가 그냥 거기 있는 전화번호 전반적으로 다 눌러서 다 가잖아요. 그것도 민망해요. 또 사실 한편으로는 얘는 생전 연락 없다가 이렇게도 되잖아.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나한테 뭘 보냈네.
3: 직계 가족인데도 이런 고민을
1: 하죠.
3: 할 수 있는 거니. 아니,
0: 그래서 요즘은 상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회사에서도 거의 가지 않고 그냥 이제 그냥 전체 금액을 그냥 정해놓고 보내주기도 하고 너무 많이 이게 기준이 너무 많이 다양해졌으니까 생각을 과거로 두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진짜 제가 어떤 분들은 우리 집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식구가 없어. 친구들한테 좀 부탁할게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 나는 한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 부탁 하신 분도 봤어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알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고 하는 거하고 지금은 너무 다양해서 과거와 같지 않으니까 조금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3: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바라는 마음 또 이거 찾아가는 마음 요거에 좀 격차가 서로를 약간은 좀 서운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최근에 또 아는 분이 상을 당했는데 얘 어쩌면 우리한테 안 알렸니 또 우리는 그랬어요.
3: 그러니까 또.
1: 그랬더니 가족 장으로 했다. 피부치들만 모여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냥 딱 끝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요새는 정말 있다는 거 새로운 사실이에요. 가족만 모여서 했어.
0: 내가 우리는 만약에 나는 우리 빙부상을 안 부를 거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거 잘 이해 못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부를 거니까.
1: 맞아요.
3: 이게 결혼식인 경우에는 좀 정말 그 후배들은 가끔 물어봐. 청첩장을 어떻게까지 돌려야 돼요? 뭐 이런 고민. 근데 야 그거는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한테 돌려라. 받은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일단은 좋은 소식이니까 그거는
1: 일단은 다 알려라.
3: 알려라. 그 다음에 뭐 참가 여부란 이런 건 받은 사람이 이제 결정할 문제지. 나중에 못 받았다고 서운해할 수 있으니.
2: 상이든 아니면 결혼식이든 이제는 조금 그 초대하는 멘트나 이런 것도 조금 상대방을 배려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결혼하니까 초대장만 딱 보내버리면 만약에 안 온 사람 또 온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이 돼버리니까 오는 사람도 또는 못 오는 사람도 마음 편할 수 있도록 조금 진정성 있는 초대 글을 좀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0: 마음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그렇죠.
1: 고민해 봐야 될 문제네요, 진짜.
3: 참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아요.
1: 쉽지 않아요, 진짜.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은 광고 후에 소개해드릴까요?
3: 오,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저희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4: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5: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4: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5: 조심해. 걱정 마요.
4: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5: 천천히 와.
6: 할 수 있어.
4: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5: 천천히 오라니까.
6: 괜찮아요.
5: 괜찮긴 뭐가 괜찮아.
4: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7: 예, 119죠?
5: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자,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김진 목사님, 성진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편지는요.
1: 네.
0: 엄마가 너무해요.
1: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저는 47세 주부이고 친정엄마는 올해 75세십니다. 엄마는 남들에게는 참 좋은 분이란 소리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한 번도 생일상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미역국은 한 번쯤 끓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는 부모님 생일도 챙기고 어버이날도 늘 챙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부러 어버이날을 그냥 지나쳤어요. 건강검진에서 췌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섭고 걱정돼서 엄마께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네 죽으면 나는 누가 돌봐주노. 다행히 검사 결과는 괜찮았지만 엄마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당신 걱정부터 하는 것 같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안 간 거예요. 생각해보면 서운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10년 전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 남편이 상복을 입으려 하자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네가 와 옷을 입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엄마가 상복 빌리는 비용을 아끼려고 자식들 것만 준비했다는 걸 저는 알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친정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친정에 가도 엄마는 늘 먹던 음식 대충 내주고 귀찮아하면서도 자식들은 당신을 잘 챙겨주기를 바라세요. 저도 이젠 지칩니다. 엄마를 미워하고 싶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서운하게만 느껴질까요? 제가 매정한 딸인 걸까요? 아, 서운하죠. 서운해.
0: 네, 이런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네. 한마디가 좀 서운할 법해요.
1: 그렇지. 아이고, 네 가면 내는 누가 돌봐주노. 이러면 뭐야 우리 엄마는 내가 가는 거 내가 아픈 거보다 당신 돌봐줄 사람이 그러니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수 있고
0: 사위 입장에서도 이거 서운하죠.
1: 네가 네. 와 상복을 입는데 이러면
0: 갑자기 선을 확 그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2: 그러게. 네. 아니, 사실 자라면서 미역국 한번
0: 그러니까
2: 받지 못했다는 거

0: 저는 정말 아마 이런 어머니가 사실은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1: 어머니가 네, 어머님이 너무 본인 중심적이신가.
2: 그래 맞아 그런 네.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사연 어떤 같이 지내온 시간과 또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네. 사연을 보내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저 오래 어떤 그 상처가 될 수 있는
2: 그렇죠.
0: 그런 시간들이 그래요?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님으로서 딸로서 효를 다하는 거 보면 네. 참 이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1: 그렇죠.
0: 들어요. 아마
1: 맞아요.
0: 보통 같았으면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분가하면 사실 관계가 딱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을 텐데 잘 이렇게 해오셨는데 아마 지금이 가장 또 한 번의 시험 때 오르지 않았나 시련도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어요. 한 가지는 사실은 그만해 충분하지 않았냐.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힘들면 일단 좀 거리를 두어라.
2: 네네네. 네. 네.
1: 어머니한테 너무
0: 네. 네. 어머니한테 너무 힘들고 지금 계속 마음의 상처를 계속 받는 것보다는 네. 이젠 자기 인생 살아야 되지 않는가.
2: 네. 네.
0: 그런 어떤 생각도 한편에 들고 또 한편에서는 아 이제까지 이렇게 잘 해오셨는데 꼭 효라는 것이 꼭 어머니가 또는 상대방이 어떻게 자신한테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 건 아니고 제 자식이 도리로서 하는 거다 생각을 하면 뭐 이왕 지금까지 희생하고 많은 거를 갖다가 어머님 위해서 했었다면 마무리까지 잘하는 것도 사실 두 마음이 다 드는 거 솔직한 심정이에요.
2: 그래요. 네. 그래요. 엄마도 각양각색이지만 사실 자식들의 유형도 각양각색이잖아요. 집집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정말 그 자식들한테 표현하는 방법, 양육하는 방법, 이 모든 게 다 다르고 자식도 또 엄마한테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게 다 제각각이고
3: 이제 어머니라는 저는 이제 늘 이런 걸 참 볼 때 어머니는 관계지 그분의 그 성숙됨을 말하는 건 아니다. 어머니도 미성숙할 수 있죠.
1: 네.
3: 어머니도 부족하고요. 상처 자식에 상처 주는 분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라고 하는 상의 기대치라는 게 너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늘 그 마음 안에서 어머니라는 상과 어머니로서의 부족한 면 사이에 자식은 다 갈등하거든요.
1: 네.
3: 근데 또 어머니와 자식이 똑같은 건데 이제 저는 성인이 되면 어머니를 인간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한 인간으로 아니 나의 우리 어머니는 이런 게 참 부족한 한 사람이야.
1: 우리 엄마도 약할 수 있고
3: 그리고 부족하죠. 네,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고
1: 네.
3: 어리석고 부모가 어리석죠. 부모가 되면 어리석을 수는 없습니다.
1: 네.
3: 그거는 스스로의 문제지 관계로 바로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는 나의 어머니는 이런 게 부족하고 때로는 어성도 많고 나의 상처 준 분이야. 라고 정리가 확실히 된 분들은 오히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선이 분명해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어머니란 상과 어머니 가지고 있는 나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게 자꾸 이제 정리가 안 될 때 어른이 돼도 정리가 안 돼요 원래 이게 나이가 먹은 자식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당이님이 당연히 서운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자식 도리 안 맞나는 고민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내 역할을 나는 어느 정도로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자식의 역할로 할 때는 어머니란 전제 속에서 하는 거고
1: 네.
3: 그 뒤 이상을 넘어갈 때는 내 선이 이제 과연 나의 어머니 날 너무 사랑해 주신 것 같아 라면은 이제 그만큼 감정이 움직이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이미 정도 나이가 되시면
2: 네.
3: 그래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역할을 나는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제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냥 인간이니까 부디 인간의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그냥 받아들일 건가도 한번 생각하실 필요 있다. 이게 정해질 때 나의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1: 그러네. 보니까 모시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도 친정 엄마니까 간혹 찾아뵙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하는 그 와중에 한 마디씩 내뱉는 엄마.

0: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때문에 뭔가 좀 서운하고 하는데 우리 엄마도 충분히 부족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만나실 때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정성을 베풀면 어떨까요?
1: 어떤 분은 어머니한테 가니까 우리 어머니 엄마는 사는 게 부족해. 예. 난 엄마 같이 안 살려 노력 많이 한다.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머니에게도 필요해요.
0: 예.
1: 자식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 어머니도 자기를 돌아봐야 되니까. 그거는 저는 부모 자식도 서로가 성장의 과정 속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네. 저는 이 사위분도 조금 위로를 해주면 좋겠는데 원래 사위가 장모 사랑이 대단하거든요.
0: 오, 네.
2: 그런데 만약에 가족 취급도 안 하고 소외당한 그 소외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친정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남편 좀 위로해 주시고
3: 네, 네. 맞아.
2: 그리고 또 남편이 그런 마음은 계속 갖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회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3: 네.
2: 생각이 듭니다.
3: 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친구에 관한 고민 사연입니다. 남자친구가 직장도 잃고 배달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답이 없다며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대출을 해줬더니 그 돈으로 주식을 하다가 다 날리고 2, 3년 동안 갚다가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앞으로는 빚을 하나도 안 갚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끝낸 상황이에요. 생활비도 제 카드로 써서 기름값, 식비, 오토바이 수리비, 오토바이 구매 할부값 등등을 제가 다 갚아야 합니다. 대출은 29년까지 갚아야 하고요. 그간에 둔 비용은 인생값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앞으로 나오는 카드 대금은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사랑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뭐 대출을 좀 받자 했을 때 뭐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0: 네.
4: 뭐 어쨌든 헤어졌다니까 그거는 너무 잘하셨어요.
0: 그렇죠.
4: 그러고는 29년까지 갚아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너무 지나치게 해주셨다.
0: 관계는 끝났는데 지금 할부값이 2029년까지 갚아야
4: 돼요. 얼마나
2: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헤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나 보죠. 특히 여자 쪽에서 봤을 때.
4: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출에다가 모든 비용을 자기가 감당했는데 사실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죠.
4: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게 관계라는 것은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0: 네.
2: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황에서 이렇게 전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여자분으로서는 상당한 큰 실수를 한 거라는
4: 네,
2: 이제
4: 네,
2: 생각이
4: 네.
2: 드는데 사실 이거를 뭐 이제 와서 법조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법조하면 오히려
0: 네.
2: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더 힘들어서 사실은 이거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뭐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남자의 양심에
0: 네.
2: 정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4: 네.
2: 사실 그 길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자로 자존심 상하잖아요.
0: 네,
2: 자기가 어떤 관계든 관계 깨졌는데 마치 그 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매달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뭐?
0: 이거 진짜 좀 더 만약에 제가 오빠나 혹은 남동생이나 아니면 아빠였으면 진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1: 근데
0: 예.
1: 일단 우리 당당이님이
0: 예.
1: 두 번 다시 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네요.
4: 네, 그렇죠.
1: 이거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남자와 정말 헤어진 거를
4: 예예
1: 제가
4: 복이에요.
1: 정말 다행이다.
4: 복이에요.
0: 맞아.
1: 야 이거 내가 정말 헤어지지 않았으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4: 맞아요.
1: 그래 정말 인생 공부값 진짜 크게 친 거고 뭐 이게 이 지금 저는 이제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우리 당당이님이
0: 예.
1: 우리 당당이님이 부디 더 큰 수렁을 가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가 생각하시고 매달 남은 값을 갚으시면서 계속 뒤돌리시기를 난 두 번 다시 이런 사랑은 하지 않으리. 저는 한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우리 당당이님이 너무 이렇게 쉽게 하신 마음을 다시 고치시려면 이 정도의 큰 고통 인내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4: 네, 값을 다 치르고
1: 예, 이거는
4: 깨우고 가야 되는.
1: 아유, 정말 두 번 다시 아마

0: 이 헤어진 뒤에 갚으실 때마다
1: 아 그렇죠 네,
0: 돌아보실 그렇죠. 거예요. 절대 사랑을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1: 그래서 사랑을 해도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죠.
2: 아, 그렇죠. 네네. 네. 반대로 이 그 헤어진 남자 친구도 사랑했다면 이렇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지 않았을
1: 그러게.
2: 거야.
1: 그러게.
0: 근데 이제 뭐 사람 이 관계는 이런 관계라는 게 난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거고 너가 한 거잖아. 난 다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1: 야.
0: 참 나쁜 남 우리 형님 나쁜 녀석이네. 네네네.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은 심정적으로 해결은 되지만 결국 이 선택에 대한 책임 성인은
1: 그렇죠.
0: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1: 끝까지 가야 되는
0: 스스로
1: 거죠.
0: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한번 느끼시되
1: 네. 참 속상하다 진짜.
0: 예, 이거는 저는 우리 당당인이 빨리 자기 삶을 다른 방법으로
1: 와서.
0: 회복하시려고 네. 집중하셔야지
1: 네.
0: 예, 나쁜 인연 때문에 너무 예, 마음에 끄달리지 않으셨겠어요.
2: 네. 여기 매몰되지 않으셨습니까?
0: 아, 예.
1: 네 맞습니다. 예. 자.
2: 정말 비싼 인생값 치르고
1: 아이, 그러네,
2: 피해갔다
1: 진짜.
2: 내가 정말 천만다행이다.
0: 네. 아, 예. 그게 더 건진 거라고 봅니다.
2: 네.
1: 아, 네. 자, 이번 사연은 기분이 꿀꿀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폭력 때문에 이혼했고 아직 쉼터 생활 중입니다. 그런데 친정 형제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진짜 이혼한 게 맞는지 증명서 떼가지고 편찮으신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하라네요. 증명서는 떼서 사진 찍어 보냈는데 이제 진짜 연을 끊으려고요. 없는 이만도 못한 가족인 걸 다시 깨닫습니다. 씩씩한 척 했는데 이걸 적으면서 눈물이 나는 건 그래도 가족의 정에 대해 조금 미련이 남아 있었단 거겠죠. 대나무 숲이라 생각하고 외쳐보는 심정으로 문자 보내요. 그래도 저 꿋꿋하게 찬란하게 잘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2: 이게 아니 지금 이혼을 하고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고 지금 쉼터에 계시는데
1: 왜 증명서를 떼라고 했을까요?
2: 친정 형제들이
0: 아마 이제 이게 이런 경우 좀 있어요.
1: 상속?
0: 그게 아니라
1: 네.
0: 친정 형제들이 제발 헤어지라고 네. 이런 남자 선택하지 말라 결혼을 반대했거나
2: 그 전부터 꾸준히 얘기해 왔는데
0: 계속했는데 이제 그냥 사신 경우들에 진짜 이혼한 거 맞아? 이혼한 걸 확실했다라는 걸 좀 보내봐.
2: 아, 뭐 그런 접근이라면 다행이죠. 정말 확인하고 싶어서.
0: 때문에 네. 지금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당당이님 쉼터 생활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런 모든 관계는 정확한 판단할 수 없고 오로지 그냥 스스로 마음만 달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친정은 나이 멀어졌다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내가 혼자 남은 인생에서 나에게 나를 어떻게 하면 상처 안 내고 이 마음의 정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자기 마음 상처 심리 극복이 우선이에요. 저는 지금 이 사연만 딱 봤을 때는 지금은 이런 상황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친정 식구분들 조금 안타까운 게 쉼터까지 와 있는데
2: 네.
0: 먼저 안위를 걱정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이제 아직도 우리 당당이는 믿지 못한다는 식으로 던져버리니까
1: 아하.
0: 이게 더 상처죠.
2: 네.
0: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당당이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 했잖아요. 뭐 친정 식구가 나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하면 문제 둘째 치고 난 했으니까 당당하게 이제는 끊고 쉼터에 나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나 이 정도만 가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친정 의지보다는 나 홀로 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1: 그렇죠.
0: 집중하는 거. 이제 꿈 지나시면 이제 아마 많은 방법도 알려줄 거거든요. 저는 그이 정도 하셨으면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극복하실 네. 수 있고요. 두 다리 쓸 자세가 딱 되셨어요.
1: 네.
2: 그러니까 지금 쉼터에 있다는데도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뭔가를 강요한다는 네. 거 보니까 그 전부터 친정 식구들에게 뭔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본인이 저 꿋꿋하게 찬란하게 잘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1: 네.
3: 사실은 이 말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1: 네.
3: 자신들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여러 그 상황을 고려하려면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쁜 상황보다는 이제 앞으로 혼자서 살아갈 어떤 힘을 축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는 이 모든 어떤 시간들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1: 예.
2: 그러네요. 예. 자,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원망이나 미움 이런 거 말고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0: 오로지 그런 자신에게.
1: 그렇죠.

0: 그게 가장 급선무지 홀로 서는 거. 네.
1: 맞습니다. 자, 님과 함께 오늘 김진 목사님, 성진스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이번 주는 우리 스님의 추천곡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2: 네. 우리 성시경 씨의 넌 감동이었어.
0: 넌 아니요? 감동이었어.
2: 뭐 내용 가사는 뭐 이별한 뒤에 아유 그 사람이 이렇게 나기 잘했구나인데 이 이야기를 우리 당당이님 스스로에게. 네.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네. 다 감동입니다.
1: 다 자신에게. 감동이다.
0: 네. 네. 네. 예. 난 감동이었어. 난 감동이야. 뭐 이렇게. 네. 예.
1: 알겠습니다. 이 곡 저희 오늘 끝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2: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3: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2: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3: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2: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3: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2: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3: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2: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3: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2: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3: 네, 수요일 여성시대 오늘 끝곡은요. 성진 스님의 추천곡입니다.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2: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외로운 뉴요커 도그가 어느 날 반려로봇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영화 로봇 드림 얘기인데요.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그려내는 건 이 둘이 이별하고 난 뒤의 시간입니다.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행여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만나온 모든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어떤 만남이든 결국 이별로 끝이 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기억될 사람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이 1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 같은 시간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13.7%,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7.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군이 이란으로 향하던 빈 유조선 한 척을 미사일로 무력화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으로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츠와나 국적의 유조선 MT 렉시호에 대한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 선박이 국제 수로를 통과해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24시간 동안 반복된 경고를 무시했다며 미군 항공기가 선박 엔진룸에 정밀 공대공 유도미사일인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4월 13일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선 이후에 민간 상선 6척을 무력화하고 122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달 드론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드론 공격 피해를 본 바라카 원전 부지를 방문해 피격 당시 외부 전력이 차단되자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원자로 한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는 등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는 아부다비 바라카 원전 단지는 지난달 17일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 따르면 공격에 동원된 드론 3기 모두 이라크 영토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라크가 앞으로 2개월여 안에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출량을 현재 하루 22만 배럴에서 77만 배럴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현지 시간으로 2일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를 위해서 시리아와 협정을 체결하고 지중해 연안 항구를 통해 자국산 원유의 수송, 저장, 취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해상 항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의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면서 약 23억 달러 규모 품목의 관세가 내려갈 것

0: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가 일부 금속 파생상품 관세를 인하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오는 8일부터 연말까지 우리 지게차와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 등 품목 관세 인하가 예상된다며 기존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지는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에는 강원과 충북, 전라, 경상권 내륙에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1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 인사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일 정치 인사 특집 방송 광고 다녀와서 시작하겠습니다.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4: 네, 정치인사 오늘 선거 당일 특집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못 보시겠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의 이제 배경도 선거 당일이라서 선거 방송 배경이 나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뜨거웠던 6.3 지방선거 드디어 오늘로 결론이 납니다. 오늘 정치인사에서는 오늘 승부를 가를 변수가 뭔지, 그리고 오늘 저녁 개표에서 어디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양당 대변인의 시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투표율을 좀 보겠습니다. 11시 기준으로요, 15%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선 지선과 비교를 해보면 11시 12%였거든요. 그러니까 3%포인트가 높다. 이번 사전투표율도 높았고 아무래도 이게 투표율이 이번에는 높을 것이다 예측하는데 뭐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5: 예, 높겠죠.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석 달도 안 돼서 벌어진 선거여서 특히나 이제 대선에서 진 쪽 그렇죠. 민주 진보 진영의 투표 열기가 좀 식었었죠. 그래서 광주는 38%가 안 됐었더라고요. 투표율이 맞아요. 그때.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니까 그때 전부 다 해서 50.9였거든요. 네. 이번에 한 6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4: 맞아요. 오늘 최종 투표율이 아무래도 네. 다 높을 거다. 지난번에는 이제 뭐 네.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나온 거고 네. 그 직전이 이제 60.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를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관심인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워낙에 이제 승패가 분명하게 갈려버리니까 힘이 좀 빠져가지고 이제 투표율이 많이 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아 이거 조금 투표율이 좀 높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좀 분노 투표를 하지 않으면 60% 넘기는 어렵겠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그렇게 분노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한 50% 후반선이라고 보고 이게 지난번 선거와 비교했을 때 뭐 이렇게 2-3%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5% 지난번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5% 이상은 좀 올라가야지 저는 60%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아,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본 투표율 요 추이도 확 눈에 띄게 늘어나야지 유의미하게 60% 넘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저는 58% 안팎 예상하거든요. 숫자로 한번 예측해 주세요.
5: 여기만 나오면 저 57.5.
4: 57.5. 네.
6: 저는 56.5.
4: 56.5. 그러니까요. 이제 60%는 넘지 않을 거다. 다들 이렇게 보시네요. 자, 지역별로도 좀 보면 현재 지금 오늘 11시 투표율 가장 높은 곳은 대구 18.9%고 제일 낮은 곳이 전남 광주 11.4%인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율과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지금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반대는 또 반대 거고. 그렇게 보시면
5: 한 번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6: 그러니까요. 예.
5: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4: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눈여겨보시는 지역 있으십니까?
6: 아, 저는 당연히 이제 부산 북갑에 저는 관심이 다 쏠려 있고
4: 예.
6: 또 부산 시장도 당연히 저희한테 중요한 접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따지면 대구 정말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분위기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워낙 당세가 저희 민주당이 좀 약한 곳이라서 근데 어제 마지막 이제 그 김부겸 후보 유세하는데 제 인생의 마지막 유세입니다 하면서 눈물 지는데 좀 아 제발 좀 대구 시민들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4: 자꾸 하신 아버지께 네. 노래를 바치면서 이제 네. 김부겸 후보가 울었어요.
6: 네.
4: 뭐 또 이게 화제가 됐어요?
5: 네. 네. 저도 봤습니다.
4: 네. 그래서 어디 주목하십니까?
5: 저요? 저요? 부산 북갑에 네. 결과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죠. 그리고 다른 지역, 뭐 대구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혹시 정말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도 보고 이제 앞으로 정치 상황과 연계돼서 보는 지역이 많죠. 서울, 부산도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알겠습니다. 언제쯤 당선자 확인이 가능할까 다들 궁금하실 텐데 지난 지선 평균 개표 시간은 7시간 40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정쯤 되면 이제 윤곽이 나왔다는 건데 지난 총선 그러니까 2024년부터 수검표 절차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표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새벽 3시, 4시까지 가야지 접전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는데 네. 이게 또 지역마다 유권자 수에 또 달려 있는 거잖아요.

0: 이번 재보궐에서 유권자 수가 제일 적은 곳이 부산 북갑이더라고요.
1: 그렇죠.
0: 11만 5천 남짓인데.
1: 그래요.
0: 이제 거기는 평균 개표 시간보다는 조금 더 빨리 결과를 그래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 바랍니다. 아, 사람 피말리게. 그리고 한 도표의 가치가 엄청 커지니까.
1: 그렇죠.
2: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 4년 전에 그때 수검표 없었을 때임에도 경기도 지사 선거가 워낙 0.15% 차이로 8,800표를 기억하는데
3: 맞습니다.
2: 방송 새벽까지 하다가 집에 가다 뒤집어졌어요. 네, 그때. 그 맞아요.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 경기도는 사실 유권자도 제일 많을 뿐 아니라 워낙 거기는 초박빙 새였기 때문에 이제 정말 끝까지 새벽까지 봤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봐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3: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있을 거예요.
3: 네. 네. 지난번 저도 같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지난번 서울 중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도
2: 얼마 안
3: 새벽 1시 반이 넘어가지고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한 400표 정도 맞아요.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면 400표 차이라고 하면 상대 후보가 200표만 더 득표하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그 후보한테 이 꽃목걸이 걸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또 성동구청장 지금 정원호 청장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구여가지고 거기로 넘어가서 꽃목걸이 걸어줬는데 결국에는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 네, 중구 작죠. 네.
3: 그래가지고 그렇게 와, 볼 때가 그러니까, 좀 몇 군데 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유권자 수가 좀 적다고 해도 초박빙인 곳은 진짜 마지막 한 표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열게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저는 광역 중에는 경남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가 300만이 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두 분의 후보 간의 우열가리가 어려울 상황이어서 특히 서부경남, 동부경남이 좀 여론이 다르니까 투표하면 어디 열리냐에 따라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3: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를 먼저 여는지
0: 네.
3: 아니면 본투표를 먼저 여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전투표가 먼저 투표를 해서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부터 먼저 한다고도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뭐 사전투표율은 높으면은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뭐 속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또 민주당 후보가 쫙 올라가면 와 이겼다 했는데 나중에 본투표 또 딱 열면은 옛날에 한명숙 그 후보 서울시장 때처럼 또 바뀌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평택 뭐 북구갑 부산의 북구갑 이런 것은 진짜 한 새벽 서너 시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6시에 투표가 종료가 되면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해 있는 순서대로 개표가 네.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 맞아요.
0: 관외 사전 투표, 거소 투표, 요 투표함이 먼저 도착해 있으니까 이거부터 열린다.
2: 관외가 먼저 오겠죠.
0: 알겠습니다. 이 평택을도 아무래도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박빙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권자 수가 20만 명은 안 돼요.
2: 네, 안
0: 근데
2: 되죠.
0: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제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3: 저는 이제 왜 평택을하고 대구 아니 부산 북구 갑을 주목을 하냐면 대마불사가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정치권에서 큰 정치인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유권자들이 살려준다라는 이제 속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그 두 분 아니겠습니까? 평택의 조국 후보, 부산 북갑의 한덕훈 후보인데 과연 두 분 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하고 있잖아요.
0: 네.
3: 정당이 힘이 이제 조금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과연 이 큰 정치인 두 명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저는 사실 그게 좀 우려하는 표현보다 그 기대가 됩니다.
2: 우려가 되시겠죠.
0: 불쑥 본심이 나온 단어인가요?
3: 예? 깜짝 놀랐네요.
0: 그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가 30% 앞에 3자 득표율을 가져가냐 네. 이게 거의 당선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40%를 네. 넘냐 4자를
2: 네.
0: 다냐
2: 네.
0: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2: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갑 같은 경우는 박민식 후보가 앞에 2자를 다느냐
3: 그렇죠.
2: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이게 100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네. 총합이. 일단 평택을 또 많은 생각이 드는 게 결국 단일화가 안 됐어요.
3: 네.
2: 결국은 황교안 후보와 유희동 네. 후보가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예상한 것과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어요.
3: 아 근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됐던 한 단어가 단일화였거든요.
0: 예.
3: 근데 결국에는

0: 저는 그래도 어디 한 군데 좀 단일화 될 줄 알았거든요.
1: 거의 다 불발됐습니다.
0: 네, 근데 야 단일화가 안 되고 저는 정말 평택은 그래도
2: 그러니까요.
0: 네, 그 누구라도 좀 단일화 할 줄 알았는데.
1: 아니 그러니까 이 평택을이 단일화 신경전이 진짜 마지막까지 어제 저녁까지도 저희가 이 얘기들을 방송에서 다룰 만큼 할 거다 할 거다 계속 그러다 결국엔 안 됐는데 황교안 후보가 내건 단일화 조건이 두 가지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하나 그리고 부정선거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요거 두 개인데 사실은 아무리 유동 후보 측에서는 한 표가 아쉽다고 해도 이 조건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2: 예,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유동 후보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부실 선거는 인정한다. 근데 그 이상 더 진전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황교안 후보의 제안을 들으면서 이건 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제안이라는 거는 받을 수 있는 걸 제안을 해야지 애초부터 받지 못할 걸 제안을 하면 근데 또 제가 이번에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후보도 보고 좀 유희동 후보를 보면서 이게 양쪽을 다 표를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자기의 노선이 좀 불분명해질 수도 있겠구나.
1: 유희동 후보.
0: 네. 그러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유희동 후보 상당히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 정치인이지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러는지. 근데 이분이 사실 황교안 그 후보가 먼저 내가 유희동 후보 지지해 줄게 단일화합시다 이런 그림은 뭐 100번 양보해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유희동 후보는 정말 그분하고 황교안 후보와 결이 안 맞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 좀 안타깝더라고요.
1: 그 부정선거 부정론자 얘기해보면 그 모수단 교수가 우리 법무부가 출국정지 조치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2: 이분 왜 왔냐는 거죠.
1: 부정선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2: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국이 이런 제도와 비슷한 걸 운영을 한다면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미국은 우편투표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르고 어떤 주장과 주의를 뭐 미국에서 교수했다. 뭐 국무부에서 어떤 직위를 받았다는 사람을 한국에 있는 그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스탄이라는 분도 거기에 본인이 이용당하는 걸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모스탄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지고 예.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환에 이제 불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내국인과 똑같이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환에 불응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분이 선거 끝나고 갑자기 또 획 이렇게 미국 가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은 당연한 거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황교안 후보가 대신 변호해 주겠다 뭐 이런 말도 제가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모스탄 같은 경우는 22대 대선 같은 경우도 무슨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 있었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한민국에서 누가 공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모스탄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평택에 가서 황교안 후보 안 만났으면 저는 유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하고도 단일화도 됐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모스탄이 끝까지 부정선거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1: 우리가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구갑에서는 반면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막판에 좀 뜻밖의 우군을 만나긴 했습니다. 네네. 무소속 김성근 후보가 사퇴를 하고 박 후보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혀 이제 존재감이 좀 없었잖아요. 사실 저 처음에 왜 한동훈 후보가 6번이지? 좀 그랬어요. 근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번 무소속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랬는데 뭐 여튼 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뭐 그분의 결이 뭐 국민의힘 성향인가 보죠. 그래서 이제 박민식 후보에게 지지 선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한 줄의 기사 정도의 영향력은 있겠지만 얼마나 뭐 판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는 없는 것 같다. 뭐 하시는 분인지도 잘 모르시죠?
2: 죄송합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눈여겨볼 보궐 지역에 대해서 좀 잠깐 봤고요.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한병도 대표는 다 사전투표를 했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송원석 원대만 사전투표를 하면서 이게 투트랙 전략이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고향 보령에서 투표하는 장면이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2: 당대표가 뭐 저희 당에선 그러잖아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투톱이 한 분은 사전투표하고 한 분은 본투표한다.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 뭐 그 정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듣고 이제 그러면 장 대표가 왜 보령 가서 직접 했느냐. 최근에 충남을 자주 가시잖아요.
1: 예.
0: 충남 지사 선거에서 저희가 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충남 출신이기도 한 것과 더해서 충남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김태흠 지사가 원래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에서 삼선하신 분이니까 그 이후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일단은 충남에서 이긴다는 게 당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충남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네. 두 대표가 충청에 화력을 쏟았습니다. 네. 그건 왜라고 보셨어요?
2: 일단 그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공주, 청양, 부여 이쪽에 이제 지원 유세를 갔거든요. 근데 여기 시골이라 그런지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후보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좀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모여 있으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영입 인재도 있거든요. 김영빈 후보라고 네 번째 영입 인재인데 이분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또 저희 그 지역구에 이제 정치인이 마땅한 분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모셔왔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가서 그분한테 영입을 해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대표 정도는 내려가야 그래도 사람이 좀 모여가지고 김영빈 후보도 본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은 또 본인도 뭐 충청도 출신이고 해서 저는 간 것 같습니다.
1: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두 대표 다 10여 차례를 갔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간 거. 그래서 충청이 아무래도 캐스팅 보터라서 그런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예.
0: 장도혁 대표가 특히 많이 가셨거든요. 네. 이 전체 총 지역 유세한 거에 비해서 충남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어서 네. 많은 얘기를 하죠.
2: 네.
0: 부르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고
2: 그나마
1: 예. 가장 안전한 선택지다 뭐 이렇게
0: 되시요
1: 예. 봤죠 예.
0: 김태훈 지사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또 잘 보시면 같은 충청에도 충북은 한 번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김영한 후보를 커탈락을 그렇죠. 처음에 시켰잖아요 네. 물론 공간이가 한 거지만 뭐 이런 관계도 작용한 게 아닌가 그리고 영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제 몇 번 부산에도 오시고 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마음 놓고 유세 지원 활동할 수 있는 곳은 본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2: 그러니까 양쪽 대표가 이게 좀 구멍이 좀 많은 선거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PK, TK 가면 네. 이제 도움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또 전남 광주 가자니 아니 거기 뭐 우리가 뭐 잘 되는데 왜 오냐 이거 뭐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오해받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원래 또 서울에 원래 자주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가서 좀 지원해주고 또 충남이 그나마 조금 그 무리수 두지 않는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양당 지도부에 대한 시선이 그 이전 선거들과는 확연히 좀 달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이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접전지로 꼽히는 대구 부산 울산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게 계속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이다 보니까 그래 대표 오는 것보다 인물론을 내세우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그걸 요청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2: 그럼요. 이제 참 이게 근데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은데 저는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 장동혁이라는 개인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 호불호가 많은 거고
1: 예.
2: 이제 대구나 뭐 부산에서만큼은 저는 그 정치인 정청래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이제 그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제 김부겸 후보가 당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좋을 건 별로 없거든요.
1: 네.
2: 사실 저는 그냥 파란색보다 하얀색 옷 입고 다니시기를 사실 바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당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김부겸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김부겸 후보가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거 평가를 하면 안 된다. 네. 동의하세요?
0: 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 캐릭터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비슷하다.
1: 네, 예. 광고 듣고 오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 2 7000.

0: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4: 네, 정치 인사 2부요. 자, 어제 각 후보들의 막판 유세 장면들을 좀 볼까 봐요. 어떤 후보가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5: 지금 뭐 김부겸 후보 말했으니까 예. 이제 그 전재수 플러스 하정우. 그러니까 우리 하정우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또 하정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4: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마지막 일정으로 네. 하정우 후보와 함께하는 네. 막판 유세를 벌렸습니다.
5: 네. 근데 이제 또 그와 비교되게 박형준 그 부산시장 후보는 또 그냥 혼자 끝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비교가 됐고.
4: 원래 혼자 끝내는 거 아닙니까? 원래 누가 있어야 되는 건가?
5: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그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재수 후보의 그 어떤 지지세를 업어야지 사실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거고 또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전재수 후보가 얼굴이 상당히 폈다. 되게 얼굴이 좀 인자해진 것 같더라고요. 얼굴 이제 둘이 포옹을 하는데 뒤에서 클로즈업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네. 얼굴이 그렇게 광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두 분이 포옹하시면서 어쨌든 전재수의 뒷자리를 하정우에 꼭 물려주세요라고 이제 호소하는 모습이 전 나름대로 좀 인상 깊었다.
4: 전재수 후보의 얼굴이 폈다. 이거는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선 네. 조금은 본인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나요?
5: 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고 인자한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좀 그러진 않았거든요. 좀 어려운 곳에서 정치하시다 보니까 왜 떨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힘들어 보이고 좀 그랬었는데 많이 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4: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네, 반대배님의 시각에
6: 전재수 후보는 그 매너가 좋죠. 평소에도 저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적어도 이제 뭐 정파에 상관없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제 선거운동 다 끝나는 마당이니까 본연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하정우 후보는 진짜 복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전재수 후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물론 그래서 출마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하정우 후보도 참 이 정치권에 와서 상상도 못할 경험들을 하면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복감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죠. 한동훈 후보도 참 혼자 하는 게 정말 짠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당에서 본인이 나온 게 아니고 타이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지자분들의 열성적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또 선거 도와주시는 분들의 열성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면서 이 선거 무조건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엄청 사무치게 들었습니다.
5: 또 우리 하정우 후보 또 좋게 전재수 후보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예. 저도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북구곰?
6: 북극곰.
5: 그 북극곰을 또 북구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4: 그렇군요. 그 북극곰을 북구.
5: 근데 이제 저 대학 때 알바하면서 그런 거 몇 번 써봤거든요. 되게 덥고 힘들어요.
4: 엄청 동물 탈 같은 거를 쓰고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네.
5: 근데 이제 사실 그 유세차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 눈길이 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아이디어 괜찮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배우자라는 걸 보면서

0: 아, 또, 전 배우자까지 갑자기 그 2년이 넘는 북구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아이디어가 참 참신했다.
1: 이게 상대 진영에 대한 아주 훈훈한 평가까지 곁들이면서.
2: 선거 끝났으니까요. 정치는 정치고, 인간은 예. 인간이고.
1: 예, 예. 아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지선은 사실은 민주당 압승일 거다. 이런 예측으로 시작됐던 예. 선거였는데, 한 두 달 만에 여론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막판에 변수가 많았다 이렇게들 분석이 되잖아요. 자,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뭐 꼽으시겠어요?
2: 저는 아무래도 맨 처음 선거구도를 바꾼 건 저희는 이제 공소추소특검법이라고 말하는 그 특검법안의 무리한 추진 물론 철회한 걸로 저는 보지만 거기서부터 여론이 흔들렸고 중간에 5.18 즈음에 발생한 뭐 불행한 마케팅이죠.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어떤 상황을 보는 과정에서 정부가 나서서 불매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표심을 많이 흔들었다. 전 그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1: 이 두 가지가 야권에 긍정적으로 주요했다.
2: 표만 보자면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예. 이제 투표 의도, 의향. 투표에 대한 의지 같은 걸 적어도 보수 유권자들에게 많이 심어줬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0: 저는 예. 공소 취소는 사실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수도 결집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 이 공소 취소 문제를 우리는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어쨌든 공소 취소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라고 계속해서. 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라는 아이템보다 분열되어 있던 이 보수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어쨌든 이 공소 취소라는 그 네 글자로 하나로 좀 뭉치는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도 어디 가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뭐 너희 뭐 당권파하고 비당권파하고 사이 안 좋잖아 이런 말 하면 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을 한 목소리로 엮어주는 그런 그 효과를 좀 가져와서 그게 좀 보수 결집을 좀 빨리 일으켰다. 그래서 그게 저희 PK, TK에서는 우리가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돼버렸다라고 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1: 자, 그러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는 변수는요?
0: 하지만 그 스타벅스 문제는 저는 전혀 반대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정영진 회장이라든지 이 한 기업의 잘못은 분명하다고 모두가 공감을 할 거라고 보는데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뭐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불매운동을 조장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뭐 보수의 아지트라든지 뭐 이걸 오히려 가서 뭐 평소에 안 가시던 분들이 가가지고 뭐 사진 찍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중도층이 봤을 때는 조금 안 좋게 보였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저희 민주당에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가 이념 가지고 선거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타벅스는 저희에게 뭐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번에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예. 저희가 신인들이 많고 비교적 국민의힘이 현직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선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캠프가 조금 유기적으로 조금 움직이지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쉬웠다. 좀
1: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는.
0: 왜냐하면 연합군으로 선거를 하는 거하고 네. 현직 단체장이 오래전부터 선거를 준비해온 거하고 아무래도 캠프에 조금 그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콜라보레이션은 조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 부분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의 뭔가 좀 아쉬웠던 부분. 네. 그래서 이제 공천, 뭐 파동,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0: 네, 공천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공천은 이제 뭐 전북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청래 대표께서 많이 아쉽겠죠.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본인은 당선되어서 민주당으로 돌아온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가 뭐 국민의힘에게 뺏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쨌든 김관영 후보가 저희 당에서 봤을 때는 CCTV에 찍히는 그런 안 좋았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이제 전북 도민들에게는 왜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아가느냐라는 어떤 불만으로 원망으로 좀 돌아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1: 지금 공소 취소 이슈 그리고 스타벅스 역사 논란 이것을 이제 여야 각각 어떻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작용했나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왜 또 이런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GTX 철근 누락이라든지 서소문 고가 사도 사고 같은 이런 안전 이슈가 있었고요. 또

0: 코스피에 있다는 신기록 경신 뭐 이 부분도 있었고 또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일단 그 철근이 누락된 지하철 공사장 그리고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의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에서 발생한 건데 오세훈 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없는 사고죠. 그 대처 과정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선거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공격의 빌미를 좀 준 점도 있어요. 근데 서울 시민이 적어도 서울시장을 네 번을 하고 10년 넘게 재임한 분이 안전 불감증에 걸릴 때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계속 그 부분을 그 불감증이란 그 별로 우리가 이렇게 확 와닿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 맨날 쓰는 단어인데 그 정원 후보가 이제 그 점을 잡아서 공격을 한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상 수치로 많이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에 그런 게 나타나서 아마 캠프 입장에서는 좀 당황했던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나오신 거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당대표가 중심에 없으니 그분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데 결론은 후보들이 원한 거예요. 선거에서는 후보가 왕이죠. 뭐 당대표고 뭐 상임 선대위원장이고 다 필요 없고 후보가 내가 필요해서 이분이 오시면 나한테 득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시게 한 거고 또 거기에 기꺼이 응하셨다면 그 자체로 그분들께는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적어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지원 유세하신 걸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0: 자, 그럼 먼저 이 안전 이슈와 관련해서 진짜 변수로 작용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동의하세요?
2: 저는 이제 그게 오히려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그리고 정은호 서울시장 캠프에서도 이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가 너무 조금 가벼웠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얘기냐면 아직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삼성역 부실 공사 현장에 가지 않으셨어요.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내가 간다고 바뀌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실 시공과 관련해가지고 사과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거는 경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 말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라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현대건설의 단순 실수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서울시민들에게 조금 무책임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 뒤에 연이어진 이 안전사고가 더 오세훈 시장을 조금 공경에 좀 몰아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0: 네.
2: 근데 이제 코스피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저희로서는 어쨌든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뭐 돈을 벌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수 언론에서 반도체 빼면 4,100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왜 반도체를 빼지? 우리의 주력 산업인데
0: 예, 예.
2: 뭐 원유 없으면 사우디는 후진국인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그 중도층의 마음을 좀 흔들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개인의 부정부패로 감옥 다녀오신 분이에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상당히 질이 안 좋아요. 근데 이런 분이 서울 시민들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물론 영남 지역 일부에는 영향력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좀 안쓰러운 게 과연 정말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낸 정치인들이 뭐 당을 위해서 그랬을까? 정말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러고 있을까? 아닌 것 같다. 이분들 다 지방선거 끝나고 이루어질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전직 대통령까지 불러낸 것에 대해서는 저는 또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0: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에 대해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가 이제 나온 건데 당 내에서 그래서 이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슬슬 나오는 분위기라서요.
1: 아마도 이제 유영하 의원 발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0: 유영하 의원은 아예 단종의 비유를 하기를 했고, 그리고 뭐 김재원 최고라든지 예. 그리고 뭐 성일종 예.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아, 무르익고 있나 뭐 이렇게 읽혀요.
1: 뭐 그 두 분이 어떤 공직 선거에 나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 재평가라는 건 국민의 의식이 바뀐다는 건데 그런 차원으로 전 생각해요. 뭐 단어를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명예회복 정도 되겠죠.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은 당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일로에서 영어의 몸이 되셨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당시에 뭐 금융위기 극복이라든지 분명히 업적이 있는데 그것은 많이 가려져 있다. 그런 차원의 발언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어도 보수 사이드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면서 야 그러면은 몇 년 전에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탄핵을 당한 거냐. 그 정도로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이었느냐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기저효과인가요?
1: 아, 기저효과라는 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이제 회고적 사고를 한다고 봐요. 저는 적어도 보수 사이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평가들이 누적이 되면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도 탄핵이란 과정이 있긴 했으나 그래도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대통령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업적이 있구나라는 부분이 더 부각되는 것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런데 저는 그런 발언을 선거 전에 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에게 100% 불리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반대편에 있거나 아니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윤석열도 나중에는 또 다시 재평가하자고 하겠네? 뭐 그때 당시 민주당이 뭐 탄핵을 많이 했고 예산을 삭감했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또 다시 꺼낼 수가 있겠네라고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뭐 조갑제 같은 분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사유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워낙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작게 보이는 착시 효과는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을 했고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것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역사에 맡기고 국민들의 평가에 맡겨야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정치권에서 또 꺼내가지고 다시 좀 돌아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보수 정치에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 봅니다.
0: 아까 코스피 언급을 하셔서 코스피가 어제 9000피 가까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 경제 이슈 특히 코스피를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강조를 하고 그런 전략을 이제 선거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건데 표심에는 어느 정도 반영될 거라고 보세요?
1: 저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거고 주식을 안 하시더라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보수 언론에서 반도체 패면 4,100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경제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의도로 보실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네. 반도체에 치중돼 있는 한국 경제 상황을 짚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은 그 기사를 보고 아니 왜 반도체 빼고 축구 없는 손흥민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그래 이렇게 반도체에 치중된 한국 경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다른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2: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취지에서 최근에 이제 김용봉 정책실장이 네. 이렇게 이제 초과 세수, 초과 이윤 이렇게 발생하면 이걸 가지고 과거처럼 뭐 누가 나눠서 이렇게 분배하자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더 나은 어떤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재투자하자라고 이제 최근에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칭찬할 일이다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이번에 봐서 나눠가지고 없애는 것보다 이걸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좀 더 나은 산업을 활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의 어떤 취지에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그 변수들을 좀 짚어봤고요.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선 청와대 출신의 인사들의 성적표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데요. 청와대 출신이 총 7곳에 출마를 했어요.
1: 네. 많이 나가셨어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선거와는 좀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이제 주요 승부처와 상징 지역에 이제 배치가 돼 있기 네. 때문에 이 성적표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될 거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1: 일단 청와대에서 이제 출마를 하실 때는 거의 될 만한 상황에서 출마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곱 분 중에 적어도 한 다섯 분 정도는 당선권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0: 우리 일곱 명을 일단 볼까요? 하정우, 네. 이제 호칭을 빼고요. 우상호, 김병욱, 그리고 김남준, 전은수, 김남구, 그리고 손화정 전 행정관까지 뭐 이렇게 일곱 분인데 그 중에 이제 네 명이 재보궐에 나온 거고.
1: 그러네요.
0: 예,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광역단체장에 출마를 하는 거예요. 예.
1: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린. 하정우 후보만 네. 자꾸 눈이 간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분의 출마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도 꽤 오래 관심을 가졌었고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뭐 삼고초려하는 형식을 통해서 당에서 모셔간 셈이 됐잖아요.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 출마 안 하기를 바라는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가 그럼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 거죠. 과연 이재명 대통령까지 영향을 받을 거냐. 충분히 저는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AI 수석이라는 자리를 처음 만들었는데 10개월 동안 달랑 재직한 상태에서 그 지역에 투입했으면 적어도 당선이라도 돼서 뭘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면 도대체 뭘 위해서 이분을 수석으로 임명을 했으며 거기에 출마를 시켰으며 이런 얘기까지 간다는 말이죠. 정치적으로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까지 하고 나왔다면 이재명 대통령 대리인처럼 후보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낙선이다? 민심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네?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을 갖고 출마한 선거라고 보는데 결과가 좋아야죠. 결론은.
0: 하정우 후보의 당락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연동돼 있다. 어떻게 보세요?
2: 이게 선거 전에는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 끝나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물론 이제 다 대통령 사람들이 당선되면 당연히 대통령에겐 좋은 일이죠. 근데 저는 지금 이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들보다도 이 단체장들한테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체장들이 실제적으로 당내 선거를 하게 되면 당원들과 접촉면이 적을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뭐가 있어요? 전당대회가 있어요.
0: 예.
2: 그러면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얼마나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분들이 당선됐는지 이를 보면 만약에 뭐 김민석 총리가 출마한다. 그러면 뭐 본인과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쨌든 대통령의 사람이 출마했다라고 사람들이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는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광역단체장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전초전이다. 그래서 다시 더 쉽게 말하면
0: 예.
2: 광역단체장들이 얼마나 친명이 되느냐가 다음 전당대회 때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0: 그러면 아까 제가 쭉 거론했던 그 일곱 명에 네. 대해서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1: 제가 손하정 전 행정관 관련한 선거는 잘 모르겠고요.
0: 네, 인천 영종구청장에 예. 출마를 했고요. 예. 예.
1: 그럼 이제 여섯 분이 남는데 하정우 후보를 뺀 다섯 분에 대해서는 꽤 지금 여권이 좀 유리한 지역이잖아요. 특히나 뭐 인천 계양을, 안산 갑, 뭐 아산을 이런 지역은 지금 그 전임자들이 다 굉장히 센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고 강원도지사 선거는 글쎄 여긴 좀 봐야 되겠는데 좀 우상 후보가 앞서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0: 네.
1: 우상 후보는 지금 당선 가능성 좀 높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하정 후보만 봅니다.
2: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게 하정우를 거를 수가 없고 보는 건데 저도 뭐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0: 예.
2: 사실. 지금 제가 보더라도 뭐 우상호, 뭐 김남준, 김남국, 전은수, 김병욱 이렇게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당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 하정우 수석이 부산 북갑에서 살아 돌아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키워드는 하정우 후보. 자 그럼 끝으로 개표 시작 전에 두 분이 오늘 밤 관전 포인트 딱 한 문장씩만 하려고 했더니 광고를 가야 된다고 네. 합니다. 광고 가시죠.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7: 네,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고요. 유권자의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9: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이 1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시각 기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18.9%,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10.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가 중단됐다는 주요 언론들의 보도는 거짓이라며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핵 문제를 협상하기로 했다고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7: 지난달 27일 내각 회의 이후 공개 일정을 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란과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가 중단됐다는 언론들의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양국 간 대화는 4일 전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란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 나와 이란이 핵 프로그램 문제를 협상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까지도 이란이 거부하던 주제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 핵 프로그램 문제는 불과 한 달 전, 아니 1년 전만 해도 이란이 논의는 물론 거론조차 거부하던 상황입니다. 마코 루비오
7: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재개방과 핵무기 금지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양보할 수 없는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협상에 다소 진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협상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며 그건 오늘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행료 징수 없는 해협의 완전한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의 구체적 제거 방법이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있고 국정 관여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증언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또 다른 중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국무부 청사에서 직접 대화를 재개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6: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기지 등을 공격하자 미국이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고 이란의 군 통제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으로 2일 바레인의 미 함대 5사령부와 쿠웨이트의 미군 공군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후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했고 이란의 군 통제시설이 있는 캐슘 섬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항해 중이던 민간 선박들을 향해 이란이 발사한 자폭형 드론 3대를 격추했다며 미군을 상대로 한 모든 공격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제재하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이란 국가기관들이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노비텍스를 비롯해 이란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4곳과 노비텍스 공동 창립자 등 4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경제가 급락하는 동안 이란 정권은 제재 회피와 해외 자금 유출을 포함한 부패한 목적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선택했다며 자금 흐름 추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사태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직접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양국이 직접 대화하는 것은 네 번째로 이번 협상은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이틀간 진행된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배후인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미국과 협상 중단 뜻을 밝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교전 중단을 직접 중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확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각국이 특정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으며 70개가 넘는 나라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는 16개, 강제노동 조사는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둘 다 대상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작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8: 5명이 숨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는 화약물질을 세척하는 56동 세척공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세척 작업은 직원들이 발사체 등에 남은 화약 잔류물을 물 등으로 처리한 뒤 그 찌꺼기를 10kg씩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 나무 상자에 모아 처리하는 건데 한화 측은 사고 직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업자들도 정전기 방지 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지만 외부 요인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도 세척공실 안에 남아있던 화약이 모여 정전기 등 외부 요인으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폭발 원인에 대해 경찰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의 합동감식이 이뤄졌지만 CCTV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지만 내부 세척 공정을 기록할 CCTV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6: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사흘 만인 오늘 사망자 5명 모두의 신원이 확인돼 유가족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사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며 유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안치된 대전 지역 장례식장 두 곳에 조만간 빈소가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산을 둘러싼 의정 갈등 당시에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린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덥겠으며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전라와 경상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에서 40mm, 충청과 전라권 5에서 20mm, 경상권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 영상 29.2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9: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1: 콘서트 늦겠다. 뜰차.
12: 뭐라는 거야?
1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1: 어? 내 가방
12: 두고 왔어?
11: 아, 사람 많다.
1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1: 야, 왜 안 와?
1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1: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12: 야, 뭐해, 빨리 와.
1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1: 뭐야?
1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후 24개월 아기가 두 돌이 되면 언어, 인지, 운동, 정서 발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역동적으로 성장한답니다. 문득 신통한 말을 하며 호기심도 최고라 이것저것 계속 묻고 균형감각도 좋아져서 거뜬히 잘 뛰고 감정표현도 다양하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오늘 딱 두 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젠 뭐 얘기도 제법 통하고 뭐 같이 재밌게 놀만 하신가요? 이게 다 우리 여러분 청취

0: 손비나의 땡큐 두돌배기 손트라가 딱 이 마음입니다.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상암동 가든 스튜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땡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분위기 왜 이렇게 뜨겁나요? 왜 이렇게 뜨거워요? 아 또 이렇게 두돌이라고 생일 축하해주러 정말 많은 분들 한 약 한 4,500분 정도 오셨는데 진짜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진짜 잔치 분위기 그 진짜 물씬 나고 지금 제 옆에도 케이크도 있고 꽃다발도 있고 여러분들 여기 꽃밭이잖아요. 아 늘만. 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9408님께서 손트라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른 투표하고 가든에 왔어요. 근데 태진 씨 얼굴이 안 보여요. 꽤나 일찍 왔다 생각했는데 더 일찍 왔어야 하나 봐요. 이러면서 트로트 라디오 두돌 축하드립니다. 우리 9403님 어디 계세요? 안 보이겠구나 정말. 저기 뒤에 계셔. 잘 안 보이시. 거의 얼굴 반쪽만 보이겠네요. 예. 그리고 또 우리 2345님께서 현장이에요. 많은 애청자분들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든 스튜디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 많고 떡도 나눠 먹으며 흥이 넘치는 이곳이 바로 잔치로구나. 그동안 수많은 유익한 정보와 알콩달콩 살아가는 사연들로 알찬 점심시간 만들어주신 제작진분들과 DJ 손태진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할게요.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요. 거의 편지를 써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838 하나님도 처음부터 들었는데 벌써 두돌이라니요. 참 세월 잘 가네요. 3072님 손트라의 청취자가 된 지 730일이 되었네요. 겨울엔 따뜻한 국밥처럼 여름엔 시원한 냉면처럼 뷔페처럼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코너들 그리고 보양식 같은 라이브까지 여덟 계절의 점심시간을 함께하니 이젠 밥 친구를 넘어 식구가 된 것 같아요. 손트라의 두돌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해주셨어요. 우리 4827님도 손트라와 함께한 두 해 동안 추억이 많네요. 36년 일한 직장 은퇴 후 재취업 성공기 대학 보내는 것만큼 어려웠던 큰아들 취업 축하 등등 손트라에서 추억을 함께 나눴어요. 손태진 환갑잔치 때까지 가자. 이 약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근데 매일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난다는 게 참으로 처음에는 좀 설레는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일상이 돼버렸고 뭔가 함께하지 않으면 더 공허하고 되게 뭔가 잘못된 듯한 그런 느낌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그리고 또 제 목소리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우리 손샤인 늘 사랑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손트라 유튜브로도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현장에 나와주신 분들 지금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225님께서 손태진 트로트 라디오 두돌을 축하하기 위해 여수, 여천, 순천, 나주, 장성, 광주에서 왔어요. 내년에도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두돌 온몸 다해 축하드려요. 신청곡 태진아의 동반자. 이것도 어디 계시죠?
1: 여기요.
0: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 오셨네요. 우리 경주에서도 원주, 포항, 또 광주, 또 어디서 오셨어요? 여수, 나성, 제주도요? 제주도에서 오셨다고요?
2: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0: 이렇게 오셨구나. 와 진짜? 그러니까 나 나성이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이게 LA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앞으로도 영원한 동반자 되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이 노래 바로 듣고 갈게요. 태진아의 동반자 갑니다.

태진아의 동반자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참 이렇게 아주 큰 축하할 만한 그런 날이기도 하고 한데 다소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오늘 몸이나 제 손 제스처가 되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지방선거일이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나 이런 그 제스처가 되게 많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계속 저한테만 이렇게 엄지척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못해요. 예, 네, 못한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만큼 이제 730일이고 두 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부분을 우리 모두가 조심하자. 그리고 저는 조금 걱정했어요. 아, 오늘 가든 스튜디오에 있으면 우리 팬덤 컬러가 특정 또 색깔이기도 하잖아요. 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예, 여러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의 손짓이나 이런 말투나 이런 게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동반자인데 너무 춤추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 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손트라 나름 두돌 잔치 선물이 빠질 수 없죠. 아, 우리 5334님도 갓바위에서 손트라 듣는 분들이 있는데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서 문자 보냅니다. 아내가 문자 꼭 보내라 하네요 하면서 손트라 두돌 축하합니다. 그리고 228 하나님도 아침 일찍 투표하고 대구 팔공산 갓바위 갔다가 문자 보냅니다. 갓바위에서 손트라 축하하며 쭉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갓바위를 오르신 두 분이 서로는 모르지만 지금 손트라를 듣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귀에다가 뭐 꼽고 있으면 서로 저분인가? 이분인가? 이러면서 좀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날을 더 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나름 두돌 잔치잖아요. 선물이 빠질 수 없어요. 지금부터 손트라처럼 6월 3일이 생일인 분. 아, 진짜 6월 생일 있어요? 아니면 어제? 내일? 아니요, 아들 생일이에요. 그럼 아들한테 문자 보내달라고 하세요. 어디로?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내 생일이 6월 3일이다. 아내, 남편,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친구, 애인, 점장님, 사장님, 엄마, 아빠, 뭐 장인, 장모님까지 6월 3일 생이라 이러저러 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만 된다면 선물 팍팍. 오늘 새로운 선물 생일에 딱 맞는 오리 스테이크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두 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아닌 더블로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두 개씩 드립니다. 20일만을 돌파한 손트라 유튜브도 어서들 입장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금호타이어, 환인제약, 삼성증권, 하이퍼스,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빅토스, 신젠타코리아, 성원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히온스 글로벌,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현대해상 화재보험, 우리 ENL 하루틴,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유니베라, 백조싱크, 롯데렌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고향 가구 박람회,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2026년 5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트로트는 어떤 곡일까? 손트라 월간 트로트 5 지금 시작합니다. 스타덤 어플을 통해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투표 결과 알아보기 전에 이벤트 투표 결과부터 만나보시죠. 투표 주제는 바로
6: 어머님 아버님 사위감을 찾고 있나요?
5: 그렇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에 쏙 드는 상견례 프리패스 상 가수는 누구일까요? 쟁쟁한 투표 결과 상견례장에서 만나자마자 오케이! 허락할 여자 아티스트 1위는 김의영! 재주 많고 끼 가득한 캡사이신 보이스에 홀딱 넘어갈 것 같다는 의견이 참 많았고요. 남자 아티스트 1위는 김용빈. 수줍게 웃으면서 어머님, 어머님을 알게 된 저는 금수저랍니다 이러면 마음이 스르륵 녹을 수밖에 없겠죠. 김의영, 김용빈씨 축하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손트라 월간 트로트 5 5월 순위 발표할게요. 5위는요 바로 에녹의 꽃보라.

손트라 월간 트롯 5 4위는요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5539님도 요즘 노래교실에서 이 노래 배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흥겨운 리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곡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3위는 어떤 노래죠?

송민준의 그림 일기입니다. 처음엔 담담하게 시작하지만 중저음 보이스의 진솔한 가사까지 듣다 보면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는 노래죠. 이 노래는 송민준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진정성을 더한 곡인데요. 그림 일기 이번 달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1위, 2위 손태진과 박서진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5520님께서 손태진 하숙생 응원합니다. 저희 아빠가 좋아하는 곡을 멋지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959님도 에어로빅 단인데요.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박서진 노래로 하는데 신나고 재밌어요. 원래 버전인 발라드도 정말 좋더라고요. 손태진이냐 박서진이냐, 박서진이냐 손태진이냐, 과연 2위는 어떤 곡이죠?

2위는 박서진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가 올랐습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이 각 잡고 부른 감성적인 발라드 곡인데요. 최근에 또 댄스 버전이 나와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트로트 최초 100% AI 뮤직비디오라는 점도 이목을 끌었는데요. 감미로운 노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편의 영화처럼 내게 다가오 그럼 마지막 1위는 이 노래겠네요. 손태진의 하숙생이 손트라 월간 트롯5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4월에 발매한 리메이크 앨범 봄의 약속 타이틀곡인데요. 최희준의 하숙생을 또 제 스타일로 재해석했습니다. 감정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원테이크 방식으로 녹음을 했거든요. 제가 노래에 몰입했던 것처럼 듣는 분들도 그 호흡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불렀습니다. 정말 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참 또 이렇게 보면서 축하를 받으니까 감동이 배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소식까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우리 5245님께서 언니한테 하숙생 태진씨 버전을 추천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대요. 몇 번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9104님도 숨죽이며 듣게 되는 노래 정말 감동적이에요. 언젠가 손트라에서 라이브도 해주시겠죠 하셨는데 제가 또 감사의 의미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 라이브를 또 준비했는데 여러분 라이브 괜찮나요? 손태진의 하숙생 여러분들께 띄워드릴게요.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0: 하숙생 손태진의 라이브였습니다. 아 뭔가 이 분위기라면 오늘 그냥 거의 뭐 콘서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정말 이거 한국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9244님께서 지금 하숙생 손태진님의 라이브가 맞나요? 음원인 줄 알았어요. 에이 또 우리 9244님 아유 어떻게 칭찬하실 줄 아시네 이거. 너무 감사드리고 만약에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 우리 손트랙 그 생중계되는 유튜브를 보고 계셨으면 라이브였다라는 걸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아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꽁은님께서 궁금한 게 있어요. 녹방 기다리면서 지루할 때 틈새 시간에 뭐 하시나요? 녹방 기다리면서 지루할 때 틈새 시간에 그냥 그 사이사이에 얘기하시는 거죠. 뭐 라디오 때도 그렇고 저요? 말을 안 하죠. 진짜 이게 생각보다 그 사이에는 그냥 뭐 쉬기도 하고 그냥 막 기지개도 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2부에 2부야? 2부에서 봐요.
1: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애써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0: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 잔해. 호프집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함께 박수치며 축하해줬습니다. 몇 번 테이블인가요? 누가 케이크 돌리나요? 생일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손트라.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일입니다. 2024년 6월 3일 딱 2년 전 오늘 이곳에서 두근두근 설렘 긴장 가득한 첫 만남이 있었죠. 벌써 손트라가 두 돌이 되었네요. 그동안 우리 손트라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밀어주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일! 아 근데 오늘 이 파티를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합동 파티가 있습니다. 오늘 손트라와 생일이 같은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저희가 문자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신분증까지 보내준다 그러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물은 당연히 우리 손트라가 쏩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축하 드리오리 한다 해서 이대로 쭉 5주년도 오리 10주년도 오리 해서 오리 스테이크 더블로 두 마리 보내드릴게요. 자 정말 우리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소개할게요. 0828님께서 오늘은 저의 64번째 생일입니다. 사는 게 뭔지 새벽 4시 출근하느라 아내가 미역국과 노각 무침, 가지 무침, 도시락 싸서 싸줘 들고 나와 이제야 점심 먹으며 손트라 듣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님 감사합니다. 여수의 하수영 드림 이라면서 우리 하수영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리고 이게 또 손트라와 같은 생일이면 괜히 더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우리 5847님 미국에 사는 우리 사위 고종훈 1988년 6월 3일 생일이라 시차로 저녁에 축하 통화해요. 축하해 주세요 하는데 친구야 우리 종훈이 나랑 동갑이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우리 2051님 오늘 새벽 5시에 진통이 와서 조금 전에 태어난 첫 외손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라면서 야, 진짜요? 사진도 보내 주셨는데. 아니. 갓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생겼군요. 이걸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이렇게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는 못해 가지고 근데 진짜 오늘 새벽 5시에 태어난 첫 손주의 생일이겠네요. 맞죠? 오늘이 생일인 거잖아요. 이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3238님 우리 사랑하는 정승민이 손자도 6월 3일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동인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야 아니 근데 되게 뿌듯한 게 우리 손트라를 듣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이렇게 6월 3일 오늘 생일이에요. 솔직히 저희 콘서트장에서 많이 그랬잖아요. 오늘 생일이신 분

진짜 몇 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이렇게 또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들어주고 계신다. 이렇게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 그리고 정말 이분들은 오리를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예, 오리 스테이크 두 세트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4801님 96 친정어머니 모시고 있는 여동생 김명숙의 67번째 생일입니다. 손트라에서 축하해주면 동생이 힘이 나겠지예 라면서 보내주셨네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당연히 힘이 되겠죠. 그리고 뭐 뒤늦게 듣더라도 다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다시 듣기가 또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날 언제 너 생일 얘기했는데 사연 소개해줬더라 이러면서 또 얘기해주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8897님께서 오늘은 용인 성산 마라톤 총부 김혜기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두 돌도 축하해요. 성산 마라톤의 총부 김혜기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어떤 분께서 이렇게 또 멀리서 챙겨주시네요. 아마 우리가 그 잘 이용하는 그 톡 메신저 거기 앞에 오늘 생일인 사람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보내주셔도 되겠다. 그거 뜨니까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자 우리 진짜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제가 긴급으로 혹시 또 라이브를 한 곡 더 해도 되는지. 네. 근데 이거는 저를 위한 거예요. 네, 제 홍보고 제 봄의 약속 앨범이 나온 지 벌써 이제 한 달 반이 넘어갔는데 지금 6월 또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더 마에스트로 아마 또 실제 그 공연장에서 들으면 이번엔 더 집중되는 약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못 잊어라는 노래를 한번 띄워드려도 될까요? 네, 그냥 우리끼리 놀아요. 네. 패티김의 못 잊어 저 손태진이 부릅니다.

0: 오랜만이죠. 저 손태진의 라이브 연대 괜찮았나요?
1: 네.
0: 좀 신나게 달렸었어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살랑살랑 날씨에 좀 맞게 지금 더 더워지기 전에 한번 좀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4564님께서 새돌도 미리 당겨서 새곡 가자라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얘기할 시간이 없네. 우리 이수덕님께서 왜 이리 따뜻할까요?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나요 하셨는데 제가 정말 그냥 너무 너무 감사드려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지난 뭐 두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 있었잖아요. 저도 늘 기억 속에 품고 되게 앞으로 더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힘 얻었으니까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면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리 스테이크 두 개씩 지금 드리고 있죠. 나눠드려야죠. 우리 6808님 2024년 첫 방송하던 6월 3일이 딸 생일이라 절대 잊을 수가 없네요. 손트라 항상 응원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가족관계 등록부 사진을 보내주셨고 네, 진짜 보내주셨고 진짜 1997년 6월 3일 태어난 정채린 어린이 너무나도 축하하고 오늘 이 생일 오늘 이날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게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막 신분증 보내세요 뭐 곧 있으면 뭐 여권도 보내시겠어요 내가 봤을 땐. 우리 3713님께서 오늘 세 딸 중에서 막내 딸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이분도 가족관계 증명서 진짜네. 이야 2006년생, 2010년생, 2016년생인데 2016년 막내가 6월 3일 정확하게 자녀 옥다해. 근데 그 위에 이제 옥다은, 옥다현, 옥다해 남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이거를 보내시면서 얼마나 신나셨을까. 잠깐만 내가 빨리 이거 찍어서 보내야 돼. 그래야지 내게 지금 당첨될 확률이 높아져 했는데 진짜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높아졌어요. 우리 1080님께서 항상 따뜻한 우리 막내 사위 신현균 생일 축하해주세요. 4월과 5월에 장미 좋아하는데 한 소절 가능하실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4월에 제 리메이크 앨범 그 봄의 약속이 나왔다면 그거를 이제 완성하는 6월에 이제 또 여름 향수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리릭스4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보내주셨을까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곳 상암 가든 스튜디오에 정말 많은 분들과 두돌 잔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벌써 2부가 끝날 시간인데 이 흥, 제가 힘을 더 받기 위해서 아주 아주 그 흥을 끌어올려줄 두 분 곧 있으면 함께하죠. 신승태, 이미리 씨와 함께하는데 평소보다 더 특별한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대요. 국악 뒷마당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영탁 막걸리의 한 잔은 1288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정세진 외손자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빨리 커서 할아버지와 막걸리 한 잔 같이 먹고 싶어요 해주셔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생일이신 분들 그 외에도 많은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외에도 6월 생일자이신 분 또 여기 밖에 계세요? 있어요? 이야, 생각보다 많다. 미리 생일 축하드린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우리 이 노래 듣고 1시 5분에 돌아올 테니 어디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좀 몸 좀 풀고 있으세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1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보다 같은 시간대 기준 4%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23.7%,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14.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최종 투표율은 4년 전 50.9%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중단됐다는 최근의 보도는 가짜 뉴스이며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소셜미디어에 며칠 전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했다는 가짜 뉴스는 거짓이며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사이의 대화는 나흘 전, 사흘 전, 이틀 전, 하루 전, 그리고 오늘까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란 측에 말했듯 이제 당신들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이란 제재 완화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아니라 핵 포기에 연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전쟁 개전 이후에 처음 의회 청문회에 공개 출석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핵활동을 해서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로 한다면 이란의 약속과 이행에 연계된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선제 타격하지 않으면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곧 보유할 것으로 판단했고 이는 이란이 북한보다 더 심각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며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하자 미국이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고 이란의 군 통제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으로 2일 바레인의 미함대 5사령부와 쿠웨이트의 미군 공군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후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했고 이란의 군 통제시설에 있는 캐슘 섬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항해 중이던 민간 선박들을 향해 이란이 발사한 자폭형 드론 3대를 격추했다며 미군을 상대로 한 모든 공격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사흘 만인 오늘 사망자 5명 모두의 신원이 확인돼 유가족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사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며 유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안치된 대전 지역 장례식장 두 곳에 조만간 빈소가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덥겠으며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전라와 경상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에서 40mm, 충청과 전라권 5에서 20mm, 경상권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1도, 부산이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30.6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0: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한번 크게 외치면서 3부를 시작해 볼까요? 이곳은 지금 어디? 손태진의 트로트 이야, 3부를 시작합니다. 서울 MBC 가든 스튜디오고요. 손트라 두돌잔치. 이렇게 좋은 날 이분들이 빠지면 섭하죠. 우리 손트라 공식 축하 장인들 노인과 야생마. 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좀 미안하긴 한데 노래하는 인형과 야생마 이미리 신승태 씨가 눈에 불을 켜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저도 축하해 주세요. 축하받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접수하시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고요. 선물도 상다리 휘어지게 준비했으니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도 실시간 생중계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이제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반총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자 박수!
1: 짝짝짝짝짝짝!
0: 자 집에서도 소리 아 질러!

0: 좋다. 그렇습니다. 김용임의 사랑님을 부르며 등장한 손트라의 사랑님들 소개할게요. 장르 파괴, 무경계 소리꾼, 위치 넘치는, 위트 넘치는 트롯 야생마하 신승태.
1: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롯 야생마 신승태입니다. 사랑해요.
0: 그리고 국악 트롯 여신, 노래하는 인형, 그리고 이제 너무 총명해져서 별명이 이제 총미리 이미리.
2: 안녕하세요 양파 같은 여자 이미리입니다.
0: 아 어서 오세요.
3: 너무 총명해졌어요.
0: 아 총명해졌어요. 네,
3: 손트라를 통해서.
2: 네. 맞아요. 배운 게 많습니다.
0: 그러니까 아 신승태 씨가 없으니까 네. 갑자기 정신을 꽉 붙잡으라고요.
3: 아, 그러니까. 정신을 엄청 차리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3: 내가 없어야 되나 봐요. 내가 여태까지 오해를 했나 봐요.
2: 아, 나를 오해했죠.
3: 내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옆에서 계속 네. 이렇게 부추겨줬는데 네. 없으니까 더 잘하더라.

0: 저 홀로서기 할 때 됐죠.
1: 맞아. 아, 그때 그래도 멀리서 계속 응원도 네. 보내주고 유튜브에다가 막 실시간 댓글도
2: 엄청 달았습니다. 제가
1: 저희는 너무 달길래 절대 아니다.
0: 맞아.
2: 그래서 같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몇 개 안 읽어주더라고요.
0: 빠지는 게 빠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어디 그렇죠. 어느 자리에서나 빠지는 걸 싫어해요.
1: 맞아요.
2: 싫어합니다.
0: 근데 사실은 우리 둘이 같이 있어요. 빛이 나요.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불가분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
2: 아, 불가분. 아, 불가분.
0: 총명해가지고 이런 뜻도 알아요. 불가분의 관계.
1: 아, 오늘 그거 일부러 준비하려고.
2: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엄청 어디 찾아봤나 봐요.
1: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 화요일에 저희가 만났는데 이번 네. 주는 특별히 또 요일을 바꿔서 이 두 돌을 함께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의리를 또 지켜주셔서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 돌이라니 정말.
1: 그러니까.
0: 스튜디오 진짜 세월이 청산 뭐지? 그 청산유수 같네요.
1: 청산?
0: 그거 뭐라 청산 그러죠?
2: 청산유수 아니고요. 뭐 같다 이거.
1: 청산유수.
0: 그러니까 물같이 흐른다고 잘.
2: 아,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2: 나도 모르겠어.
0: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물처럼 세월이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지나간다.
2: 흘러간다. 유수 같다 그냥 유수 같다.
1: 유수 정도로 청산. 청산
2: 세월이 유수 같다 노래 가사일 수 있잖아요.
1: 이 벌써 시작부터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2: 내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총명 어디 갔어요?
0: 아 다시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겠어요. 약간 거리두기 합시다.
1: 진짜 참 그 우리 첫 돌도 지켜주고 두 번째 돌도 함께 이렇게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좀 바쁘게 지냈죠? 특히 우리 신식태 씨는
0: 신식태 씨 너무 바빴죠.
1: 아 또 콘서트를
2: 조금 바빴습니다.
1: 네, 잘 끝냈습니다. 신과 아직, 함께.
0: 맞아.
1: 네,
2: 아직 끝난 지 한 3일 돼가지고 네.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1: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0: 그날 아직도 신인가요?
2: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었잖아요, 정말로.
2: 그 마음이 이제 꿈꿀 것 같아요. 맨날.
0: 진짜.
1: 이미리 씨도 가서 보셨나요?
0: 저는 이제 봤죠.
1: 봤어요?
0: 네.
2: 거짓말하지 마세요.
0: 그날 제가 진짜로 세상 초유의 사태였어요.
1: 왜요?
0: 그날이 딱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승재 씨 콘서트를 안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 맞아요. 네네.
2: 근데 이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오잖아요. 네.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이미리부터 찾는 거예요. 다 이미리는
1: 안 왔어. 어디 갔어? 이러면서
2: 이미리 어디 갔어? 막 다 네. 이래. 이미리 우리 엄마도 들어오자마자 미리는.
1: 아 진짜 그 정도로 이때까지 맨날 갔는데
2: 그러니까 미리가 있어야 되는데
1: 야 신승태 콘서트 가서 이미리 씨를 찾을 정도로
0: 그러니까요 홀로서기 할 때가 됐나봐요 진짜.
2: 네 맞아요.
1: 에이, 왜 그래서 그래도 와주셨던 네.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감사 인사 여기서 신승태 한번 저 너무, 부탁드릴게요.
2: 저 아직까지 거기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보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저의만의 지금 생각인데 큰일 납니다.
0: 진짜로 여러분들 그때 일정을 다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진짜로 실물 깡패에다가 음색 네. 깡패잖아요 사실.
1: 맞아요.
0: 제 친구로서가 아니라 네. 실제로 봐야지 조금 괜찮거든요.
1: 실제로 봐야지 깡패인가요?
2: 괜찮은 건 뭐예요? 네, 여러분 실제로 봐야지 조금 괜찮으니까 좀 오세요. 알겠습니다.
0: 진짜 가야 돼요. 진짜 콘서트.
1: 아 근데 우리 이미리 씨 오늘 좀 약간 날렵해 보이는 거 기분 탓인가요? 아니면,
0: 아니요. 제가 요즘에
1: 아니면 이 꽃이 반을 가리고 있어서 좀 그런가요?
2: 맞아요.
1: 아 그런 거예요?
0: 누가 꽃인지 잘 모르겠죠. 사실
1: 너무 잘 보여요. 여기 이게 꽃이에요.
2: 이게 꽃이고 이거 이미리.
1: 아 근데 뭐 요새 네. 뭐 러닝에 빠졌다는 얘기가
0: 저
1: 있어요.
0: 진짜 빠졌어요.
2: 뭘 빠져요? 한 두 번 했겠지.
0: 맞아요. 딱 근데 그 정도면 빠진 거지. 인생은 삼세판인데 두 번이면 절반 정도 한 거예요.
2: 그럼 딱 두 번 했죠. 그거 봐. 내가 딱 느껴요.
1: 그러니까 몇 킬로 뛰셨어요?
0: 6킬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떠요 저.
1: 5킬로 6킬로를 네. 이틀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2: 작가님이 지금 이쁘대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예뻐요.
0: 그러니까 어머. 이렇게 운동. 그리고 저도 지금 사실은 제 얼굴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화면에 나오는 제 얼굴을요. 네. 너무 이뻐요.
2: 아니 오늘따라 좀 화면이 이쁘게 나온다.
0: 아 진짜 이뻐.
2: 하얗게.
0: 나 진짜 무슨.
1: 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0: 너무 이쁘죠. 여름 캡처.
1: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보이는 아, 라디오로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보세요. 싶으신 분들 들어와 주세요.
2: 여러분 여러분 오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네, 그냥
1: 라디오는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손트라 두돌 특집 신승태 이미리 씨와 함께하는 국악 뒷마당 네. 곧 있으면 이제 축하 사연들로 가득할 텐데 네. 그러기 전에 빼놓을 수 없는 스몰 코너 있죠. 글로벌 축하 속으로. 자 세계의 축하 표현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웃음과 배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게요. 근데 우리 2515님께서 승태님 그거 알아요? 글로벌 축하 속으로 할 때 음량이 10에서 1로 떨어지는 거?

0: 좀 자신 있게 해주세요라고.
1: 자신이 없어서 그래.
0: 뭐 할 때마다 아 이 나라어로 축하합니다. 뭘까요?
1: 이게 아니고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0: 아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해볼게요. 우리 총미리 씨 네. 잊어버린 거 아니죠? 아제르바이잔에서 축하합니다는 뭐였죠?
2: 따르슐.
0: 아니 뭐라고요?
1: 아닌 것 같아요.
2: 따르슐.
1: 아 제가 이런 식이에요.
0: 뭐 복부에 한 대 맞았어요 지금? 따브릭 실레르. 네, 약간 이런 식이에요.
1: 이거 맞아? 어,
0: 따브릭 실레르. 하나, 둘, 아, 셋.
1: 이렇게 되나 보다.
0: 아, 이렇게 따라해 주십니다.
3: 진짜 자, 찰떡같이 해주시네요.
0: 그러니까요. 아, 오늘은 조금 더 자신 있게 해주세요. 우리 승태 씨. 예.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1: 오늘은요 두돌이잖아요.
0: 네. 두돌.
1: 두돌이니까 두바이로 한번 가보죠.
0: 아, 두바이.
1: 네, 두바이.
0: 아, 좋습니다. 네. 두바이 공식 언어 아랍어 솔직히 진짜 어렵거든요. 축하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아랍어로 축하합니다는 뭔가요?
4: 타하네나.
3: 추워요?
0: 뭐?
1: 아니, 그게 아니라
0: 아니 뭘 내놓으라고요?
1: 그게 아니라
3: 네. 타하네나.
1: 네나랑 니나의 약간 사이거든요. 네. 타하네나. 아. 네나인데 하가 바이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0: 아,
1: 아 이제 바이브레이션 하더라. 타하 타하 이렇게.
0: 아 타하네나인데. 타하네나.
1: 아, 타하네나.
3: 타하, 타하.
1: 아, 해보세요.
3: 타하네나.
1: 예, 예.
3: 두바이가 추운 나라 아니잖아요.
1: 아 그러니까 너무 더운 나라니까 너무 더운 추운 나라야. 척을 하는 거예요.
3: 아, 타하네나. 아,
0: 너무 더운 나라에서 추운 척을 한다?
1: 네. 야. 아니 너무 더운 나라에서 추우면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3: 그러니까 이건 네, 축하할 그러니까. 일이다. 어, 더운데 내 더위를 잊기 위해서 타하네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0: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랍어로 축하합니다. 뭐라고요?
4: 타하네나.
0: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4: 여러분 타하하
0: 아 알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진짜 곧 있으면 잘못하면 이거 고소장 받게 되는 거
1: 내용증명
0: 어, 내용증명
1: 아니 근데 아니에요.
0: 아, 아니에요.
1: 듣고 왔어요.
0: 아
1: 오늘.
0: 듣고 왔어요?
1: 오늘 정말 듣고 왔는데 네. 그분이 추웠나 그때
0: 그분이 추웠을 수도
1: 그분이
0: 있어요.
1: 그분이 녹음하시는 분이 추웠을 수도
0: 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타하네나 사연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754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3: 어머 제 생일이라 제주도 놀러가요. 살짝 비밀인데 저 비행기 처음 타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5: 엄마 비행기 탈 때 신발 벗는 거 알지? 그리고 모자도 쓰면 안 된다. 더우면 창문 열면 돼.
3: 하길래 엄마도 그 정도는 알아 하면서 깔깔깔 웃었네요. 생일 첫 비행 축하해 주시와요.
1: 축하드립니다.
3: 너무 축하드려요.
0: 진짜.
3: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첫 비행기 얼마나 떨리실까요 정말로?
0: 엄청 떨리죠.
3: 그렇죠.
0: 아 근데 이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1: 신발 벗고 타는 거.
3: 신발 벗고 타야 된다.
0: 네. 그리고 뭐 있죠?
3: 그 전철 처음 타시는 분들 시골에서 갓 올라오시는 분들이 네. 거짓말 한번 했었어요.
0: 어떤 거요?
3: 진짜로 이거는 진짜 미담인데 미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
0: 미담은
1: 아니고
3: 미담인데
1: 담인 것 같아요. 담. 예.
3: 그 가인이 오빠가 친오빠가 네. 정말로 처음으로 탄 거예요 전철을.
0: 네.
3: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야 승재야 저기 신발 벗고 타야지 신발 벗고 타야지 그래가지고 진짜 신발 벗고 탔대요. 아 진짜로 전철을.
0: 그걸 또 믿는 분들이 또 계시는구나.
3: 그러니까 순수 이렇게 순수해요. 아, 우리.
0: 그럴 수 있겠네.
3: 네.
0: 이제 막 비행기 탈 때도 뭐 이런 막 뭐 창가석에 있으면 뭐 구름 만질 수 있다 뭐 아니 뭐 또 뭐가 있지 막 그 엉덩이 살짝 떼면 나는 듯한 느낌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
1: 아니, 그런 게 있어.
0: 아니, 이제
3: 진짜로?
0: 이륙할 때 엉덩이 띄우면 이렇게 약간 나는 날 수 있다.
1: 그게 뭐야?
0: 몰라요.
3: 아 지금 약간 지은 거 같은데.
0: 아예 막 뭐 이것저것 막 비행기 탈 때 처음 타는 사람들한테 막
1: 신발 벗고 타는 게 제일 많은 거 같아.
0: 여권 내야 된다 이런.
1: 근데 진짜 신발 벗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0: 있을 거예요. 네.
3: 아, 있어요. 그리고 슬리퍼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그러신 분들을
0: 그렇습니다.
3: 위해 가지고.
0: 하여튼 첫 비행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별거 아닌 일이어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축하해드립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아,
0: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축하 무대 사연을 받는 동안 먼저 치명적인 트롯 야생마의 네. 라이브. 아, 이 노래를 준비해 주셨군요. 오늘 부를 곡 구멍난 가슴 조승구 원곡입니다. 여러분 박수요.
6: 여러분 신나게 춤추세요. 오늘 제가 이 노래 너무 신나잖아요. 자 밖에서 춤추세요. 흔드세요. 흔들어요.
7: 달콤하게 적신 내 입술이

0: 이승태 라이브 구멍난 가슴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이거 콘서트 때 불렀죠?
1: 불렀어요. 불렀어요.
2: 짱이다 진짜.
1: 아니 오늘 콘서트 때 이제 요거를 네. 약간 그 저기 그 남수란 네. 버전이 있어요. 네, 네. 완전 고속도로. 네.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 이렇게 불렀는데
2: 어. 반응이 굉장히
0: 특히나
1: 그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0: 사이에 그 입으로 그 혓바닥으로 그 호루라기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걸 옆에서 미리 씨가 따라하는데 한번 해주세요.
1: 해봐요, 해봐요.
2: 후루룩 안 돼. 후루룩 여기까지밖에
1: 호로 호로로를
2: 호루룩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0: 계속 옆에서 호루룩 이러고 있더라고요.
1: 맞는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들의 축하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오늘 축하 사연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뭘 쏘고 있죠, 승태 씨? 뭘 쏘고 있나요?
1: 뭘 쏘고 있어요?
0: 뭘 쏘고 있어요?
1: 뭘 쏘고 있어요? 뭘 쏘... 오늘 두 돌이잖아요.
0: 네, 두 돌이에요.
2: 그렇죠.
1: 그래서 손트라 10주년, 20주년, 30주년까지 함께해요. 꼭이요, 꼭이요, 꼭이요, 꼭이요. 치킨 상품권 아. 두 마리.
2: 와.
0: 아.
1: 두 마리
0: 알겠습니다.
1: 나갑니다.
2: 와, 후라이드 양념. 네,
0: 손가락 준비 아, 조심해 주시고요, 우리 시승태 씨. 자,
1: 두 마리.
0: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축하 사연대 4부에 함께해요. 어디 가지 마세요.
2: 가지 마.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우,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고 특산.

0: 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0: 재밌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2: 꽹가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분들처럼 잘 떠들 것 같습니다. 구성지고 흥겹고 정겨운 인간 자진몰이 장단 누구죠?
3: 여러분 신승입니다.
2: 그리고요.
4: 휘머리자 휘머리가 뭐지 휘머리? 안녕하세요. 국악들은 여신 이밀입니다.
2: 아 그렇습니다. 지금 트로트 라디오 너튜브에서도 생생하고 또렷하게 보실 수 있어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5: 잘한다.
2: 아 오늘 간만에 또 이제 두 돌 축하 기념 또 거의 2,000분 정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 이왕 들어오신 거 할 일이 있죠. 할 일이 있어요. 뭐죠?
4: 좋아 구독 좋아 좋아요랑 알람 설정.
2: 예. 21만을 돌파해서 이제 21.1만 벌써 넘게 됐어요.
4: 그러니까
2: 아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5: 진짜 말도 안 된다. 우리 진짜 막 와, 진짜?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봐봐요.
2: 그럴까요?
4: 그러니까.
5: 그러니까
2: 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5: 21만...
2: 이제 거의 제가 이런 거의 그 이 자체 채널에서 거의 한 두 배가 된 걸로
5: 그러니까요.
4: 제가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하다.
2: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4: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거.
2: 우리 이제 바로 이어져요. 자, 막간 퀴즈가 있죠.
3: 이리 오너라.
5: 이걸 준다고요?
2: 네?
3: 매운 실비 김치 세트 10명한테 준다.
2: 10명이요?
5: 네.
2: 10명한테 준다. 오늘 두 돌 기념 선물 무지막지하게 풉니다. 정답자 10명 뽑을 거고요. 네. 제가 작년 손태라 첫 돌잔치에서 돌잡이를 했거든요.
5: 맞아요.
4: 맞아요. 맞아요. 기억난다. 그래.
2: 자, 그래서 저 손태진은 그때 과연 무엇을 잡았을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를 계사해서 퀴즈를 나갔는데요. 네. 오늘은 3배속을 먼저 하고
5: 3배속.
2: 네, 그다음에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좋습니다.
2: 최대한 사람들이 뭐 알까 말까 할 정도로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4: 손태진의 첫 돌잔치 돌잡이를 했더래요.
3: 정진기랑 마이크 옆전 실타래도 있었대요.
4: 그 중에 잡았네 역시나 가수구다.
3: 목소리가 세세세 하나 둘 셋셋셋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셋셋셋셋
4: 쩡쩌렁 잘 들리네.
2: 이야 자 이렇게 갑니다. 아니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미리 씨 몰라요.
4: 내가 진짜 총명해지긴
2: 몰라요.
4: 내가 총명해.
2: 무슨 테스트를 했는지 몰라요. 진짜 지금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자 과연 제가 작년 첫돌 잔치 때 돌잡이를 했을 때 뭘 잡았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 다시 한번
2: 자 문제 주세요.

0: 테스트아아아아테스트아아아아세세아
1: 쩌렁쩌렁잘들리네
2: 야잘들린다잘들린다목소리가잘들리는거
3: 약간소심해졌어요지금
2: 테스트자체가조금소심해지긴했는데그래도충분히전달은된것같습니다문자번호샵8001번으로짧은건50원긴건100원스마트라디오미니송에서보내주시면무료고요정답자오늘은10명뽑습니다10명
3: 두돌은다르다역시네
2: 그리고현장에서보내실때는또현장해서꼭보내주시길바라겠습니다매운실비김치세트의주인공누가될지바로보내주시고요정답받는동안이번엔노래하는인형이미리씨가라이브를준비했습니다총미리로거듭났습니다근데오늘한순간에다시이미리로돌아왔습니다
0: 예예예총미리가잠깐
2: 잠깐
0: 잠깐
2: 반짝만했어요
0: 알랑말랑
2: 그렇습니다아근데이노래를또불러주시네요유진아의스리랑이미리가 부릅니다박수요

0: 정말 여태까지 우리 이미리 씨 이야 계속 이렇게 외쳐주시네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리 씨 뭐 수많은 무대들 뭐 라이브들 여기서 보여줬지만 물론 다 좋았지만 네. 오늘 최고였어요.
1: 너무 좋았어요.
0: 아 뭔가 네. 너무 완벽했어요.
2: 정말 총밀이다.
0: 네, 총밀이었어요.
2: 오늘 총밀. 왜냐면 그게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라라락 하기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1: 너무 헷갈리죠. 그러니까
0: 이 채널 저 채널 그 채널 이 채널 와, 이거 어떻게 해요?
2: 그거 못해요. 다시 쓸 때 이미리 개막 이거 못해요.
0: 우리 아이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어머 5245님께서 이미리님 계산 센스 굿굿. 다시 총미래로 돌아오셨어요.
2: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맞아요.
2: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1: 사실 진짜 제가 똑똑해요.
0: 아 그래요?
1: 진짜.
2: 자 다음 거 이거
0: 다음 거. 네. 0807님 퇴근길 신나는 노래 소리에 절로 사는 재미가 납니다. 그리고 1881님은요?
2: 갑자기 라디오 켰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1: 너무너무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죠.
0: 아니 이게 참 음악의 네. 힘이라는 게
1: 맞아요.
0: 딱 그 정확한 그 지금 완벽한 상황에서 이런 노래와 함께 즐기니까 더
1: 맞아요.
0: 축제가
1: 아, 너무 축제가 두돌이니까
0: 그리고. 여러분 즐거우시가요? 다행입니다.
2: 이미리가 이렇게 개사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또 이렇게 해주니까
1: 그러니까 구멍난 가슴 부를 일이에요. 진짜.
2: 준비된 가수다. 정말 준비된 가수야.
1: 두돌인데 구멍이 난게 당연한 거예요.
0: 자 우리 아니, 퀴즈 드렸었죠.
3: 세돌 네돌까지
2: 퀴즈 네네 맞아요. 퀴즈 드렸죠.
0: 예, 우리 손트라 돌잔치 돌잡이에서 제가 잡았던 물건 뭐였을지 가수들이 많이 쓰고 목소리가 쩌렁쩌렁 잘 들리는 이 물건은 바로 정답 발표해요.
2: 정답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크입니다.
0: 자 우리 10분 네. 오늘 실비김치의 주인공 누군가요?
1: 10분이에요. 5847님 2533님 4611님 0233님 2240님 한용자님 박종명님 김혜영님 2345님 5475님 축하드립니다. 이 두 분 현장에 계신데요.
0: 2345님 5475님
2: 현장에 계신데요.
0: 현장에 계신다고 하는데
1: 어디
0: 자, 저기 계시네요.
1: 축하드려요. 감정적인
2: 맛있게 드세요.
1: 실비김치 맛있게 드세요. 네. 우리 누나 먹어요.
2: 뭘, 진짜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죠.
0: 아, 너무 맛있죠. 그 특히나 네. 그 짜장라면 있잖아요. 아~ 그거에다가 딱 이렇게 쓱. 아니 근데 저 문득 궁금한 게 우리 오늘 가든 스튜디오 와주신 분들 중에서 첫 돌도 함께했다.
1: 와, 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같은 배 탄 거예요.
0: 근데 그때 못 와서 아쉬워서 오늘 왔다.
1: 아, 축하드려요. 당첨되셨어
0: 너무,
1: 진짜.
0: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이제 앞으로 세 돌, 네 돌 계속 오셔야 돼요. 알겠죠?
1: 여섯 돌, 여섯 돌까지 백돌도.
0: 그러니까 백돌이요?
1: 네.
0: 백돌은
2: 백돌.
0: 저희 모두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모르죠. 100세 시대인지.
1: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예. 거예요.
2: 이제 계속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맞아. 200세, 300세 시대가 될 거예요.
0: 아, 100세 시대인데 지금 부터 100살이면 140 괜찮으시겠어요?
2: 괜찮아요.
1: 청춘이죠.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인생은.
2: 그럼요. 네.
0: 아, 괜찮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2: 200살도 안 됐는데 뭘 알아요?
0: 맞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2: 인생을 모르지. 200살.
1: 맞아. 인생은
0: 우리 다 모두 오래오래 삽시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축하로 이어갈게요. 예, 예. 축하 사연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네. 심지어 근데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 했어요.
1: 어머.
0: 오늘 하나밖에 못했어요.
2: 자 빨리 하시죠. 네. 자, 8813님이요. 여기는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4년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데 어제는 동대표께서 우수 모범 직원이라고 초청장과 포상금으로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참 뿌듯합니다.
1: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건 진짜 축하할 일이에요. 14년째 경비원으로 하시는데 이건 진짜 축하해. 얼마나 열심히 경비 일을 하셨으면 이렇게 표창장을 받아요.
0: 다른 것보다 그죠? 이제 모범 직원. 이거는 그 수많은 근무자들 중에서 특출나게
1: 맞아.
0: 이분이 더 뛰어났다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죠.
2: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뭐든지 설전수범 하셨던 것 같아요.
0: 그렇지.
1: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받았지.
0: 아 우리 1397님은 우리 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태권도 국기원 테스트에서 우승 금메달 땄어요. 주라온 화이팅!
1: 화이팅! 와 국기원에서
2: 주라온 잘한다. 주라온 잘한다.
1: 라온이 화이팅.
0: 일단 금메달 기분 좋습니다. 금메달 좋아요.
1: 그리고
0: 마침 우리 오늘 보니까 지금 손녀 손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손주를 모시고 오신 분이 있어요.
1: 진짜요?
0: 맞죠?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1: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왔대요. 어쩜 좋아.
2: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왔어요.
0: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2: 5학년이에요.
0: 아니 여기가 5학년인 걸 여기서 어떻게 알아요? 어유, 5학년, 5학년 맞아요.
2: 아니 자기가 5학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 아 5학년이시구나.
2: 5학년.
0: 저기 앞에 앉아 있는데 절대 입을 벌리지 않네요.
2: 웃어요, 웃어요, 웃어요.
1: 잘 따라왔죠 아주.
2: 웃어요.
1: 너무 잘 따라왔대요, 너무 잘 따라왔대요. 어,
2: 박수, 어. 박수, 아, 손녀
0: 지금,
2: 박수.
0: 지금 표정이 약간 저한테 관심 주지 마세요. 이거요. 아 이럴 때는 나중에 좀 더 천천히 우리 인사 나눠요, 알겠죠? 끄덕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 하고 있어요?
2: 했어요. 끄덕했어요.
1: 아, 했어요. 지금 완전 했어요. 끄덕했어요.
2: 소심하게 진짜. 끄덕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0: 자 우리 4414님은요.
1: 아, 이번 주 토요일 대전 유성 수통골에서 공주 석청초 석송초 20회 동창회 및 7순 행사가 있습니다. 오. 석송초 20회 친구들 7순 축하해주세요.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려요. 7순 7급사 축하드려요.
0: 아니 여기서 갑자기 환호가 나왔는데 석송초 출신 있어요 이게?
1: 석송초.
0: 아 없어요? 여기 안 있어.
1: 그래도 그냥 다 같이 축하하는 거죠.
0: 그러니까 뭐. 다 같이 축하하는
2: 다 같이 축하 박수. 예 네, 좋습니다.
0: 아 지금 0020님께서 지금 현장에 외국분들 견학 왔어요.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 뒤에 또 오셨군요.
1: 아 견하고 오셨구나.
0: 우리가 가든 스튜디오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리시는데 와, 저번에는 어디서 왔더라? 막 인도네시아에서 왔나? 막 그런 적도 있고.
1: 진짜 글로벌하다. 우리 손태진 손트라가 진짜 글로벌하네요.
0: 그러니까요. 오래오래 함께 해주 저기 뒤에 계신다는 거죠? 아 이렇게.
1: 아 우와.
2: 뭐예요?
1: 많이 계셔. 많이
0: 오늘은 어디서 오셨어요?
1: 아 많이 저기 많이 계셔. 아. 어디서 오세요?
2: 오스트레일리아,
1: 오스트레일리아.
0: 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2: 오스트레일리아.
0: 오 마이 갓. 헬로. 아, 진짜.
2: 아, 오스트레일리아.
0: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참 그 원래 악센트가 되게 세요.
2: 네, 어. 워터, 워터.
0: 워터, 워터.

0: 우와.
1: 네, 오스트레일리아.
2: 근데 되게 웃긴 게 아주 콩글리시로 오스트레일리아.
1: 아, 그거는 다른 분이신 거 같아.
2: 다른 분이요. 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뒤에 이왕이면 앞으로 좀 와서 얘기해 주시죠. 브라질.
3: 아, 브라질에서.
1: 아, 브라질에서도 오셨어요.
2: 자, 역시 전국적으로 전 세계에서 듣는 소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1: 브라질에서 오셨어.
3: 우와.
2: 아, 우리 근데 진짜. 지금 축하 사연 읽어드릴 때마다 치킨 두 마리씩 보내드리고 우와. 있는 거 알죠? 우와. 네.
3: 박수드립니다.
2: 다시 한번
3: 진짜
2: 축하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축하 사연들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달려야 됩니다.
1: 4120님께서 위검사에서 용종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악성이 아니라고 나왔네요. 다행이야. 결과 기다린 동안 하루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맞아, 지났는데 맞아. 손트라를 들으며 견디고 해냈습니다. 야, 손트라 감사합니다.
3: 이 마음 알죠. 위로가 됐다는 너무 다행이다 진짜로.
2: 야, 이런 거 일찍 발견해서 얼마나 다행이고.
1: 맞아요. 이게 진짜로 이 기다리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 그 검사 결과요.
1: 맞아.
2: 그러니까
1: 이게 진짜 별 생각이 다 들고
3: 가시밭길이죠.
1: 계속 거의. 인터넷 뒤져보고 찾아보고 막 맞아. 얼마나 많고 생각합니까.
2: 너튜브에서 이거 네. 심한 건가요?
1: 맞아.
2: 괜찮을까요?
1: 맞아. 이거 진짜 축하할 일입니다.
3: 진짜 경고한 시간에 보내신 것 같아요. 진짜 축하드려요.
2: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4147님은요.
3: 아, 늦은 나이 대학교에서 미용을 배우고 있는 1학년입니다. 처음으로 미용 국제대회 공모전에 출전했는데 파마 와인딩 대상을 받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아, 이게 파마 와인딩한테 돌돌 말이 많은 파마 와인딩이구나.
1: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 탁탁.
3: 그렇죠. 요게 파마 와인딩.
2: 근데 이제 국제 대회 공모전에 가서 이거를 대상을 받았다는 건데 지금 사진까지. 보내주셨거든요.
1: 그, 아, 본인 사진이신가?
3: 진짜 잘 본인, 마르신 거예요.
2: 이거를 본인이 말한
1: 아니
2: 거예요.
1: 근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무슨 AI가 마른 거 같아요.
3: 맞아, 김밥 그러니까, 같아요. 진짜로.
2: 너무 그러니까 깔끔하게.
1: 딱딱딱딱.
2: 머리카락이 한 올도 안 나오고 그냥 완전 맞아요. 꽉꽉해서. 근데 그런 또 이제 공모전이 있구나.
3: 와.
2: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1: 색깔도 또 잘 썼어요.
3: 여러 가지 색깔인데
1: 분배를 잘했어.
3: 맞아.
1: 이렇게.
2: 미적 감각이 대단하신
1: 뛰어나신 분이세요.
2: 자, 우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3: 이쁘다 이뻐.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1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2: 탄탄방수
13: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2: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두 번째 생일 잔치 이곳 상암 가든 MBC 스튜디오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승태 씨, 이미리 씨가 더욱 이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1: 아,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진짜. 네.
2: 너무 좋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우리 첫 돌 때도 함께 했던 거 기억나죠.
2: 그러니까. 식구로서.
1: 그러니까. 네. 이럴 때 우리를 불러 가지고 축하를 굉장히 해야죠.
0: 아, 해야죠. 네. 해야죠.
2: 아, 근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앞으로도 오래오래 해 주시길 네. 바라고 오늘 또 자리해 주실 많은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덕분에 힘 많이 받았고 네. 우리 지금 9153님께서 근데 이 와중에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뭐라 그러셨나요?
1: 아, 태진님이 저희 딸을 가든에 있는 저희 딸 부끄럼 대망이에요. 잊지 못할 날을 만들어주셨네요. 다음에는 둘째도 함께 보낼게요 하셨네요.
0: 아, 그 앞에 있었던 손녀.
2: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0: 아, 좋습니다.
2: 온 가족이 우리 저기 손트라 팬이신가 보다.
1: 그러니까.
2: 아이고 고맙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제 팬도 해주세요.
2: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0: 둘째가 50일 아기여서 아기 보느라 못 오셨고 엄마가 집에서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1: 엄마가
0: 네. 그러니까.
1: 둘째가 50일 됐대요. 지금 동생이.
0: 그러니까요.
1: 동생이.
0: 그러니까요.
2: 터울이 많이 나네 또 동생이.
0: 터울이 좀 나는 것 같아요.
1: 굉장히 좋으시네. 네.
0: 자, 오늘 근데 이제 두돌 잔치 함께 했는데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승태 씨.
2: 아니 오늘 두돌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첫돌에 온 것도 저희 또 영광이었는데
1: 맞아요, 맞아요.
2: 두돌에 와서 함께 한다니까 또
1: 맞아.
2: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네, 앞으로 세돌, 네돌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돌까지
0: 네.
2: 우리 다 같이 함께해요. 알겠죠 여러분?
1: 그렇지 그렇지.
0: 네. 꼭 함께해 네, 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미리 씨도.
1: 근데 가족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 경사났을 때 힘들던 좋던 싫던
2: 네네네.
1: 항상 이렇게 같이 같은 배를 탄 것처럼
2: 맞아요.
1: 이러니까는 힘이 나고 힘이 두 배로 나고 세 배로 나고
2: 그럼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이런 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니까 우리 버리고 가지 마시라고요. 어디 가지 마세요. 같이 그냥 같이 우리
2: 영원히 마지막에 왜 악담을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같이 우리가 같이 하자고요.
0: 난 마지막에 아, 우리 버리고 가셔. 아.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이 근데 진짜 네. 앞으로도 좋은 노래들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밥 친구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 2년 동안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1: 진짜 감사합니다.
0: 내일도 우리는 늘 그랬듯 또 점심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75님께서 제주에서 손트라 축하려고 가든에 처음 왔는데 정말 즐거워요. 막내딸 간호사 실습하는데 오늘 시험 잘 봤다고 지금 연락 왔어요. 축하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1: 진짜 좋은 기운 많이 받았네요.
0: 손가락 조심해요. 아, 자꾸.
1: 아, 제주도
0: 자, 우리 228 하나님께서 2024년 초 남편이 뇌경색으로 재활병원 입원했을 그 시간 남편 면회 갈 때마다 손트라 듣고 가는 길이 유일한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1: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위로가 됐다니 진짜.
0: 그러니까
2: 지금 괜찮으신가? 남편분이.
0: 아유,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저는
1: 맞아요.
0: 생각합니다. 재활이었으니까 분명히 이제
1: 맞아요,
0: 회복 잘 하셔서 지금 너무 건강하실
1: 맞아.
0: 거예요.
2: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 참 감사해요.
1: 너무 맞아요.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가
2: 이렇게
1: 더
2: 힘든 시기를 이런 손트라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겨냈다. 이런 말씀
0: 아 너무 좋죠.
2: 너무 좋죠. 예.
1: 진짜.
0: 아 우리 5326님께서
2: 하나뿐인 아들 군대 보내고 마음이 허허하고 눈물만 났는데 손트라 덕분에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벌써 제대를 했네요. 손트라는 진정 나의 벗입니다. 영원하라 남이의 영원한 친구.
0: 이걸 끝곡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아 이거 우리 마이크 틀어놓고 다 같이 뭐 부르면서 끝내야죠.
2: 좋지 좋지.
1: 좋아요.
0: 자 오늘 가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손트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내일도 같이 외쳐볼까요?
1: 네.
0: 내일도 내 손 꼭
3: 잡아줘요.

자, 오늘 손트라 두 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4: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3: 배윤호, 이남희의
4: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 드립니다.
1: MBC 2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반영한 오늘 오후 1시 기준

0: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4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보다 같은 시간대 기준 7.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사전투표를 반영해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56.1%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도가 43%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전국에 213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투표 방해와 소란은 28건, 폭행 2건, 교통불편 10건, 이외 오인 등 기타 신고가 173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남성이 사진을 촬영하다 선거 사무원의 제지를 받았고 서울 동대문구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받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후보는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7,800만 원 상당의 배우자 가상자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선관위 고발을 앞선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던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하고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이 기존에 기재된 4억 3,988만 원이 아닌 약 5억 1,857만 원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정정 공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이틀차 회의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미 측 대표단은 한국 핵잠이 중국 견제용인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인지, 다음 회의는 언제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인 어제 회의에서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의제가 다뤄졌고 오늘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린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류 씨는 의정 갈등 국면이던 2024년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달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축구대표팀의 등 번호가 공개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덥겠으며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전라와 경상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에서 40mm, 충청과 전라권 5에서 20mm, 경상권은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화학계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자, 오늘은 우리 동네 내일을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입니다. 다들 투표하셨나요?
1: 집 앞 도로 어떻게 고치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떻게 지원되나, 동네 공원 좀 만들어주지, 버스 노선 어떻게 할 거야. 어허. 오늘은 내 삶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들을 우리 손으로 해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투표의 소중함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0: 정치학자 쌍드르 코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표는 목소리가 없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행위다.
1: 자, 오늘만큼은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잘 없으니까요. 이런 날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고 많이 문자도 남겨주세요.
0: 그렇습니다. 투표들을 다들 하시고요. 화개라도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노래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서주경의 그래서 결론은으로 화개는 라디오 출발합니다.

0: 네, 서주경 씨의 그래서 결론은까지 함께했습니다. 이 결론을 다들 정하셨나 모르겠네요.
1: 오늘 이 결론은 배윤호 아나운서와 함께 6시 이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방송은 MBC와 함께해주세요.
0: 그렇습니다. 오늘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0: 아, 우리는 그러고 보면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1: 아, 음료는 뭘 마실까? 맞아요. 냉면은 뭘 먹나? 밀면은 뭘로 하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날까? 짜장면은 짬뽕은? 뭐, 아, 이런 거 진짜 다 고민입니다.
0: 제일 어려운 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1: 이건 나눠 먹어야 됩니다. 둘이 가면. 네.
0: 물론 이렇게 간단한 고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아, 근데 사실 정말 바로 찍으신 분도 있겠지만 네. 이번엔 정말 고민이 된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힘든 선택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선택이었길 바랍니다.
1: 네. 잠시 후 그래서 저희는 아주 사적인 플레이리스트 시간 아사풀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0: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여러분들의 아주 사적인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3: 아주 사적인 플레이리스트 아사풀 시간입니다.
2: 자, 오늘 다 함께 공유할 사적인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뭡니까?
3: 아직 투표자님 분들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하시라고 선택을 도와주는 노래. 저희가 직접 오늘 한번 골라봤습니다.
2: 자, 첫 곡은 터보의 선택을 들어야 되겠죠.
3: 오랜만이네요. 소찬이 씨 빠질 수 없습니다. 현명한 선택까지 이어갑니다.

0: 네,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들었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 현명하게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 지금도 아마 투표장으로 많이들 찾아주실 것 같은데 신분증 꼭 가져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노래들 선택을 돕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현숙 씨의 인생 팁 골라봤고요. 그리고 백지영의 선택까지 같이 이어갈게요.
0: 오늘은 무조건 선택이에요.
1: 아, 그럼요. 뽑아야 되니까요.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5: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4: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5: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준비했는데요. 오늘 투표하셨는지 궁금한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2: 저 지금 성신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3학년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0: 아니, 고3 학생이신 학생. 거예요?
2: 예.
0: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은 김동욱 학생은 투표권이 있습니까?
2: 예.
0: 어.
1: 아, 이번이 처음이에요?
2: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1: 그렇다고 할 수 있죠.
0: 그럼 투표를 하셨습니까?
2: 이미 사전 투표 때 한 것 같습니다.
1: 아, 사전 투표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2: 살짝 무섭긴 해요, 왠데 약간.
1: 무서워요? 왜? 왜 무섭죠?
2: 안에 약간 막막한 분위기다 보니까.
0: 아, 너무 조용하죠.
2: 그죠.
1: 분위기 자체가 좀 압도적이었나 보네요.
0: 투표지도 많으니까 그죠.
2: 예.
0: 야, 아니 누구랑 갔어요 투표하러?
2: 아빠랑 할아버지랑 갔어요.
1: 아, 3대가.
0: 와. 와. 아니 어떠셨어요?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이렇게 누구를 찍어라 하시든가요? 아니면은 자율에 맡기시든가요?
2: 아니 그거는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을 주시는데.
1: 아, 그래요?
0: 오, 그래요.
1: 그러면 김동욱 학생은 그 미리 정하고 들어갔어요? 아니면 들어가서 그 투표 용지를 보고 정했어요?
2: 아빠가 한번 그 선거 용지 그 뭐지 그
0: 공보물
2: 예 공보물을 일단 저에게 준 상태로 한번 읽어보라고 저한테 제가 읽어보고 누구 뽑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0: 와 근데 올바른 유권자다 아니 진짜 올바른 유권자입니다 공보물을 그러니까. 열심히 읽었다는 거
1: 그 공보물을 읽고 선택한 것이 끝까지 투표할 때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2: 중간 그 투표 딱 들어가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잘 안 바뀐 것 같아요.
0: 아, 아,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뭐 다 비밀 투표지만 누구를 뽑았다고 이렇게 서로 알려줬는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집에 왔는지.
2: 조용히.
1: 아, 조용히.
2: 예.
1: 투표 끝나고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뭐 누구 나 누구 찍었다 뭐 이런 얘기
0: 하셨어요?
1: 안 하셨어요?
2: 아, 떠보긴 했는데 제가 떠보긴 했는데.
1: 예.
2: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0: 아니, 되게 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집안이시다 정말. 막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1: 저는 나이가 지금 많은데도 저희 어머님이 누구 찍으라고 막 강요하거든요
0: 아니 김동욱 학생 굉장히 민주주의 집에서 자란 것
1: 그러니까.
0: 같은데 동욱군 어때요? 이제 좀 어른이 된 게 실감이 납니까? 투표해보시니까
2: 아직까지는 별로
1: 아 별로
0: 아직 그렇진 않아요 지금 고3이면 한창 바쁠 때죠?
2: 그렇죠.
0: 아 지금 이제 그러면 수시 접수 때문에 그 전에 또 이렇게 내신을 많이 준비할 때겠네요, 그렇죠?
2: 네네네.
0: 요즘 그렇구나. 뭐가 제일 힘들어요?
2: 그냥 뭐 사람 사는 게 다 힘들죠, 뭐.
0: 아, 투표 10번 정도 하신 분 같은데요.
1: 거의 저랑 동갑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제일 힘든 거 그래도 내가 참 사람 사는 게 힘들지만 요건 좀 많이 힘들다.
2: 지금 나이 때문에 공부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0: 그럼 어떻게 버팁니까? 그렇게 힘들 때?
2: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0: 다 된다.
2: 네.
1: 아니 그럼 김동욱 학생은 그 같은 반에서 친구들 중에 그 투표권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생일 때문에.
2: 네네네.
1: 그러면 있는 친구들이 없는 친구들 막 놀리고 그래요?
2: 그렇진 않아요.
1: 아 그렇진 않고.
0: 근데 좀 부러워하긴 했겠네요.
2: 막 그렇게 하진 않고
0: 예.
2: 딱 애들이 없는 애들이 저한테 물어와서 니 누구 찍었어 이러면은. 조용히 해, 내 알아서 할 거야.
0: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돼야 되는 것 같다. 뭐 공약으로 치면.
2: 공약으로 치면
0: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2: 딱 우리한테 와닿을 것만 같은 공약 있는 사람.
1: 아 와닿을 것 같은.
0: 아니 반장 선거도 이렇게 신중하게 했습니까?
2: 반장 선거는 무조건 친한 애들 가야죠.
0: 아 친한.
1: 아니 김동욱 학생 혹시 그 이번 지방 선거에는 여러 명을 뽑잖아요.
2: 그렇죠.
1: 시장도 뽑고
0: 네.
1: 구청장도
0: 교육감도
1: 뽑고
0: 교육감도 있고
1: 교육감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구의원도 뽑고 이렇게 뽑는데 누가 제일 관심이 많았었어요?
2: 그러게요. 그냥 다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1: 다 세심하게 살펴봤나 봐요. 그래도
2: 그렇죠.
0: 아 그러면 이제 당선되실 분께 앞으로 이렇게 일해달라 한 말씀 해주시죠. 일꾼들을 위해서
2: 열심히 하십시오. 제발.
1: 맞아요. 열심히 해야지.
0: 예. 제가 볼 때 동욱군은 인생 2회차입니다. 예, 굉장해요. 예,
1: 김동욱 학생은 진로를 어느 쪽으로 나갈 생각이에요?
0: 정치 외교학과는 아니죠?
2: 저는 아직까지는 정하진 않아서.
0: 꿈이 있다면?
2: 꿈이 있다면?
0: 예. 어떤
2: 잘 먹고 잘 사는 거?
0: 굉장히 저희보다 더 현실적인 친구입니다.
1: 아직 뭐 직업을 선택하거나 뭐 직업을 생각해 보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2: 저에게는 아주 아득한 몸 미래 같습니다.
1: 아득한 몸 미래라서.
0: 사실 맞는 말이죠.
1: 아니 근데

0: 띠리리리 전화 안부 묻기 프로젝트.
1: 여보세요, 별일 없나?
0: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점심을 뭘 드셨는지, 어제 잠은 잘 주무셨는지 별별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은 투표일인 만큼 또 청취자분과 전화 연결을

0: 얼마 안 남은 걸 수도 있어요.
1: 아,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인 그러게.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여름이라서 공부하기도 더 힘들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우리 동욱군한테 선물 준비했거든요.
2: 오.
1: 1번부터 49번 사이에 번호 하나 골라볼까요?
2: 잠시만요. 1번부터 49번까지 살짝 위험한데 이게 지금.
1: 왜 위험해요? 왜 위험해요?
2: 1번부터 49번.
1: 아, 오늘 선거일이라서 번호를 부르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2: 그렇죠.
1: 어머! 아,
0: 야.
1: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 한번 말해보세요. 야, 진짜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다. 그럼,
0: 우리 아무 생각 없었는데.
1: 네. 저희는 그냥 추천 번호를 얘기한 거거든요.
0: 그럼 음식 뭐 좋아하는 거 없어요?
2: 저는 돈가스 이런 거 좋아합니다.
0: 돈가스.
1: 좋습니다. 우리 동욱군에게 돈가스 식사권 저희가 그냥 쏩니다.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2: 감사합니다.
1: 동욱군 너무 멋있고요. 3대가 함께 찍으시라고 가족사진 촬영권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 멋진 또 투표하셨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나이인가요?
2: 지금 극자죠.
1: 그래도 가족사진 있으면 많이 남아요. 꼭 같이 찍으세요.
0: 할아버지와 네. 함께 사진 찍는 거.
1: 이런 날 없으면
0: 이런
1: 못 찍어요.
0: 못 찍으니까 꼭
1: 동욱군
0: 찍으세요.
1: 좋아하는 예. 노래 두 곡 골라주시겠어요?
2: 좋아하는 노래요?
1: 예. 예.
2: 아.
1: 어떤 곡 즐겨 들어요?
2: 어떤 곡이요?
1: 예. 아이돌 노래도 좋습니다.
0: 아무 노래나?
2: 그러면은
0: 예.
2: 아일리스 이치미랑
1: 예? 그리고요?
2: 그리고 그 쇼미더머니 김하원의 온투 더 넥스트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온투 더 넥스트. 예, 좋습니다. 아일리스 이치미와 김하원의
0: 온투 더 넥스트.
1: 네, 들려 드릴게요. 동욱 군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김동욱 학생의 신청곡 아일리세 It's Me 함께 들었습니다. 아, 김하온의 On to the Next를 찾아봤는데 저희 MBC 뮤직뱅크에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네요. 예, 그래서 김하온, 이병재의 노래 바코드를 대신 띄워드립니다.
1: 에이 끊어버리고만 싶어 이거 다 그만 놔버리고 싶은 모두 다 엄마는 바코드 찍을 때 무슨 기분인지 묻고 싶은데 알고 나면 내가 다칠까 난 사랑받을 가치 있는 놈일까 방송 칠타면서 바코드 달고 연주 여기 흰색 배경에 검은 줄이 내 팔을 내려보게 해 이대로 사는 게임이는 있을지 또 궁금해 행복이란

0: gotta go down, yeah, big gotta go down.
1: Big gotta go down, yeah, big gotta go down. 영어 수준을 챙겨주길 우리의 추억을 위해, yeah.
2: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3: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 오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 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2: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민물고기 원조집 북구 매곡동 현진 민물 매운탕에서 식사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1: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자, 오늘은 첫 선택을 하신 분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11: 너무 멋집니다. 앞으로 이 선택이 또 어떻게 바뀔지.
10: 진짜 바쁘실 텐데.
11: 아, 이 첫 투표가 끝났으니까 앞으로의 또 투표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10: 할아버지, 아버지 3대가 투표를 하고 오셨대요.
11: 너무 멋진 가족입니다. 와. 네. 5145번님의 신청곡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저희는 3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10: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48.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시각 기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8.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치러진 사전투표율을 본투표율과 합산해 발표한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 58%,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45.3%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는 가짜뉴스이며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에 며칠 전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했다는 가짜뉴스는 거짓이며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사이의 대화는 나흘 전, 사흘 전, 이틀 전, 하루 전 그리고 오늘까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란 측에 말했듯이 이제 당신들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이란 제재 완화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아니라 핵 포기에 연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전쟁 개전 이후 처음 의회 청문회에 공개 출석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핵 활동을 해서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로 한다면 이란의 약속과 이에게 연계된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선제 타격하지 않으면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곧 보유할 것으로 판단했고 이는 이란이 북한보다 더 심각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며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이 중동지역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하자 미국이 이란 미사일과 드론 등을 요격하고 이란의 군 통제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2일 바레인의 미 함대 5 사령부와 쿠웨이트의 미군 공군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이란 국영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후 미군 중사령부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했고 이란의 군 통제시설에 있는 캐슘섬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덥겠으며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전라와 경상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에서 40mm, 충청과 전라권 5에서 20mm, 경상권은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엄마 나미네입니다. 제가 만든 사춘기 엄마를 위한 10계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밉다면 미움을 표현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걸어라. 제 경험상 두 가지를 권합니다. 돌아버릴 것 같은 땐 분노의 밤워킹,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광기의 파워워킹.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은 서로의 마음에 오래 남으니까 그냥 나가서 걸으세요. 걷기가 몸에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걸어서 기운을 빼놔야 싸울 힘도 없어지더라고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배준마 오늘 투표하러 안 갔는겨?
1: 어머머, 난 지난주에 사전투표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아유, 벌써 까먹은 거예요?
0: 아 맞다 맞다 그랬지. 요새는 점심에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
1: 아유, 사전투표했는데 본투표에 또 투표하러 가면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내야 하니까 아줌마들처럼 깜빡깜빡하는 사람들 조심하시라고요.
0: 아 진짜로? 아니 사전투표한 거 깜빡하고 또 가도 벌금을 내야 되는가?
1: 그럼요. 작년 대통령 선거 때 한 여성이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이를 숨기고 다시 본투표장에 출입해서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0: 어머야.
1: 벌금 200만 원 받았대요.
0: 와, 200만 원이면 진짜 센데. 아니 근데 사전투표한 거를 요새 막 깜빡깜빡하니까 까물 수도 있잖아.
1: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전투표했다는 걸 잊고 실수한 거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응. 법원에서는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유죄로 판단했대요.
0: 아니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진짜로. 사전투표한 사람들은 절대 본투표장에는 가지 말고 놀러가이소 알았지?
1: 아이고, 작년에 마찬가지로 사전투표를 하고도 중복투표가 가능한지 보자 요런 생각으로 본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0: 있었는데
1: 이 사람 역시 벌금 200만원 선고받았대요.
0: 아이고야, 중복투표는 안 되니까는 막 밀어주고 싶은 후보 있어도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마이소.
1: 그리고 이번에 투표용지가 7장 8장 이렇게 많잖아요.
0: 그렇지요.
1: 실수로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0: 아니 그럼 실수했는데 종이 좀 다시 주소 이거 되는겨?
1: 어머머머, 큰일 날 소리예요. 다시 주겠어요.
0: 아 그럼 줄 끊고 다시 찍어. 화이트 아이, 같은 거 갖고 아이, 가야 되나?
1: 그것도 정말 안 된다고요. 틀렸다고 투표용지 찢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0: 엄마야.
1: 이 사람은 벌금 250만 원 받았어요.
0: 두 번 가서 투표하는 것보다 더 세네 찢는 게.
1: 그럼요.
0: 아이고 참말로 큰일 나겠네. 어쨌든 이 투표용지 단디 보고 찍어야지 아니면 큰일 납니다. 틀렸다고 다시 주는 거 없으니까 이거 시험지 아니니까 두 번 세 번 찬찬하게 보고 찍으이소 알았지에. 투표는 축제라 안 합니까? 멜로망스입니다. 축제.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0: 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자, 곽계라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4: 네?
3: 한강 씨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트롯 1급수 가수 한강입니다.
3: 아이, 반갑습니다.
4: 아, 지난달에 콘서트 티켓까지 주시고 네. 저렇게 또 울산에 또 들를 일이 있으셔서 또 잊지 않고 학계라를 예.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3: 콘서트는 아.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죠?
5: 아, 너무 잘 끝났어요.
3: 그쵸?
5: 진짜 팬분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아.
4: 네.
5: 오신 분들 막 뭐 너무 좋았다고 선물이며 꽃다발이며 아. 다 주셔가지고.
4: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요즘 가수들이 또 워낙 많으시고 노래들도 많다 보니까 콘서트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5: 네.
4: 마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5: 그 제가 재작년 2년 전에 콘서트를 그때 하고
4: 네.
5: 이번에 2년 만에
4: 오랜만에
5: 다시, 예 하는데 아 많이 안 오시면 또 어떡하나.
4: 맞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5: 예,
4: 있죠.
5: 예, 또 그랬는데 그래도 하, 우리 팬분들 의리는
4: 야
3: 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죠. 걱정이 되세요?
5: 아, 항상 무대 위는 항상 걱정과 그런 어떤 긴장감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4: 있구나. 한강 씨도 네. 있구나.
3: 그러니까요. 한강 씨 정도 되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4: 아유, 네. 많은 분들이 오늘 한강 씨한테 투표하고 싶지 않을까.
3: 아 진짜.
4: 후보는 아니시지만 네.
3: 가수들 바빠가지고 투표하실 시간이 있나 모르겠어요.
5: 아 그래도 투표는 해야죠.
4: 아 그쵸? 중요하다. 네,
5: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 그렇죠, 그렇죠. 네,
5: 그 권리를 행사해야죠.
4: 아유 네. 또 이렇게 투표까지 하고 또 찾아주셨습니다.
3: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4: 네.
3: 투표하라고 또 한강 씨께 또 이렇게 해주시면
5: 예.
3: 많이 투표하실 것 같아요.
5: 그렇죠. 아직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좀 투표 늦어지셨다면은 얼른. 예, 투표소로 가셔서
4: 네.
5: 예, 권리 행사하시고
4: 잠깐이라도 예, 시간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5: 네.
4: 그럼 이제 노래를 들으면 더 투표하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3: 그러니까.
4: 첫 곡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5: 네, 첫 곡 제 노래 올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 너무 좋더라고요. 이 곡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한강 씨의 올무와 함께 들었습니다. 네. 아, 언제 들어도 너무 좋아요.
1: 사실은 그 한강 씨를 다 많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또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2: 맞습니다. 경상도 아닙니까?
1: 바로 돌변합니다. 네. 그럼 몇 살 때까지 대구에 사셨던 거예요?
2: 제가 보자 대학교까지 나오고 직장까지도
1: 대구에 원래 있었어요?
2: 대구 직장을 다녔어요.
1: 아, 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신 게 아니었어요?
2: 네, 첫 직장은 대구에서
1: 하고,
2: 네, 하고 이제 그 다음 직장을 옮길 때 이제.
1: 근데 이제 연고를 바꾸면서 직장을 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떻게 갑자기 또 서울로 가셨던 거예요?
2: 그때 서울에 계신 어떤 이제 뭐 은사님이시죠? 네. 은사님이 그래도 남자는
1: 한번
2: 서울에 와서 이제 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1: 가자.
2: 네, 내가 너 그 취업 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1: 오.
0: 아, 그런 분이 이제, 계셨어요?
2: 예, 그래서 그때 올라가서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가서 고시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 진짜 근데 되게 잘 살았다. 네. 누가 오라고 이렇게 땡겨주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은 또 멀리 떨어지니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겠어요?
0: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2: 사실 지금 이제서야 말하지만 예. 그 당시에 저희가 제가 아버지랑 좀 대판 싸워가지고
0: 왜
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0: 이제 예. 한강 씨 가수 하는 것이 반대하셨어요?
2: 아니요
0: 그건 아니고
2: 그 가수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0: 다른 것 예. 때문에
2: 다른 일 때문에 아버지랑 대판 싸워서 아, 저 그냥 저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1: 헤어졌네 아버지랑. 예.
0: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출이죠.
2: 저는 출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아무 도움 없이 고시원부터
2: 예, 고시원부터 제가 시작. 그 아버지 돈도 안 받고
0: 아 진짜?
2: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0: 오, 생활력도 강해.
1: 근데 그때는 좀 막막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직장이 있지만
2: 막막하긴 했어요. 네.
1: 와 그렇게 하다가 또 가수가 되신 거잖아요. 네, 네. 세상에 그냥 안 해본 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도 진짜 많이 했다고.
2: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죠.
1: 얘기 좀 해주세요.
2: 일단 뭐 택배 상하차 뭐 기본으로
0: 에이?
2: 기본으로 하고 예. 예. 그다음 뭐 카페 뭐 그리고 저기 철거 현장이죠. 예. 철거 현장도 하고 그거는 와 먼지가 너무 많이
1: 그렇죠.
2: 먹으니까 와 나 나중에 노래할 건데 이거는 아 못하겠다 싶어서 한 이틀 하고 못했고
1: 못했지만
2: 예,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뭐 저기 뭐 공룡 전시회 가이드
1: 너무 잘했을 것
2: 같아요. 전시장 가이드 해놓은
1: 일부러 거. 엄마들이 막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애들이 안 들어가고 한강 씨 네. 보려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
0: 그 전시된 거 안 보고
1: 한강 얼굴 봐.
0: 한강 씨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있다가 갔을 것 같아요.
2: 공룡 전시, 뭐 곤충 전시장 그런데 막 도슨트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0: 와. 별의별 걸 다 했네요.
1: 아 근데 좀 약간 이렇게 목소리도 좋아서 아나운서의
2: 맞아.
1: 꿈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2: 맞아요.
0: 아 진짜?
1: 진짜 있었어요?
2: 네, 아나운서 쪽도 관심 많아요.
0: 저 울산 MC 돌아오실래요?
1: 아, 우리 작가님 너무 좋아하네요.
2: 면접 봐야 되나요?
1: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아직 신임 남자 아나운서가 없거든요.
2: 아 그래요.
1: 아, 집도 가까우니까.
2: 울산에서 대구까지
0: 제가
1: 아, 너무 가깝죠.
2: 한 시간 반.
0: 제가 3년 후에 퇴직이니까. 3년만 가수 생활하시고 오세요.
1: 정년 연장이라니까요. 야 정말 한강 씨가 이렇게 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양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어마어마한 제목의 또 두 번째 노래가 네. 있잖아요. 어떤
2: 그렇죠.
1: 곡이죠?
2: 아 어쩌면 이게 저의 인생을 좀 담은 노래라 할 수도 있는 노래죠. 제 노래 숨지마 인생아 라는 곡입니다.
0: 지난번에
1: 라이브로 들려주셨습니다.
0: 예. 너무 좋았어요.
1: 와, 너무 좋았거든요. 아. 또 한번 들어봅니다. 숨지마 인생아.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0: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97.5 MBC 라디오.
1: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2: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3: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4: 네, 숨지마 인생아. 아, 헤이 헤이 이거 했던 기억이 나네.
5: 네.
6: 아, 근데 한강 씨는 숨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아요?
5: 저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좀 저의 꿈을 펼치고 이렇게 했지. 사실 학창 시절 때나 좀 20대 때는 저의 이 꿈을 그냥 숨기고만 있었어요.
6: 얌전했어요?
5: 예, 얌전했고 어디 나서지도 잘 안 하려고.
4: 아니 근데 한강 씨가 자꾸 그랬어요. 20대 때는 뭐 30대 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6: 적응 못 하고 있어요.
4: 적응을 못 하겠어요. 야, 20대 얼굴을 하고.
6: 예, 아니 근데 요즘은 또 트로트 가수들이 더 어린 연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5: 맞아요.
6: 어느덧 선배신데 예. 좀 어떤지 궁금해요. 워낙 다양한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5: 예, 근데 저도 아직 그 트로트 업계에서 좀 저는 아직 영하다.
6: 어리지.
5: 신인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선배님 뭐 선배님 하는데 이게 내가 선배 대접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6: 부담. 예, 나, 아직 선생님도 계시는데
5: 선생님도 계시고 이게 말은 못하겠고 그래도 나보다 후배니까 그래 챙겨주긴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위치인 것 같아요.
6: 그러네. 예. 벌써 중간 역할을 하실 또 그런 때가 됐습니다. 네네.
4: 아니 혹시 요즘에 예전에는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막 후배들이 버릇없이 굴면 막 불러다가 혼내고 요즘은 그런 건 없어요?
5: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4: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또 잘하죠.
5: 예, 잘하고 싹싹하게 잘하고 예전까지만 해도 그 장윤정 선배님 때. 신인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윤정 선배님이 그 예전에 신인 때 어느 선배님 방에 불려간 거예요. 불려가서 선배님이 그때 장난친다고 야 윤정아 너가 내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닌다면서 안 좋은 얘기를 선배님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내가 다 들었어 내가 이러면서 막 혼내고
6: 예.
5: 그래도 나중에 장윤정 선배님이 울먹거리시면서 아니, 선배님 저는 선배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6: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장윤정
5: 야 너 관심 좀 가져 이러면서
4: 나중에 장난이라는 거 알고 굉장히 많이 웃고 그랬을 것 같아요.
6: 근데 진짜 한강 씨는 또 옆에 보면은 친한 동료들도 많으시고 또 같이 하고 싶어하는 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
4: 아니,
6: 같아요.
4: 아니 그러면 가수 동료들하고 모여서 뭐 이렇게 술을 한잔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기회가 있어요?
5: 술은 제가 잘 마시진 않고, 우리 미스터 트롯 우리
6: 멤버들.
5: 같이 했던 멤버들과 풋살을 했었어요.
4: 풋살.
5: 네. 영웅이가 축구를 굉장히 잘 차거든요.
6: 맞아요. 임영웅 씨가 잘하죠.
5: 네. 영탁이 형도 잘하시고 같이 풋살도 차고 네. 그랬던.
6: 야, 그랬군요.
5: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아이고. 이제는 풋살을 제가 못합니다.
6: 아이고.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5: 이제는.
6: 이 노래 참 좋던데.
5: 이제는 노래 너무
6: 이 노래 좋죠.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이제는.
5: 요게 저의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송강호 작곡가님께서 써주신 요 노래입니다. 미운 사랑 그리고 뭐 평행선 송강호 작곡가님께서
6: 이제는 또 이 노래도 참 좋거든요. 여러분 한강 씨 목소리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네, 한강 씨의 이제는 함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차분하면서도
1: 애절합니다.
0: 애절하는 노래예요.
1: 아, 근데 실제로 본인은 어떤 곡을 더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다양하게 좀 소화가 가능하니까.
2: 네, 저는 좀 이렇게 좀 감미로운 노래, 아. 예, 좀 저의 그 어떤 중저음 목소리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예,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좀 장르가 다양하니까 부를 곡도 많고 네. 오히려 막 나는 이 노래만 불러야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뭘 부를까 이렇게 뭐 행사 같은 데 가시면 오히려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2: 그렇죠. 좀 행복한 고민을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1: 왜요? 사실은.
2: 이게 명확한 저의 색깔 딱 이게 없고 두루두루 다 자라니까 아하. 이게 장점이자 또 단점도 될 수 있는
0: 그럴
2: 것
0: 수도
2: 같아요.
0: 있겠다.
1: 그리고 또 경연곡도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거 불러달라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을 네, 것 많아요. 같아요. 네. 예, 김정수 씨의 당신도 네, 네. 불러달라 그러셨고 맞아, 지난번에도 맞아. 뭐 사랑은 차가운 욕 이런 노래도 되게 네. 잘하시니까. 아니 근데 노래를 어릴 때부터 많이 알았어요? 좀 다양한 장르가 가능하신 게 신기해서.
2: 아, 노래는 항상 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요. 또 많이 따라하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예, 그 사람 어떤 모창을 자꾸 해보려고 한다던가 예. 좀 그래서 뭐 성대모사라든지 모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자꾸 이렇게.
1: 맞아요. 모창에 좀 욕심이 성대모사
0: 아까 장윤철 씨 흉내도 잘 내더라고요.
1: 아, 본인 제일 잘하는 성대모사도 또 있으시잖아요.
2: 아, 한석규 네? 한석규 선배님
1: 한번 해주시죠. 예.
0: 한마디
2: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오늘 라디오에도 오늘 왔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세요 진짜?
1: 와! 아니 제가 지금 옆에서 보는데 턱으로 연기해요. 턱을 막 자유자재로. 야 트롯 1급 수는 다릅니다.
0: 그러니까. 와. 아니 그 DJ를 오래 하셨어.
1: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뮤지컬도 하셨다 보니까 연기 네. 욕심도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2: 그럼요. 연기 욕심 있죠. 지금 어떤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나름 그렇죠. 매력이 있죠. 그럼요. 뮤지컬.
2: 예, 뮤지컬 있는데 저는 이제 다음에 이제 매체 연기 쪽으로 욕심이 이제 있어서
0: 아, 연기.
1: 어떤 거
2: 기다리고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1: 실장님 이런 거 잘 어울려.
0: 대본 같은 거 들어온 적 없어요?
2: 지금 그 대본은 기다리고 있어요.
0: 기다리고 있어요.
1: 어떤 네. 역할 하고 싶으신지.
2: 저는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0: 뭐요?
2: 그 살인자인데.
1: 네?
0: 예?
2: 되게
1: 이 얼굴로?
2: 그 그러니까 고운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살인자야. 아니, 그러니까 더 섬뜩한 거지.
0: 잘생긴 사람이 그런 역할하면 진짜 무서워.
2: 아, 진짜 무서운 거죠.
1: 예전에 진짜 박해일 무서워. 씨도 진짜 무서웠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많은 연기 중에 그 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2: 그게 뭔가 더 이렇게 그 시청자들에게 각인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우와, 진짜 섬뜩하다 약할 정도로.
1: 오, 뭔가 또 잘해낼 것 같기도 하네.
0: 연기 연습도 하세요?
2: 연기 연습은 주로 이제 제가 뮤지컬 하면서 이제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경험으로 하고 이제 매체 연기 또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어디까지 영역을 펼치실 예정이십니까?
2: 일단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려고요. 와. 네.
0: 아니 근데 연기자들 진짜 연기 잘하는 분들 보면 목소리가 좋아요.
1: 그렇죠. 네.
0: 근데 한강 씨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1: 아 맞아요.
0: 연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이 역으로 아, 너무 무서울 것 네. 같은데요. 순간 상상했어요.
0: 저 중저음으로 쫙 네. 깔려서 사랑 공격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아. 와 진짜.
1: 오늘 큰일입니다.
0: 다 넘어가지.
1: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가셔가지고 한강님 네. 이름 쓰고 찍고 나올까봐 제가 너무 걱정이 되네요. 울산 투표율이
0: 그럼 무협인데.
1: 아 여러분들 한강 씨 찍으시면 안 되고
0: 개표하시는 분이 한강
1: 한강을 왜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이게 태화강인데. 자 오늘 꼭 여러분 투표 함께 해주시고 네. 오늘 또 한강 씨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날 이렇게 또 나와주셨어요. 우리 또 울산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또 낼름 달려와서 여러분들 만나 뵐고요. 네, 오늘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시고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꼭, 네, 꼭 투표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아, 마지막 곡 어떤 곡 저희 또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사랑한다고 말해요 라는 제 노래가 있습니다. 네, 투표한다고 말해요.
1: 네. 지역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투표로 말해요. 너무 좋네요.
0: 자, 한강 씨의 목소리로 이 사랑한다고 들으면 진짜 와.
1: 어떤 분이 듣게 될지 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랑 결혼하실지도 네. 궁금하고.
0: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한강 씨를 작별해야 되겠습니다.
1: 네, 또 놀러와 주세요.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한강 씨의 노래 사랑한다고 말해요 함께 들었습니다. 아,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투표 동료 멘트까지 잘 해주셔서 아마 투표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쯤이면 아무래도 이 출마하신 분들은 굉장히 떨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씨의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떨려 떨려.

0: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화끼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0: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2: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육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3: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2: 진짜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강 씨의 네. 초대석까지 함께했습니다. 한강 씨도 투표하셨다고 하니까 한강 씨 좋아하시는 분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2: 야, 이렇게 또 투표날 한강 씨가 와주셔서 더욱더 축제처럼 느껴진 하루였는데요. 한강 씨를 끝까지 밀어드리기 위해 혜은이의 제3 한강교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2: 여러분 투표 시간 남았으니까 꼭 투표하세요.
1: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세이.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쏘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51.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시각 기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8.8%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난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인 50.9%를 1%포인트 차로 웃도는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 60%,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47.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MBC를 비롯한 지방사 방송 3사는 오후 6시 정각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사흘 만인 오늘 사망자 5명 모두의 신원이 확인돼 유가족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사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며 유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안치된 대전 지역 장례식장 두 곳에 조만간 빈소가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0: 미국이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 네 곳을 제재하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2일 이란 국가기관들이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이란 최대 규모의 노비텍스를 비롯해 이란의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네 곳과 노비텍스 공동 창립자 등 4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8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5천억 원으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경제가 급락하는 동안 이란 정권은 제재 회피와 해외 자금 유출을 포함한 부패한 목적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선택했다면서 자금 흐름 추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 발언에 대해 대중국 억제를 노린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시각을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오늘 발표한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발언은 미국의 패권 추구와 냉전식 사고방식의 집약적 발언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덮겠으며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전라와 경상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5에서 40mm, 충청과 전라권 5에서 20, 경상권은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스콧 벨스키는 미국의 유명한 스타트업 전문가인데요. 그가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는 제목에 좋은 기회라고 쓰여 있지 않다. 좋은 사업 아이템은 절대로 한눈에 확 보이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물론 가끔은 모두가 바로 와 이거 좋다 이걸 하면 되겠네 싶은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누가 이미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아 보이는 건 빼고 이게 뭔가 싶은 것, 이게 될까 싶은 걸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스타트업 좋은 기회가 된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오늘 권순표 DJ 바빠지는 날이네요.
0: 예?
1: 그 뉴스하이킥에서도 선거 특집 방송 준비하던데요.
0: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지라시도 1시간 일찍 끝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중요한 날이니까.
1: 그럼요.
0: 예.
1: 그리고 기사에 보니까 각 방송사별로 개표 방송 준비를 엄청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0: 진짜 언젠가부터 그 개표 방송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오늘만 해도요, AI를 이용하거나 또는 최첨단 LED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스튜디오를 파노라마식으로 연출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1: 아,
0: 우리 MBC 개표 방송도 기대가 되죠.
1: 아, 우리 예. 또 MBC 이런 것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0: 끝내주죠.
1: 예. 네. 근데 그 화려한 기술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방송에서의 수어 통역.
0: 아.
1: 제가 왜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오늘은 선거일이기도 하지만 농아인의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0: 아, 그렇군요.
1: 예.
0: 소통을 꼭 모두 다 말로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1: 맞아요.
0: 수어로도 할 수 있고

0: 글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1: 네. 네. 작년 대선 개표 방송 때는 수어로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누구나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방송을 만든다는 게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0: 그럼요. 네. 오늘은 투표율 뭐 또는 누가 당선됐나 뿐만 아니라 수어 통역은 잘 돼 있는지 자막은 읽기 편하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1: 그래야겠네요. 네. 어떻게 문천식 씨 개표 방송 어디서 보게 될 것 같아요?
0: 저는 밤에 집에서 볼 것 같은데요.
1: 끝까지 좀 보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 대략 분위기 보고?
0: 네, 분위기 보고 이제 자는 편입니다.
1: 저는 결과만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 예전부터 뭐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꼭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거나 아,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그냥
0: 예. 징크스 같은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예. 소식을 듣습니다.
0: 어쨌든 오늘 첫 곡처럼 좀 두근두근한 날입니다. 그죠?
1: 맞아요. 예. 조용필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바운스.

0: 네, 6월 3일 수요일 첫 곡으로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오셨고요. 저도 애들 좀 더 크면 투표장에도 한번 데려가 보려고요.
1: 그것도 중요한 교육이죠.
0: 꼭 네. 해야 되는 어떤 시민의 권리니까, 그죠?
1: 그렇죠. 국민들의 권리. 국민의 권리죠. 예. 국민 의무이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네. 자, 어찌됐든 오늘 지라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1, 2부만 방송되는데 네. 그 1, 2부에 저희의 모든 에너지를 쓸어 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알차게.
1: 네, 재미를 1시간 안에 알차게 농축해서 한번 담아볼게요.
0: 좋아요.

0: 멀쩡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말은 라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라면 서울로 보내는.
9: 아! 그럼 언제 떼 얘기를 하노?
10: 그랬다, 우리 지역 인재는
11: 우리가 키운다.
8: 6월 20일 토요일 연세대 김현철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 명문대 부활 프로젝트 직어국 리턴즈. 신청은 6월 7일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12: MBC 라디오 전주이자 여러분, 크리스티나예요.
13: 아이고야.
14: 크리스티나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기억하죠?
12: 지금은 라디오 시대.
13: 맞아요.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2: 그러시구나.
14: 들어보셨어요? 지라식 어때요?
12: 정말 재밌구나.
13: 지금 알았어요?
14: 역시 글로벌하다, 지라씨가. 그치?
13: 매일 오후 4시 5분, 만국 공통 웃음 보장.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2: 벌써 4시 5분이구나.
13: 아, 가시는 거예요? 지라씨 들으러?
14: 같이 가요.
12: 그러시구나.
14: 아, 근데 우리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15: 지라씨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씨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3: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씨?
14: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do that.
13: 월 1200만원 상당의 상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씨 웃음 편지.
14: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13: 저희가 기별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15: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걸 잊고서.
14: 제목 위험한 상견례. 경기도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3: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14: 안녕하세요.
13: 저는 39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늦은 나이도 아니라지만
14: 맞아요.
13: 저희 집에서는 거의 재난 수준이었죠. 어머니가 저만 보면 한숨부터 쉬었으니까요.
14: 아, 속 터져 진짜. 에휴. 아니 정육점집 아들도 이번에 장가 간다는데.

0: 넌 장가 안 가?
1: 아, 어머니. 저도 노력은 하고 있는 거예요.
0: 뭔 노력? 소개팅 나가서 고기만 냅다 굽고 오는 그런 노력이야? 아니 왜 입도 뻥끗 못하고 고기만 구워? 왜?
1: 사실 그랬습니다. 연애를 오래 쉬다 보니 이성 앞에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0: 그럴 수 있죠.
1: 그러다가 기적처럼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긴장한 나머지 냉면 육수를 맥주처럼 원샷 했다가 사례가 들렸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 빵 터진 거예요.
0: 어머! 어떻게? 아니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1: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제 인생이 녹아내리고 1년 연애 끝에 드디어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상견례 날 일어났어요. 상견례 장소는 어느 조용한 한정식집이었는데요. 어머니는 아침부터 미용실 다녀오시고 진주 목걸이까지 꺼내셨죠.
0: 어머 얘 이거 봐봐. 이 목걸이 어떠니? 나는 오늘 진짜 우리 아들 구제해준 사돈 댁에 나 큰절 하려고.
1: 그리고 마침내 먼저 도착한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은 긴장한 채 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여자친구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표정이 굳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0: 어머 너 박미자니?
1: 설마 김춘자?
0: 그래 나 김춘자다.
1: 순간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두 분 얼굴이 동시에 일그러지셨습니다.
0: 어머 세상에 써니가 박미자 딸이었어?
1: 아 참.
0: 아 나 재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냐?
1: 뭐야? 야 정희가 네 아들인 거 알았으면 난 오늘 이 자리 나오지도 않았어 얘.
2: 아이고 참 서로 아는 사이인 모양인데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인연이.
1: 당신도 인연은 무슨 놈의 인연이야 이게. 어? 악연이지 천하의 악연.
2: 아 여보 저 진정하고 일단은 자리에 좀 앉을까요? 예.
1: 예비 장인어른의 만류로 장모님과 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셨고 대화는 주로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이어가셨는데요. 그런데 분을 삭히고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식혜그릇을 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0: 야 박미자 너 아직도 사람 뒤통수 치고 사냐?
1: 뭐야? 그게 너 따위가 할 소리니?
0: 따위? 너 따위? 이게 진짜 확!
1: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내 결혼은 오늘 깨질 수도 있겠다.
0: 그럴 수도 있겠다.
1: 알고 보니까 두 분은 30년 전 같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절친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숙사에서도 붙어 다니고 월급 날이면 두 분이 통닭 한 마리 시켜놓고 소주를 마시던 사이였답니다. 그런데 당시 공장의 반장이 문제였죠. 그 양반이 두 분에게 각각 집적거리며 서로 다른 말을 했던 거예요.
3: 단장님 오셨어요.
4: 아, 이번 주 토요일 공장 창고에서 봅시다.
3: 아이 참 사람도 뜸한 그곳에서 뭘 하려고요?
4: 사람 뜸할 때 할 게 그거밖에 더 있나?
3: 어머나 아니 그게 뭔데요? 뭔데요?
4: 우리 사이는 비밀이요. 우리 공장은 사내 연애가 금지니까.
3: 아, 그만이나. 연애라뇨.
1: 그런데 이 반장이란 양반이 우리 어머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장모님한테 똑같이 치근덕거렸던 모양이에요.
0: 아 이런.
1: 장모님은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를 모르고 그 반장에게 홀랑 넘어가셨고 결국 공장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5: 아니 얘들아 일로 와봐. 그 소문 들었어? 아니 춘자가 미자 남자를 뺏었대. 그래서 미자가 춘자 월급 봉투를 숨겼대.
1: 거기에 실제로 어머니의 월급 봉투가 사라지면서 오해는 미움이 되고 결국 두 분은 앙숙이 되신 거였죠.
0: 내 월급 네가 숨긴 거 맞지? 아주 그냥 못돼 처먹어가지고 돈을
1: 숨긴 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반장놈이 꾸민 짓인데 나는 네 월급 봉투를 본 적도 없어 얘.
0: 야 웃기지 마. 반장놈이 그럴 머리나 되냐? 너처럼 얍살한 인간이나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1: 뭐야 얍삽? 근데 이게 진짜 야 너 일로 와 진짜.
0: 야 잠깐만. 어? 아, 너 지금 머리 찾아봤어? 어? 야 이거 미용실에서 5만 원 주고 드라이 한 거야 이거.
1: 문드린 머리가 이 모양이면 네 쌍판대 이거 얼마나 거지 같은 거냐?
0: 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이런. 야 머리 찾은 나만 있어? 너도 잡혀 어? 봐야 정신을 차리지.
1: 야 이거다. 빨리다.
0: 네가 먼저 나.
1: 이거 빨리 나.
0: 네가 먼저 놀아봐.
1: 상견례장은 순식간 이게 실화라고요? 순식간 난장판이
0: 됐으며
1: 아버지들은 두 분을 뜯어 말리나 정신이 없으셨고 저와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그때였죠. 그 와중에 분위기를 모르던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2: 아 축하합니다. 상견례 떡순이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시... 선생님?
1: 예?
2: 경찰 불러드릴까요?
1: 경찰에 신고까지 할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결국 상견례는 중단이 됐습니다. 양가 아버지는 식당 밖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고 저와 여자친구는 거의 반쯤 포기 상태였어요. 그리고 두 어머니는 조금

0: 진정이 되셨는지 단둘이 얘기하겠다며 근처 술집으로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2시간이 흘렀죠.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시던 두 아버지들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고요.
1: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안 와? 어? 아 혹시 그 치고받고 하다가 둘 다 기절한 거 아닐까요?
0: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카페 창 밖으로 보이는 두 사람. 두 분 어깨 동무를 하며 비틀비틀 걸어 계셨습니다.
2: 야 미자야 진짜 네 딸한테 내가 잘해줄게 얘.
3: 야 걱정하지 네 아들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아들이라 생각할 거야. 야 너 아직도 김치찌개 설탕 넣냐?
2: 어 기억하네. 어. 넌 아직도 계란말이 잘하니?
3: 그럼 그럼. 우리는 어머 세상에 똑같다, 어머 좀 하나도 안 변했어 우리. 아,
2: 그러니까. 아.
0: 와 이런 반전이.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순식간에 흘러갔고 두 분은 다시 친해져 결혼식 날 서로의 손을 잡고 오열하시다가 가족 사진 찍을 때 또 싸우시다가 다시 화해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위험했던 상견례가 결국 이렇게 따뜻한 인연이 되었다니. 사실 저는 지금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우리 양가 어머니들 앞으로 평온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겠죠?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아 이런 사연이
4: 역대급이지 않아요? 와. 이런 상황은 진짜 야. 드라마에서도 요새는 이거 너무 과한 설정 아니야? 이러면서 안 쓸 수 있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제조업이 와. 왕성했던 그 개발 부산국 시절에 어머니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4: 아 근데 아. 그렇게 해서 만날 순 있어요. 네. 근데 공장장 하나 사이에 두고 야. 이런 치정의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0: 그 아버님들이 그 얘기를 잘 드러내셨더라고요.
4: 지난 일이니까. 그렇죠. 그 상견례 자리에서 갑자기 또 덩어리 싸움 되게 당신 그 공장장이랑 어디까지 갔어? 아하, 이럴 순 없잖아.
0: 그럼 안 되죠. 아유.
4: 이럴 순 없잖아. 예예예. 예, 예. 잔업했어 잔업. 막 이러면서 또 일이 커지죠.
0: 야 드라마 같은 일이네 진짜.
4: 아니 그때 당시에는 좀 공장장들이 좀 이런 류의 얍실한 그 공장장들 양다리 공장장들이 있었나.
0: 반장들 맞아요. 어?
4: 세상에 안 그러신 공장장님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네. 진짜.
0: 재밌네요.
4: 아, 네. 어쨌든 이건 정말 남부럽지 않은 히스토리고 드라마고 이건 어디 가서도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 가족만의.
0: 근데 어떻게 어머니들 또 그 술집으로 가셔서 잘 화해를 하셨네요. 그죠?
4: 술이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떤 신경을 이완시키고.
0: 아니 근데
4: 너부러워져.
0: 상견례 자리에서 자녀들 다 보는데 네. 머리를 잡을 정도로 화가 나셨다가 어떻게 잘 푸셨지?
4: 문천식 씨.
0: 예.
4: 돈하고 남자가 꼈어요.
0: 아.
4: 머리를 안 잡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0: 그렇죠. 내 청춘 시절이 다 끼어 있고.
4: 돈하고 남자가 걸렸는데 지금 멱살이든 머리든 잡을 수 있는 거 그립감 있는 거 다 잡아야지.
0: 오해가 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4: 술을 드시면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 공장장한테 반장한테 차였든지 잘 안 된 거야.
0: 아,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하셔서
4: 측은지심이 스며들면서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거야.
0: 그 돈에 대한 오해도 풀리시면서
4: 그렇지. 야 뭐라고? 그놈이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어머 세상에 안 되겠네. 그래 너는 진짜 복권에 당첨된 거야. 그놈 안 만난 게 이러면서 아 내가 용서를 해주자.
0: 아,
4: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보통 그래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0: 맞아요. 네,
4: 같은 남자 두고 싸웠을 땐 그 남자가 영 파이일 때 아유, 그때 진짜. 행복해져요.
0: 너무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4: 네. 아 진짜 너무 귀한 사연 나눠주셔 감사합니다. 이거 월간까지 가지 않을까. 자, 소녀시대 단짝 듣고 올게요. 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3: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9: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8: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심심이시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는 또 들을 수 있다.
1: 웃음 편지
2: 타임머신.
3: 늘 짜릿하고 새로운 웃음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웃음 편지 타임머신.
1: 뭐 처음 듣는 분들은 듣는 대로 또 새로우시고
3: 맞아요.
1: 다시 듣는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아 맞아 이 사연 진짜 웃겼어 라고 맞장구 칠 수 있는 즐기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3: 그렇습니다. 평소에 제가 해드렸으니까 오늘 오랜만에 정선이가 사연 선정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1: 안녕하세요. 아 더워.
3: 김희애다.

내 인중, 땀. 더워서 물 좀 얻어 마시러 들어왔다가 잠깐 앉았어요. 웃음 편지 타임머신 과거 방송된 웃음 편지 사연 중에서 다시 들어도 재밌는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0: 어우, 그 와중에 또 하의 신고 오셨네. 자, 이렇게 뽑힌 웃음 편지 타임머신 사연입니다. 정선혜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그렇습니다. 2021년 5월 25일에 소개됐고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엄마와 마사지샵!
0: 아, 기억납니다.
1: 이거 너무 강렬했어요.
0: 기억나요.
1: 이거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0: 네.
1: 그 어머니가 여기 가슴부터 가려야 되는 거를 예. 하의로 입으셨죠? 상의로 입으셔야 되는데.
0: 예, 예서.
1: 예, 마사지샵에 처음 가셔서
0: 네, 노출하셨던.
1: 그렇습니다. 예. 좀 민망했고 강렬했던 기억이 나는데 감을게요.
0: 네.
3: 안녕하세요, 선현이 천식 오빠.
1: 안녕하세요.
3: 저에게는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이 이번에 둘째 낳으면서 엄마가 5개월 동안 여동생 집에서 지내셨어요. 집에 돌아온 엄마는 예순이 넘으신 적지 않은 나이라 그런가 첫째 때랑 달리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4: 아우 너무 힘들어. 아우 뼈마디가 벌어져 버린 것 같아. 아우 징글징글해. 아니 옛말에 애기 볼래 반일할래 물어보면 무조건 반일이라고 하라 그랬잖아. 반일은 하면 티라도 난다 얘. 아우 애 보는 거 티도 안 나고 환장해. 아우 너무 아파. 아우 쑤셔. 아우 결려.
3: 평소에 저희 엄마는 엄살도 없으셨고 어디가 아프시다 뭐 어디가 힘들다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이세요. 그런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감안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를 위해서 제가 마사지 샵에 예약을 한 거죠. 엄마 화요일 오후에 약속 없지?
4: 화요일 왜?
3: 약속 있어 없어?
4: 없는데 왜?
3: 그러면 3시까지 새로 생긴 상가 앞으로 와.
4: 너 뭐 또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유 진짜. 일단 알았어.
3: 그렇게 집 근처 새로 생긴 마사지 샵에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요. 엄마는 건물 간판에 써진 가격표를 보더니 안 간다고 막 버티시는 거예요.
4: 어머 얘 미쳤나 봐 진짜.
3: 아 왜?
4: 얘, 전신 마사지 8만 원이면 기저귀가 몇 개야? 어머 세상에. 어머 가만 있어 봐 이거.
3: 아 엄마. 어머. 요즘 8만 원이 이거 싼 거야. 오픈 이벤트라서 싸게 한 거라고. 빨리 들어가.
4: 그래? 아니 너는 벌써 돈을 낸 거야?
3: 벌써 돈을 냈다는 말에 엄마는 못 이기는 척 마사지 샵에 들어갔는데요. 샵 사장님께서 핑크색 가운을 입고 나오셨어요. 아 마사지 시간은 따님 어머님 각각 1시간이고요.
4: 아 예예. 예. 네.
3: 아, 팬티만 입으시고 옷을 다 벗으신 다음에 이 치마를 올려 입어주세요.
4: 어머나. 아니 브라자까지 다요?
3: 아 전신 마사지라서 다 벗으셔야 해요. 아 제가 마사지 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4: 아이 뭐 브라자까지 벗으래. 아이 귀찮게 진짜.
3: 잠시 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4: 저희 옷 갈아입었어요.
3: 샵 사장님과 함께 엄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엄마가 마사지 전용 치마를 허리까지만 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상의를 완전 탈의한 채로요. 사실 그 치마는 가슴까지 올려 입는 거였거든요. 저희 엄마는 허리까지만 입었어요. 당연히 위에는 휑하죠. 당황한 사장님이 얼른 옷을 올려드렸어요.
4: 어머나 세상에.
3: 어찌어찌 마사지가 시작된 거예요. 아, 순간 당황했습니다만 자 얼굴에 팩 올려드리겠습니다. 차가우실까요?
4: 아니요 시원해요.
3: 아 네 어머님 이제부터 가슴 마사지를 할 거예요. 옷 잠시 내리겠습니다.
4: 예예. 예.
3: 자 마사지 아이고, 크림 올려드리겠습니다.
4: 아이고
3: 마사지 들어갈게요.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4: 예예. 예.
3: 사장님께서 두 손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시작하는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아, 간지러우세요?
4: 아니요 계속 해주세요.
3: 예, 네. 다시 할게요.
4: 네. 네.
3: 아, 고객님 괜찮으세요?
4: 예예예. 예, 예.
3: 아, 예 들어가겠습니다. 엄마는 꾹 참더니 1분도 안 돼서 또다시 웃는 거예요.
5: 아 엄마 좀 참아봐.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창피하게.
4: 아 지지배야 너는 몰라. 아이 누가 내 가슴을 이렇게 온종일 만지작대는 게 오랜만이라 그래. 아유 아유 그래서 그런가 기분이 이상하게 그냥 그래서 그런 거야.
5: 엄마 미쳤나봐 왜 저래.
4: 아니 별뜻 없어 너무 오랜만이라.
3: 엄마는 가슴 마사지가 끝날 때까지 입에서 새어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셨어. 그렇게 가슴 마사지가 끝나고 이번에는 종아리 차렸는데요.

0: 이게 이제 어디 하는 거예요?
1: 네, 어머니. 이제 종아리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기계로 진행이 됩니다. 아, 미세한 전기 진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0: 예, 예. 환장하겠네. 어머, 아유, 사람을 보내버린.
2: 이 진짜. 아, 저는 진짜 딸로서 너무 민망했어요. 엄마는 종아리 마사지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감탄사만 뱉으시는 거예요.
0: 아이고, 너무 시원해.
2: 아, 엄마 진짜 왜 그래?
0: 어미, 죽어있던 몸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요. 어미!
2: 왜 저래?
0: 아우, 사람이 천당을 왜 찾아가. 아우, 여기가 천당인데.
2: 아, 미쳤나봐.
1: 저는 정말 사장님한테 민망해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잖아요. 엄마는 마사지를 끝내고 나와서 반질반질하면서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0: 얘 5만 원이 뭐가 아깝니? 여기는 50만 원도 낼 수 있어.
1: 8만 원이거든.
0: 야, 100만 원도 내.
1: 그런데 더 웃겼던 건 여러분, 보통 손님이 가면 다시 오세요라든지 다음에는 어떤 마사지 하시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영업들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런 말들은 일절 없으셨고요. 잘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하긴 뭐 우리 엄마가 너무 느렸지 뭐예요. 민망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엄마가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면 진작에 모시고 와서 효도할 걸 하면서 후회가 됐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마사지 하러 가요. 그때는 조금만 느끼기로 약속.
3: 아, 5년 전에 열심히 했네.
4: 나 이날 대사를 한 기억이 없어.
3: 그래서 감탄사만.
4: 옹알이만 계속.
3: 그날 문자 많이 왔습니다. 3707님이 당시에 걱정하시면서 이거 방송 나와도 괜찮아요? 크크크크 미치겠다 진짜. 너무 웃겨. 두 분 미쳤나 봐 하시면서.
4: 저희는 그 잠깐 PD 눈치를 봐요. PD가 들썩들썩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 접냐 가냐. PD가 이날 많이 들썩거렸는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터진 일이 좀 드물잖아요.
3: 밀어붙인 거죠, 그날.
4: 가야지. 그때는 그냥 못 먹어도 고. 가자.
3: 김태균님은요, 칭찬 주셨는데.
4: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선희 씨 명불허전이십니다. 어머, 오빠 감사해요. 어느 누가 이리 살려주실까요?
3: 그쵸.
4: 걷기 운동하다 실컷 웃었습니다. 두 분께 박수 환호 보내드립니다.
3: 저도 다치게 들으면서 진짜 마사지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4: 감정이입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왜 오랜만에 마사지 시작하면 이제 뼈를 녹이는 것 같이 허물렁허물렁하게 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3: 아, 그리고 남자들은 그 느낌을 잘 모르니까 정선 씨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그쵸.
4: 고마운 마음에 오래도록 보살펴주셔서.
1: 김나연님께서는 오메오메라고요? 크크크. 사연 들으니까 저도 막 마사지 받으러 가고 싶네요. 하트하트. 아, 왜 세게 꾹꾹 눌러주는 대로요.
3: 그쵸. 이게 마사지가 저는 잘 못 받는데 그 세게 받으신 분들 많다면서요?
4: 그렇죠. 진짜로 강렬하게 받는 분들은 몸이 막 으깨지는 것 같은데
3: 팔꿈치로 누르던데
4: 망치처럼 치는데도 그거 시원하다고.
3: 못 받아. 네, 저는 발 마사지만 받아요 저는.
4: 아, 정말. 네. 경락 세게 받는 분들은요 이게 다 뒤틀어지는 느낌인데도 그게 개운하고 그냥 좋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아유. 저도 세게는 못 받아요. 네.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3: 어머니께서 마사지 복장을 아래만 입으시고 부처님처럼 앉아 계셨다는 그 장면이 자꾸 연상이 돼서
4: 은진미륵처럼 이렇게
3: 걱정이 되네요. 사연자와 어머니는 받았던 땡땡땡은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4: 오늘 주관식으로 봤습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네, 그 정답은 세 글자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주신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4: 저희도 많이 찾았는데 요거 있더라고요. 더 폴리스의 노래입니다. 메시지.
3: 이건 메시지잖아요. 네.
4: 그럼 경찰이 마사지를 하는 줄 알았어?
3: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네요.
4: 안 될 사람이네 이 사람.
3: 메시지.
4: In a bottle.

0: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사연자와 어머니가 받았던 것 정답은요?
1: 마사지였습니다. 추첨을 통해 정답자 다섯 분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여러분들이 주셨던 사연이 주간 베스트가 되기도 하고 월간 베스트도 선정이 되면
1: 그럼요.
0: 또 몇 년 뒤 있잖아요. 타임머신으로 오늘처럼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다음 주인공은 누구? It's you!
1: 아우 깨운나다.
0: 여러분이에요.
1: 요새 너무 이거 안 했어. 예. 이거랑 나 울어? 이거 안 했어.
0: 네 계속하겠습니다.
1: 나 중독됐는데.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지만 이거 웃긴데? 하는 사연 소재 공모 게시판 잊지 마세요.
0: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얹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월간 베스트로 뽑히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됩니다.
1: 손편지 기다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0: 예.
1: 광고 들을까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5: 성원에드피아.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0: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9: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0: 혹시 TBX 멤버십?
9: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1: TBX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3: 백조 싱크.
1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2: 역시 키움.
15: 키움 증권.
1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정세림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문자 볼게요.
6: 네, 7600님이요.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자꾸 현관 센서 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5: 에?
6: 아씨, 누가 온 걸까? 아! 하시면서.
5: 아, 이거는?
6: 이거 좀 무서워요. 아, 예. 개가 허공 보고 짖거나 현관 센서가 꺼졌다 네. 켜졌다.
5: 고장이에요, 고장. 고치시면 됩니다. 네.
6: 아, 진짜.
5: 이거 이빨.
6: 왜 이렇게 위로도 안 되고 낭만도 없고 건조하고 가루가 폭풍 날린다.
5: 시장에서 콩나물을 샀는데 떨이라고 5,000원에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했더니 비닐봉지가 터질 것 같아요. 아. 이번 주 내내 콩나물만 먹게 생겼습니다.
6: 아. 아니 오늘 와. 시장이 어디예요?
5: 진짜 떨이 좋다. 떨이.
6: 떨이 좋다.
5: 그렇죠.
6: 아니 보면은 저녁에 6시 이전에 조금 왜 그 반찬들도 그렇고 세일 팩 붙잖아요.
5: 그렇죠. 그렇죠.
6: 그거 되게 쏠쏠해요.
5: 맞아요. 저는 그 시간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6: 좋더라고. 네. 그리고 우리 9109님은 평소에 거울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기미가 잔뜩.
5: 어이구.
6: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잡티까지 도와주질 않네요. 지라시로 웃음 치료하러 왔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죽은 깬데 나중에 통성명하고 지들이 모여 막.
5: 아, 그러면 안 돼요.
6: 그리고 이제 검버섯이니 기미니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5: 예.
6: 이게 중요한 건 탄력을 잃으면 더 껌껌하게 보이더라고요.
5: 그런 게 있구나. 아,
6: 그래서 우리가 미백도 미백인데 탄력을 조금 이렇게 콜라겐 같은 거를 좀 많이 드시면서 네.
5: 그런 것 좋고요. 네,
6: 팩 같은 것도 하시고.
5: 정말 걱정되시면 피부과 가서 상담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6: 비싸.
5: 아, 비싸요?
6: 엄청 비싸. 나 얼마 전 피부과 갔다 왔잖아요.
5: 싼 데 알아보면 안 될까요?
6: 싼 데가 없어.
5: 아.
6: 생각해봐. 그 장비빨 어떻게 뽑아.
5: 그러면 처방용 연고 정도만 받아서 오는 걸로 하시죠. 우리.
6: 아니 보면은요.

0: 요새 그 품절 대란템 막 이런 것도 있고 약국에서 파는 기미치료제 같은 것도 있던데.
1: 그러니까 그런 게 처방 받아야 되니까.
0: 아, 그런가?
1: 센 거는 그런 거
0: 선생님. 그래 맞아. 하여튼 그 이렇게 알아보면요 요새는 네네. 워낙 물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1: 그럼요. 꼭 네. 마사지 안 받아도 괜찮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웃음 치료를 일단 저희가 1차 관문 통과해 보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5537님, 아, 남편이 빵집 갔다 왔는데 10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주변에 친구들도 사준다고 식빵계 에르메땡이라는 비싼 식빵을 한 무더기 샀더라고요. 와. 14살 연상 남편이지만 철없는 건 똑같아요.
0: 그렇대요.
1: 그렇게 결국은. 비싼 식빵 있어요?
0: 아들로 종결된대요. 네, 비싼 난 이거 한번 보고 싶어. 뭔데요? 그건 있었어. 이게 크라상계 에르메땡이라고 크라상이 한 천 겹 만 겹짜리가 크라상이 있대요.
1: 그런 게 있어요?
0: 근데 몰랐네. 식빵은 뭐지?
1: 신기하네요.
0: 근데 그 10만 원 이상으로 사면은 약간
1: 좀
0: 열받을 것 같은데.
1: 비싸긴 하다, 그죠?
0: 여기 나왔다.
1: 모르겠어. 안 먹어봤지만 식빵이 식빵 아닌가 싶은데. 네.
0: 아 부드럽나 봐. 되게 부드럽나 봐.
1: 그렇군요.
0: 우유랑 버러가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들어가 있는 거지.
1: 다음 사연 하나 더 할게요. 7733님. 아 날이 더워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가 여행 좀 안 보내주나 하셨어요.
0: 그냥 당일치기라도 좀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 저도 집순이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죠. 어머니도 있고 이제 반려견도 있고
1: 여러 가지 면에서
0: 무박으로 진짜 당일치기 한 몇 시간 치고 너무 명소들이 많아요.
1: 저는 추천드립니다. 당일치기 네. 좋아요.
0: 그게 있잖아요. 약간 한 달 재부팅할 수 있고 한 두 달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자,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인사를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시부터 7시까지 선택 2016 특집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1: 아, 그리고 7시부터는요. 선택 2016 특집 최욱의 라이브룸이 이어지니까 두 방송 모두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들으시면 나 울어.
0: 오늘 많이 쓰네. 좋네. 얼마나 좋아.
1: 누가 들어요? It's you! 바로 당신입니다.
0: 개운해. 예. 나는 이제 고급 방송으로 돌아가긴 글른 것 같아. 끝났어 이제.
1: 저급 파트너 때문에 미안해요.
0: 너무 재밌어. 자, 저희는 2부 끝곡으로 남승희님 신청하신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내일 오후 4시 5분에 또 올게요.
1: 고맙습니다.

0: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0: KBC.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네 어제 또 달렸나?
3: 와 진짜 죽겠다.
2: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3: 어디? 진사골 감자탕?
2: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3: 속이 확 풀리네.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4: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5: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5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54.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시각 기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9.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 61.9%,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49.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 정각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사흘 만인 오늘 사망자 5명 모두의 신원이 확인돼 유가족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사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며 유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안치된 대전 지역 장례식장 두 곳에 조만간 빈소가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날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 공항 건물과 시설이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은 국내 국제공항 내 T1 터미널 건물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표적이 되면서 다수의 공항 내부 시설이 심각하게 부서지고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공항 전체에 비상계획을 전격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북중미 월드컵

0: 월드컵에 출전할 축구대표팀의 등 번호가 공개됐습니다. 피파가 공개한 월드컵 참가 48개국의 선수 명단과 등 번호에 따르면 우리 대표팀에선 손흥민이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7번을 달았고 이강인은 소속팀에서와 같은 19번, 김민재는 두 대회 연속 4번을 달고 뛰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대회 등번호 없는 예비 멤버의 서름을 겪었던 오현규는 황선홍과 이동국 등 역대 간판 스트라이커들이 달았던 18번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디지털 플랫폼은 네이버와 챗GPT, 유튜브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사이로 단시간에 강하게 내리겠고 지역별 편차도 크겠습니다. 특히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엄마 나미네입니다. 제가 만든 사춘기 엄마를 위한 10계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밉다면 미움을 표현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걸어라. 제 경험상 두 가지를 권합니다. 돌아버릴 것 같은 땐 분노의 밤워킹,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광기의 파워워킹.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은 서로의 마음에 오래 남으니까 그냥 나가서 걸으세요. 걷기가 몸에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걸어서 기운을 빼놔야 싸울 힘도 없어지더라고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홍준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라디오 지방선거 개표방송 선택 2016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투표하셨습니까?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오늘 선거로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등 모두 4천 명 이상의 지역 일꾼과 16명의 교육감이 뽑히고요. 14개 지역구에서는 공석인 국회의원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선택의 시간이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유권자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MBC 라디오 지방선거 개표방송 선택 2016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찾아뵈서 7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 네 분과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과정과 이슈들 짚어보고요. 6시부터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출구조사 예측이 과연 잘 들어맞을지,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 등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선택 2016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네, MBC 라디오 지방선거 개표방송 선택 2016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네 분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6: 네, 평택시변 김현정입니다.
5: 노영희 변호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5: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정호김 전 의원 자리하셨고요.
8: 네, 안녕하세요.
5: 마지막으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5: 자, 오늘만큼 이 토론 패널, 혹시 정치 패널 하기 쉽지 않은 날인데요. 그 더 쉽지 않게 바로 가장 난이도 올리겠습니다. 각자 자, 주요 지역 예측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6: 네.
5: 지금 대변인이시죠?
6: 네, 네.
5: 그 당위로 대답하실 겁니까? 혹시 예측으로 대답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참고로 제가 이 예측 끝나고 나면 5시에 결과, 6시에 결과 나오면요. 틀린 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구 어떻게 됩니까?
6: 김부겸 후보가 신승할 것 같습니다.
5: 신승이요?
6: 네.
5: 예, 김부겸 후보. 그다음에 부산 북갑 어떻습니까?
6: 거기도 하정우 후보가 신승할 것 같습니다.
5: 아, 하정우 후보 신승이요. 그다음에 평택 어떻습니까?
6: 아, 평택은 지금 예. 저기 예측이 쉽지 않은데 예. 그래도 김용남 후보가 예. 거기도 신승할 것 같습니다.
5: 김용남 후보. 그다음에 전북 어떻습니까?
6: 전북도 이제 많이 따라갔거든요. 예. 이원태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5: 당 대변인으로서 말씀하신 거죠?
6: 뭐 예측과 기대를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5: 그래요. 정홍희 의원님, 대구 어떻습니까?
8: 추경호 후보가 예. 될 것 같아요.
5: 신승입니까? 아니면 좀 뭐?
8: 과거에 비하면 신승이겠죠.
5: 아, 과거에
8: 네.
5: 비하면.
8: 네. 예.
5: 부산 북갑은 어떻습니까?
8: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5: 예. 한동훈 후보. 평택은 어떻습니까?
8: 여기는 사실은 인력으로 맞추기는 쉽지 않은데요.
5: 아, 그래요? 예.
8: 조국 후보가 될래나?
5: 대답을 하신 건가요? 질문하시면 어떡합니까?
8: 반반.
5: 예, 예,
9: 반반. 이게 경륜이군요. 대답을 이렇게 피해가는데.
5: 전북은 어떻습니까?
8: 김관영 후보가 될 것 같은데요.
5: 아, 그래요? 예. 자, 노영희 변호사. 분석 왔습니다.
7: 예. 네, 저는 김부겸 후보 신승,
5: 예.
7: 하정우 신승, 네,
5: 예.
7: 그다음에 김용남 신승,
5: 예.
7: 김관영 신승.

0: 가장 관심이 가는 분 중에 하나인데. 장예찬 최고. 예.
1: 네, 일단 저는 예. 대구는 예. 예전보다 표차는 좀 줄겠지만 예. 그래도 추경호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 보고요. 그다음 물어보신 지역이
0: 부산 북갑입니다.
1: 네. 막판 보수 대결집으로 우리 네. 박민식 형님이 민식이 형이 이길 거다라고 제가 여기서 달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평택도 저는 네. 오히려 네. 유이동 후보가 어부지리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있더라고요. 전북은요?
1: 네, 전북은 저는 호남 지역에서 전북 투표율이 네. 현재 제일 높은데 네. 그게 아마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래요. 아닐까 싶습니다.
0: 자, 이제 뭐 답 나올 때까지 50분도 안 남았으니까요. 네. 이건 모셔두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선거 사실 별로 어떤 흥미를 못 끈다가요. 갑자기 후반부에 좀 뜨거워졌습니다. 대단히 뜨거워졌어요. 김현정 의원님은 어디 지역과 개인적으로 네. 가장 궁금합니까 진짜로? 이거는 아까 그 당원으로서 말고
2: 네. 지방선거는 대구고요. 네. 보궐선거는 평택을이 정말 궁금합니다.
0: 아 그래요.
2: 네. 네. 대구... 평택을이 제 지역구였거든요.
0: 아 예.
2: 네.
0: 그럼 지역구시면 더 전문가 아닐 겁니까? 아,
2: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평택시 병이 하나도 생겨가지고 네. 제가 병으로 이번에 출마했어요. 네. 그 전에는 을이었습니다.
0: 그러면 전망도 좀 더 약간 전문가답게.
3: 네. 전문가답게.
0: 약간 더 정밀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2: 그러니까 네. 거기가
0: 추세를.
2: 네. 거기가 대한민국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신도시도 예. 있고 주한미군도 있고 예. 평택항도 있고 도농복합도시예요. 예. 경기도에서 가장 큰 농촌이거든요. 예. 아니, 두 번째로 큰 농촌이라서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낮고 또 그 보수 결집도
0: 이번에도 낮은가요? 투표율?
2: 이번에도 낮습니다.
3: 아, 그래요? 평택을은 낮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항상, 거의 더운데? 항상 그 경기도에서 거의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도 전체 평균보다는 한 10% 가까이 낮고 예. 경기도에서도 한 5% 정도 낮는 그런 경향을 그래요? 보이거든요. 거기가 예. 이제 공단이 많아가지고 예. 1인 가구들이 많아서 투표날 이렇게 고향에 가거나
0: 고향 가거나 놀러 가거나
2: 이런 분들이 예. 많이 계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농촌에 있는 분들은 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출구조사나 네. 이런 조사에 잡히지 않는 예. 그런 보수층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 약간 좀 우려스럽다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게
0: 유이동 후보의 어부지리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 그 네. 특성상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 우리 김은남 후보가 예. 그 막판에 그러니까 또 김은남 후보가 당선 가능성은 가장 높게 나오는데 예.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하고 예. 최원영 평택시장 후보가 있잖아요. 예. 그 두 분이 상대방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같이 이제 투표를 하다 보니 예. 투표를 하잖아요. 예. 그런 영향도 분명히 좀 예. 있지 않을까. 관성 투표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당을 쭉 찍는 경향이 예.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영향도 꽤 있을 것 같아요.
0: 예, 정옥임 의원님은 어느 지역이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까?
3: 저는 서울이요.
0: 서울이요.
3: 예,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투표 지방선거 투표를 예. 하면서. 그렇게 줄이 긴 거에 대해서 오늘 했습니다 저는.
0: 아 예.
3: 근데 그때가 점심 시간 고무렵이었는데도 예. 굉장히 줄이 길다라는 예. 거는 이 투표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는 서울 사람들은 아마 자기 이익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추정을 하게 돼요.
0: 예. 네. 그 나중에 결집은 오세훈 후보 쪽에 결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예요.
3: 왜냐하면 지금 예. 서울이요. 예. 그 지금 투표율이 높아요. 예. 평균보다.
0: 예.
3: 평균보다 높고 예. 뭐 이념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막상 투표장에 가면 자기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예. 그게 작동했나? 그냥 저 혼자 추정을 할 뿐이죠.
0: 예.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어디까지
4: 지금 5시 기준 전국 예. 투표율이 57.3%
0: 예.
4: 근데 여기보다 이제 높은 곳이 부산
0: 57.4%요.
4: 예. 예. 부산 북갑이 여기보다 예. 높다 그래서 거기가 좀 관심이 많이 가고요. 예. 대구시장 예. 관심이 좀 많이 가요.
0: 아 대구시장이요.
4: 예.
0: 예. 지금 그 추세는 어떻다고 보세요, 노 변호?
4: 저는 사실은 추경호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거는 맞는데 예. 김부겸 후보 쪽이 결집을 사실은 막판에 엄청나게 하고 있다. 어제 밤부터 예. 그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0: 아,
4: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 대구 선거를 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0: 예.
4: 그래서 저는 김부겸 지금 이 투표율을 제가 그래서 예. 말씀을 드리는 게 투표율이 높다면 그거는 김부겸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것 같다.
0: 지금 투표율 참고로 하나 불러드리고 제가 장최고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17시 현재 투표율이 57.4%고요. 전국이요.
4: 네.
0: 부산 북구가 65.7% 엄청나네요. 강원이 61.9% 대구가 59.9% 울산이 59.9%입니다.

0: 그러니까 평태결이 굉장히 그 뜨거움에 비해서는 굉장히 특이한 그렇죠. 건 맞습니다. 예, 네. 네. 장창훈 어디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까?
1: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 네.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시장 선거가 관심이 있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서울시장이 제일 중요한 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전반적으로 이 선거 민주당이 유리하고 많이 네. 이길 거라는 데는 이견은 없잖아요. 네. 지난 지선보다. 근데 서울을 지면 민주당은 이겼어도 왜 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국민의힘은 좀 어려워도 네. 수도 서울을 지켰다라는 네. 느낌이 들 수 있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네. 서울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0: 전망은 어떻습니까? 주관적 전망은.
1: 가수로 아슬아슬하게 오세훈 시장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 저는 장해찬 전 측원은 부산 북갑에 제일 관심 있을 줄 알았는데
1: 그건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네.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예.
3: 그건 이미 결정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그렇진 않고요.
2: 표정이 좀 체념적인 그러니까 표정이에요.
1: 제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인 어떤 앙숙관계에 관심을 가지자면 부산 북갑도 관심이 많지만 예. 전체 대한민국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걸로는 서울시장 예. 당선자만큼
0: 자, 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만약 서울시장에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되면요. 지금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표는 됐다. 내가 잘했다 이럽니까? 아니면은 안 그렇습니까? 불리해집니까?
1: 근데 제가 네. 그 오세훈 시장 선대위 뭐 최고위 관계자들한테 네. 전화도 최근에 네. 많이 받았는데 우리 전통 당원들 지지 성향이 좀 떨어진다. 네. 투표 많이 할 수 있게 좀 유튜브나 보수 성향 채널에서 네. 말 많이 해달라는 부탁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잘해서 당선되는 게 어디겠습니까?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잘한 게 분명히 네. 있으니까 만약에 이긴다면 이기는 건데 또 당은 당대로 또 투트랙으로 노력을 한 네. 거죠. 그걸 가지고 뭐 누구 덕이다.
0: 아니 장동혁 최고 아니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주장할 것 같습니까?
1: 근데 그건 전체적인 서울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진 않고 그래요. 전체 스코어를 보고 아마
2: 장동혁 대표야 내가 네. 잘해서 잘 됐다 하지
0: 그렇게
2: 않을까
0: 그렇게 할 것 네. 같아서요.
1: 일단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죠. 네.
4: 아니, 뭐 오세훈 네.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가정에서 얘기하면 네. 오세훈 후보 근처에 안 갔으니까 네. 그 역할을 한 거죠.
0: 네. 아 역할을
2: 한 안감으로서
4: 안간 역할.
0: 예 그렇군요. 이번 선거 뭔가요, 정 의원님 보시기는?
3: 이재명 정부에 대한 예. 중간평가의 예. 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진단이 많았죠. 예.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0: 예.
3: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변곡점이 생긴 건 맞고요. 예. 또 보수 결집이 생긴 건 맞고요. 또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대중적 관심도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지금 그 투표율도 높고요.
0: 예.
3: 그래서 아마 이제 요번에 그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승기를 잡았지만 어느 지역에서 패배하느냐가 지금 8월에 전당대회도 그렇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0: 예. 김현정 의원께서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뭐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규정하면 뭡니까?
4: 국정 안정이죠.
0: 예. 국정 안정이냐.
4: 이재명 예.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예. 보여집니다. 예. 지난 1년 동안에 워낙 잘하셨고 예. 국정 지지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희가 이번에 지방선거 구도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정부 일꾼들 예. 좀 뽑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0: 변수는 뭐였습니까? 선거 과정을 지금 돌이켜보면.
4: 아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로 저희가 이기다가 뭐 사실 기저효과도 좀 있죠. 네. 보수가 결집하면서 지금 많이 격차들이 많이 네. 줄어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런 말씀은 드리고 네. 싶진 않지만 네. 그 조작기소 특별법 예. 관련된 예. 것들이 하나의 그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예. 이제 빠르게 수습하면서 예. 지선 이후에 수기하고 공론화하겠다라고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을 계속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예. 막 그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뭐 과도한 뭐 갈라치기 뭐 이런 프레임으로 해갖고 또 국민의힘에서 그걸 하는데
0: 예.
4: 그런 것들이 그 우리 그 중도층이라든지 뭐 무당층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쪽에는 우리 쪽에 유리하게 예. 영향을 미쳤는데 예. 보수층 결집하는
0: 아, 그래요.
4: 계기로는 분명하게 작동이 된 것이거든요.
0: 예. 예. 장해찬 최고는 뭡니까 이번?
1: 네 사실 예. 국정 안정을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해 예. 주셨지만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완벽하게 민주당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에서 야당 시장 도지사들이 나온다고 국정이 막 흔들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0: 예.
1: 오히려 예. 너무 많은 권력을 이제 일당에게 다 몰아주느냐
0: 예.
1: 아니면 야당이 뭐 예. 제가 국민의힘 잘했어요라고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여기 나와서도. 예. 국민의힘이 네. 좀 아쉽고 그래도 옆에서 너무 우리 선배님이 막 웃으시는데 선배 같은 편입니다 오늘. 네. 그래도 야당이 조금은 견제할 수 있는 네. 최소한의 그 신락 같은 회초리 하나라도 남겨달라라는 네. 의미로 이제 마지막에 좀 어쨌든 여러 여론조사에서 네. 이 격차가 많이 줄었던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야당 시장 도지사를 뽑는 게 그렇다고 정부가 막 흔들리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0: 예. 정옥희 의원님 왜 웃으셨습니까 혹시?
3: 네. 아 까먹었어요. 아 아까 예, 국민의힘과 예. 관련해가지고
1: 제가 막 잘하는 건 아닌 거 나도 안다라고 하니까
0: 거기서 터지셨군요. 네. 예. 네. 예.
2: 동의하는 걸로.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어제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예. 우리 장해찬 최고는 기본적으로 뭐 좀 회초리 드는 조금 실력 같은 회초리에도 필요하다 하셨지만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어젠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예. 야당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예. 결국에는 중앙정부하고 합을 맞춰야만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 이번에 대통령 임기가 2030년 6월 3일에 끝나나요? 아마 그럴 거거든요. 6월 3일인가 2일인가. 근데 지자체장 그 임기도 2030 6월 3일 30에 끝나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지자체장의 임기가 완벽히 똑같이 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이 선거는 내란에 대한 뭐 심판도 있겠지만 예.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예. 가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이번에 엄청 중요한 화두로 예. 들어왔기 때문에 실리나 실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이념보다는 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예. 이런 거. 그리고 자꾸 과거만 지금 돌이켜 보지 예. 말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번에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0: 그런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여고 야고. 어떤 정치 권력을 위한 투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다 동의하시죠 이거는?
2: 그럼요. 예, 당권, 당대표.
0: 이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정치 권력 변화, 지각 변동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보시게? 김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어딘가요?
4: 민주당 입장에서 예. 말씀하신 거죠. 예. 아무래도 전북하고 평택을 이길 예. 것 같아요.
0: 예. 네. 만약에 지금 당에서 선택하지 않은 분들이 되면. 굉장히 어떤 정청래 대표로서는 데미지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보시기에?
4: 뭐 크다고 예.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예. 대해서는 저건 뭐 아주 크다 이렇게까지는 할 건 없는데 예. 분명하게 영향이 있을 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김관영 후보가 예. 쓰고 있는 전략이 반청 전략이거든요. 예.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 사퇴해라 복당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전당대회 염두에 두고 하는 선거 전략이거든요. 예. 그게 처음 초창기에는 좀 먹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김관영 후보가 그런 주장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안에서. 그런데 예. 실제로 뭐 전당대회에 있어서 그 득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저희가 권리당원들이 다 이제는 뭐 지역위원장이나 예. 도지사를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워낙 예. 거의 20만이거든요 당원이 예. 거기만 전북만. 예. 그래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겠지만 상징적으로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또 경쟁하는 후보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또 활용할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영향력이 좀 있다고 봐야죠.
0: 그럼 일단 여당 얘기만 좀 끊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당 얘기 나눠서요. 정의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역에 따라서 어떤 결과나 예, 여당만 예, 일단.
3: 근데 지금 권리당원 예. 얘기를 예. 하셔가지고 이제 그 전북이라든지 평택에서 민주당이 희망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예. 경우에 상식적으로는 대표를 상당히 흔들 것이다 그랬는데 예. 그러면은 흔들만한 그 조직이 있는가 예. 그리고 또 당대표 지금 현직 당대표와 그다음에 당원들의 관계라든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도 뭐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뭐 김민석 총리가 곧 이제 그만두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전당대회 구도로 지금 내일부터 예. 갈 거라는 예상은 뭐 어렵지 않지만 예. 실제로 그게 이렇게 그 수학 공식처럼 예. 그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한 번에 그러기에는 그 권리 당원들의 권한이 강화된 게 아마 이재명 대표 때였지 예. 않았습니까? 제가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예. 정청래 대표도 의외로 그렇게
0: 결과에 상관없이 건재하셨다.
3: 밀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구도. 그 권력 지형에서 서로 이제 삿바싸움은 많이 하겠죠.
0: 예. 네. 시끄럽긴 하겠지만
3: 네.
0: 어떤 이번 선거 결과에 직결적으로 무엇이 연결되진 않을 것이다.
3: 아니요,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죠. 예.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밀릴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이런 어떤 그 관례에 의하면 대통령이 이제 상당히 전당대회에 영향을 행사하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희망은 있는데 이게 내가 주도해서 뭘 했다라는 외연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0: 예. 노영희 변호사 잠깐 말씀하시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2: 아,
0: 예. 말씀을 안 하시긴 좀 시간이
2: 전북에 만약에
0: 예.
2: 김관영 후보가 되고 평택이 예. 조국 후보가 예. 된다 그러면 예.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끝내주게 어지러워질 것이다.
0: 아, 그래요. 예. 예. 직설적인 영향이 꽤 있을 것이다.
2: 네, 엄청나게
0: 있을
2: 것이다.
0: 그런데 지금 김현정 의원 말씀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리당원들이 그렇게 이제 막 안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직설적으로 오진 않을 것이다.
2: 아니, 예, 저는 그렇지 않게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예. 사실은 되게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예. 이 조국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친문 대 친명의 싸움이 되는 예. 가능성이 좀 있고 예. 이 친문 쪽이 친청과 연결되어 있는 순간 예. 엄청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0: 그래요. 장희찬 최고는 광고 듣고 올까요?
1: 짧게 할까요?
0: 광고 듣고 올게요.
1: 네. 네.

0: 네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1: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1: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이 2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은 내일 전국에 소나기가 쏟아진 뒤에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제 도심으로 향하는 차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는 사고도 있습니다. 진남터널 쪽 지금 1차로에 소형화물 차 관련 사고가 있어서 문경세제부터 점촌 함창까지 막혀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도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방향 일산 나들목 앞 지금 갓길에서 사고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자, 상해 차체고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요.
7: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전북도 전북인데 네. 평택 선거가 민주당 향후 구도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당선되면 네. 조국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뉴스 공장 진행하는 김어준 씨 네. 엄청 기세 등등해질 것 같고 네.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뉴스 공장 나가서 거의 저희가 민주당 후보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김영남 후보를 막 예. 공격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스피커들이 조국 대표와 함께 예. 다음 전당대회 구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전북보다는 예. 민주당의 향후 전당대회 구도에는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6: 자, 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야당 선거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 의원님?
8: 저는 저 장도혁 대표 체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예. 보수가 예. 다시 그 살아나갈 방법을 찾는 게 수순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6: 네, 정 의원님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당위를 말씀하시는 분은 많은데 네. 바뀔 수 있나요?
8: 그러니까 노하우에 예. 대한 솔루션을 예. 그 안에서 예.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예. 것 같고.

0: 상당히 다르겠죠. 근데 결과와 그 무관하게 국민의힘은 달라져야 되는 거는 분명하죠. 그리고 아마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배지들이 2년 후에 자신의 총선을 생각할 것 같은데, 단지 딜레마는 뭐냐면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 빼면은 전부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은 당의 신뢰를 위해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각성을 하게 될지, 그거를 관전자로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상황이죠.
1: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상황.
2: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는 그만둘 생각이 없잖아요.
1: 없어 보입니다.
2: 그러니까 이제
1: 들어보기엔.
2: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뭐 소장파라든지 뭐 오세훈 등 해서 하는 것도 친한계 이런 의원들이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이제 얘기하겠죠.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걸 버티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변하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1: 자, 자기찬 쪽.
3: 그러니까 저는 매직 넘버 5라고 생각합니다. 영남이 5개 지역인데요. 영남 5개가 다 되든 아니면 영남에서 이를테면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진영은 단일화를 했고 저희는 못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영남 4곳에 서울 하나가 됐대. 이 5개라는 숫자가 나오면
1: 어디든.
3: 어디든. 왜냐하면 처음엔 대구까지 진다. 2018년부터 못하다. 경북 하나만 이길 거다라는 전망이 한 달 전까지 우세하다가 지금은 한 민주당 내에서도 4, 5개는 넘어가겠는데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매직 넘버 5가 지켜지면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 뭐 이런저런 소리하는 의원들이 생기겠죠. 그래도 뭔가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1: 그 5개는 숫자는 지역은 큰 상관없이 그냥 5개 정도.
3: 영남 5개든 서울을 포함한 5개든 그 5개 정도면 이 정권 초에 이 어려운 시국에 너 때문에 망했어, 너 못했어. 2018년과 직접 비교가 될 텐데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전당원 재신임 투표를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5곳 정도를 최소한 수송해 내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1: 노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4: 5곳은 너무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1: 높다.
4: 그러니까 저는 3곳만 이겨도 장령 대표가 분명히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1: 그래요?
4: 당권 창출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 고비고비마다 필요할 때마다 마지막 벼랑 끝 전술 같은 거를 잘 써가지고 항상 뭔가를 달성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예상했을 때 나오는 그런 결과가 아니어도 본인이 정말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전인수 같은 걸 잘 해가지고 나서도 꼭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정옥임 의원님처럼 말은 하는데 이 구심점이라는 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는 세 곳만 이겨도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다 이겼다고 할 거다. 그리고 정말로 당대표에 대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가지고 또다시 집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장동혁 대표가 만만치 않기를 학수고대하고 것이고요.
1: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0: 그다음에 그 대한세력 부재는 사실은 뼈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이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기존의 당권이 있으면 그 당권을 카운터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여기서 이제 균형점도 맞춰지고 또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그런 하나의 채널도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무너져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 세력 부분은 뼈가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총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 선거의 결과로 뭐 세 군데 다섯 군데 얘기하지만은 사실 대구는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여기서 지는 게 이상한 거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 본인을 그 소위 그 위호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보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수 정치의 건강성.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듣는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한동훈 후보도 사람인데 왜 한계가 없겠어요? 저도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어쨌든 명분이라든지 또는 보수 정치라든지 되는지 그러면은 그거를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장동혁 체제가

0: 계속 가는 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1: 근데 아까 장해찬 최고는 농협이라서 오히려 세 곳이면 버틸 거라 그랬고 네. 장채고 다섯 곳이라 그러는데
2: 감사하긴 한데요. 네. 네
0: 근데 그럼 왜 세 곳으로 얘기를 합니까? 다섯 곳이라고 굳이 얘기하는데.
2: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가 단 지도부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네. 느끼는 일종의 공감대가 네. 있잖아요. 네. 컨센서스가 네. 다섯 곳 정도가 선방의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예.
3: 근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그렇게 뒤집어지고 하는 그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의 문제와 결과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예.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뭐 저는 세 곳 말했지만 다섯 곳이 되고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복당까지 돼야지 장도영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하기엔 지금 넘어야 될 허들이 조금 크고 예. 실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복당까지는 또 엄청 길고 긴 어려운 예.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체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장기혁 대표가 이거를 노리고 이 책임당원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어서 예. 그냥 민주당이 뭐 그런 걸 원한다 안 원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위는 당위대로 가더라도 현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1: 그렇게,
3: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 향후 어떤 정치 지형에 관련해서는요.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그 예측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번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까 예측들 하셨으니까요. 지역 하나하나 좀 뜯어보시죠. 대구에 대한 예측도 뭐 당위적 예측이 있는 것 같고 또 각자 소속한 어떤 입장에 따라서 또 예측도 계신 것 같은데 대구의 분위기는 장채고 보시기엔 대구의 분위기. 뭐라고 봅니까 유권자들의 심리는?
2: 그러니까 초반에는 진짜 네.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1: 누가 어려워요?
2: 국민의힘이 어렵다. 예. 김부겸 바람이 예. 꽤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예. 김부겸 후보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한 2, 3주 전부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대구가 예. 좀 비껴간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공천 파동 문제가 잘 일단락되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달성군 보궐선거에 예. 공천을 받으면서 예. 국민의힘의 내용이 좀 수습되는 국면이었던 그래. 것 같고요. 예. 뭐 수도권이나 중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예. 적어도 일부 충청권과 영남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나 동정론 네. 이런 것도 저는 영향은 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찍을 사람은 국민의힘 찍게 만들진 않죠. 네. 그러나 투표 안 할란다 하는 분들을 네. 그래도 내가 투표해서 나가야지. 네. 저 어떻게 보면 고생한 박근혜 대통령도 네. 이렇게 다니는데 네. 그런 보수 결집의 효과는 마지막에 좀 있지 않았나.
1: 그럼으로써 추경호 후보가 어떤 승기를 잡았다.
2: 그러니까 분명 김부겸 후보가 네. 다른 대구시장 후보보다는 투표를 많이 할 것 네. 같습니다. 그게 네. 민주당에서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의 미래 자산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결과가 뒤집힐 정도까지는 갈까? 그러진 좀 않을 것 같아요.
1: 네.
4: 네. 저는 김부겸 예. 후보가 신승할 것 같거든요. 예. 분위기를 보면은.
1: 예. 또 웃으시네. 장 의원님 웃음이 잦으시네요.
4: 샤이 김부겸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1: 그 말씀. 샤이 김부겸입니까? 지금 마지막 결집하는 것이 샤이 보수입니까?
4: 샤이 김부겸 예.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대구에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 찍는다라고 예. 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한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결집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실제로 거기 대구에 내려가신 분이.
1: 예.
4: 그리고 실제로 대구 시민들도 이번에는 좀 이익 투표,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가 좀 있는 게 예. 거기 너무 낙후됐잖아요. 예. 30년 동안 GRDP가 거의 전국 꼴찌고 예. 그 뭐 그냥 출마만 하면 국민의힘 후보 계속 뽑아줬는데 시장하고 다 뽑아줬는데 예. 지역은 계속 그 쇠퇴하고 있고 예. 청년들은 떠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안 문제들도 많은데 그리고 그 김부겸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예.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싫어도 김부겸 후보는 찍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어쨌든 힘 있는 여당 후보고 총리까지 하신 분이니까 예산도 많이 따올 거고 군공항 문제라든지 뭐 대구 경북 통합 문제라든지 1년에 4조씩 5년을 지원한다는 예.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은 대구가 발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에 꽤 있을 거라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투표율 높은 것이 그 샤이 김부겸 예. 분들이 이제 저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해석을 좀 합니다.
0: 저도 예. 개인적으로 대구 분들이 김부겸 후보를 거부하는 것 같지는 예,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대구 출신 아닙니까? 예. 경북 고등학교도 나왔고 예.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당선도 시켜줬었고 예. 그런데 김부겸 후보가 이렇게 지금 그 마지막에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어한 이유는 사실은 대구의 어떤 보수 지지세라기보다는 그 지도부가 왜 대구에 최고위 한다고 대거 내려갔었잖아요. 예. 아마 본인이 아마 정말로 좌불안석이었을 예. 것 같아요. 대구 시민들의 정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네.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포함하는 뭐 나중에 그거를 민주당에서 수습을 했지만 네. 이런 것이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뛰는데 진짜 어렵게 만든 요소였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이제 그 서문시장 이제 방문하면서 소위 이제 추경호 후보를 지금 지원 응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대구 시민들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성으로는 설명 못하는. 네. 그런 일련의 감성적인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표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몇 퍼센트 차이일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네. 대구 분들이 정말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밉고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그렇다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수의 심장 아니십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네. 이거 다 이렇게 씨를 말려놓으면 네. 다시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읍소하는 네. 것이 어느 정도 대구 시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1: 들어요. 노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김부겸 후보로 막판 직결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는데요.
1: 샤이 김부겸.
3: 네, 샤이 네. 김부겸은 당연히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네. 거고 또 하나는 후보의 절박성. 네. 후보의 절박성이 지금 김부겸 후보가 정말 절박하게 네.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그거 플러스 저는 대구 시민의 절박성도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대구 시민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내내 한쪽을 찍어줬는데 네. 결국 이게 뭐야라고 하는 생각과 김부겸 같은 사람도 이재명 정권이 지금 현재 일을 잘한다고 느끼는 대구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네. 김부겸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도 안 된다면 결국에는 누가 나와도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네.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대구라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 속에서 딱 따로 떨어져서 네. 진짜로 홍준표 시장이 말한 것처럼 부산은 이익 투표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그냥 오로지 이념 투표만 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하는 말이 막 먹힐 정도로 네. 사실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서 네. 저는 여기 플러스 지금 현재 현상을 보면 추경호 후보는 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돌아다니까 예. 결국 수 있는 게 결국 예전에 그 보수 향수 이거밖에 없다는 예. 건데 지금 김부겸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주호영 의원부터 예. 시작을 해서 홍준표 시장 뭐 등등등 지금 기존 보수 세력들이 또 대거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예. 그게 그만큼 이 대구가 많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고 뿌리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실제 김부겸 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네가 싫은 거 아니야. 이익 정서가 네. 전 여러 번 나와서 거기서 떨어지기도 했고 은퇴한 사람을 다시 네. 불러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에 조금 힘을 발휘할 것 네. 같아요.
0: 아니 노영희 변호사님이 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언급을 하자면 홍준표 시장은 대구 시민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본인이 아시면서 뭘 그걸 두 번이나
3: 저는 홍준표 시장 안 좋아해요 근데
0: 아니 어찌됐든 간에
2: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시장님 식사하셨잖아요 어디를 보내준다고 했길래
0: 아니 아직 언질은 없었고
3: 그런 거 없었죠 그런 거 없었어요
2: 뭔가 어떤 뭐 네. 사인이 있었길래 아,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
4: 대구는 예, 예. 저는 이런 생각을 잠깐 예. 해봤거든요. 거기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 번이나 소환했잖아요. 예. 한 번도 아니고 두 예. 번이나. 그럼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보수 결집 효과는 있는데 예. 그 보수 결집받은 보수들은 이미 다 최대치로 결집이 돼 예. 있었을 건데 두 번이나 나오신 거는 예. 아직 덜 결집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추경 후보 측에서. 예. 그리고 사실은 투표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전망 투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예. 회고 투표라고 하는 예. 것인데 그걸 그런 것들도 저는 오히려 김부겸, 차이 김부겸들을 결집시키는 이유 중 예. 하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가 제일 궁금하냐. 부산 북갑입니다. 여기는 네. 왜냐하면 예측이 여러 예측에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끝난 것처럼 나왔는데 또 아니란 분들도 많아요. 여기야말로 정말 가장 예측의 측면에서 어떤 상반된 예측이 많이 나온 데가 부산 북갑입니다. 다른 데는 예측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측면에서 그런데 여기는 예측 자체가 정말 다른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원인이 뭔가요? 일단 누구부터 예.
0: 저요.
1: 예, 말씀하시죠. 예.
0: 일단 각자의 희망적 관측이 예, 예.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일단 한동훈이 되면 안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 또 한동훈이 되면 아무래도 여당에도 부담을 준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 또 한동훈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예. 작동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선거운동을 상당히 처음 하는 정치인치고 효율적으로 예. 어쨌든 바닥을 막 이렇게 흥이 나게 했다라는

0: 는 외연상 예. 뭐 그 사람들이 누구를 뽑을지는 자기 마음이니까 예. 그거를 함부로 우리가 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어찌 됐든 선거 운동 기간에 여론 조사를 보면 크로스가 일어난 예.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감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인데 그 바닥 정서라는 거는 막상 이제 선거를 뛰어보면은 예.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1: 그러니까
0: 본인은
1: 예.
0: 본인은 알아요. 아 예. 이게 지금 바뀌고 있구나. 예. 처음부터 한동훈이 처음에 갔을 때부터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1: 정 의원님 보시기엔 바닥 정서가 또 바뀌었다.
0: 그 다녀오신 분들이 예.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박진영 원장도 지난번에 사석에서 우리 방송하기 전에 예. 한 말씀 기억 못하세요?
1: 아, 그랬나요?
0: 예. 굳이 소개를 하자면 예. 잘 예. 아는 민주당 분인데 예. 이번에는 한동훈을 찍어야겠다고 아, 바닥 예. 정서가 예. 만만치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아니 근데 솔직히 예. 저는 한동훈 예. 후보가 지금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고 기세에 좋게 하는 건 맞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을 찍어가지고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한동훈 의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 한동훈 후보가 일단 상임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밖에 없어요. 예.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 지역에서 뭔가 해줄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싸움닭 이미지가 엄청나게 강하고 예. 이 여당이나 이 중앙정부하고 계속 조롱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데 이게 과연 서로 간에 협의가 되고 합치가 되고 뭔가 지역 발전에서 할 수 있을까. 예. 게다가 부산시장이 지금 현재 전재수 후보가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고 예. 또 부산 북구청장이 사실은 또 민주당 사람이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 흐름을 살펴보 보게 되면 결국엔 합이 맞아야지 일을 하는 건데 예. 합이 잘 맞을 것 같지가 않고 실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풀려져 있는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뭘 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검사로서 수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하고는 저는 안 맞는 게 예. 많다고 보거든요.
0: 아니 이게 민주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예. 정치 공학이라든지 이성적인 의식 구조만 가지고 사람을 뽑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케이스가 달라요.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아니 이렇게 그 나긋나긋하고 이렇게 공손할 수가 있어? 또 애들은 보니까 잘 어울려 자기하고. 그러니까 엄마 이 사람 찍어 이럴 수도 있고 네. 그게 다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선거 결과는 뭐냐? 그거를 루소가 얘기하잖아요. 일반 의지라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다 각자 생각이 다른데 이제 우리 6시에 느낄 거. 야, 황금 분할 아, 무섭다.
1: 그래서요. 이렇게. 이 6시가 곧 다가오는데요. 일부러 제가 짓고 게 6시가 다가와서 제 예측이 어려운 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장해찬 최고.
3: 네.
1: 부산 북갑에 대해서
0: 강민식이 되잖아요.
3: 생각보다 네. 하정우 후보가 네. 저희 하이킥 인터뷰했을 때도 제가 네. 앵커님이랑 이야기했는데 네. 선거 초반에 실점을 너무 많이 했어요.
1: 네.
3: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여론조사상에서 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지지율을 예. 그 낙수 효과를 하정우 후보가 못 받으면서 예. 여론조사가 좀 많이 튀고 혼전 양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일단 기세나 추세 자체는 예.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만 예. 저는 양당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콘크리트 지지 그게 쉽게 깨질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이게 예측이 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0: 그럴 수도 있지.
3: 여론조사 그대로 고지고대로 나오기보다는 조금의 숫자의 보정은 좀 네. 있을 거고 이를테면 여조에 참여하는 분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분이잖아요. 네. 나 시장은 전재수야. 네. 근데 하정우 막 손 털고 오빠 오빠 그러니까 싫어 할 수 네. 있는데 네. 막상 투표함에 들어가면 네. 그 1번을 쭉 찍다가 하나만 딴 거 찍거나 2번을 쭉 찍다가 딴 거 찍기가 네.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낙수 효과도 있을
1: 거고. 장해찬 최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만약 네. 예.
3: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죠?
1: 느껴집니다. 예.
0: 그러니까 기뻐요.
4: 그 실제로 그 한동훈 후보께 유세할 때 보니까 예.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대부분이 다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에요.
1: 예, 뭐 그런 설이 있죠. 예.
4: 그런 선거 전략을 쓴 거죠. 이렇게 예. 복잡하게 하고 자기 지지를 강구하다.
1: 광고 시간 돼가지고. 예, 여기까지.
0: 뭐 이제 발표는 안 하겠다. 예.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주축은행에
7: 기대세요.
6: 기대고 싶은 저축은행.
8: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

0: 전화.
1: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1544-8777.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귀엽냐?
2: 자, 지금 이제 정말요. 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는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 떠나서. 예. 재밌죠?
3: 그게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한 달 전까지 되게 재미없는 선거일 줄 알았는데.
2: 예, 격전지 예측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현정 의원님, 네. 대구 김부겸 후보, 부산 북갑 하정호 후보, 평택을 김용나 후보, 전북 이원태 후보, 정옥임 의원님, 추경호, 한동훈, 조국.
1: 조국인가 그랬어.
2: 조국인가. 김관영 후보고요. 그다음에 노영희 변호사, 대구 김부겸, 하정우, 김용남, 김관영 하셨고요. 그다음에 장혜찬 최고, 추경호, 박민식, 유이동. 거기서 좀 튀네요.
1: 다 틀릴 것 같아요.
2: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3: 오늘 믿음을 웃음거리로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믿습니다.
2: 네. 아, 그래요. 아니, 저도 웃음거리로 하려는 게 아니고요.
3: 네. 근데 일단 우리 정홍인 선배님이 제일 크게 웃고 있습니다.
2: 아니, 파격적인 예측을 하셔서. 예, 파격적. 자, 이제 정말 3분 남았는데 그 김현정 예.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 뭐랄까 요새 용어로 좀 쫄깃쫄깃하십니까? 예.
4: 아유, 저는 예. 별로 이런 느낌 별로 안 좋아요.
1: 저도.
4: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아니, 그리고 예. 사실 예. 그 국정 안정론, 그러니까 예. 2018년 22년도에도 예. 정권 바뀌고 바로 한 지선에서 다 그 정권에서 압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민심은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는 예.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결과로 귀결될 거라고 믿긴 하는데 예. 막판에 너무 막 이렇게 붙다 보니까 예. 약간 뭐 좀 그러네요.
2: 그렇죠. 예. 예. 정옥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대단히 재미있는
1: 글쎄, 근데 개표죠. 지방 권력까지 예. 전부 독점하면 그거는 예. 권력이 폭주할 수밖에 없어요.
2: 예.
1: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뭐 지방 권력하고 예. 국정 운영 권력이 같다 그래서 그 지방이 다 잘 됐었어요.
2: 예.
1: 그래서 좀 균형이 있어요. 밸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분점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2: 예. 노영희 변호사. 예.
5: 저는 대한민국은 국군이 있는 나라다. 예. 국민들은 진짜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의 승리다.
2: 예. 장혜찬 최고? 어떻게
6: 근데 저는 예. 지금 우리 MBC 예. TV에서 예. 양당의 캠프 상황실을 보여줬는데 예. 이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다 나와 있고 예. 국민의힘은 좀 비어있거든요. 예. 아무리 결과가 안 좋을 게 예상되더라도 예. 지도부나 주요 의원들이 상황실 자리를 지켜야죠.
1: 아, 그럼
6: 출구조사를
2: 예.
6: 보고.
2: 예.
6: 저도 무소속으로 망할 때 캠프 상황실 나갔습니다. 저는.
2: 예.
6: 근데 그게 좀 제가 지금 눈에 탁 들어와서
2: 그렇군요.
6: 그건 아쉽다. 이 선거를 예. 대하는 이 자세나 태도가. 예.
2: 이제 한 1분 남았는데요. 정말. 저 우리 저 카운트다운 방송 있잖아요. 저게 잘 만들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1: 아~ 예,
2: 저 한번 보시죠. 저 보시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우리 유튜브에서 안 보인답니다.
1: 그럼 우리 시청자들은 뭘 보고 알아야 돼요?
2: 아 근데 진짜
1: TV?
2: 이제 52초 남았습니다.
1: 아
2: 정말 궁금하네요.
3: 뜨면 좀 조용히 있어요.
2: 예, 아직 이제 40초 남았고요. 근데 정말 궁금하네요. 아 정말 궁금하고 저도 뭐 마음속으로 예측한 게 있으니까요.
6: 근데 저를 너무 클로즈업하지 말아 주십시오.
4: 제 출구조사 볼 때보다 더 긴장되네.
1: 이 거짓말. 자,
2: 30초 남았고요. 예, 네, 각자. 아, 이제 정말 20초. 예, 한번 보시죠.

0: 자, 시도지사 출구조사를 읽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11곳, 국민의힘 1곳, 그리고 경합지역이 4곳입니다.
1: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1곳, 경합지역 4곳으로 예측됐습니다.
0: 자, 이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심지역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경기 평택 을입니다. 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자 경합입니다.
1: 자, 이어서 부산 북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41.6%, 무소속 한동훈 41.6%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3위로 예측됐습니다.
0: 자, 그러면 출구조사 1위 후보 먼저 서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경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인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부산 전재수 박형준 경합, 울산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경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전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세종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충남 보겠습니다. 충남 민주당 박수현, 충북 민주당 신용환, 대구 김부겸 추경호 경합, 경북 국민의힘 이철호, 전남 광주 민주당 민형배, 전북입니다 이원택 김관영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강원 보겠습니다. 우상호 김진태 경합으로 예측됐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는 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0: 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심지역 출구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평택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국민의힘 유희동,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세 후보의 3자 경합입니다.
1: 자, 이번엔 부산 북구 갑 보겠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42.6%, 무소속 한동훈 41.6%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3위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입니다.
0: 자, 계속해서 출구조사 결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예측 1위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예측 2위 국민의힘 오세훈이로 예측됩니다.
1: 서울에 이어서 경기 보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60.4% 예측 1위, 2위는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입니다.
0: 자, 이번엔 인천입니다. 예측 1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2: 자, 다들 보셨죠?
3: 네.
2: 아, 평택은 뭐.
4: 저건 정말 나중에 까봐야 될 거.
2: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네요. 네, 알 수가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4: 평택은 네. 제가 진짜 까봐야 될 게. 네. 제가 총선 때요. 예. 출구조사에서 18% 이겼거든요. 예. 근데 깠더니 10%로 줄더라고요.
2: 아, 그래요? 아,
3: 차이가 많이 나네요.
4: 그 상대방 후보가 유희동이었어요.
2: 아, 그래요?
4: 네. 그 전홍복합이라서 그랬습니다.
2: 아, 평택은.
3: 팽성 그 지역이 그렇고.
4: 팽성은 지금 의뢰에 있어요.
2: 평택은 정말 모르겠네요. 그 세 후보가 지금 뭐 동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기.

0: 그러니까요.
1: 예. 부산도 그렇죠. 지금 두 번은 동률이라고 봐야죠, 거의.
0: 그렇죠. 예. 한동훈 한동훈.
2: 아유, 제가 황교안 예.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자진 사퇴하라고 그냥 목청을 높여서 주장을 참 했었는데. 예. 아니 이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 미래도 예.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자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김현정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3: 대체적으로 예. 예상한 대로 지금 비슷하게 나온 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경합을 여섯 군데로 예. 갔었잖아요. 예. 근데 네 군데로 네 처음으로 봐서는 예. 두 군데 더 저희가 우세로 나왔기 예.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우리가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1: 예. 경합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저 정도로 딱 붙어 있으면요. 저건 지금 출구조사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저거는 까봐야 하는 것이죠.
0: 저게 네. 이제 사전투표는 네. 그냥 예측지로 보정해서 집어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투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전투표율이 이제 높았던 곳하고 예. 사전투표의 경향성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분석했던 예. 거가 결국은 이제 기존의 건 여론조사로 이제 대체해서 예. 집어넣을 텐데 그래서 제가 거의 예상한 게 있으면 사실은 저는 다 맞았는데 아까 말한 예. 평택과 대구만 조금 애매하거든요.
1: 예. 평택 아직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0: 모르죠. 예. 예. 예. 모르죠. 이제 개인적인 그런 예.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예. 아 진짜 국민들도 되게 힘들었겠다.
1: 이건 뭐 정말 와 정 의원님 네? 그 총평 어떻습니까? 딱 보신 직관적인 느낌은
2: 이렇게 예. 하면은 예. 장동혁 대표는 당장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지금 보면은 전멸이에요.
1: 예.
2: 전멸이고 지금 그 보궐선거 재선거를 보면 평택하고 예. 부산 북갑을 보면은. 예. 만약에 소위 우파 진영의 후보들이 예. 단일화를 했다면
1: 예.
2: 물론 이제 그거를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 있었지만 그런 아쉬움 지금은 경합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출구조사뿐만 아니라 결과로도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예. 정말 야당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예.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장혜찬 최고의견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결과
4: 일단 보고? 일단 그 예. 마지막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보다는 예. 출구조사가 민주당에게 좀 더 예. 전반적으로 예. 우세하게 예. 나왔거든요. 예. 다만 부산이나 강원은 경합이니까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 경남이나 서울에서 출구조사상으로는 예. 또 충남에서도 예. 격차가 조금 5% 정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그 세 지역을 경합지역으로 예상했던 국민의힘 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일 것 같고요. 출구조사 비슷한 추세로 이 결과가 나온다면 예. 국민들께서 예. 이 야당에게 예.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회초리를 한 번 더 세게 드신 걸로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이 출구조사 예를 들면
4: 네.
1: 근데 그 판단을 하는데도 하나는 살펴봐야 될게요. 경합이 네 군데 아닙니까?
4: 네네.
1: 이 경합 네 군데를 제외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경합 네 군데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4: 그러니까 물론 경합 지역에서 예. 국민의힘이 다 신승을 한다는 예. 가정하에 예. 그러면 그래도 한숨을 돌리는 결과가 예. 나오는 것이지만 예. 어쨌거나 이 출구조사 기준으로만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4: 서울이나 경남에서 좀 예. 격차가 났다.
1: 예.
4: 충남에서도 좀 아쉽다라는 예. 건 이후에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예. 아마 당명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러 설왕설래와 원래 안 되는 집안 싸움이 더 시끄러운 법이거든요.
1: 예. 예.
4: 누구 맞다, 뭐 어떻다, 저떻다, 뭐 비대위를 가니 전당대회를 다시 하니
1: 예.
4: 굉장히 한동안 좀 정신없는 시기를 겪으면서 진통을 겪게 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근데 이게 예. 경합이 네 군데인데요. 예. 하나는 전북이에요.
1: 예.
3: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하고 상관이 없고
1: 그렇죠.
3: 실제로는 이제 세 개입니다. 세 개.
1: 세
3: 개인데 그 중에서 두 개는
1: 예.
3: 박빙 우세예요 민주당이.
1: 예.
3: 그러니까 대구 정도만 0.8포인트 정도로
1: 예.
3: 박빙 우세 국민의힘.
1: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박빙 우세는 정말 이게 너무 딱 붙어가지고
3: 그러니까,
1: 의미가
3: 예.
1: 없어요 예. 우세라는. 예. 예.
3: 그래서 제가 봤던 이 흐름이나 추세 봤을 때는 15대 1이 될 수도 있다.
1: 될 수도 있다.
3: 예. 예. 충분히 가능성이 지금 예. 이 수치를 봐서 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 제가 보니까 저희가 그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했던 예. 여론조사에 비해서 우리 당 후보들이 다 올라간 게 추세가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흐름이.
1: 예. 예.
3: 어쨌든 아까 그 투표율 높게 나온 것이
1: 예.
3: 민주당 쪽
1: 이쪽 집결이었다.
3: 이 된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3: 그래서 그 저기 민주당이 좀 더 압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예, 예. 노영희 변호사.
0: 저는 생각보다 대구가
1: 네.
0: 추경호 물론 이제 경합인데
1: 예.
0: 추경호 후보가 49.9, 김부겸
1: 예.
0: 후보가 49.1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예.
0: 그리고 지금 6시 때까지 이제 최종 투표율은 안 나왔지만 대구 투표율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네. 어, 희망이 지금 보입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1: 어디서 제일 희망을 느끼십니까? 대구요?
0: 네. 저는 지금 대구가 네.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네. 좀 보고요. 예.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도 예. 어, 지금 그동안에 여론조사의 출세는 한동훈 예. 후보가 사실 이제 이기는 것으로 많이 예.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지난번에 그 후보 토론회 예. 이후로 이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나 보다 생각이 들고 예. 조금 놀랐던 건 강원이에요. 예. 저는 사실 강원은 그동안 여론조사상으로는 우상호 예. 후보가 매우 유리한 걸로 나왔는데 예. 지금 보니까 경합으로 나와서 예. 와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 또 그다음에 이제 평택 을은 세 예. 명이 진짜 똑같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와 이거는 유이동 후보의 승리 아닐까?
1: 글쎄요.
0: 이 생각이 오히려 드네요.
5: 예, 예. 왜 그러세요?
0: 네, 아니.
1: 아니 아니 말씀은 예, 유이동과 이길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결과 자체가 예. 유이동의 선전이었다 예, 이 말씀 말씀이시죠.
4: 예, 예. 이 정도 구도를 만든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여론조사랑은 좀 다르게 나온 거니까요.
3: 예. 예. 그러니까 저기 조국 후보랑 김현우 후보 간에 막판에 예. 너무 그러니까. 막 심하게 온물이라고 사이코패스 막 이런 것들이 중도층이 봤을 때는 좀 막 좀 피부감 느끼게 좀 한 측면이 있습니다.
1: 그런데 저는 저도 기자생활 30년이 넘었는데요. 이 평택처럼 이렇게 삼자가 똑같이 붙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봐도.
0: 대단하다.
2: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결과적으로 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 예.
2: 정말, 아. 이 지금 평택 을하고 북구 갑에 예. 소위 이제 국가대표급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나섰는데 전부 초경합으로 해가지고
1: 그렇습니다.
2: 우선
1: 예.
2: 이게 빨리 나오지 않으면 밤을 새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 만들어졌습니다. 예.
0: 근데 북갑은 예. 이렇게 사람 그러니까 수가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예. 빨리 나올 것 같아요.
1: 평갑이요.
0: 마찬가지고 예. 예. 투표율이 좀 낮으니까 빨리 나올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여전히 각자의 전망은 유효합니다. 이게 출구조사 나오면 전망이 의미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또 전망해볼까요? 기원님 네. 부산 북가호의 추세는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딱
3: 저는 붙어있네. 아까 그거랑 네. 똑같이 유지하면 돼요. 예. 하정우 네.
1: 그래요.
3: 네, 대구는 김부겸, 평택을 예. 김용남, 전북 김원태.
1: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종적 여론조사의 흐름에서 가장 예측의 그 절대치가 막 엇갈리는 데가 부산 북갑이었는데 그 아니다 하는 분들이 맞았어요. 일단은 이것만 보면 아, 그 여론조사대로 아니야. 이거 왜곡돼 있다. 이런 분이 일단은 맞아 보여요.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제가 맞았다는 거잖아요. 예.
1: 노변은 나중에 젓가락 얹으시고.
0: 아니죠. 저는 계속해서 하정우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하정우 후보가 이기지 않는다 말한 적이
1: 없어요. 예, 그랬나요?
3: 저도 근거를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북적북적하게 하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되게 상당히 많았고.
0: 싫어한다. 예.
3: 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위장전이 그거는 이제 조사해 봐야 되지만 예. 그 통신사 있죠. 예. 통신사에 전화해서 그 집 주소를 이전하는 거는 전화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여조에는 참여할 수 있잖아요. 투표를 못 하더라도.
1: 예. 예.
3: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약간 가표집된 거 아니냐 이런 저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1: 예.
3: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1: 예.
3: 결국은 그 이익 투표를 한 것 같아요.
1: 예.
3: 그러니까 결국은 북구를 위해서는 정치를 위해서 북구를 이용하는 정치인 한동훈하고 예. 예. 정말 부산 출신이고 그 저 AI 수석도 했고 예. 전재수와의 그런 시너지나 중앙정부의 그런 가교
1: 예.
3: 그런 걸 다 봤을 때에는 누가 봐도 그 집권 여당인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는 게 북구의 예. 발전에서 도움이 된다 예. 이런 생각들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아니 저는 예. 그렇게 안 보는 예. 게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41인가 뭐 그렇게 받았던 예. 것으로 기억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민주당 지지표를 다 받은 거예요.
1: 예.
2: 그런데 전재수 후보가 받은 만큼은 아니지만 예. 민주당의 그 표는 완전히 그러니까 막판에 조직이 작동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표를 다 모은 거고요.
1: 예.
2: 그다음에 나머지 보수표가 지금 57.4%가 있잖아요. 근데
1: 예.
2: 57.4%인데 박민씨 후보가 15% 넘게 받았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442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1: 예.
2: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가 20% 선을 지키다가 15%대로 내려갔는데
1: 그렇습니다.
2: 역시 조직표거든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는 무소속으로 나온 한동훈 후보가 예. 그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의 그런 그 상당히
1: 예.
2: 그 축제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1: 예, 그렇습니다.

0: 이거 그리고 이거는 장혜찬 최고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시원하게 틀리셨습니다. 부산 북구 갑은.
1: 예. 뭐 사람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다 맞기만 하겠습니까. 아쉽죠. 예. 근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가 계속 예. 박민식을 3등으로 예. 타겟팅한 채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게 부산 북구 갑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 예. 하정우를 이길 가능성인 효과에게 좀 몰아주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예. 것 같고, 보통 이제 무소속 후보의 약점은 세가 없다는 건데 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친한 개인 배현진 의원, 뭐 박정훈 의원, 예. 고동진 의원 이런 분들이 부산을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아니지만 계속 국민의힘에 링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예. 보수층 유권자들이 그 밴드웨건 효과를 따라 약간 무소속임에도 표를 던지기에 심리적 저항선을 좀 낮춘 것 같은데 예. 우리 정옥인 의원님 말씀처럼 전재수 의원의 낙수 효과가 예.
2: 다 가지는
1: 못했지만 여론조사 때처럼 이탈이 크지는 않았다. 예. 저희가 전망했듯이.
0: 자 네. 그러면 장채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박민식 후보의 예측은 틀렸으니까 일단. 네, 네. 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예측은 유효한 상태인데 하정우 한동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예측의 영역입니다. 이거 뭐 똑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 예. 그건 이제 1% 예. 차이기 때문에 예. 뭐라고 말하기가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0: 그리고 아까 틀리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예측해 보시라.
1: 뭐 그게 박민식이 아니면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2: 저는 박민식 후보로 갈 표가 예. 하정우 후보한테 좀 간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전재수 후보가 예. 생각보다 표를 많이 얻지는 못한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0: 지금 잠깐만 보면요. 예. 부산 북구 갑에 오면 하정우 후보가 42.6 예. 출구조사 예측 결과가요. 한동훈 후보가 1% 딱 적군요.
2: 41.6.
0: 예. 예. 박민식 후보는 뭐 15.8. 근데 이 박민식 후보의 줄어든 부분이 노변 보시기에는 하정우 후보에게
2: 조금
0: 좀 갔을
2: 수가 있다. 그리고 예. 지금 박민식 후보 이렇게 나오면은 15%를 못 넘을 수도 있어서 예. 이게 저는 15%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예. 전재수 후보를 보시게 예. 되면 지금 50.2가 나오고 예. 박형준 후보가 48.3이에요. 예. 1.9% 차이인데 예. 그러니까 거의 2% 차이. 예. 근데 이게 그동안에 나왔던 여조상으로 보다는 훨씬 더 안 좋게 나온
0: 그렇습니다.
2: 거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도 의외예요.
2: 이것도
0: 예.
2: 좀 의외가 예. 돼서 예.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결국 박형준 후보의 조직표가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예. 그리고 내지는 MB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같이 다닌 게 조금 효과가 있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가 이렇게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연결이 조금 안 돼서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놀랐던 예. 거는 경남 김경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출구조사에서 많이 나왔고요. 예. 울산이 김상욱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예. 김상욱 후보가 이렇게 앞서게 된 거는 김두겸 후보가 물론 뭐 이렇게 박명호 후보하고 단일화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예. 그거보다는 저는 진보당하고의 막판 단일화 이게 매우 영향을 미쳤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경남이 대단히 딱 붙은 박빙이라는 예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2: 네. 그랬는데 오늘 김경수 예. 후보가 좀 여유롭게 조금 앞서는 느낌이 나서 예.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매우 선전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박완수 후보가 이번에 막판에 딥페이크 논란이라든가 예. 공무원을 이용해가지고 뭐 90일 전부터 뭐 했다든가 예. 이게 또 영향 미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0: 그런데요. 이 부산에 잠깐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요. 부산의 전재수 후보가 50.2, 박형준 후보가 48.3. 예측보다 굉장히 딱 붙었단 말이에요. 이 원인은 뭘 붙었어요. 보십니까? 정의원께서는.
3: 예. 글쎄 전 놀라워요.
0: 놀라워요.
3: 그러니까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지금 5.4% 물론 출구조사니까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0: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냥 예, 모릅니다.
3: 의외로
0: 이거.
3: 부산이 예. 지금 경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마 그 지지자들을 중도뿐만 아니라 소위 집토끼를 확실하게 잡으려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주의 주장이라든지 예. 가치보다는 그런 어떤 일련의 선거 전략이 주요했나 예. 심지어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부산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효과인가?
0: 예.
3: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확신은
0: 안 되죠, 지금?
3: 못하는데 예. 확신은 못하는데 그 결국은 이제 누구든지 그 소위 이 사람을 뽑을 만한 사람을 예.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장으로 끌어내게 하는 그 전술이 예. 효과를 봤나? 예.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0: 예. 김 의원님 보시 예.
4: 그러게 저희 사실은 예. 이 저기 박형준 후보 관련해서 선거 전략이 뭐 정체성을 상실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구구 인사들도 선대에 합류시키고 합리적 보수를 표방했잖아요. 본인은. 그런데 예. 또 그 박미식 후보하고 그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도 주장하고 예.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오히려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예. 지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표들이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모아진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1: 지난 총선을 예. 보면 직전 공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예. 민주당이 한 5개 지역구 이긴다
3: 했다가
1: 실제는 전재수 장관만 이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는 예. 확실히 잡히지 않는 보수 표심이 숨어 있기는 해요.
0: 그런데 예.
1: 박형준 후보가 예. 지도부와도 뭐 각을 아주 안 세우고 예. 또 본인 나름의 중도 이미지도 있고 예. 또 삭발도 하면서 예. 나름 그 부산에 숨어 있는 보수층 결집에는 예. 최종 결과는 몰라도 예. 이렇게 경합을 만든 건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었다고 봐야 예. 봐야겠죠.
0: 그런데 대구를 보면요, 이제 또 대구도 김부겸 후보가 지금 아주 강하게 치고 나온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2: 그러니까요. 예. 진짜 제가 그래서 예. 어제부터 계속해서 뭔가 지금 결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그 느낌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서 예. 여기는 좀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0: 0.8%입니다. 예. 지금 뭐 이거는 뭐 너무 이거는 놀랍습니다. 뭐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결과라서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출구조사 플러스 사전투표의 여론조사가 반영이 된 수치일 거란
0: 예.
2: 말이죠.
0: 예.
2: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김부겸 후보에게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0: 높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이거에 딱 여론조사랑은 다른 게 사전투표 어디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 사전투표 어디다?
0: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그거 같은데요?
3: 근데 이 대구시장 이거 수치는 예. 약간의 오차가 있네요.
0: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출구조사만 네, 이거. 여론조사만.
3: 예. 아니 뭐 별로 예. 중요한 건 예. 아닌데 예. 1, 2, 3등을 다 합해서 100이 나와야 되는데 예. 100.1이 나와요.
0: 어디가요?
3: 대구요.
0: 대구요. 예.
2: 끝에가 9,
3: 이수찬 1, 후보가 아마 1.0이래야 되든지
0: 예.
2: 오차 예. 반올림으로 이런
0: 반올림인가요?
3: 싶어요. 예. 반올림을 하더라도 그게 맞아야 예. 되거든요.
4: 야, 근데 0.8 예. 차이인데 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인데 이거를
3: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2: 모르는 거긴
0: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거죠.
3: 밤새기
2: 그런데 떨린다 그러는데
4: 예. 추세상으로는 김부겸 후보가 예. 당선 가능성 오히려 저는 오히려 추세상으로는 높지 올라오는 않을까 올라오는 싶은데요. 노영희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예. 출구조사나 여론조사 거로 대체하면서 본 출구조사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전 투표할 때 그 출구조사 저기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 같은 경우 좀 낮게 잡혔었잖아요. 차이가 더
0: 그거랑
4: 났었잖아요.
0: 똑같이
4: 네. 더 났었잖아요. 추경호가 더 많이 앞섰는데
2: 더 많이
4: 그게 반영된 거에다가
0: 대구는 두 분은 하여튼 기대를 충분히 하시는군요. 추경호 김부겸의 경우에
4: 실제로 좀 꼭 좀 역사 한번
3: 아니 민주당이라면 네. 이거 기대해 볼 만하죠.
0: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예. 다른 곳에는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요? 보시기 아닌데 평택을은요.
2: 예. 아 진짜
0: 여기도 정말 30입니다. 그냥 숫자만 보면. 전 처음 봤어요. 예. 이거는
3: 근데
0: 어떤,
3: 여기도 예. 보면은 저 유의동 후보가 예. 승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2: 그렇죠. 예.
3: 왜냐하면은 조국 후보가
0: 31.1, 예. 유의동 후보가 30.6, 김용남 후보가 30.3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 예. 보면 조국 31.1, 유의동, 김용남
2: 0.5, 0.3
0: 예.
2: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1이에요.
0: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지금 예. 수치예요. 이거는
2: 이번에 사실은
0: 예.
2: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4: 그 제가 그래서 예. 그 자꾸 이렇게 유의동 후보 어부질이 예. 그 우려를 내가 자꾸 했던 게
2: 예.
0: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유의동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굉장히 여권으로서 아프겠는데요.
4: 그러니까 여기가 예. 그 도농복합 도시인데요. 예. 농촌 인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0: 예.
4: 2만 명이 넘어요.
0: 예.
4: 평택을이 면적이 서울의 거의 3분의 2 정도 되게 상당히 넓어요. 차 1시간 거리인데 예. 그중에 한 80%가 다 농지예요.
0: 예.
4: 그 농촌에 계신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합니다.
3: 거기가 예. 팽성이라는데 아니에요?
4: 팽성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예. 오성, 현덕 이런 데가 다 농촌이거든요.
0: 예.
4: 그분들이 투표를 많이 해요.
0: 예.
4: 그전에도.
0: 예.
4: 그래서 여기에 그 실제로 투표 나왔을 때 예. 그분들이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0: 예.
4: 그리고 이제 신도시라고 하는 그 고덕 있죠.
0: 예.
4: 고덕이 신도시인데 거기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6만 5천인데
0: 예.
4: 거기는 평균 연령이 33세거든요. 20, 30대인데 투표를 잘 안 하는 층이에요.
0: 예.
4: 거기가.
0: 예.
4: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김용량 후보하고 조국 후보가 계속 이렇게 난타전 보이면 예. 그쪽으로 갈 수 있다. 내 그 우려를 좀 했었는데.
3: 저는 난타전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 평택 시민의 입장에서 그래도 그 평택을 잘 알고 평택에서 예. 태어났느냐 예. 뭐 자랐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예. 적어도 뭐 대부업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자식 인턴 이런 걸로 막 서로 난타전을 네. 벌이면서 그 자체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악재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평택 시민 입장에서도 좀 깨끗하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네.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네. 그런 상식적인 판단도 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0: 예. 네. 장혜찬 최고. 지금 굉장히 얼굴이 어두운데요.
1: 얼굴이 밝을 수는 없죠, 당연히.
3: 네.
0: 말씀을 좀 하셔야죠. 네. 평택 어떻습니까?
1: 네, 평택 같은 네. 경우는 그래도 유희동 후보가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여전히 있다. 네. 또 황교안 후보나 김재현 후보가 출구조사에서는 5.7, 2.3이 네. 나왔지만 실제 득표는 군소정당이나 제3후보들은 출구조사보다 더 주도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희동 후보에게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는 상황.
0: 황교안 후보가 정말 단일화했으면 이 결과가 정말 몰랐겠습니다.
3: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사퇴하라고.
1: 근데 그 사퇴 조건이나 단일화 조건을 유희동 후보가 받을 수는 없었고요.
0: 그렇죠.
3: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냥 사퇴하라고 조건 달지 말고 사퇴하라고 했지.
4: 아니 그래서 어제 그 마지막에 그 유희동 후보가 기자회견했잖아요. 표로서 단일화에다가 그게 좀 약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3: 그리고 토론을 곧잘 했어요. 유희동 후보가.
1: 지금 이제 우리 MBC TV에서는 김부겸 후보 인터뷰를 내보내는 것 같은데 아직 결과가 안 나고 모르죠. 약 열세가 나왔지만
0: 선전했다는 거겠죠.
1: 네, 김부겸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다시금 존재감을 증명해서 굉장히 밝은 얼굴로 인터뷰하시는 게 저희 화면에는 보인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0: 그렇습니다.
1: 저희는 다른 것보다 경합 지역은 지켜봐야 되지만 서울과 경남이 이렇게 격차가 나왔다는
3: 뼈아픈 일이죠.
1: 충남도 그렇고요. 이 세 지역이 좀 뼈아픕니다.
0: 그래도 장혜찬 최고 보기엔 좀 고무적인 지역은 어디입니까? 가장 보면.
1: 뭐 부산이 일단 경합으로 붙은 거는 정말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부산도 어쨌든 경합이지만 약 1.9% 정도 출구조사상으로는 박형준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좀 마음 졸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김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가장 고무적인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역시 대구입니까?
4: 대구가 정말 꼭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0: 저기 대구는 정말 오늘 끝까지 보셔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4: 그리고 사실 서울도 사실 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이렇게 무세로 나와가지고 정말 잘 됐어요.
0: 서울은 약간 여인 우세고요. 다른 데 비해서는 경합에 비해서는 뭐 인천이나 경기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서울의 경우 출구조사 예측치입니다. 이게 전부 정원 후보가 51.4, 오세훈 후보가 저 편의상 다 후보 빼겠습니다. 제가 정원은 51.4, 오세훈 46.0, 경기가 추미애 60.4, 양양자 34.1, 인천이 박찬대 53.7. 유정복 45.5, 부산이 전재수 50.2, 박형준 48.3, 경합입니다 여기가. 울산이 김상욱 52.8, 김두겸 43.2, 경남이 의외로요 김경수 54.3, 박완수 45.7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대전은 허태정 55.9, 이장우 42.9, 세종이 조상호 64.3, 최민호 32.9, 충남이 박수현 52.1, 김태흠 47.9, 충북이 신용한 56.2, 김영환 43.8. 지금 우리 모두가 놀라고 있는 대구가요. 추경호 49.9, 김부겸 49.1, 0.8% 차이고요. 0.8%포인트 차이고요. 경북이 이철우 69.7, 오중기 30.3, 전남이 민영배 78.6, 이정현 12.8, 전북이 이원택 48.5, 김관영 46.3, 우상호 강원이 우상호 51.3, 김진태 48.7, 제주가 위성곤 62.2, 문성유 34.9고요. 보궐선거가 조국 31.1, 유희동 30.6, 평택을입니다. 김용남 30.3, 부산 북구갑이 하정우 42.6, 한동훈 41.6, 1%포인트 차이입니다.
2: 대구 달성하고 울산 남구 갑은 안 나왔나요?
0: 지금 급하게 정리돼서 와서요. 이게 지금 가장 어떤 눈에 띄는 데만 정리해온 것 같은데요.
3: 그 출구조사 중에 재보궐선거는 두 군데만 하기로.
2: 두 군데만 해요?
0: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4: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5: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6: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 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7: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10: 자, 지금 아직 승부는 전혀, 아직도 뭐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지구 이기고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걸려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11: 이게 만약에 출구조사의 추세대로 나오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매우 안정적으로 다음에 당대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손을 좀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전북 도지사 선거에서 지금 이원택 후보하고 물론 이제 경합이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우세하는 걸로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이고 자기에게 사실은 도전장을 공개적으로 냈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딱 그 보기 좋게 무너뜨리는 삶이 되어서 앞으로는 정말 일하시기가 편하겠다.
12: 이민석 총리님이 좀 당황하셨겠네요. 좋아하실지 약간 생각보다 당황하실지.
13: 아니, 나는 김민석 총리를 넘어서,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과거에 그 상투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물론 이제 당원이고 당무에서 독립적이지만 실제로 어떤 정권이든 상당히 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방선거에서도 만약에 이 결과가 그냥 굳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또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어찌됐든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모든 결실은 정청래 대표가 가져가는, 그러니까는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10: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을?
14: 아니, 저 지방선거랑 보궐선거 이기면 당에 좋아하시겠죠. 예. 예. 저는 그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그 당권 경쟁 관련해서 네. 그전에도 그쪽 그랬지만 어쨌든 지방선거는 저희가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의 그 뭐 전당대회 염두에 두고 하는 행보들은 옳지 않다 그렇게 예. 좀 얘기했었는데 뭐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예. 이제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이기고 평택에서는 사실 조국 후보가 이기면 예. 그
10: 아직까지 그 두 군데 치면 어떤 예민한 두 군데는 아직 승부를 몰라요.

0: 승을 한다고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1등 공신인 거죠. 사실. 예. 그렇게 그 막판에는 그 선거 전략을 썼어요. 예. 그 정청래 대표도 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해서 해달라. 예. 이게 거의 저거의 슬로건이다시피 했거든요.
1: 뭐 정청래 대표였던 정치 입지와 상관없이 예. 이재명 대통령은 힘을 받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결과면?
2: 이거 그럼요. 지자체 선거와 예. 보궐에서 이렇게 되면
1: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은?
3: 아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해가지고 예. 오만해지면서 별별 일 다 일어났으니까 그거를 반면 교사로 삼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2: 거기서 굳이 반면교사라고 하실 필요가 저희가,
3: 그렇다고 저희가, 타산지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2: 저희가, 타산지석 괜찮다.
0: 저희가 압승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3: 아니, 근데 아니 지금 이 표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2: 화내지 마시고
3: 아니 막 화가 나네. 불끈불끈.
2: 아, 지금 두 분이 표정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불편해요.
3: 아, 정말 애석합니다. 아니 이렇게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걸 봤잖아요. 예, 예. 물론 당내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고 예. 근데 이렇게 참패를 하면 예. 이 참패를 하나의 그 교훈으로 해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1: 근데 정 의원님은 항상
3: 그렇게 얘기했죠.
1: 아, 예, 그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야당의 어떤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 아닙니까?
3: 네.
1: 그렇다면
3: 그래서
1: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참패의 결과는 네. 오히려 네. 정 의원님이 바라시는
2: 바라시는 그,
1: 아니
3: 제가
1: 아니,
3: 바라는 건 아니죠. 제가 바라는 건 아니죠.
1: 정 의원님이 바라시는 어떤 야당의 변화. 여기에 하나의 어떤 동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 돼야죠. 그래서 예. 이런 거를 굳이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예. 위장된 축복, 디스가이스드 블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예. 해서 변하면 예.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 그 변화라는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라는 예. 이게 민심의 어떤 지령 같은 거예요. 민심은 예. 천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4: 네, 당분간 근데 좀 시끄럽긴 예. 할 거예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셔서 보고 예. 안 되는 집 집안 싸움이 더 예. 치열한 법이라서 예. 뭐 노선 투쟁이 됐든 예. 뭐가 됐든 당장 이제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예. 있거든요. 예. 거기서 다소 다른 성향의 예. 원내 후보들이 나왔을 때 누가 되느냐 예. 뭐 비대위로 가느냐 마느냐 뭐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예. 한순간에 정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가 먼 정치인 중에서도 색채가 다 다르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이 최근 보여주는 스탠스의 색채와 또 무소속이지만 한동훈 후보와는 또 완전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 노선으로 가느냐를 가지고 아마 올해까지는 계속 더 지지고 볶고 시끄러울 텐데.
1: 그런데 장체국 아까 그 예측할 때 말입니다. 다섯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네, 네. 지금 경합을 다 이겨도
4: 네.
1: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장동혁 최고 대표로서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4: 일단 뭐 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 제가 앞서가면서 말하기 예. 힘들지만 예. 지금의 출구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보면
1: 예.
4: 좀 충격파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부인하기는 힘들고요.
1: 예.
4: 어쨌든 그러나 이게 교통 정리가 빨리 되진 않아요. 네, 저도 이제 뭐
1: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말씀.
4: 네, 제가 네.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네. 건더기 주름잡기라 네. 민망하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보좌진으로든 네. 정치인으로든 방송인으로든 한 11년, 12년 여기서 밥을 먹고 보니까 네. 이런다고 빨리 누구 노선으로 정해져서 우리 이제 이게 안 되고 네. 누구로 할 건지 뭔지 또 치열한 내부적 암투와 그러니까 권력
1: 오늘 만약에 경합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4: 네, 그러니까 네.
1: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히 어떤 완전한 패배가 있어도 앞으로 그 과정은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
4: 네,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면 네. 뭐 예를 들면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느냐 다음번 네. 전당대회 누가 나오느냐 총선 전까지는 계속 시끌시끌할 텐데
1: 네.
4: 그런데 정호기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는 약이 될 수도 있다.
1: 예.
4: 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약이 되기도 하고 약이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1: 예.
2: 총선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
4: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는 저희가 예. 뭔가 변화하고 정리를 좀 잘해야겠죠. 그때까지 네. 싸울 수는 없잖아요.
3: 이게 그러니까. 애매하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단순 명쾌한 이런
2: 결과 나
3: 황당한 예. 결과가 나오면
2: 황당한 게는 아니고
3: 저는 황당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변화가 불가피한 예. 것이고 이게 제가 지금 당권파에 대한 비판만 했지만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당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1: 예.
4: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당권파가 예. 새로운 당권파가 됐을 때
1: 예.
4: 뭔가 교통 정리가 안 되고 또 싸우면
1: 네.
3: 싸우면 안
4: 우리끼리
3: 되지.
4: 싸우다 끝나는
1: 그렇습니다.
4: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실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2: 근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 포스트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이제 이번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정말 경합해서 다 친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보면 네. 그럼 포스트를 누가 대안이에요?
3: 지금요.
2: 진짜 그러면 이거, 한동훈 의원
3: 이거 쇼크만으로도 좀 머리가 복잡한데 아무튼 변한 대장.

0: 변한 데잖아요.
1: 한동훈 후보는 못 들어온다는 전제가 지금 아니, 들어가긴
0: 그러니까
1: 한데.
0: 그걸 포함해서 네. 지금까지는 서로 대화 자체를 안 했죠. 네. 그리고 얼굴 자체를 보지도 않고 같은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이고 대화를 할 만한 사람들도 대화가 안 돼서 젊은 사람들인데도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되죠.
1: 분명히 그러니까 그래서 포스트가 누구냐고요. 거예요.
0: 일단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씩 수순을 밟아가면서 총선 전까지 야당으로서 어떤 그 견제 능력과 대한정당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뭐 그러려면은 일단은 굉장히 그 뼈아픈 이러한 그 결과에 대한 대토론서부터 시작해서 솔루션을 찾아가게 하겠죠.
1: 모른다는 거죠? 지금 포스트 장정혁이 누군지?
2: 그걸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전합니까?
0: 아니 일단 네. 지금 장동혁
2: 지금 출구전을 보고 30분 만에
1: 장건파인 장혜찬 후보 장혜찬 최고가 한번 얘기해봐요.
3: 지금
4: 너변 지금 복잡하신 분인데 심정 복잡하시다는데 뭘 거기까지 여쭤보십니까?
1: 아니 저는 진짜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3: 어쨌든 이게 쉽게 그 포스트가 떠올라서 정리는 안 될 거다라는
4: 거죠. 그게 아까 장채호 저는 알아들었는데 왜 못 알아들으시죠?
1: 진짜 어려워 와서 못 알아들었어요.
0: 그게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네. 또 나타나서 전혀 아닌 사람 같아도 또 개과천선도 하고 개과천선도 뭐
4: 그런데
0: 뭐?
4: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요. 김현정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런 뭐랄까 생각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요?
4: 예.
5: 아니 없는데.
0: 아니 거기가 지금 이겨서 네. 이 환희 속에서 그런데 아까 장혜찬 최고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정청래 대표 체제가 강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국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 딸려오는. 예. 그런 일련의
2: 뭐 김어준 유시민
0: 뭐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선 그 상황을 또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지금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에서도 명청 갈등이라는 말을 계속 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뭐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하고는 물론 비교가 안 예. 되겠지만 그래서 향후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전망하는 거는 한국 정치를 되게 무시하는 처사예요.
4: 전당대회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전당대 뭐, 전망은 네. 아까도 두 분 해설해 주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어떤 좋은 입장을 취하게 됐다. 좋은 우위에 서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5: 네.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네. 있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건 네. 맞고 그 이후에 이제 당권 경쟁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 관리를 정말 잘해야
4: 되겠죠. 당연히. 예.
5: 잘못하면 당연히 다 뭐.
4: 그렇습니다. 예.
5: 저기 쪼개질 수도 있는 위기까지 예. 갈 수도 있는 예. 상황이니까 그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당연히 예.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관리는 정말 좀 필요하다고 예.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력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을 얘기하면 예. 이 정도 나왔으면 예. 무조건 장동욱 대표는 뭘 이렇게 버티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4: 그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건 일반 상식에 준하는 어떤 비평이시고요. 장동혁 네. 대표의 그동안 행보는 일반 상식과는 좀 멀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5: 그래도 이렇게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네.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렇게 그 뭐 무슨 논리나 명분으로 버틸까요?
0: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를 네.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의 무능에 대해서 또 비난받을 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도 아마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아직 결론은 안 나왔으니까 네. 하루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론 다 나오려면은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요.
4: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여기서 지면 정치 운명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0: 타격은 있죠. 네. 이기는 게 낫죠. 그런데 네. 지게 되면 뭐 조국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타격은 있는데 그 처음에 그 소리들도 했어요. 네. 강한 3등 네. 뭐 이래가면서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요 수치가 네. 참 애매하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단 한 표로라도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 논의였는데 예. 지금 이 3자 구도에서는 아마 본인이 어쨌든 석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진다면.
4: 만약에 진다면.
0: 그리고 이긴다면 예. 신승이라도 예. 이기는 거하고 지는 건 굉장히 차이가 그렇죠. 있지만 예. 만약에 석패의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그 다시 재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4: 예.
1: 저는 한동훈 예. 후보가 이번에 자신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예.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일단 말만 너무 앞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본질은 얘기 안 하고 주변적인 것만 예. 가지고서 장난치는 느낌이 사실 많았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이번에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그 지지 세력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저러는 사람이 아니고 예. 뭔가 기본적인 지지도는 깔고 가는구나 예. 이게 확 인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이 성숙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비대위원장하고 또 선거 치를 때하고 네. 지금하고는 완전히 자기의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한동훈 후보를 정치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4: 네. 장해찬 최고.
3: 네. 지역구 선거만큼 좋은 인생 공부가 없긴 합니다.
0: 그래요. 네.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3: 근데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네. 정치적 체급을 보여주긴 했죠. 네. 그건 뭐 깔끔하게 인정할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의 과제는 네. 당락 유무를 떠나서 네. 보수층 일부 어쨌든 전통 보수층에게 있는 가장 강한 비토 정서 네. 그러니까 하정우보다 한동훈이 더 싫다는 네. 그 비토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 뭐 패널들도 많지만 네. 그분들이 사이 좋은 분들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안철수 의원 쪽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예. 이준석 개혁신당 쪽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마 당락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의 숙제가 될 텐데 예. 뭐 어쨌든 이번에 저력을 보여준 부분은 정치는 또 결과로 말하는 예. 거니까 그건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겠죠.
4: 예. 김현정 의원님.
5: 네. 네. 저도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선전한 것 예. 같아요. 선전했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도 우리 그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항상 뭐 말로만 하고 이제 반사체 정치를 네. 했거든요. 네. 본인이 뭘 해가지고 뭘 성과 내는 게 아니라 누구 말꼬리 잡아서 이렇게 네. 지금도 그거 약간 네. 그것도 많이 남아있긴 한데 네. 어쨌든 여기는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이 가가지고 자기가 도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뭐 그리고 또 여전히 친한계 의원들도 여전히 같이 다 네. 견제하고 있어서 그 뭐 이 결과와 상관없이 그래도 본인의 그런 입지나 이런 것들은 유지될 것 같아요.
4: 예.
0: 아, 그런데다가 예. 저 2년 후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4: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아마 거기서 본인이 또 맹세한 것도 있고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로서는 그 지역의 그 주민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예. 본인이 아까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네. 출마해서 배우는 게 네. 많다고 배운 게 많을 것 같은데요.
4: 네. 네. 평택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김 의원 보시기에는 평택은 앞으로 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집니까?
5: 아, 뭐 그냥 원래 그 지역이 저희 민주당 예. 지역구였잖아요.
4: 예.
5: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김용남 후보가 되면 그냥 본전치기 사실 예. 하는 거였는데 지금 조국 후보랑 유도 후보가 1, 2를 지금 이렇게 예. 뭐 다 붙어 있어서
4: 다 붙어 있어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 예.
5: 근데 이제 그 조국 후보가 그 당선이 만약에 된다라고 예. 하면 그 평택 을과 관련해서는 시의원 도의원이 전혀 없잖아요.
4: 예.
5: 조국 그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평택을과 관련해서
4: 예.
5: 이렇게 뭐 평택시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그 중앙정부랑의 연계 예산 예. 이런 것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평택을 유권자들한테는 시민들한테 예.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4: 예.
5: 근데 어쨌든 당선이 된다라고 예. 하면 그 조국 혁신당 예. 전체적인 그 이상 같은 게 올라갈 수 있어요.
4: 예.
5: 지금 조국 혁신당 후보도 12명의 전부 비례대표잖아요.
4: 예.
5: 그리고 우리 당하고 합당을 누구보다 바라고 예. 있거든요. 그걸 할 때 이제 아무래도 당선됐을 때는 좀 더 자기 본인이 그러잖아요. 당선되면 본인이 합당을
4: 예.
5: 주도하겠다고.
4: 예.
0: 만약에 떨어지면.
5: 떨어지게 되면은 많이 이제 유축되죠.
0: 네. 네.
4: 조국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된다면.
5: 네.
4: 대단히 어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5: 많이 그 이상은 예. 좋아질 예. 것 같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확 올라가거나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뭐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겠죠.
4: 민주당과의 합당은 순조로울 거라고 보십니까? 다 지금 원내로서 보시기.
5: 아, 합당 문제는 예. 지금 복잡해진 것 같아요.
4: 복잡해진다.
5: 왜냐하면 예. 사실 이번에 그 선거를 치르면서 예. 좀 선을 좀 몇 개를 넘으셨어요.
4: 아, 서로 감정적 골이 좀 깊죠.
5: 예. 예. 첫 번째는 민주당 후보라고 계속 하셨고
4: 예.
5: 두 번째는 합당하면 저기 당선되면 합당을 주도한다라고 예. 하나 더 나간 게 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 다음 주자는 본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4: 예. 예.
5: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민주당 그 지지자들하고 당원들이 좀 많이 화도 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선거 전략이지만 좀 과도한 측면이 좀 있었는데
4: 예.
5: 문제는 이제 합당이잖아요.
4: 예.
5: 지선 위에 합당 논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당의 돌아가는 역학 구도가 그 소위 말하는 누이 제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예. 반대하잖아요.
4: 예.
5: 그리고 지금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합당을 주도하지 안 됐는데 네. 정청래 대표도 송래가 합당에 찬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아,
4: 지금 상황이요.
1: 안 한다.
5: 그러면 그렇게 되면
4: 복잡해지는군요.
5: 네. 나중에 이제 뭐 전당대회 전까지는 네. 합당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이후에 이제 당선된 사람이 해야 될 텐데 네. 합당이 흔쾌히 찬성하는 후보가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4: 예.

0: 현재로서는. 저기 뭐 송영길 대표도 저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세게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어떻게
1: 여당도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요. 예. 노희 변호사 보기엔 어떠세요?
2: 일단 유희동 의원이 매우 네. 관원이 좋은 사람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네. 그 조국 후보하고 김영남 후보가 싸우면서 네. 어부지리를 유희동 의원에게 유희동 후보에게 네. 좋게 됐다는 이해가 하나가 있고요. 네. 조국 후보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네. 민주당에 하면서 결국에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네. 되게 상처를 많이 주고 네.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얼마나 잘 수습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김영남 후보도 본인이 사실은 이 지지세가 좋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꺾이면서 네. 움직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뭐 대부업이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가족의 녹취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되게 안 좋게 있었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 가족들이나 수신대가 취급평천하라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정리를 못한 상황에서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깎아먹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되게 뼈아플 것 같다. 왜냐하면 김영남 후보는 지난번에 수원시장 선거 나갈 때도 네. 다 이겼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뒤집어져가지고 네. 정말 아주 근소한 채를 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 경합으로 이렇게 붙었다는 거는 그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본인에게 매우 뼈아플 것이다.
1: 지금 두 분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일일 텐데요. 만약에 유희동 후보가 되면 지형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떤 조국 후보로서는 타격이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2: 조국 후보는 사실은
1: 민주당 저 국힘 제로를 외치다가 갑자기 만약에 그렇게 되면
2: 그렇죠. 예.
0: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 선거 과정에서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국힘 제로인데 이제 예. 더불어민주당 제로를 계속 외치면서 선거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유희동 후보가 되면 나중에 예. 또 공방할 거 아니에요? 누구 탓이라고 내탓 또 할 거 아닙니까? 예. 조국 후보하고 김문하 후보 간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민주당스럽지 않은 후보 내서 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또 시키면 예. 또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예. 그런 감정의 골들이 더 악화될까 봐 걱정됩니다.
1: 예, 마지막 한 30초 남았는데 정 의원님 보시기엔 이번 선거의 변곡점이랄까 가장 중요한 시점은 언제였다고 보십니까? 사후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3: 근데 변곡점이 예.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예. 그 몇 개 변곡점이 될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예. 국힘의 단합과 결속이 부족했구나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4: 저도 동의하는 게 민주당은 명청대전 해도 그걸 수면 위로 안 예. 끌어올리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안에서 지지부고 싸우는 거 예. 여기에 대한 보수층의 환멸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정, 노영희, 정호김, 장해찬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모두 많이 하셨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8: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0: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인간은 싸우면 평생 안 보기도 하는데요. 침팬지들에게 화해는 생존 법칙입니다. 아무리 격렬하게 싸워도 반드시 화해하죠. 둘 중 하나가 다가가 손을 내밀면 상대는 손을 맞잡거나 껴안아줍니다. 그게 안 될 땐 중재자가 나서서 싸운 침팬지들을 차례로 껴안으며 마음을 풀어주죠.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싸우더라도 그 후에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10: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11: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12: 내일은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그리고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개표 방송도 MBC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 깐느 박찬욱 감독님의 기자회견 보셨나요? 특유의 입담이 깐에서도 빛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며 황금 종려상은 시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머를 섞어 얘기를 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빵빵 터졌거든요. 심사 결과라는 게 누군가는 수긍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대화의 기술이죠. 유머가 섞이는 순간 분위기는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거리도 좁혀집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3: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touching you.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7시 뉴스입니다. MBC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예측 결과 전국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에서 우세했습니다. 부산, 대구, 강원 3곳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 경합, 전북 역시 민주당 이원태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기 평택 을의 경우 김영남 민주당 후보,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1%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는 3자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서울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곧장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 당위원장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현장 영상도 확보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단순 실수의 차원이 아닌 선거관리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방증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OECD는 오늘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지난 3월 전망한 1.7%에서 0.9%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는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OECD는 반도체 수출이 한국의 성장과 민간 투자를 계속 이끌고 정부의 재정 정책에 힘입어 소비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지난 3월 보고서보다 0.2%포인트 낮게 예상해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시간 2일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날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 공항 건물과 시설이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민간 항공청은 국제공항 내 T1 터미널 건물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표적이 되면서 다수의 공항 내부 시설이 심각하게 부서지고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공항 전체에 비상계획을 전격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견 건설업체인 시티건설이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고 현금 결제 비율을 0%까지 낮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 현금 결제 비율 미유지 행위는 시정명령, 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을 위탁하면서 법정 사항이 적힌 서면을 하청업체가 공사를 착공한 지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난 후 뒤늦게 발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의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면서 약 23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관세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경사량은 5에서 60mm 사이로 단시간에 강하게 내리겠고 지역별 편차도 크겠습니다. 특히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19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1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8: 현재 홈페이지에서
9: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10: 6월 3일 수요일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26 최욱의 라이브룸, MC 최욱입니다. 우리 곁에 민주주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 투표함이 열렸습니다. 후보자분들 그리고 유권자분들 모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합지역이 너무 많아요. 잠자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6시간 동안 저 체육과 이곳 라이브룸에서 개표 상황 생생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놀러 와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압도적 재미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26 최욱의 라이브룸, 광고 갔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1: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16 최욱의 라이브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경합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양쪽 다 상당히 표정이 경직돼 있습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네. 지금 기분 상태 어떠세요?
2: 상당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1: 아, 흥분되어 있어요? 네. 기분 좋은 흥분이에요? 아니면 긴장되는 흥분이에요?
2: 아, 긴장... 약간 긴장.
1: 아, 약간 긴장. 네. 네.
2: 전체적으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1: 아, 네. 아, 지금 어떻게 상황입니까?
3: 좋아요.
1: 아,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요. 네.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왜 웃고 있었는데 왜 어둡다고?
1: 아 죄송합니다. 아, 좀 편견이 있었나 보네요.
4: 아, 그러네요. 네네. 어, 좀 편견이 좀.
1: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눈치가 좀 많이 보이네요.
2: 네. 박수 쳐드렸잖아요.
1: 자,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3: 네. 박수 안 쳐주고 저기만 저렇게 박수 두 분을 다 쳐주는 거예요.
1: 아, 제가 눈치가 보이는 쪽이 또 있어요. 제 나름에. 아니,
5: 지난번 대선 그 개표 방송할 때보다는 제 표정이 조금 더 좋지 않나요?
1: 아, 오늘이 좀 좋은 상황입니까?
5: 어, 지난 그 딱 1년 전에 저희가 개표 방송 같이 했잖아요.
1: 아, 네네.
5: 그때 제 표정 굉장히 어두웠는데 아,
3: 그런 걸 기억할 거라고.
5: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네. 조금 더 희망적인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1: 아, 네. 오늘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네. 우리 전 대변인님의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관심 분야, 관심 인물 이런 걸 좀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 보는 데 좀 참고가
5: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중도 개혁 소장파라고 봐야겠죠.
1: 아, 친한계군요.
5: 부인하지 않습니다.
1: 아, 친한계. 아, 친한계. 아, 지금 지역구는 한 군데만 모입니다. 다른 곳은 보이지가 않아요.
2: 맞아요.
1: 너만 보여.
2: 맞아요. 예.
1: 우리
4: 서울 강동구 을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어떤 뭐
4: 전 중도 보수고요.
1: 중도 보수.
4: 네. 네. 그리고 뭐 굳이 지난 한 1, 2년간에 정치 이벤트에 대한 평가를 제 스스로 하고 있는 거는 네. 뭐 국민의힘이 지난 계엄과 탄핵을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 네. 네.
4: 어찌 보면은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발판도 우리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 합리적
4: 하고요.
1: 보수로 가겠습니다.
4: 고맙습니다.
1: 네.
5: 아, 우리만 이렇게 밝힐 게 아니라 민주당 어떤지 네. A그룹인지 B그룹인지 C그룹인지 그것도 한번 밝혀주십시오.
4: 아, 그래요. 무슨 네. 개파가 신명, 어떻게 돼요?
1: 신명기겠죠.
2: 아, 저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2: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라는 겁니다.
5: 아, 그러면서 그, 이익을 공유하고?
2: 아, 꼭 개파를
1: 성공. 죄송한데 뭐 싸울 지점이 많아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11곳 우세, 국민의힘이 1곳 우세, 경북도지사입니다. 경합지역이 4곳입니다. 부산, 대구, 전북, 강원. 일단 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여러분의 총평을 한번 좀 듣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뭐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먼저 우리 노희 변호사님 다시죠.
3: 네, 저 예상한 대로 나왔고요.
1: 네.
3: 근데 지금 의외인 거는 강원. 강원이,
1: 아, 강원.
3: 강원이 경합으로 나올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우상호 후보가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우세라고 생각했는데
1: 네.
3: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고 그리고 부산. 부산도 조금 이제 경합으로 나와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전재수 후보가 상당히 세게 나올 거다라고 우세하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 결국 이제 부산이나 대구나 뭐 이런 쪽 사실은 확실히 이제 보수 분들은 이게 또 결집이 잘 되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는데
1: 네.
3: 그래도 대구 김부겸 후보하고 추경호 후보가 0.8%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출구조사 상으로는 49.9대 49.1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그 얘기 듣기로는 거기가 되게 지금 투표율도 매우 좋고 그다음에 결집이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김부겸 후보 쪽 라인으로 얘기 들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1: 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해 주신 부분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강원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호 후보가 51.3%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진태 후보가 48.7%로 그야말로 경합을 보이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후보가 49.9% 그리고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49.1%로 오차범위 4입니다. 초박빙이에요.
2: 맞습니다.
1: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 그러죠.
1: 네.
2: 근데 저는 대구가 사전 투표율이 좀 최저 수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 투표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번 선거와 비교했을 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아무래도 김부겸 후보에 대한 좀 지지세가 그만큼 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좀 희망을 걸어보고 있고.
1: 네.
2: 저는 사실 이제 김부겸 후보가 저희 민주당 후보만 아니면 네. 정말로 이 대구 시민들이 제일 좋아할 그런 상이거든요. 공부 잘해가지고 경북고등학교 나왔지, 서울대 나왔지, 거기서 총학생회장 했지, 장관, 뭐 국회의원, 총리까지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구 시민들이 딱 민주당만 아니면은 딱 우리 대구시장으로 딱인데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바꿔주셔야지 민주당도 바뀌고 그래야 민주당이 바뀌어야 또 대한민국도 바뀐다. 그래서 저는 대구 시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1: 네. 근데 그 방송 초반에 네. 유튜브로 노영희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서운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총평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3: 진짜 저 분이 네.
1: 출구조사 총평.
4: 뭐 사실 우리가 두 달 전으로 돌아가면 뭐 완전 완패이고 물론 출구조사 아직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경합 지역이 네 곳 나왔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보수 결집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1: 네. 네
4: 그래서 그리고 사실 샤이 보수라는 단어를 이번 선거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끝까지 지켜봤을 때 물론 뭐 민주당이 더 많이 이기겠지만 과반은 당연히 가져갈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주민 저 투표자들이 많이 나왔다 보수층에서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국민의힘이 선전했다고 보시는 입장인가 보군요.
4: 물론 아까 대구 얘기를 하셔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출구조사 이거보다는 좀 나을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추경 후보가 더 높을 네, 줄 알았다는 거죠.
4: 더 높을 거죠. 줄 알았고 네. 막판에 이루어졌던 몇 개 이제 저 선거 그 여론조사를 보면. 좀 더 많이 앞서는 수치들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
1: 네.
4: 이 정도로 접전일지는 몰랐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같은 경우도 예상외로 선전을 했다.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 네.
4: 부산도 솔직히 말해서 예상외로 선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1: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0.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8.3%로 초박빙입니다. 네.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은
2: 예.
1: 부산 북구감 이야기만 하시죠.
5: 네. 아니 전체 선거에 대해서 총평을 해야죠.
1: 그렇습니까?
5: 네. 아니 선거 열기가 진짜 뜨거웠잖아요.
1: 네.
5: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한 분 없었을 것 같아요.
1: 네.
5: 대부분 뭐 55% 정도를 조금 넘는 수준 아니겠냐 했는데 지금 60% 육박하고 아마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95년에 부활했는데 첫 번째가 68이고 가장 높은 투표율이 2018년에 60.2% 이게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일 거예요.
1: 네.
5: 그럼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졌느냐 한 두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 진영 싸움이 굉장히 공고화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통합 행보를 보이는 듯 하다가도 선거를 앞두고는 진영을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 캠페인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내란 종식 프레임 또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심판 프레임 이게 충돌하면서
1: 네.
5: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새 싸움 대결로 이어진 것 같고 두 번째 원인은 재보궐선거가 14곳에서 열렸는데 이게 재보궐선거가 열린 이래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함께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해당 지역의 면면을 보면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많잖아요. 지금 고대하시는 부산 북갑의 네. 한동훈 후보
1: 네.
5: 평택 을의 조국 후보 그 하남 갑의 이광재 후보 연수 갑인가요? 송영길 후보
1: 네.
5: 이런 분들이 대거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번 선거 열기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뭐 경합 지역이 네 군데이기 때문에 잘한 선거냐 워낙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그 실망스러운 성적이에요. 지금 상황은. 아,
1: 네. 네. 참고로 지금 현재 투표율이 집계 중인데요. 네. 아, 확정된 수치는 아니고 지금 현재 60.6%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하면 거의 뭐 10% 포인트 그렇죠.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2: 네.
1: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은 네. 지금 출구조사를 근거로 해서 네. 가장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은 어디입니까?
2: 저는 의외의 결과는 사실 부산입니다.
1: 부산.
2: 네. 네. 왜냐하면 뭐 처음에 초반에 선거 초반에 우리 전재수 후보가 잘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간에 이제 보수 결집이 좀 이루어지면서 또 박빙 승부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형준 후보가 또 감동란 TV 가지고 인터뷰 쫙 하시면서 네. 분위기 싹 식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오시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오시고 하면서 사실 그게 저는 그렇게 이 중도층에게는 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타벅스 논쟁이 좀 벌어졌는데 사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 정용진 회장과 그 신세계 스타벅스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참전을 해가지고 우리 보수의 아지트로 만들겠다 하고 막 하니까 네. 저는 중도표가 더 딱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서 아 전재수 후보가 또 이 TV 토론도 몇 차례를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그래도 최소 5% 이상은 좀 앞서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네.
2: 어쨌든 의외의 결과로 사전 그 출구조사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차이가 안 나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1: 아 그러면은 말씀이 조금 뭐 뒤죽박죽인데
2: 네.
1: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다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럼 그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 아, 요 지점에서 아마 좀 보수 결집이 있었던 것 같다.
2: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첫 번째 보수 결집은 우리는 이 잘못된 검찰의 이 만행을 밝혀내는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것을 뭐 공소 취소라고 이제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쨌든 조금 중도층과 보수의 결집이 좀 일어났다고 아. 생각을 하고
1: 네네네.
2: 그리고 이제 원래 부산에서 저희 민주당 텃밭이 아니라 험지 아니겠습니까?
1: 뭐 그렇죠. 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집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떤 공소 취소 프레임이 이 결집을 조금 땡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이 분석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반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뭐.
5: 그런데 대략 네. 공소취소 특검법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이번 지방선거 구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건 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뿌리 있게 작용하고 있는 보수 내에서의 반 이재명 대통령 정서를 자극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2022년에도 그랬고 2025년 대선을 치를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 사법 리스크예요. 근데 이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재판을 받아서 해소하면 되는 일인데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냥 행정부의 권역 내에서 이 재판을 가지 않아서 나의 그 사법 리스크를 떼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그동안 뭐 좀 잘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라고 네. 생각하는 보수 진영의 마인드 그리고 중도 진영에서도 그에 대한 반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근데 저는 네.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그 공소취소 그것 때문에 법안 때문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고 뭐 민주당 표가 떨어졌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는데 사실 오늘 나온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게 오히려 드러났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처음에 이제 15대 1은 건 사실 이제 너무 이제 행복한 회로를 돌렸던 것이지만 실제 지금 우세한 곳하고 경합 지역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차이 나는 거는 민주당이 11곳 지금 다 원래 얘기했던 거이고요.
1: 네.
3: 그다음에 국민의힘 한 곳 경북은 원래 예상했던 곳이에요.
1: 네.
3: 그래서 경합 네 곳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전북은 무소속과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빼야 되는 것이고 결국 부산, 대구, 강원인데 부산, 대구, 강원은 대구의 추경호 대 김부겸만 빼고 나머지는 약간 우세한 쪽으로 조금 나와요. 물론 이제 경합이니까 뭐. 그래서 현재 만약에 공소 취소 논란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뭐 심판론 내지는 이런 쪽으로 간다 그랬으면 오히려 경합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출구조사는 원래 오늘 투표하신 분 플러스 옛날에 여조하고 여조로 이 사전 투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여조로 이제 계산해갖고 보정을 한 값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조에서 좀 더 이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막판에 조금 이렇게 좀 잘 나왔던 그런 여조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보여준다. 네. 저는 그래서 정광재 전 대변인이 좀 정신승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정신승리가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는데 사안을 보는 관점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뭐 경합 지역이 네 곳이고 그 중에 세 곳이 이제 국민의힘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해서 아,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전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갖고는 보수 내에서도 지금 그 현 지도부의 운영 방향 관련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반사 효과를 누린 거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만 안 했으면은 집권 1년 차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를 지금 민주당이 가져갔겠습니까? 물론 뭐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2: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 드려야 돼. 이게 이 공소 취소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 자체에 국민들이 오 잘못됐네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막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템을 매개로 해서 총구를 민주당으로 돌리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결집이 좀 빨라졌다 그런 거지.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그 국민의힘 두 분에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서 지금 뭐 11곳 우세, 민주당이 11곳 우세, 국민의힘이 1곳 우세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서 국민의힘이 아, 요 정도면 그래도 선전했다라는 선이 어디예요?
4: 그건 지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지역으로 봐야 됩니까?
4: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가 꽤 접전으로 나왔잖아요. 초박빙.
1: 맞습니다.
4: 부산에서 이긴다면은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성공적인 선거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네, 부산.
4: 강원도 당연히 그렇고 서울은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4%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벌어져 있긴 하지만 앞서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투표에 대한 보정이 들어가는 거랑 그다음에 출구조사에서 이제 안 잡히는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진짜 끝에 가서 나타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서울도 저는 뭐 출구조사만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진짜 밤늦게까지 개표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서울에서 혹여라도 출구조사하고는 다른 결과물이 나와서 이긴다면은 그거는 민주당한테는 예를 들어 뭐 열 군데를 이긴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가 51.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6%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역단체장 선거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나눠보기로 하고요. 재보궐선거가 이번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출구조사는 두 군데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두 군데 다 경합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부산 북구 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 하정 후보가 42.6%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41.6%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가 15.8%가 나왔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5: 네. 제가 몇 가지 숫자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에 해당 지역에 전재수 후보하고 서병수 후보가 나왔어요. 당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득표율과 비교해 봤을 때 서병수 후보는 2%포인트가 올라갔고요. 전재수 후보는 1.9%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구조사보다 보수 후보는 실제 득표를 많이 했고 진보 민주당 후보는 낮게 했다는 건데 그게 뭐 이번에 똑같이 적용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1%포인트의 출구조사 차이라면 오차범위 내에 있고 충분히 전 뭐 한동훈 후보가 이겼을 거라고 개표를 하면 네네.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또 힘을 싣는 것은 JTBC의 그 예측 조사는 네. 꽤 차이가 많이 나는 정도의 한동훈 네.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으니까
2: 쉬는 동안에 그것만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JTBC의 예측 조사는 한 10% 포인트 차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3: 그런데 이거
2: 2024년에 그거는 출구 조사는 아닙니다.
3: 아, 그렇죠?
5: 2024년의 출구 조사 결과와 이번 출구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본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3: 근데 그때 JTBC 결과가 써 안 맞지 않았나?
5: 아니요. 제가 지금 말한 출구조사는 네, 네. 2024년 총선에 지상파 3사에서 한 네. 건데 아. 그것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0: 때도 보수 후보의 득표율은 올라갔고 전재수 후보의 득표율은 내려왔다. 이 네.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투표율이 여기 해당 지역이 70%를 넘었거든요.
1: 와.
0: 그럼 정말 총선 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열기를 가졌다는 건데
1: 뜨겁긴 뜨거웠네.
0: 이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저는 여론조사와 비슷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는 많은 데이터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죠.
1: 지금 그 캠프에 계시잖아요.
0: 아 캠프에 없습니다.
1: 아 캠프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저 혹시 그러면 한동훈 후보 캠프 분위기는 어때요? 아니,
0: 분위기도
1: 지금?
0: 그래서 오기 전에 캠프 분위기 어떠냐? 그랬더니 캠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역전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나온 걸로 지금 받아들여요?
0: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그 해당 그 출구 조사가 처음 나왔을 때 반응도 그랬고 생각보다는 일단 1% 포인트라도 뒤지는 거잖아요. 전 출구 조사도 캠프에서도 예상한 건 출구 조사도 대략 뭐 3-4% 포인트라도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직후에 바로 JTBC 그 예측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좀 뭐 활기를 띠는 분위기.
1: 그것만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2: 정신승리가 맞네.
0: 정신승리가 아니라
2: 정신승리가
0: 관심 지역이니까 더 열심히 한번 물어보죠.
1: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3: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국민의힘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 목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잠깐만요. 당적을 지금 국민의힘
0: 당적은 있습니다. 예.
2: 게다가 전 대변인이
1: 그냥 목격하고 계십니까?
3: 박민식 후보에 대한 응원은 전혀 없어요.
1: 아니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수사님이
0: 지금 박민식 후보의 그 박민식 후보의 득표율 예상치가 15.8%로 나왔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박민식 후보가 여기를 선전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2: 그런데 침통해야지.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잘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죠.
0: 아니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당에 국민의힘에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2: 지금 아니 지금 보세요.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이재영 의원은 표정이 진짜 아까부터 되게 안 좋아요.
4: 아니요, 나는 이게 난 한동훈 후보가 이길 것 같아요.
2: 네.
4: 제 생각에는.
3: 여러분은 두 번째 해당 행위를 보고 계시는
1: 거예요. 아니 이거 전직이니까. 이건 예측. 네. 아, 이건 예측입니다. 야,
4: 쫓겨났으면 벌써 이미 쫓겨났어요.
1: 아, 예측의 영역.
4: 근데 아니, 예측인데 저는 사실 박민식 후보의 15.8% 즉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꾸 출구조사 숫자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못 나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계속해서 여론조사는 한 20% 이게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러 가지를 보면.
2: 박민식 후보가.
4: 근데 요 수치만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 사표는 내가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심리가 작동을 한 것 같고
1: 아 전략 투표를 좀 했나 보군요.
4: 게다가 근데 전략 투표를 할 때 한동훈 후보한테 이만큼 많이 힘을 실어줬다면은 보수 진영 내에서 이 선거 말고 이제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면 보수 진영이 어떻게 개혁하고 바뀌어 나가고 새롭게 모습을 변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아닌가 그런 걸로 저는 읽고 있어요.
1: 네.
3: 근데 이제 우리 정광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뭐 과거의 사례 뭐 전재수 의원과 뭐 그 박민식 후보 사례 이건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례를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부산의 북구갑 뭐 평택 경기 평택을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만에 막 50차례 이상의 여러 여론조사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적극 지지층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들만 응답하는 수준이 돼버렸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4: 그게
1: 잠깐,
4: 말이 안 되죠.
1: 예, 잠깐만요. 네, 조금 이따 화내주시고요. 광고를 좀 보고 와서 격전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5: 문의 052-204-1812.
7: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울림의 홍의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0: 온도를 확인하여 자연 환기를 해주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4: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16 최욱의 라이브룸 2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노영희, 이재영, 정광재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확실히 부산 북구갑 이야기하니까 네. 아, 열기가 확 또 올라오네요.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싸우시던데 싸웠던 얘기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질 않았는데 네. 과연 이 표가 하종우 후보에게 갔을 것이냐 한동훈 후보에게 갔을 것이냐 이걸 두고서 양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5: 그러니까 제가 말하다 끊겼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저보다 더 박민식 후보를 응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저는 진짜 박민식 후보 응원합니다. 네. 저는 20% 이상 무조건 득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아까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밑자락을 깠던 이유가 이 결국에는 이제 그럼 여론조사를 이게 신뢰할 수 없으면 우리가 정황을 좀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상당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또 정명희라고 저희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민선 8기 8번의 북구갑의 구청장 선거 중에서 딱 한 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청장이 또 경쟁력이 있고 구의원, 시의원이 민주당이 강세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하종우 후보에게도 최소한 40% 이상은 갈 거다라고 이제 정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6: 네. 그리고 아니, 이제 그러면은 네. 아, 지금 방금 박민식 후보가 20%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측. 네. 출구조사 안 믿는다는 말씀이시네.
5: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고요.
7: 아니요. 네. 저는 출구조사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5: 어?
7: 응?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6: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보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차이 보수가 숨어 있다. 이거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7: 예. 네?
6: 그러면 지금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불안하겠네.
5: 예, 붙어 있거든요.
7: 아, 그럼 뭐 불안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부산
6: 부산도 사실
7: 5% 이상 이길 거라고 했는데 박빙은 제가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6: 아니 여기서 지금 최소한 한 5% 정도 받을 거라는 얘기인데 박민식 후보가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전재수 후보가 3% 지겠네.
7: 아니죠. 저희가 그러니까 박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죠.
4: 네. 근데 여러분 말에 따라서 뭐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뭐 숫자로 그렇게 싸울 필요는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러면
7: 저도 왜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4: 약간의 좀 과학 수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한계 정광재 대변인님.
8: 네.
4: 요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네. 지금 이제 박민식 후보표가 과연 하종우 후보에 갔을 것이냐, 한동훈 후보에 갔을 것이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친한계 정광재 대변인님. 우리 대변인님의 이 정서가 하종우하고 박민식 둘 중에 누가 더 불편해요?
8: 하종우 후보가 불편하죠.
4: 아 그래요?
8: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두 사람이 선거를 치른다.
4: 네.
8: 그러면 저는 보따리 싸갖고 다시 박민식 의원 후보 응원하러 가죠.
4: 아니 그러면 박민식 후보표는 한동훈 후보한테 갔겠네.
8: 당연하죠. 아니 지금 여론조사 믿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의 어떤 행태를 보고 대중의 집단지성을 예측해 볼 때 여론조사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 어떻게 나오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를 뽑느냐? 이게 나와요.
4: 네.
8: 근데 초반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답한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박민식 후보를 찍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1강 2중에 머물렀었던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힘

0: 지지자 또는 보수 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정해 봤을 때 그 과반 이상을 과반을 한동훈 후보가 가져가니까 박민식 후보가 처지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온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 노 변호사님은 너무 희망으로 진짜 돌리신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를 찍겠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정우 후보를 뽑을 수 있습니까?
1: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저 얘기는 지난번 토론회 때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에게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 앵커는 네. 우리 친한계 정광재 대변인에게 네. 너는 하정우와 박민식 중에 누구를 찍겠니? 이제 사실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박민식이지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한동훈 후보도 네. 박민식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2: 맞아요.
1: 저는요 선배님 그때 그랬잖아요.
2: 나는 박민식 찍는다.
1: 나는 박민식 찍겠어요. 당신이라면 나하고 하정우 중에 누굴 찍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박민식이라고 치면 나는 무조건
2: 박민식이야.
1: 그러니까 한동 지금 질문은 네. 박민식의 표가 어디로 갔을 것 같냐. 15.8%밖에 안 되니까.
2: 그럼 한동훈의 표는 박민식이 갈지언정. 박민식의 표는 한동훈 안 간다.
1: 저는 그래서 박민식의 표가 지금 15.8밖에 안 나온 예측에서 나온 거는 저는 오히려 하정우에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포인트를 어디다 주냐.
0: 말이 안 되는 분석입니다.
1: 제 말이 왜 안 돼요.
0: 말이 되게 한 가지 정서적으로.
1: 잠깐만 내 말이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0: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 싸운다고 결과가 바뀌질 않습니다.
0: 맨 네.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 맨 왼쪽 끝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갑니까?
1: 그러니까 내 말에
0: 중간을 거쳐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 갈 때 대전 거쳐가지 바로 네. 부산으로 안 가거든요. 네. 갈 때 그러면 그 대전님 어디예요? 한동훈 후보죠. 그럼 이념의 진영 성향을 봤었을 때 신박하네. 어떻게
1: 상당히 이상하다. 정신승리다.
0: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네. 너무나 정치적으로 왜곡된 평가가
1: 아니 나는 토론의 결과를 보고 말하는 거야. 박민식 아니, 후보를
0: 박민식 후보는 박민식 후보를 찍는다고 얘기했지 내 표가 한정에게 간다.
1: 이렇게 생각을 해 죽어도 나는 한동훈은 안 찍겠다는
3: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부산 그리고 그중에서도 북구 갑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 맞잖아요. 민주당 텃밭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재수 의원이 후보가 거기서 3선을 했단 말이에요.
4: 맞습니다.
3: 그러면 전재수 후보가 거기서 민주당 표로만 3선했겠어요? 아니라고요. 아. 국민의힘의 지지자지만 나 전재수니까 찍어줄게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전재수에게 넘어온 표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처음에 박민식 후보가 25%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표 중에서 한 10% 정도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휴 나는 한동훈보다는 차라리 하정우가 좋다. 왜 전재수가 믿는다고 하고 전재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전재수 키워낸 우리 북갑이니까 해서 하정우한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서적으로?
1: 그렇게 따지기에는 전재수 표가 좀 많이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0: 네, 그런데 불편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 하정우 후보를 민주당 나는 민주당 후보 민주당 지지자지만 하정우 후보를 뽑지 않고 그래도 보수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후보를 뽑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민주당 지지자들, 이 연성 지지자들은 한동훈 후보를 뽑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거고 지금 출구조사에서 1%포인트를 뒤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후보가 과연 한정 후보가 전재수 후보가 득표했던 걸 다 가져왔느냐 한 10% 는 못 갖고 왔거든요. 네. 그게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분석해 봐야죠 같이.
4: 그럼 저는 질문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치면은 그러면 장동혁 대표한테 더 치명상을 입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후보한테 치명상을 입히는 겁니까?
5: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4: 아 그렇게 보십니까? 아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어찌됐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나요?
5: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두고 봐야 되겠고 표차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4: 아,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예를 가정하는 거니까 가정으로 하정 후보가 이기더라도 뭐 한동훈 후보가 아깝게 지겠죠. 가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 친한계 선생님.
0: 일단
4: 북구갑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는?
0: 한동훈 후보는 끝까지 북구갑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4: 아, 계속 있어요?
0: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어디 방송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번 북구갑 선거에서 졌다.
4: 네.
0: 그런데 그 자리를 비우고 다른 지역을 가거나 한다 그러면 저부터도 한동훈 후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당당히 했을 정도로 저 한동훈 후보가 그 지역에서 졌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진정성 갖고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산 북갑

0: 2000년 노무현 신화의 시작입니다. 당시에 북 강서 을 지역구였고 정영근 후보하고 붙어서 노무현 후보가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지역인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처음으로 본인의 지역선거를 여기서 치렀고
1: 그렇습니다.
0: 만나는 사람마다 저 끝까지 여기서 정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나는 사람이 대략 한 뭐 한 10만 명이었다 치면 10만 명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딴 데서 정치한다? 저는 그건 정치인으로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지금 얘기는 한동훈 후보는 이번에 선전했고 되게 잘했어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더 이번 선거에서 조직력도 혹은 또 내지는 저변에 깔려있는 본인의 지지세력을 잘 모아왔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지든 이기든 한동훈은 그래도 미래가
1: 선전했다.
2: 밝다 생각해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이길 것 같은데.
1: 예, 아 이길 것 같다는 거. 네. 이번에는 평택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뭐 오차범위 내지만. 네. 순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가 31.1%,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30.6%,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30.3%. 누가 당선돼도 이상하지 않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김용남 조국, 조국 김용남의 경쟁인 것처럼 언론에서는 다뤘거든요. 네, 그런데 출구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유희동 후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당선 가능성이 낮은 사람부터 이렇게 하나씩 삭제해 나가면 일단 처음부터 우리가 황교안 후보하고 김재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1: 맞죠. 네.
4: 그러면 이제 유동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저는 왜 낮다고 보냐면 이분이 나름 국민의힘에서는 좀 뭐 개혁파 이미지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인 거예요. 왜?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를 본인이 먼저 손을 내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내가 당선 안 될 것 같으니까 유희동 후보에게 지지를 선언해 준다거나 아니면 먼저 아니면 단일화를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면 이걸 못 이기는 척 받으면은 사실 그것도 유희동 후보에게는 부정선거 음모론자하고 함께한다는 안 좋은 이미지가 중도층에게 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우리 앞에 계시는 분도 다 반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희동 후보에게 상당히 치명적인데 이거는 황교안 후보에게 손 내밀었는데 결국에는 지지선언도 못 얻고 단일화도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유희동 후보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제 조국 후보와 김영남 후보 두 명이 남는데 조국 후보는 과거에 있었던 큰 논란이 있고 김용남 후보는 현재 제기되는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 진행형에 저는 어떤 고민이 어떤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4: 저는 결국에는 조국 후보가 선거 내내 김용남 후보와 민주당을 좀 분리시키려고 하는 감정적으로 그런 전략을 취해왔는데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라든지 친문 세력들이 이 김용남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민주당과 김용남을 일체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았다. 그래서 뭐 이기더라도 저는 누가 이기더라도 뭐 이상할 게 없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다.
1: 네. 어찌됐든 유희동 후보는 쉽지 않을 거라는
0: 네,
1: 거네요. 네.
0: 근데 굉장히 타자화해서 얘기를 하네요. 이번 평택을 선거 관련해서 네. 우리 북값 선거는 우리가 몰입해서 전 얘기했는데 네. 아니 본인 당 후보 김용남 후보가 있는데 누가 이겨도 뭐 이상할 것 없다.
4: 김용남 후보가 이긴다고 제가 몇 차례를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해당이 하지 않습니다.
0: 타자화시키는 것 같은데.
4: 아, 저는 김용남 후보 정말 응원합니다.
1: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저는 네. 지금 처음 알았는데 평택을 재선거가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평택시 투표율은 뭐 물론 지금 계속 집계 중이긴 합니다만 경기 지역 중에 현재 48.9%로 최저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2: 평택
1: 실 자체. 예. 야 이거 재미있네.
4: 모스탄 효과.
0: 아니 근데 이게
1: 아, 모스탄
0: 효과. 평택이요. 계속해서 경기 지역 전국적으로도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새로 생기면서 고덕동이라는 신도시가 생겼는데 평균 연령이 33세라고 하고 대부분 그 정치 참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 해당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특히 지역 선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아 여기에 뭐 시장은 누구였고 시의원은 누구였고 알기 때문에 정치 효능감도 높아지고 하는데 평택을에 새로 그 전입해 온 사람들이 많고 이번 선거는 또 더군다나 이렇게 썩 뭐 누구를 뽑아야겠다. 반드시 누구

0: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비호감이었다는 뭐 판단도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평택 씨가 이번만 낮은 건 아니다. 이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나 봐요. 네. 평택 씨가 투표율이 낮은 두 가지 설. 어디에 동의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진보층들이 결국은 선택을 포기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선거론자 황교안 지지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네. 게 지금 출구조사 결과 보면 황교안 후보에 대한 출구조사 퍼센테이지가 5.7로 나왔거든요.
1: 5.7.
2: 근데 이거는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거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황교안 후보가 자기네 지지자들은 사전투표 안 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본투표 관련해서 조금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어쨌든 이 투표 결과는 지난번까지 나왔던 이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부분이어서 뭐 황교안을 지지한 사람들이 투표 안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댓글에 계속 조옥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조옥이라고
1: 좋다는 불러요, 거 아닐까요 조금. 제가?
2: 네.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거보다도 네. 그 조국 후보하고 김용남 후보 간에 네. 너무 지나친 그 약간 뭐 비방전 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너무 좀 질린 거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고 네. 그래서 어부지리로 유희동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간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세 분이 거의 차이 없이 지금 경합이라서 이건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 다 읽지 마세요.
3: 네. 자,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북갑하고 여기 평택을은 그냥 보수 진영의 사표 방지 심리가 통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황교안 대표 전 대표의 그 5.7%인가 이거는 저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황교안 전 대표의 그 여론조사는 꾸준히 한 10%대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두 자릿수로.
1: 초반에 저도 그랬던 걸로
2: 기억이 나는데. 초반에 그랬죠. 초반에.
3: 근데 뭐 이게 5% 4%대로 떨어진 건 제가 못 봤어요. 뭐 제가 잘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꽤 끝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희동 후보한테 더하면은 거기서 빠진 만큼 여기서 더해진다. 물론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출구조사 수치만 가지고 지금 결과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유희동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한 것이고 보수가 집결이 됐고 네. 게다가 저는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유희동 후보가 나온 이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연고를 꽤 따지시는 유권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조국 후보도 그렇고 김영남 후보도 날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시작부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둘이 하도 싸우니까 그거에 대한 피로감은 매우 높았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요 수치만 보면 유희동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네. 유희동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네. 그러면 진영 내가 굉장히 또 시끄러워지겠습니다.
4: 아니 저는 오히려 조용해질 것 같아요.
1: 아 조용해요?
4: 네. 아, 봐 이렇게 싸우니까 안 되잖아. 어부주제 되잖아. 싸우지 말라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
3: 아, 그게 물론 좋게만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네.
4: 아니 그 유희동이 되면
1: 조금
4: 안 도와주게요.
5: 아 예, 엄청 싸울 겁니다.
6: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반대입니다. 야, 너 때문에
4: 저도 그런 줄 알거든요. 끝까지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말이
5: 나도 저럴 것 같은데
4: 그런 말이. 야, 그런데 카메라 세워놓고 그럼 싸우면 누가 먼저 그렇지? 이제 그렇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3: 그게 더 심하겠죠.
4: 그렇게 참지 못해요, 좀 들으세요.
1: 아 이거 죄송한데 네. 평택을 얘기만 하면 약간 좀 예민하신 것 같아.
4: 아, 좀 전체적으로 좀 예민해요.
3: 부산 국가에서 되게 예민하게 나오셨어요. 네.
1: 아니 만약에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유희동 후보가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2: 저는 호포콩. 오히려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내지는 이 당 내에서의 뭐 당 대표를 차기 당 대표를 두고 싸우는 게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뭐 책임론은 양쪽 다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조국 의원이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아 이제 조국을 밀었던 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등.
1: 아유, 그 큰일 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네, 전혀 사실은.
2: 네, 이거 그냥 농담을 하는 말이고 네. 일단 그 조국 의원을 밀었던 조국 후보를 밀었던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힘이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김용남 후보가 만약에 의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과의 그런 감정의 골이 훨씬 더 깊어지면서 저는 네. 더 시끄러워질 것
1: 알겠습니다.
2: 같다.
1: 알겠습니다. 자, 시간 굉장히 빨리 가네요.

0: 생각보다. 자, 2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26 최욱의 라이브 룸. 아, 이제 2부 마칠 시간인데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성필, 노영희, 이재영, 정광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요.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얼마 전 경기도의 한 횡단보도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무언가에 몸이 걸려서 넘어진 건데요. 아이를 낚아챈 것은 다름 아닌 현수막이었습니다. 기둥에 줄을 감아 현수막을 고정시켰는데 이 줄에 아이의 목이 걸려 넘어지고 만 거죠. 거리에 내건 현수막이 환경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현수막을 통해 경쟁하는 정치 문화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서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0: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8시 뉴스입니다. MBC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예측 결과 전국 광역단체장 16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에서 우세했습니다. 부산, 대구, 강원 3곳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 경합, 전북 역시 민주당 이원태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기 평택 을의 경우 김용남 민주당 후보,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1%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는 3자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등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진보 성향인 정근식 후보가 39%로 1위로 예측됐고 경기에서도 진보 성향 안민석 후보가 58.2%로 1위, 인천에서도 진보 성향 도성훈 후보가 37.1%를 기록하며 1위로 예측됐습니다. 영남 지역인 부산에선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가 49.6%로 1위, 울산에서도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44.2%로 1위, 경남에선 진보 성향 송영기 후보가 42.2%로 1위를 기록하며 우세하게 예측됐습니다. 충북에서는 보수 성향 윤건영 후보가 45.7%로 1위로 예측됐고 대구에서도 보수 성향 강은희 후보가 51.5%로 1위, 경북에서도 보수 성향 임종식 후보가 45% 1위로 우세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걸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서울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곧장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 당위원장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현장 영상도 확보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단순 실수의 차원이 아닌 선거관리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방증한다고 전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등 한미 안보 연한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1차 협의에서 양국은 분야별 구체적 협의를 시작하면서 향후 타임라인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사이로 단시간에 강하게 내리겠고 지역별 편차도 크겠습니다. 특히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왠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자존감이 올라간 기분이 들어요. 동물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마음 나눌 개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하는 말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이나 학대 피해 아동, 자살 유가족 등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유기견들을 목욕시키거나 산책하고 반려견 간식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이 치료되고 문 밖으로 나설 용기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0: 강아지 덕분에 영혼이 성장했고 세상을 보는 창이 달라졌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강아지들도 분명 좋아하고 응원하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7: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26 최욱의 라이브룸 3부 시작하겠습니다. 개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워낙 초반입니다. 0.5% 개표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다 못다 나눈 이야기, 격전지 판세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8001번이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갔다가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16 최욱의 라이브룸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노영희, 이재영, 정광재. 우리 네 분께 제가 엄중히 한번 꾸짖고 가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박빙 지역이 많아서 네. 아주 재밌는 개표 방송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동접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제 인기에 비해서 지금 너무 조조해요. 네. 모든 건 여러분 탓이

0: 하십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더 격앙돼 주시고 싸워 주시고 서로 네. 비난해 주시고.
1: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네. 그 텔레 보내고 왔습니다. 빨리 요거 저 유튜브 시청하라고.
0: 아 그래요?
1: 한 다섯 명이 봤습니다. 추가 유입.
2: 아, 네. 근데 이상한 게 고맙습니다. 보통 이 친한계 패널 나오잖아요. 네. 기본 5만 깔고 가거든요. 아. 슈퍼챗 팍팍 터지고.
0: 아, 뭔가 좀 흥이 많이 좀 꺾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친한계.
1: 아, 이제 개표가 시작되면은 네. 슈퍼챗 들어올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아,
1: 왜냐하면 이제 저 개표가 시작되면서 네. 한동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
0: 같아요. 지금 점점 높아지고 네.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3: 아, MBC 같은 공영방송에서 한 유튜브도 슈퍼챗을 받아요?
0: 아 여기 안 받아요.
3: 그렇잖아요.
0: 예, 안 받아요.
3: 근데 무슨 슈퍼챗을
0: 대체로 저분 말하는 건 다 틀린다고 보면 돼요.
3: 그러니까 네, 안 받습니다.
1: CBS 이런 네. 데들은 다 받던데.
0: 아, 여기 안 받아요. 공영방송.
3: MBC는 뭐 못 받죠. 예. 아는 게 없는
0: 거 저분은 좀 상당히 위험한
2: 그래도 저분이 상당히 동두천 연천에서 인지도가 있는 분입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3: 무슨 연구소 소장이잖아.
0: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개표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라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네.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네. 전북지사 선거. 아.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 48.5% 네. 그리고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 46.3%. 야, 진짜 여기 네. 네. 엄청나게 박빙입니다.
2: 아, 근데 제가 2014년도인가 이 광주 광역시장 그 선거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원래 현직 광주 광역시장이 이제 컷오프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지역에서 센 국회의원하고 이제 무소속 단일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완전히 집중이 됐어요. 네. 반면 민주당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오신 분은 네. 상당히 인지도가 없는 분이었어요.
0: 어떻게 됐어요?
2: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무소속이지만 현직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네. 광주의 95개 동 중에서 한 93-4개 동이 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 거예요.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광역단체장 선거는 무소속이 이기가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이 정당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민주당 부대변인 강성필이었습니다.
0: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전북 도지사 선거 크게 관심 없나요?
1: 아니 굉장히 관심이 많죠.
0: 아 어떤 측면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1: 그 당내 분열의 뇌관이 될 수 있잖아요.
0: 아 분열
1: 뇌관이 그냥 보통 뇌관이 아니에요.
0: 어 재밌다. 한번 제가
1: 이게 지금 동의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다 제가 하는 얘기 동의하고 있습니다.
0: 아 어떻게 그 보고 계신 거예요?
1: 슈퍼챗도 사실 이게 받기만 하면 올 건데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전북 선거는 사실 앞으로 8월에 있을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 네.
1: 김관영 후보가 왜 그러면 지금 경합까지 갔느냐 무소속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반청 라인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김관영 후보가 어떤 프레임도 씌우지 않고 그냥 현역 그 도지사였는데 이런 일로 제명돼서 무소속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정도의 지지 못 받을 겁니다. 근데 나와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돕을 거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있는 한 복당 안 한다.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선명하게 하니까 거기에 열광하는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글로 옮겨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까지도 좀 걸려있다고 봐요. 왜 제가 정치적 운명까지 얘기하냐. 이번에 당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안 되잖아요. 2028년 총선에서 이 마포 을의 공천 못 받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0: 아니
1: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도 못 되는 거예요.
3: 다 정서적으로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1: 아니 그러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우리 대변인님은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게 조금 약간 기울어져 있네요.
1: 제가 김관영 후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파이팅을 좋아하고 그분 네. 그 도전 평가도 상당히 좋았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이분이 당선되더라도 네.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 선거법 위반이 돼갖고 100만 원 이상 돼서 재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걱정도 돼요.
3: 네. 근데 그렇게 치르기에는 4년이 좀 짧아요. 왜냐하면 이게 1심, 2심, 3심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물론 뭐 기소는 6개월 안에 하겠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얼마나 나올지 좀 계속 길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바라보고 지금 아 저 사람 위험하니까 안 찍어준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원택 후보도 마찬가지 또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라서 그런 거보다는 처음에는 김관영 후보

0: 후보가 이제 좀 우세하게 많이 나간 건 확실한데 실제 그것 때문에 이 전라북도에 많은 그 당력을 쏟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민주당 지도부가.
1: 아, 네.
0: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전북이 지역구인데 실제 그 선거 전날까지 어제까지 엄청나게 거의 가가지고 이제 읍소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당을 위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좀 많이 통해서 지금 출구조사에서는 오히려 지금 김관영 후보가 조금 밀리는 걸로 나왔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이제 경합이기 때문에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정광재 대변인은 아무래도 이제 사심이 많이 들어간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이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전당대회와 연동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에서 지금 부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 네. 제가 진짜 이거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 네.
1: 예를 들어서 이원택 후보가 이긴다면 네. 다음 전당대회에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대표가 이제 유리해진다는 해석일 테고 그러면 김관영 후보가 당선되면 누구에게 유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2: 아 저는
1: 예 네,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 네, 이 전북 도지사에 우리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되든지
1: 네.
2: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되든지
1: 네.
2: 이미 정청래 대표에게는
1: 네.
2: 전당대회에서는 악영향을 이미 줬다.
1: 아,
2: 누가 되든지 간에.
1: 아, 누가 되든지 간에.
2: 네. 보세요. 그러니까 원사이드하게 뭐 김관영이 이겼다. 혹은 원사이드하게 이원태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은 이 호불호가 나눠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1: 박빙이죠.
2: 뭐 박빙이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한쪽은 잃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1: 그러니까 그 한쪽이 어딘지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한 건데 약간 말 돌리시네.
2: 당연히 이원택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정청래 대표에게는 좋죠.
1: 그게 제 질문이에요.
2: 맞아요.
1: 예.
2: 정확히 아시네.
1: 그럼 김관영 후보는
0: 누구 쪽이냐고 김관영은.
1: 이게 전당대회랑 연동돼 있다면서요.
3: 뭐 검사 취조실도 아닌데 자꾸만 예스원으로 물어보세요. 지금.
2: 근데
3: 지금 당황하고 있잖아요.
2: 당황이 아니라
3: 수사관 같은 복장이고.
2: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방금 전북지사 얘기하면서도 세 번째 해당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나와 있는데 계속 해당 얘기 하시는데 저는 해당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1: 네.
2: 자 이원택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정청래 대표께는 베스트다.
1: 네.
2: 하지만 이미 김관영의 표는 전당대회 때 날아가 버렸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출혈은 감수하셔야 된다.
0: 대답을 네. 절대 안 하네요.
1: 알겠습니다.
4: 저는 이 전북지사 선거를 보면 우리한테 대구하고 비슷해요.
1: 대구?
4: 대구가 저는 추경호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1: 네.
4: 근데 이겨도 이미 벌써
1: 아.
4: 대구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 당 또는 우리 당 지도부에 굉장히 큰 악영향 아니겠어요?
1: 아, 네.
4: 그런 의미에서는 전북에서 이미 벌써 현 지도부는 최소한 정청래 대표는 매우 큰 타격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건 이원택이 이기든 이제 김관영 후보가 이기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다음 전당대회에 과연 정청래 대표가 선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이미 벌써 물 건너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을 그 양정무 후보를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2: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3: 양정무 후보도 좋아하는 분이에요.
1: 양정무.
3: 왜냐하면 이분이 네. 그 기업가 출신이에요.
1: 네.
3: 랭스필드라는 국산 골프채. 골프채 시장이 외산으로 도배가 되어 있을 때
1: 네.
3: 국산 골프채를 만들어서 파란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1: 조금 과한 정보인 네. 것 같습니다.
3: 제가 네. 그러니까 응원하는 분이라고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2.9%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강원도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제가 그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네.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2: 네, 네, 네.
1: 방송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원도는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2: 아, 그럼요.
1: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네, 알고 네. 있는데
2: 네, 네, 네.
1: 지금 강원도가 말이죠.
2: 네.
1: 어마어마하게 경합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1.3%. 국민의힘의 김진태 후보가 48.7%입니다.
2: 네.
1: 굉장히 충격 좀 받으신 것 같은데.
2: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그 강원도민들께서 아니 지난날 김진태 후보가 해왔던 이 도정에 대해서 평가 안 하겠습니까? 제일 큰 사건이 레고랜드 사건이에요.
1: 레고랜드?
2: 아니 레고랜드 그 채무 불이행하겠다고 선언해가지고 그때 국가 예산이 얼마 투입된 줄 아세요? 완전히 흔들렸어요. 그 채권 시장이. 그것을 저는 온 국민이 아는데 강원 도민들이 모를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공약도 잘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0: 뭐 반도체 공장 유치하겠다, 뭐 한국은행을 뭐 유치하겠다 했는데 다 안 왔어요. 근데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상호 후보하고 나눈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상호 후보가 그럽니다. 김진태 후보에게. 아니 테슬라 유치한다면서 안 됐잖아요. 당신이 약속하고 나서 바로 뭐 4개월 만에 다른 데 가버렸는데 그거 모르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미지들이 좀 쌓여 있어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우리 우상호 후보가 네. 신승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근데 예를 잘못 드신 것 같아요.
0: 왜요?
1: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것을 예시로 들으시면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덕분에 잘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봤을 국가 전체로는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채권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건 맞는데 어찌 됐던 간에 김진태 후보가 그렇게 나옴으로써 국가 예산을 막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 되게 힘들고 어려워질 뻔한 거를 막았네. 국가 예산 가져와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진태 후보가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벌을 줘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는 저도 생각보다 꽤 접점으로 나왔잖아요. 아, 네. 그리고 강원도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접점으로 보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숨어있는 표들 즉 그러니까 전화 뭐 이런 여론조사에 응대가 좀 쉽지 않은 곳들 이런 데가 많긴 해요. 평택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강원도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야 이것도 솔직히 해서 지켜보면은 또 강원도도 김진태 후보가 난 선전할 수 있다고 봐요. 아, 뭐
2: 숨어 있었던 보수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1: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샤이 보수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번 여론 최소한 출구 조사를 보면서는 맞는 것 같다 그 이론이 그런 생각
2: 네.
1: 들어요.
2: 네. 요거 잠깐만 네.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개표율이 2.54%입니다. 우상호 후보가 55.01%, 김진태 후보가 44.98% 득표하고 있습니다.
3: 꼭 1년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2: 네.
3: 대선에서 강원 지역만 득표율 놓고 보면요. 김문수 후보가 47.3% 얻고 이재명 후보가 43.9% 얻었습니다. 계엄 직후에 이뤄진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원도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지형상 보수 유권자들이 일부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이번 출구조사 결과에서 나왔다고 보고 김진태 강원지사의 도전과 관련해서 비판을 했지만 지금 강원도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4년의 강원도정을 맡기려고 할 때 우상호 후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2: 네.
3: 이번에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잖아요. 홍제동 아시죠? 그러니까 예, 홍제동 가서 수제 맥주 먹었습니다. 근데 홍제동 어디 있냐니까 모른대잖아요. 정자리 관광단지 본인의 공약인데 정자리 어디 있냐니까 45초 동안 답을 못합니다. 그 강원도민이 그 선거 방송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상호 이 후보가 서울에서 뭐 사선 의원하고 정무수석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에 대해서는 진짜 아는 게 없구나. 이거 맡길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 선거 방송 보면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이 많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 토론회가 좀 영향을 많이 줬을 네.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4: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후보는 그럼 뭘 잘했나요? 강원도지사 하면서. 질문이에요.
2: 네. 뭐 결과는 이미 다 나온 상태니까 너무 이렇게 그렇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4: 아, 그래요?
2: 네.
4: 아, 질문인데.
2: 자, 그러면은 대구로 좀 한번 가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네. 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 출구조사 결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개표 상황이 더 궁금해지는데 현재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개표율이 4.07%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민주당의 박형룡 후보가 33.75%, 국민의힘의 이진숙 후보가 66.24%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초반이긴 합니다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그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마어마하게 강세네요.
0: 그럼요. 사실 이 박형룡 후보가 여기서 대구에서만 7번 출마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2: 다 떨어졌다는 거죠.
0: 그렇죠.
2: 네.
0: 그러니까 7.8기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김부겸 후보하고 추경호 후보하고 이런 박빙보다 사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지금 뭐 박경영 후보가 많이 뒤처지고 있지만 개표율 4%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 이전에 많은 여론조사를 봤을 때 계속해서 추격을 해왔던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준석 후보가 개인적으로 조금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추경호 후보의 어떤 세력과 조직들을 조금 넓게 품을 좀 안지 못해가지고 뭐 이 세력 간의 다툼 나가지고 뭐 경찰차까지 출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또 의아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지원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네. 정작 자기 지역구였던 달성군 이재수 후보는 만나질 않더라고요.
2: 그 왜 그랬어요?
0: 싫은 거겠죠.
2: 누가요?
0: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이재수 후보도 사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뵌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히나 대구 달성군에 있는 유권자들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이 여성 정치인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박근혜와 지금 투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싸움만 하고 다니는 이 이진수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박경영 후보가 물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네. 혹시 모른다. 끝까지 봐야 한다.
2: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0: 아, 그럼요.
1: 네. 아,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의가 있는데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싫은지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요번에 소위 말해서 투어한 곳에서의 그냥 그 타입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신 데가 다 본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친박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 네. 그 지역들만 쪽집게식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숙하고 뭐 일을 같이 한 적도 없고 한데 그거를 이준숙한테 안 갔다고 해서 싫어한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 아니 근데 그 보수 진영에 계시는 이제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선거 캠페인 기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1: 전 두 가지로 봤는데 대구에선 도움 된 것 같다.
2: 아니, 일단 뭐 옳고 그름의 판단은 혹시 없으십니까?
1: 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선거의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네. 사람들이 뭐 민주당에서는 왜 탄핵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네. 나왔냐 뭐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네. 저는 정치적인 의미는 별로 없었다고 봐요. 이게 뭐 도움이 됐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다니는 게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거예요. 12년도로 돌아가서 그때 참 선거 잘 치렀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분열되지도 않았었고 선거도 잘 치렀고 그 추운데 그때는 대통령 선거 되게 추웠었잖아요. 아, 총선도 있었고.
2: 좋았던 기억을.
1: 좋았던 기억을 뭐 기억시켜 상기시켜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로서는 네. 사실 보수에 뭐 도움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뭐 네. 정치적 메시지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우리 그 친한계는 어떻게 보셨어요? 친한계는 아주
3: 뭐 이렇게 아주
2: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3: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어요.
2: 곤혹스러웠어. 여기서.
3: 왜냐하면 네. 전직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지낸 거 아닙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맨날 하는 얘기가 크게 통합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임기를 마쳤더라도 제한적인 정치적 메시지, 아니, 투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등판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2: 왜요?
3: 어떤 거냐? 보수가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요.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했던 불법 계엄 그거 연장선상에서 지금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내란 정당이라고 내란 티끌 정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그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를 했죠.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하는데 우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는 네. 전국단위 선거에서
2: 알겠습니다.
3: 국민의힘이
2: 네. 그 정도로 하시죠.
3: 광고
2: 네. 미친 게 많으시네. 네. 자,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0: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16 최욱의 라이브룸 4부 시작합니다. 강성필, 노영희, 이재영, 정광재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개표가 이루어진 곳 위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 현재 개표율이 2.72%입니다.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48.78%, 국민의힘의 박완수 후보가 51.21%입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의외로 김경수 후보가 좀 많이 벌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워낙 초반이긴 합니다만 박완수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경남은 막판까지 블랙아웃 기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출구조사 나온 것만 보면 이 정도 격차를 아무리 출구조사가 뭐 민주당에 조금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제가 희망회로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수준 정도로 벌어진 것 같아요.
2: 네.
3: 막판에 진보 후보 간의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2: 맞습니다.
3: 진보 후보 간 단일화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게 여튼 뭐 우리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2: 네.
3: 때로는 1 플러스 1이 2.1이 될 수도 있는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2: 진보당 후보가 지지 선언하고 그냥 바로 포기했죠.
3: 그러니까요. 여기는 네.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는 그 전에는 상당히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뭐 공장지대가 많아갖고 노조라든가 진보 진영이 또 활발히 활동했던 곳이니까 그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출구조사만 놓고 본다면.
2: 네.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출구조사 결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4: 근데 사실 저는 그 캠프 측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을 때 그 분위기를 예민하게 이제 듣잖아요.
2: 네.
4: 그러면 저는 당연히 출구조사의 결과가 그대로 저희가 생각한 대로 나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박완수 지사가 물론 저희 민주당이 평가를 했을 때는 국민의힘 출신의 광역단체장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뭐 괜찮은 후보다라고 평가는 합니다.
2: 네.
4: 그런데 저희가 이제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15년간 동안 이 경남에서 도지사를 3번, 국회의원 2번,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이 과거에도 단체장을 했던 경험도 있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2: 네네.
4: 그러니까 현직 도지사와 비슷한 인지도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점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5극 3특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것이 그 경남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통합 안 돼버리니까 그 지역 정치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토가 많았던 것처럼 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그 지역민들이 생각하더라도 이 광역 교통망이 하나로 묶어지고 이 교통망이 묶어지면 이 부울경 내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자유롭게 조금 범위가 커지면서 도움이 되겠다 싶은 희망이 있는데
2: 네.
4: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김경수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박완수 후보가 처음에 조금 치고 나갔던 게 뭐 4050 뭐 힘내라 프로젝트 뭐 돈을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정 자립도가 좋은 기초단체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광역단체에서 사실 어렵거든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인지를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후보 그러니까 박완수 후보 어떤 친인척 이 공공기관과 관련된 뭐 조금

0: 혹시가 나왔죠. 네,
1: 그게 사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거에 현역 단체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거잖아요.
0: 녹취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1: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단체장만 뭐 처벌받고 선거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뭐 강압이 됐든 자발적이 됐든 동참했던 공직자들까지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0: 네. 어떻게 뭐 대체로 좀 동의합니까 이 분위기는?
2: 저는 정광재 저 대변인이 한 얘기에 동의를 해요. 이거는 그 단일화 아닌 단일화.
0: 진보당과의 예. 단일화.
2: 그 저는 그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예. 사실 뭐 저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후보에 대한 비토도 꽤 많았어요. 저희가 듣기로는 사실 저 지난번에 도지사 사퇴하고 끝나고 나가면서 굉장히 안 좋게 떠났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공무원 사회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지지도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바뀌었던 게 물론 뭐 네거티브도 먹혔을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그쪽 진영의 뭐 약간 단일화 이것이 꽤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그 출구 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예,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예,
2: 경남 같은 경우도
3: 그 얘기가 맞으려면 사실은 이제 공무원 이번에 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오히려 더 영향을 크게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는 게 실제 공무원을 이용해가지고 조직을 이용해서 그런 영상도 만들고 사전에 이제 선거운동을 위한 뭐 이런 초석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 공무원 그쪽에 계신 공무원들이라든가 그쪽에 계신 이 도민들이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거 되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이제 크다. 그래서 그게 저는 마지막에 되게 안 좋은 작용을 많이 했을 것이고 김경수 지사에게 좀 표를 몰아주는 효과를 좀 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김경수 지사가 결과론적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안 좋게 결국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라고 하는 여론도 사실은 조금 많이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들어서 오히려 이번에 경남 도지사로서의 뭔가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자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0: 네. 대신 보수 쪽에서는 이번 선 거에 진보당과의 네. 단일화 이슈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네. 뭐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 진보당에 대해서는 좀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군요.
1: 아, 그럼요.
0: 그 특히나 울산시장 선거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네.
1: 네. 제가 뭐 전에도 방송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제 김상욱 저희 민주당 후보가 저희 민주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네. 사실 이제 단일화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룰 세팅이에요.
0: 네.
1: 그래서 단일화 룰 세팅할 때는 그 캠프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경험 많은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그 단일화에 조금 실수했다고 보는 게 그래서 좀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조금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상훈 후보가 조금 혼나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훈 후보가 대의적인 큰 차원에서
0: 네.
1: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에 어쨌든 동의를 해주고
0: 그렇습니다.
1: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진보당에게 고맙다라는 네. 마음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차원에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하여튼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0: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경기를 엎어버렸잖아요. 아유, 그 왜 그랬어요?
4: 근데 아까 얘기한 그 네. 박완수 지사가 뭐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김경수 후보를 공격하려고 했다. 이거는 그 해당 당사자가 나와서 박완수 후보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냥 영상을 만들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그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뭐 본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선거 막판에 그 이슈를 갖고 와서 일정 정도 전 득표에 도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경남지사 선거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작 이걸로 네. 그 실형을 살았던 분 네. 아닙니까?
0: 네.
4: 근데 이분이 다시 선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권을 시켜줘서 그래요. 당시에 김경수 후보
0: 그때 한동훈 후보가 엄청 화냈습니다.
4: 그 기억하시는
0: 기억합니다.
4: 아니 그 네. 굳이 본인 사면 받을 때도 아니 나는 사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이런 사람한테 왜 사면 해주고 또 복권까지 해줘갖고
0: 네.
4: 경남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정치적인 기반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 김경수 후보를 제외한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가 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키워갖고 왜 이 경남지사 선거까지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이것도 대단히 그 정치적 실책이라고 봐요.
0: 곰곰이 생각.

0: 하니까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나서 화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1: 근데 그래도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 무슨 사명 복권 해가지고 왜 출마시켰냐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광수구청장 아시잖아요. 아,
0: 김태우.
1: 아 그런 일이 어떻습니까? 자기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에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출마하는 네. 더 이상 말할 필요 그때 우리 정강재 대변인님 어떤 얘기 하셨는지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0: 아 그때 옹호했어요?
2: 그때 뭐라 그랬는데 제가 저 그때 당 대변인 하기 전인데.
1: 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0: 패널로
1: 아, 썩 그렇게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
0: 정의로운
1: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대부분의 이 선거 관련해가지고 단체장들 있잖아요. 아유 맞아요 제가 잘못했고 제가 시켰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2: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김경수 네. 후보 같은 경우엔 그럼 받고 싶지도 않는데 왜 복권까지 시켜주고 아유, 또 하나는
0: 윤석열 얘기만 하면 화가 나나 봐요.
1: 이때는 우리 편입니다.
2: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한 분이에요. 이분은 네. 대법원 판결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0: 네,
2: 이분이 다시 경남 지사가 네.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화가 안 날 수가
0: 물
2: 없죠.
0: 물 한 잔 드시고 네. 계세요. 네. 대구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현재 개표율 2.58%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반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 51.5% 그리고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47.4% 여기는 진짜 팽팽하게 시작부터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거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이 되겠죠.
1: 아, 그럼요. 네. 저는 이 대구 시민들이 저는 이 김부겸을 이번에 대구시장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보수 출신 대통령과 진보 출신 대통령을 만들 기회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부겸 후보 대구시장 되면은 바로 4년 후 임기 딱 끝나자마자 대선이잖아요.
0: 네.
1: 그럼 바로 대선
0: 주자로 급부상하고.
1: 주자로 급부상하는 거죠.
0: 네. 그래서
1: 저는
3: 그쪽을 줄 쓴 거예요?
1: 줄이야 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는 거지 뭘. 아직 초반인데 그래서
0: 아직 초반인데 다가면서 하겠네요. 아직 벌써 모은 걸지 않습니다 이분은.
1: 꿈나무입니다 꿈나무. 네. 밝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저는 뭐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야 근데 대구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네요. 64.2% 전북과 전남 광주보다 높아요?
4: 근데
0: 와 이거는 처음 아닌가요?
4: 네 처음인 것도 같은데 원래 대구가 좀 계속해서 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뭘 먼저 공개한 거죠? 본투표예요 아니면 사전투표함이에요?
3: 본투표를 먼저
4: 본투표 공개한 거예요?
0: 아 지금 개표요?
4: 네. 네
0: 본투표인 것 같습니다.
4: 보니까 그러면은 추경호 후보가 사실 이제 51점 몇 퍼센트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김부겸 후보가 40 안 보이는데
0: 예, 좀 치워주시면
4: 사실 몇 퍼센트로 네. 좀 보이는데 네. 만약에 이게 본 투표함을 공개해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사전 투표 공개하면 사실 조금 김부겸 후보 쪽에 더 유리하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 대구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4: 아, 그래요? 네.
2: 아니 사전 투표율이 10%대였잖아요.
0: 아, 근데 뭐 전보다는 좀 높긴 했습니다만. 네. 네. 네.
4: 저는 그래도 김부겸 후보 쪽에 조금 이번 퍼센티지가 높아질 것 같은데.
2: 근데 그 강성필 부대변인에게 제가 조언을 하자면
1: 안 해도 돼요. 네.
2: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네. 정말로 대구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0: 네.
2: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0: 아,
2: 민주당이라는 조직을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니까 훨씬 더 잘 알 거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0: 왜 그렇죠?
2: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그 정치 집단이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
0: 네.
2: 이것과 김부겸 후보가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와 굉장히 결이 달라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아무리 민주당 내에서 본인이 주류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매운맛의 후보를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김부겸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일은 없으니까
0: 네.
2: 그거 줄 서는 건 좀 조심하십시오.
1: 아, 근데 그 정강재 대변인이 진짜 모르시네.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 공식 모르세요? PK 아니면 TK 출신이어야 돼요. 그래야
2: 그러니까
1: 그런
2: 민주당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죠. 다른 사람 찾을 수 있는 거고
3: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네.
2: 김부겸 총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과 민주당 네. 다수의 저변이 갖고 있는 정치적 네. 색깔이 네. 그만큼 다르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0: 그러니까
2: 거예요.
0: 이분이 주라라는 잘 서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이 보수에는 엄청나게 큰 경고음이 켜지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3: 동의합니다.
2: 개념이다. 아,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0: 그 말씀을 하셔야지.
3: 했잖아요.
2: 저는 다 동의해요. 아, 네, 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제가
0: 말씀드립니다.
4: 진짜 와. 네.
1: 근데 우리 정강희 대변인이 진짜 우리 민주당이 고민한 만큼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0: 하셨으면 좋겠어. 나도.
1: 자꾸 북구 간만 고민하시고. 네.
0: 아니 어찌 됐던 간에.
3: 근데 이 집중력은 난 되게 좋은 것 같다. 국갑에 대한 이 집중력은
0: 아, 집중이 대단하시더라고요.
3: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집중력은
1: 네. 얘기만 하면 아니,
3: 굉장히 높이 사야 될 것 같은데
2: 저는 확실히 줄 선 생각을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수가 2028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되고 2030년에서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고 할 때 어떤 면에서 떳떳해야 되냐. 근데 그 한동훈 후보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동훈 후보랑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어쨌든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때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탄핵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찬성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 중심으로 해야 50% 플러스 1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수가 똘똘 뭉친다고 하더라도 그 표 얼마 되겠습니까? 네. 그 표 갖고는 전혀 우리가 다수가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 보수는.
0: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선거 결과는 아직까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대구에서 박빙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민의힘은 혼난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도 계엄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들어갔을 거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은
3: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0: 네.
3: 거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대통령 계엄과 탄핵의 이후에 우리가 노선 정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지금까지 이런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전 사실 이번에 만약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전 대표라고 그럴 뻔했네. 장동혁 대표가
0: 벌써 또 아니 정리를 하고
4: 실수네요. 여기 쉬셨나 봐. 네.
1: 전당대회 끝났네.
0: 아 여기는 벌써 정리를 하시네.
3: 장동혁 대표가 사실 그 노선 정리를 처음에 명확하게 해줬으면은 전 이번 지방선거 생각보다 우리가 선전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0: 네네.
3: 진짜로. 그런데 왜냐하면 이재명 그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한 너무 과도한 권력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균형추 역할을 이번 지방선거 해줄 수 있었을 거라고 믿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글쎄요. 품평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왜?
0: 두 분에게 좀 뭐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진짜
3: 마세요.
0: 근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두 분은 정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두 분 중에 누가 더 불편해요?
3: 둘 다 불편해요.
0: 아이 그래 한 분만.
2: 아 자꾸 검사 취조실처럼 얘기해요 왜?
0: 아, 이렇게 친절한 검사면은 괜찮은 검사죠.
2: 아 저는
0: 정서적으로 더 불편한 사람.
2: 제가 방송 밖에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질문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를 딱 말씀을 하셔야 돼요.
2: 그런데
0: 아까 미리 노선 정리를 안 해서. 이 사다리 났다면서요. 지금 하세요. 지금이라도.
2: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를 이런 상황으로 만든 데 대한 원론적인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그래서요?
2: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안 했으면요.
0: 네.
2: 뭐 지금 같은 얘기하시는 보수 성향의 정치 지지자들 많습니다.
0: 네.
2: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피선거권 박탈됐을 겁니다. 그리고 구속사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재판이 진행돼야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기에 정치는 좀 못했더라도 코스피 이렇게 오르는 거 보니까 역시 보수가 이 정권을 잡으니까 경제는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식의 평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미 진보 진보가 주류가 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거둬쳤으니까 그것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불편하다는
4: 아니,
0: 겁니다.
4: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어도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2: 그건 뭐 상식적으로 봐야 되죠. 반도체 그 슈퍼사이클 메가사이클이라는 게 예정돼 있었다기보다는 찾아온 거 아닙니까?
0: 네, 알겠습니다.
2: 그게 이재명 네. 대통령이 한 다음에
0: 다른 데 가서 토론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2: 짧게 한마디만 해드릴게 짧게.
1: 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슈퍼 사이클 때문에 뭐 했을 때 그 사이클이 왔을지 안 왔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최소한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짜 주식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금투세 폐지라면서 뭐라 그랬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이 외국인들이 그 금투세 때문에 한국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외국인들한테는 금투세를 과세 안 해요.
0: 자, 말씀드리는 순간 대구시장 현재 개표율.

0: 지지율이 조금씩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29% 진행이 됐거든요. 이거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후보가 49.54%, 김부겸 후보가 49.44%로 따라 잡아가는 형국입니다.
1: 와, 대단하다.
0: 야,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이변 아닌가요?
1: 너무 갑자기 뭔가 에스컬레이팅이 되면서. 아니,
2: 3.29% 개표된 걸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뭐
0: 방송 좀 재밌게 합시다.
2: 아, 아니, 죄송합니다.
0: 네. 아니, 그래서 축 처져서 하는 거죠?
1: 아이고,
0: 죄송합니다. 속상하네.
1: 처음에 추경호 후보가 50%가 넘게 둘이 격차가 벌어지는 걸로 나왔다가 지금 격차가 0.1로 줄어드니까 너무 좋아서 이러는 건데. 네.
3: 원래 또 이게 경마식 중계 해야 좀 지양해 한다고 하세요. 좀 지양해 주십시오.
0: 아,
3: 지금 뭐 1분 1초를 다루는 거 아니잖아요.
0: 제가
3: 지금.
0: 이 공영 방송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자꾸만 그 제작진이 동접자가 적다고 압박을 가하더라고.
4: 아니, 요즘 방송 트렌드 압도적 재미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4: 아, 재밌게 해야죠.
1: 아니, 진짜 줄어들었잖아요. 0.1%로 줄어들었는데 차이가. 이거 기쁜
0: 상황은 좀 아주 긴박하고 재밌게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김을 빼고 있는 거지.
0: 네.
4: 아니, 몇 표라고 해도 지고 있으면 기분 나쁩니다.
0: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개표가 진행되면서 격차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야,
3: 어쨌든 제가 지금 보는 수차는 43표 차예요.
0: 와, 43표.
4: 와, 43표.
1: 와, 한 표가 이렇게 무섭다.
3: 49.54 대 49.44인데 두 사람 간의 표 차이가 43표 차예요.
1: 와, 진짜 멋있다.
3: 반장 선거, 아니 회장 선거? 네. 반장 선거는
0: 선거 캠페인으로 진짜 한 표 차이라고 항상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언이 아니었네요.
4: 그럼요.
0: 네.
1: 아니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진짜 절박하게 이번에 열심히 하신 거는 맞는 거
0: 맞습니다. 네. 정말 절박한 목소리를 마지막까지 냈고 이제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1: 네. 네.
0: 제 그게 언론에 마지막,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4: 제 인생 마지막 유세입니다. 아버지
1: 도와주세요. 뭐 아버지 작년 돌아가셨는데
4: 웬만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인데.
0: 아, 울었어요?
1: 에이, 어제
4: 울었습니다.
0: 아니
4: 아저 울었습니다.
1: 감성필이 울을 사람은 아닌데.
4: 맞아요. 근데 울었습니다.
0: 네. 자, 지금 좀 격차가 좀 나는 선거라서 언론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거 규모로는 엄청난 규모. 경기도지사 개표율이 현재 4.09%인데요.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가 47.6%, 국민의힘의 양양자 후보가 46.3%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박빙입니다. 박빙! 아, 이런 것도 좋아하시네.
2: 생각보다.
0: 예, 박빙입니다.
2: 와, 양양자 선전하시네.
0: 아, 양양자 후보.
2: 야, 그래.
0: 가장 아, 추격하고 있습니다.
3: 최고 2,471표 차입니다.
0: 아, 이건 뭐 거의
2: 경기도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0: 동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2: 네. 공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0: 그렇습니다.
1: 너무 재밌다, 너무
0: 재밌다. 아니, 그 두 분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계신데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 좀 티 내지 마세요.
3: 아, 근데 사실 인물만 놓고 보면은 양양자 후보가 추미애 후보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분이죠.
0: 에? 양양자 후보가 더 좋은 분이다.
3: 그럼요. 본인이 네.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서사 얼마나 뭐 정말 감동적입니까?
0: 예를 들면요.
3: 허술 사원으로 시작해서 삼성 임원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영입 인사로 광주에서 국회의원 한 다음에 민주당의 폐쇄적인 문화 이런 것들에 좀 적응을 못 해갖고 아, 좀 좋은 조직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개혁신당 거쳐서 국민의힘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0: 아, 아름다운 선사 맞죠?
3: 그렇죠.
0: 지금 놀리는 거예요?
3: 아니요, 아니요.
1: 좀 어이가 없네.
3: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4: 뭐
3: 성공했잖아요. 네. 이런 신화를 보여준 거잖아요.
0: 네.
2: 이렇게 마음은 강하신 것 같아요.
3: 근데 아,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 6번 하고 법사위원장 하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보여준 그 태도. 그게 과연 경기지사 전자 경기 저도 뭐 경기도가 고향인 사람으로서 1,400만 명 경기도정을 맡을 만한 사람이냐 이건 전 의문으로 봐요. 왜냐하면 네. 일단 너무 진영을 갈라놔요.
0: 알겠습니다. 네.
4: 근데 이제 궁금한 건
1: 아, 그러면 시간 다 됐습니다.
0: 예,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4: 아, 됐군요.
0: 네. 네. 방송 많이 하시더니 방송을 아예 못 익혔네요. 네.
4: 죄송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16 최욱의 라이브룸. 진짜로 이제 후끈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5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0: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26 최욱의 라이브 룸. 아, 열기가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스튜디오 내부는 재밌습니다. 진보 패널은 춥다 그러고요. 보수 패널은 덥다고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이제 평택을 투표함도 열렸다고 합니다. 5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사실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애써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오늘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 등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와 현장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부터 서울 송파구 내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해 선관위가 급히 투표용지를 이송했고 투표 종료 시간이 오후 6시 이후로도 계속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6시 30분 기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는 송파구 4개동 10개 투표소, 강남구 1개동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동 1개 투표소 등 총 3개 구의 6개동 12개 투표소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예측 결과 전국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국민의힘은 경북 1곳에서 우세했습니다. 부산, 대구, 강원 3곳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 경합, 전북 역시 민주당 이원태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기 평택을의 경우 김영남 민주당 후보,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1%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는 3자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등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진보 성향인 정근식 후보가 39%로 1위로 예측됐고 경기에서도 진보 성향 안민석 후보가 58.2%로 1위, 인천에서도 진보 성향 도성훈 후보가 37.1%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영남 지역인 부산에서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가 49.6%로 1위, 울산에서도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44.2%로 1위, 경남 진보 성향 송영기 후보 42.2% 1위로 우세하게 예측됐습니다. 중북에서는 보수 성향 윤건영 후보가 45.7%로 1위로 예측됐고 대구에서도 보수 성향 강은희 후보가 51.5%로 1위, 경북에서도 보수 성향 임종식 후보 45% 1위로 우세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OECD는 오늘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지시하며 지난 3월 전망한 1.7%에서 0.9%포인트 올렸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사이로 단시간에 강하게 내리겠고 지역별 편차도 크겠습니다. 특히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금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기후변화는 선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몇 년 전 캐나다에 큰 산불이 나서 일부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방선거 일정이 뒤로 연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는 폭염 탓에 선거 사무원들이 쓰러져 사망했고 필리핀에서는 개표 기계가 과열로 오작동하는 일이 벌어졌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기후변화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오늘 당선되는 정치인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0: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26 최욱의 라이브룸. 개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실시간 격전지 개표 현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갔다 돌아옵니다.
11: 절세의 왕 절정.
1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16 최욱의 라이브 룸 함께 하겠습니다. 개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현재 광역단체장 전국 평균 개표율 5.11%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총 14곳 앞서가고 있고요. 국민의힘 총 2곳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 곳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2: 솔직히 좀 뭐하다
1: 근데 아, 너무 좀 패배주의에 지금
3: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1: 얘기하자면 한국 앞섰잖아요.
3: 일이 준비하지 않고 결과를 네. 기다려야죠 지금.
1: 아니 이게 왜냐하면 부산 북구간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3: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출구조사가 네. 일단 국민의힘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 다른 좋은 소식이 오더라도 저한테 좀 오는 감흥이 아, 좀 적다 이거죠.
1: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걸 소개하기가 제가 또 좀 더 주저하게 되는데요.
3: 어딘데요?
1: 대구시장. 개표가 여기가 유독 좀 빠릅니다 지금. 네. 개표율이 대구시장 5.63%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아유 이거.
4: 어머나.
5: 아이고야.
1: 이 역전이 됐거든요. 김부겸 후보 52.25%, 추경호 후보 46.7%로 추경호 후보가 추월당했습니다.
4: 와, 근데 퍼센테이지가 거의 6% 육박하여요 차이가.
1: 네.
4: 와 대단하다.
5: 앞으로 이제 94%만 더 이겨냅니다.
3: 5.6% 개표한 걸 가지고
1: 네. 초반입니다. 네. 아직까지.
4: 네, 그러긴 한데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3: 근데 어쨌든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대구시장 그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뭐 대략 한 5%포인트 정도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초접전으로 나타날지 몰랐어요. 왜 그럼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일단 대구 지역이라는 곳에서 갖고 있는 정서, 야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정서가 있거든요. 지금 전북도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미워도 민주당 한 번. 뭐 그런 식으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강도는 확실히 이 우리 현재 당 지도부에 대한 뭐 비판, 뭐 반대 여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네, 제가 뭐 대구 정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 공천 과정이 좀 시끄러웠잖아요.
3: 그렇죠. 네, 네.
1: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구 시민분들이 좀 혼을 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장동혁 대표한테 화살이 겨누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6: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대구는 이렇게 접전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경고를 날린 거다.
1: 네. 네
6: 그래서 장동혁 전 아니 잔도 자꾸
1: 장동혁 대표 전당대회를 치르셔가지고 이번 자체적으로
3: 지금은 큰일 났네.
2: 네. 지금 아니야 네. 우리 쪽 MBC 안 들어 그러니까 못 들었을 거야.
1: 그래도 이게 참 이게 그럼 MBC가 난처해집니다.
3: 네. 지금 출구조사는 아, 옐로우 카드고 아, 네.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의 네. 김부겸 후보가 된다면 그건 레드 카드죠.
1: 레드 카드다.
3: 네. 지금 옐로우 카드야. 네. 그런데. 김부겸 후보가 한 표라도 더 받는다. 그럼 그건 진짜 레드카드예요. 만약에 대구를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1: 네.
3: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 서울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1: 네.
3: 그거 장동혁 대표가 이겨내기 어려울 겁니다.
1: 죄송한데
3: 그 우리 맷집이 없을 겁니다.
1: 친한계 대변인님. 아니 혹시 지금 김부겸 후보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아니죠?
3: 아니 저는 추경 후보가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1: 그렇죠. 네, 네. 네 약간 근데. 김부겸 후보가 된다고 할 때 표정이 네. 설레는 표정이에요. 표정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니 그렇게 되면 장동혁 네.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만큼 그 비토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표정에 약간 녹아났나 본데 그리고 뭐 그렇게 마이크로 하기까지 분석할 필요 없어요. 제 표정이
4: 녹아났대.
1: 아무튼 이제 근데 국민의힘 당적입니다.
5: 이게 뭐가 무서운 거냐면 이 경선이 치열하면은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현역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이분들이 잘 돕지도 않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윤재옥 의원이나 유영아 의원이나 뭐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김부겸 후보가 되는 게 맞거든요. 잘못해가지고 추경호 후보가 돼버리면 최소 재선 가면 8년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선거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경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추경호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도왔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구시장 선거를 국민의힘 사람들이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3: 아,
5: 그냥 뭐 공천 받으면 그냥 아 안녕하세요 아. 인사하고 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저는 선거 캠페인도 사실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1: 아. 그래도 제가 예.
4: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포스트 장동혁을 노리는 그 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특히 이제 거물급이라고 불리우는
3: 네.
4: 그분들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이 정권 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네가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나서서 뭔가 좀 헤게모니 잡고 싶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대구 선거와 같은 그렇게 정말 상징성이 있는 그런 선거에서 사실은 김부겸 의원이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훨씬 낫기도 하고 또. 결국 포스트 당정이고 누구를 지금 내세울 수 있느냐 그러면 한동훈이 안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6: 네. 그래서 한동훈을 안 찍을 거다?
4: 아니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냥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다음 저쪽에서 국갑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도 좀 그랬을 것 같고 박민식을 찍고 싶었던 사람들도 박민식 어차피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쪽으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했을 것 같고 또 실제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게다가 이번에 공천 때문에 다들 엄청나게 불협화음도 많았고 되게 화가 많이 났었을 그렇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게 다음 헤게모니 싸움은 결국은 그 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투표를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혹시 그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를 좀 열심히 도왔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한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그 주호영 의원이 김부겸 후보 연설하는 걸 아주 묘한 표정을 지켜보는 걸 제가 봤는데 어때요?
3: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했느냐
1: 네.
3: 그건 뭐 본인만이 알겠죠. 그런데 주호영 의원으로서는 썩 이렇게 내키는 선거 캠페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경선이라도 통해갖고 경선을 통해서 졌다면 아니 내가 경선까지 시켜줬는데 내가 안 됐으니까 네네. 그러면 된 우리 후보를 뽑아야지라고 생각할 동인이 있죠. 그런데
1: 네.
3: 아니 나는 그냥 잘라버리고 그리고서는 뭐 여론조사상 본인은 이제 자기보다 아래에 있던 사람을 올렸으니까
1: 네.
3: 흔쾌히 돕진 않았겠죠. 저도 뭐 영상 보니까 본인과 김부겸 후보가 어디 뭐 석사과정을 같이 했다든가 대학원을 같이 다녔든가 그러면서 좀 이렇게 친분을 얘기하는 걸 봤는데.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뭐 대구시장 선거를 어렵게 만들었느냐?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불편해 하시니까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개표율이 6.49%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 52.21%,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 46.29%. 격차를 조금 벌리는 모습입니다.
4: 와, 네. 이것도 박수 칠까요, 우리?
6: 아니, 불편한 데서 떠나면서 왜 또 불편한 데로 가시는 거예요?
1: 아니, 뭐 어디가 편하신데요?
3: 거기도
1: 편한 데만 해도 거기도
6: 중간중간 강성이 언제 끝나죠?
1: 아니, 편한 데를 얘기를 해줘요.
3: 부산은요, 네. 인구가 300만이 넘잖아요. 여기도 지역별로 그 유권자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서울이 예를 들어서 뭐 강남 4구가 갖고 있는 유권자 지형과 강북에 있는 그 구에 있는 유권자들의 성향이 다른 것처럼 여기 지금 어느 지역이 먼저 개표가 되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동부산 쪽 있잖아요. 뭐 기장, 해운대 이런 쪽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부산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뭐 잘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유권자 지형은 동부산 쪽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세예요.
1: 네.
3: 근데 서부산 쪽은 예를 들어 뭐 사하, 북갑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데는 공업지대가 많아갖고 외부 유입 인구가 많거든요. 이쪽 지역이 먼저 개표가 되면 이렇게 그 전재수 후보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1: 네.
4: 그럴 수 있겠네. 동의합니다.
1: 네. 그 확실히 그 부산 북구감 얘기할 때랑 좀 다르시네.
3: 왜요?
1: 약간 좀 뭐 남 얘기하듯이
3: 아,
1: 이렇게
3: 객관적으로 얘기하죠.
1: 아, 요거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남 얘기하듯이.
3: 남 얘기니까.
1: 아, 남 얘기예요, 실제로.
3: 아, 실제로도 남 얘기.
1: 네. 네.
4: 아니, 서로 두 분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3: 왜요?
4: 아니, 아까부터 이렇게 멀리 친한데? 이렇게 막 아니 좀 전까지 이렇게 반대 방향을 쳐다보고.
1: 근데 두 분은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이 같잖아요.
3: 같아요.
1: 예, 네, 같아 보이는데.
4: 아니, 그런데 이렇게
3: 나이도 같아요.
4: 이쪽 우리. 자리에서 이렇게 딱 두 분을 바라보면 되게 불편하게 서로 외면하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좀
3: 아, 두 분이 더 멀어 보이는데 내가 보니까.
4: 무슨 소리야?
1: 아하, 이거 참 어떡합니까?
5: 왜요?
1: 이거 좀
4: 서울 선거
1: 이상한 그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모자랐다고. 서울시장 개표율이 아직까지 1%도 채 안 됐는데 국민의힘의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서울 선거 개표 지금 즉시 중단해야 된다. 개표 연기를 요구한 거겠죠.
4: 선거 연기
1: 선거 연기를
6: 개표.
1: 요구했다고요?
6: 선거 개표.
4: 개표,
1: 선거
4: 개표,
1: 개표겠지.
6: 아니 여기 좀 있잖아요. 선거 개표 지금
1: 아, 선거 연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니, 좀 무슨 말인가? 아닌가?
4: 그러니까 8시, 9시에 끝내라면 이 뜻인가요? 6시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그 아까 투표용지가 모자라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그거 가져오느라고 시간이 걸렸으니까
1: 그런가 봅니다. 선거 연기를 정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개표 연기가 아니고
4: 아 왜냐하면 서울 선거 관련해 가지고 개표가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아직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그건 맞는 말일 수도
6: 연장이죠,
4: 있네.
6: 연장이죠.
4: 그렇지.
1: 어쨌든 그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는 아까 뭐 잠깐 보니까 사과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사실은
6: 그럼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진짜 이런 거야말로 국회에서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5: 좀 잘 통제를 근데 제가
6: 통제를 떠나서 이거는 수사의 대상 아니겠어요 결국에
5: 뭐 필요하다면
6: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5: 근데 이제 보통 이
6: 의혹을 떨궈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뭐 봐요.
5: 그래도 공무원 생활 10년 넘게 해본 결과로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 선거에 비교해가지고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전 선거가 사실 그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비교 자체를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4: 그러니까 선관위의 주장은 그거였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지난번에 이제 투표율이 낮아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 안일하게, 안일하게. 그걸 계산해서 투표 용지를 좀 많이 준비를 못했다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1: 있을 수 없는 변명인
4: 있을 수 없는 일이죠.
6: 그 선관위는 국민의 100%가
4: 그렇죠. 한다고 투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3: 네.
7: 근데 지금 내용만 놓고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는 서울시장 오늘 선거는 무효다. 그러니까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죠. 네,
7: 그 맥락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6시 이후에 투표를 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6시에 출구조사가 나오면서 이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투표를 한 사람들의 표심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이 투표 시간을 연기하면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발표 시기도 그 시기에 따라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실제로 그렇게 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뭐 이게 당 전체가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당을 대표해서 한 얘기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 과거에 딱 이런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사례를 대비해서 공직선거법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체를 연기할 수는 없고 해당 지역구만 재선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뭐 송파? 이쪽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면
4: 아니 여기는 송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한해 가지고 거기만 재투표가 가능하다.
4: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할 건 아니고 만약에
1: 지금 뭐 그렇게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4: 그게 아니라 만약에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그 타임에 아직 우리가 보통 6시까지가 투표 시간이면 6시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7시에도 사실은 투표라고
1: 합니다.
4: 나올 수도 있는
1: 네,
4: 거니까
1: 맞습니다.
4: 사실은 6시에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제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지적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걸 무효로 하냐 마냐 할 때는 예컨대 오세훈 후보하고 정원 후보하고 있어서 두 간의 표 차이가 만약에 뭐 한 1,000표가 났다 그랬는데 이 송파나 문제가 되거나 혹은 6시 이후에 투표한 사람들의 표가 전체적으로 뭐 한 500표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걸 영향을 이제 안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기는 합니다.
6: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했던 시점이 뭐 6시, 5시 반이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4: 그러니까.
6: 그래서 거기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유권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때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다시 투표하러 오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아까 말한
1: 뭔진,
4: 대로
1: 그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겠죠.
6: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매우 큰 이건 매우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아,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용지 부족 잠실 7동 2투표소는 오후 10시까지 시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 부족 잠실 7동 2투표소는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4: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출구조사가 6시 나왔고 자기네들이 10시까지 투표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7: 지금 개표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진행한다는 게 이게
6: 이건 말이 안 돼.
4: 아니 그래서 잠실 7동 2투표소의 전체적인 그 명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아마 와. 계산을 하게 될 거긴 해요.
7: 어쨌든 무현지 선관위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두 말할 필요 어떤 예. 변명도 이게 용납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1: 이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상황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야. 서울 상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이제 알았어요. 부산 북구가 갈 테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4: 자,
1: 흥분하지 마시고 부산 북구가 개표율 야. 현재 5.06% 진행 중이고요.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53.96%,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 38.35%,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 7.68% 득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아, 자꾸 민주당 쪽에서 박수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1: 예. 아,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5: 시작이죠.
1: 좌절하지 마시고.
5: 시작이죠.
1: 시작입니다. 시작.
4: 재밌게 합시다. 네.
5: 새벽 3시까지 봐야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금방 나오는 곳이 아니고 네. 조금 여기가 개표율이 좀 더뎌요. 네. 아, 그 말씀 좀 하세요.
7: 보면 네. 지금 초반 득표율을 놓고 보면 이 특정 지역에서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 646표 차인데 이걸 보면은 네. 53.96%를 하정우 후보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5: 누구
7: 지금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득표율을 더하면 45%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 결과로 수렴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4: 네. 그러니까
5: 지켜봅시다.
4: 네.
7: 무슨
4: 말씀
7: 그러십니까?
1: 네. 네.
4: 이게 합쳐서 100이 맞아?
5: 네. 100 안 돼주는
6: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박수를 많이 치시다가 한동훈 후보 가 이기게 되면
4: 그때
6: 너 멋을 기대시는 거 아니에요?
4: 그때 두 분이 치세요.
7: 우리가 떠나기 전까지 10시에 우리 방송이 끝나니까요. 네.
4: 아니 그러면 미리 쳐요 그러면 나중에 이기고 싶겠어.
1: 아니 박수야. 자연스럽게 나오게 치는 거죠.
4: 박수 치는 것도 뭐라 그러고.
1: 뭐 MBC가 정해주니까.
4: 왜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
6: 정해준 거 아니에요 혹시?
1: 아니에요. 전혀 관련
6: MBC에서?
1: 없습니다.
4: 아, 네. 이게 99.99네 다 더하니까.
1: 아, 어찌됐든 뭐 워낙에 부산 북구갑에 지금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네. 이제 막 시작한 거일 뿐이고
7: 네. 네.
1: 시작했을 지금 상황은 하정우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상황일 뿐입니다.
4: 그래요, 그래요. 네,
1: 전달한 겁니다. 네. 지금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무슨 연락이에요?
7: 아니요, 지금 개표
4: 몇 회 차인지 그런 거 보려고 지금
7: 개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1: 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아니, 계속 그거를 갱신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5: 최욱 씨, 우리 조감의 대변인 지금 그만 건드세요. 저 아, 네.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7: 아니, 전혀 예민하지 않아요.
5: 네, 네,
7: 왜냐면
5: 믿습니다.
7: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4: 네. 아, 그래? 확신? 네.
5: 확신. 네.
1: 어찌됐든 이 두 분은 아까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어봤는데 뒤로 갈수록 한동훈 후보가 역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6: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7: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독주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뭐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가갖고 그 검찰총장은 사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예요. 그런데 와갖고 검찰총장한테 한 얘기가 뭡니까? 취소할 수, 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공소취소라고 본인과 관련한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대통령이 하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을 생각하면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5: 뭐 어떤 얘기 해야 돼요?
7: 아니,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네. 검찰총장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5: 그럼요.
7: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검찰총장 듣는 데서 검찰이 잘못한 거 있으면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5: 앞다, 왜 말이 안 돼? 그 앞다 내 잘못한 거 있으면. 아, 잘못한 걸 바로
7: 아니,
5: 잡아야죠.
7: 그렇다면 그거 법무부 장관 통해서 해야 되고 네. 국무회의에 왜 검찰총장 대행을 부르냐는 거죠.
5: 만약에 그것을 안 보는 데서 몰래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니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얘기하는데 그 무슨 문제가 돼요? 네.
7: 안 보는 데서는 더 세게 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5: 어떻게 알아요? 네.
1: 자,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네. 근데 그 지금 상황이 이 박민식 후보 두 분 다 이제 국민의힘 적을 두고 있는 분인데 네. 박민식 후보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는데요?
7: 아니 이게 일부 지역이라 그렇다니까요. 근데 박민식 후보의 득표율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저는 네. 거꾸로 아까 뭐 저 노 변호사께서는 박민식 후보 지지한 표가 하정우 후보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의 득표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한동훈 후보의 당선 확률은 높아진다. 이게 상식적인 정치를 보는 판입니다. 이게 동탄에서 이루어진 모델이잖아요.
5: 근데 자꾸 동탄하고 모델이 틀린데 자꾸 동탄을 그렇게 갖다 대니까
4: 동탄 모델이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우리들의 롤모델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특이한 현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고 본인들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네. 저는 맞다고
1: 봅니다. 일단 지지율이 지금 너무 안 나옵니다.
6: 그러니까 지지와 현상에 대한 분석은 다른 거니까.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5: 박민식 제가
6: 박민식 후보 되게 좋아해요.
4: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1: 아니 근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6: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북갑에 간 게 아니었잖아요. 기장이었는데 북갑에서 오히려 기장까지 30km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박민식 네. 후보가. 전 그거는 박민식 후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전 다른 방송에서 계속 했던 말이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처음에 약간 좀 비슷비슷했었는데 그것을 좀 격차가 나기 시작한 것은 개소식 때 당 지도부가 내려가고
1: 네.
6: 그런 부분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를 좀 보고 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8: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땐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9: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초보처럼.
1: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16 최욱의 라이브룸. 6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도대체 몇 부까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6: 네. 아니, 이 콘티 왜 준 거예요?
1: 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개표는 생물이고요.
6: 아니 뭐 딴 걸 적어 주고 거기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한 걸 바꾸는 건 모르는데 똑같아.
1: 지금 아주 개표 상황이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표는 생물이에요. 개표 상황에 충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 저는 이런 방송 굉장히 좋아합니다.
1: 네. 네. 자 그럼 바로 이번에는 네. 민주당 초미의 네. 관심. 심사 전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지사 개표율 와 여기 대단히 빠릅니다. 14.55% 이원택 후보 52.67%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 41.05% 국민의힘의 양정무 후보 3.21%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뭐 역시 초반이긴 합니다만 네. 아 확실히 그 네. 관록이 있으시네.
5: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이기가 쉽지가 않다.
1: 와 강성필 부대변인이 확실히 네. 관록이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여기가 진짜 초반에는 김관영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서갔었잖아요. 네. 여론조사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좀 박빙이었고 네.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확실히 좀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5: 그런데 이제 이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도 이 도지사 선거하고 시장 선거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 선거는 그래도 도심이기 때문에 한 메시지가 돌면 그게 소화되는 게 이 템포가 빨라요.
7: 아.
5: 근데 이 도지사 선거는 아무래도 농촌이 있기 때문에 이 한 템포가 돌기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7: 아.
5: 그렇기 때문에
1: 단판이 저는, 중요하군요.
5: 네, 그래서 이제 전북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물론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 후보가 흐름을 좀 탄 것도 있지만
7: 네.
5: 그래도 이제 정당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은 네. 아,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청래 대표를 좀 세게 흔들어줘야
5: 네.
1: 굉장히 행복할 텐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결과죠.
7: 14.5% 개표 됐으니까 좀 더 네. 두고 보겠습니다.
5: 뭐 양정모 후보를 지금
7: 근데 양정모 후보의 득표율도 더 올라가야 아, 되고
5: 네.
7: 김관영 후보가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 가운데는 가장 양질의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에요.
1: 김관영 후보.
7: 네, 김관영 후보가. 근데 물론 이제 그 대립이 주고 이런 네. 것들은 부적절했죠. 그게 좀 문제가 되지만 그 전에는 사실 김관영 후보가 누구도 그 전북에서 김관영 후보를 위협할 만한 그 경쟁자를 찾기 어려웠었거든요.
5: 네.
7: 근데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즉각 제명이 됐고 이원택 후보도 비슷한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청래 대표랑 가까우니까 공천 줬다 이런 인식이 지금 전북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5: 네네.
7: 근데 여기도 아유 그래도 민주당이지 이런 정서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 대구도 한 15% 정도 개표되면. 비슷한 양상으로 갈 겁니다.
1: 네. 네. 만약에 그 김관영 후보가
7: 네.
1: 그 MBC의 그 CCTV 보도가 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명되지 않고 민주당 후보로 나왔더라도 아 양질의 정치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오.
7: 아 김관영 후보 좋은 정치인이에요.
1: 네.
7: 포용적이고
1: 네.
7: 생각도 유연하고
1: 네.
7: 뭐 스킨십이나 뭐 유권자들 대하는 태도도 좋고 좋은 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14.5% 개표율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울산시장 개표율이 지금 현재 6.39%인데요.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가 54.29%, 국민의힘의 김두겸 후보가 40.48%, 무소속의 박맹우 후보가 5.2%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0: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좀 불편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1: 뭐 계속 다 불편한 결과네요. 왜냐하면 뭐 초반 개표 결과가 지금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그래도

0: 김맹웅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 김두겸 후보도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진보 진영 단일화한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여기 1대1로 붙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지역인데 단일화와 관련해서 과연 진보 진영만큼 처절하게 노력하고 고민했느냐.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박맹웅 후보 당 지도부가 가서 설득했었어야죠. 아, 뭐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김두겸 후보의 단일화를 이뤄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1: 게다가 박맹우 후보는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단일화하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김두겸 후보 측에서 이제 반대를 한 거였죠. 근데 끝에 가서 이제 김두겸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미 벌써 박맹우 후보가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그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했었어야죠.
2: 어떤 지역을 가도 장동혁 대표를 많이 혼내시네요. 두 분 다.
1: 사실이니까.
2: 아, 네.
3: 사실 이제 단일화는 그러니까 누를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는 서로 주고받을 게 없으면 성립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부에서 나서서 해야지 허심탄회하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그게 정치력이 부재했던 거고 제 생각에는 박맹웅 후보 입장에서는 김두겸 후보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도 인정이 좀 돼야지 이걸 넘겨줄 수 있는데 아니 박맹웅 이분도 국회의원도 했고 그렇죠. 뭐 시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 물론 이 울산 밭이 민주당에게 나쁜 데가 아니에요. 불경 중에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최대 지지자 연령층인 4050이 불경 중에 울산이 제일 많습니다.
2: 네.
3: 그리고 호남분들도 가장 많아요. 그리고 노동자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해볼 만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김두겸 후보가 마지막에는 단일화도 안 됐지만 금섬회 그러니까 뭐 김두겸 후보를 뭐 두꺼비를 뭐 삼킨다 뭐 이런 사조직 같은 논란도 있었고 이 논란을 취재하려고 하는 기자를 이 카메라 앞에서 면제에서 폭행을 해버리는 네. 이런 것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앙 언론에 노출되는 이런 이미지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네. 김두겸 후보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2: 네,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그 선거 기간에는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이제 질문을 좀 던지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약간 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양당 모두, 아니 모든 당 모두 이게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네, 북구가 보고 계세요?
0: 아니 근데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2: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좀 자자 생각보다요.
0: 뭐 그러니까 불편한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 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니까
2: 그러니까요.
0: 저도 뭐 기자 출신이고
2: 네.
0: 불편한 질문하라고 기자들 있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2: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충남지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율이 현재 7.94%입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가 57.64%. 국민의힘의 김태흠 후보가 42.35%. 박수현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뭐 사실
0: 부지런히 따라갔었는데 네. 네, 부지런히 김태흠 후보가 따라갔죠. 근데 선거라는 게 구도 이슈 인물 이런 순으로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구도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이루어지고 사실 이 선거 국면 초임만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거의 그 두 배 차이가 날 정도로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당 디스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정당 불이익 이것을 개인 인물 경쟁력으로 뚫어야 하는데 개인 인물 경쟁력으로 뚫기에는 그 구도의 벽이 높았다. 저는 마지막까지는 김태흠 후보가 열심히 따라갔다고 생각했거든요.
2: 네.
0: 근데 그걸 과연 추월했을 정도였느냐 이거는 조금 뭐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나온 개표율 결과 또는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제가 판단한 정도인 것 네. 같습니다.
2: 출구조사는 참고로 격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0: 네.
2: 네. 네. 자 그러면 정말 뜨거웠던 재선거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율이 3.49%입니다.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33.72%로
3: 1위가 아니군요.

0: 네, 2위고요. 유이동 후보가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24.68%.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36.72%로 조국 후보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1: 여기서 어떻게 유이동 의원이 2위죠?
0: 3위.
1: 3위.
0: 네네네. 3위입니다.
1: 나 이거 적혀 있는 거 봤어요.
0: 네네네. 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 1위, 김용남 2위, 유이동 3위.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네요. 1.51%입니다.
1: 개표율이 근데 굉장히 저조하네요.
0: 3.49%. 네. 투표율도 낮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 아, 근데 여기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JTBC 예측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각축이고 지상파 3사에서는 유이동 조국 후보가 각축인데 진짜로 여기는 끝까지 개표해봐야 할 것 같아요.
0: 여기는 진짜.
2: 진짜 한 뭐 한 3, 400표 차이로 1위가 나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개표율이 뭐 3.49%인 상황에서 누가 이긴다라고 하기가 너무 어렵고 여긴 정말 끝까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다들 하나만
2: 누가 아닙니다. 당선되기를 다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3: 네.
0: 너무 당연한 질문
2: 아닌가요? 노영희 변호사님도?
4: 아니 저의 입장에서는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고 제가 꼭 굳이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근데 저의 개인 생각은 민주당 후보를 냈으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맞다.
0: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4: 네,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네.
0: 근데 민주당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죠?
4: 네, 없습니다.
0: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평론가적인 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3: 네. 네. 그래도 뭐 민주당에 더 애정이 있지 않을까요?
4: 저는 민주당에 당연히 애정이 있죠.
3: 아, 그럼요. 좋습니다. 네.
4: 아니, 민주당에 뭐, 매우 애정이 있습니다.
0: 네. 아주 대화가 아주 네. 재밌네요. 네,
3: 든든합니다. 네.
0: 네. 맞습니다.
4: 그래서 열심히 그동안 노력했습니다.
3: 네, 잘했습니다. 네.
0: 아, 뭔가를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4: 네. 아니면 얘 이한테
0: 예, 알겠습니다. 네.
4: 네.
0: 서울
4: 그치 일단 중단해야 되는
0: 서울시는 지금 뭐 개표를 진행을 하고 있네요.
4: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0: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79%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여기도 저조하네요. 개표가.
0: 정원호 후보가 65.24%, 오세훈 후보가 32.47%입니다. 아, 장동혁 대표는 출구조사 40분 만에 당사를 떠났다가 다시 당사로 돌아온 걸 보니까 이 사태를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 자체 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네. 다시 좀 문제를 삼기 위해서 당사로 돌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4: 호재를 또 맞았다고 생각하겠네요.
0: 장동혁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2: 생각보다
1: 모두가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0: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1: 네, 이견은 없고요. 네. 이거는
4: 이러면 안 되죠.
1: 개표는 중단을 해도 된다. 왜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아까 10시까지 한다고 했네요. 네, 투표가 진행 중이니까 이 개표는 중단한 게 맞다. 왜냐면 개표 자꾸 이런 65-32 뭐 이런 얘기를 보면 네.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 있을 텐데 네.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 되죠.
3: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하시는 것 저는 동의하는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거법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로드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선관위가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딱 그 짜여진 정해진 로드맵
0: 원칙에 따라서 가고 있다고 보시는
3: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2: 그러니까 이 법 적용은 누가 보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걸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네. 모르겠어요.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할지 네. 지금 이거 추이가 굉장히 조금 더 심각한 사안으로 흘러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사실 선관위에서 네. 그런 룰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어떤 뭐 사고가 있었거나 진짜 기대 못했던 예측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신들의 부주의로 만약 이게 실수라면은 실수라면은 그거를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선관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매뉴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불성설.
0: 아니 뭐 용지 부족의 매뉴얼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뭐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아니, 거겠죠.
3: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직선거법상 천재지변밖에 불기한 사유로 어느 투표구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 해당 투표구에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투표구에 한해서 그러니까 네. 나머지는 재선거를 하지 않는다. 이게 네.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0: 거기에 이번

0: 이번 사태가 해당되는지 네, 안 되는지에 네, 네, 대해서는 지금 아직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1: 이게 혼란스러울 때는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2: 원칙대로라면 중단을 해야죠.
3: 선거법 196조를 송은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엔 선거구 선관위원장이 지자체장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0: 아, 참 정말 참. 속상하긴 하네요. 선거는 네, 매우 투명하고 매우 공정하고 네. 매우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1: 맞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아, 어려운 게
0: 이게 상당히 속상합니다. 진짜
4: 네. 이건 사실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고 이건 네. 완전히 잘못
0: 완전한 실수입니다. 네. 네.
5: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것 때문에 국민 분열이 계속 가속화될 것 같은 아, 매우 안 좋은 지금 씨앗이 될 것 같아요.
0: 특히나 이 작은 것 하나로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맞아요. 관리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은 참 진짜
4: 잘못했네요.
0: 진짜. 매우 잘못한 거죠. 매우
1: 뭐 이러면
0: 속상합니다.
1: 이제 막 모스탄 같은 사람들이 막 더 막
0: 득세하겠죠. 자, 그 상황은 뭐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로 또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가 굉장히 개표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드라마틱합니다.
4: 와,
0: 대구시장 진짜. 개표율이 10.27%고요.
1: 네.
0: 김부겸 후보가 53.95%, 아, 추경호 후보가 45.01%,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가 투표율이 높았다는 게 이렇게
1: 네.
0: 반영이 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4: 네. 대구시민들 멋지다. 멋집까?
1: 네. 네, 박수는 쳐야 됩니다. 네.
3: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진짜. 이거.
0: 와, 이거는
3: 이렇게 가는 게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봉하는지 랜덤하게 한다면은 지금 추세가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봐야죠.
0: 이건 굉장히
3: 더군다나
0: 충격이죠.
3: 높은 투표율이라는 것이
0: 예, 예.
3: 결국에는 뭐 60% 정도 넘는 투표율은 그동안 경험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좀 작용해 왔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이 까봐야 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단계네요.
4: 끝까지 까봐야 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5: 전 뭐 걱정보다는 비참해요.
0: 아.
5: 자꾸 대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1: 네.
5: 얼마나 국민의힘에 대한 그 실망감이 큰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0: 네.
5: 전 추경호 후보가 아직까지도 이길 거라고 보고
0: 아, 그렇게
5: 있는데
0: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
5: 네. 지금 아무리 초반이라고 해도 이 정도가 나오는 거는 과거엔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죠.
0: 네. 뭐 시민 인터뷰 같은 걸 이렇게 좀 보면은
1: 네.
0: 김부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분들도 많겠지만
1: 네.
0: 국민의힘 한번 이번에 진짜 한번 혼내주자
5: 그런 거 있어요.
0: 예,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5: 많이 있었어요. 많이 네.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세 달 전에는 국민의힘의 상당수 대구 의원들이 이번엔 질 거다라고 아예 단정을 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구가 쉽지 않겠다는데 그만큼 올라왔었던 게 아까 몇 가지의 이벤트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만약 대구를 진다면 글쎄요. 뭐 선거라는 건 또 다가오겠지만 최소한 이번에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릴 것 같긴 하네요.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김부겸 후보가 이길 바라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대구시장을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변할 수 있는 보수 정치가 저는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0: 예.
1: 이제 또 여론조사를 떠나서 제가 마지막 그 유세를 했을 때 현장에 계셨던 이제 분 말 들어보니까 이제 피부미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추경호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 자기들이 딱 봐도 이 김부겸 후보의 인파가 한 3배 정도는 많았다. 그래서 자기들은 승리를 확신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5: 그런데 네. 피부미터 따지면은 네. 사실 오세훈 시장의 네. 그 유세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엔 정원 후보보다 훨씬 더 네. 현장 유세에
0: 피부미터는 오늘 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피부미터로 하면 한동훈 후보 대통령 당선입니다.
3: 네.
0: 네.
3: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0: 삼가 주세요.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맨 처음에 칠성시장에 방문했잖아요. 그다음에 네. 뭐 전체적으로 대구시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랬는데 선거를 앞두고 또 서문시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할 때 아 생각보다 추경호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 폭이 덜한 거 아니야?
0: 아, 위기감.
3: 그러니까 이런 위기감이 생기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 더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나오는 10% 넘었잖아요. 지금 개표율이. 네. 개표율 10% 넘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 네. 상당히 지금 저도 위기감을 좀 느끼기 시작하고 아니, 있습니다.
0: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추경 후보가 앞서갔거든요. 근데 개표를 하면 할수록 이게 역전됐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4: 와, 그리고 울산 남갑도요. 전태진 후보가 54.8%로 이기고 있어요.
0: 네.
4: 아,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방통위.
1: 박수도 쳐야 됩니까?
4: 아니, 방통.
0: 멋진 거는 두 분 입장에서 멋진 거니까요. 네. 너무 이제 강요는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 잠깐 가보겠습니다. 부산시장 개표율 12.76%입니다. 전재수 후보 52.16%, 박형준 후보 46.30%.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재수 후보가 이렇게 조금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간다면 이게 또 부산 북구가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표정이 상당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지만 부산 북구갑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인생을 걸었거든요.
3: 예. 부산시장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반이고 지역별로 유권자 성향이 다른 상황에서 해당 지역이 어느 지역이 많이 개표가 됐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4: 그래요.
3: 그러니까 강남 3구가 2010년 지방선거인가요? 한명숙 후보가 당시에 오세훈 후보 이긴다고 해서 서울시장 앞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3-4시쯤에 방패라고 막 시위했었어요. 근데 강남 3구가 늦게 개표가 됐거든요. 거기서 오세훈 후보가 몰표가 나와갖고 당선됐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하면 어느 지역에서 개표가 많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략 뭐 한 30% 넘어가기 전까지 누가 이렇게 뭐 이 정도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사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5: 아까 보니까 저 텔레비로 보니까 충남 충북
0: 그게
4: 네. 텔레비전.
0: 아니 뭐 여기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5: 그냥 뭘로 네. 얘기해야 돼요?
0: 방송 중에 텔레비 보셨어요?
5: 아니 저기 나와 있잖아요. 네. MBC TV인데 저.
0: 아, MBC TV.
5: 저 화면을 보니까 네. 그 충북은 유력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몇 퍼센트 개표가 된 거죠? 충북 여기 안 나와 있죠.
0: 아니 우리가 못 본 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는 겁니까? 네. 아니, 본인이 본 걸 본인이 알려주시던가.
3: 그 방송사에서 유력 뭐 이런 거를 붙인 거는 출구 조사하고 개표가 몇 퍼센트 당선됐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해갖고 본인들이
0: 기준이 있어요. 방송사마다. 네, 맞습니다.
5: 유력이
0: 충북 개표율은 지금 현재 24%입니다.
5: 그러니까 거긴 꽤 된 거잖아요.
3: 그러니까 24%가 됐는데 출구조사에서도 이만큼 네. 차이가 나고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0: 알겠습니다. 네. 자, 6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텐데요. 아, 뭐 다들 편하게 방송하셔서 고맙네요. 네.
3: 아니 그리고
0: 그 TV 보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시네.
3: 초반이라
1: 네. 그랬으면 부모님하고 통화도 하겠어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를 좀 보고 와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쏙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26 최욱의 라이브룸 이제 6부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했던 세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이재영, 정광재 세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 어떻게 덕분에 저는 재밌었거든요. 세 분은 어떠셨습니까?
2: 좋았어요. 방송 즐거웠습니다. 네. 개표 결과가 조금 불만족스러운데 역전되기를 바라면서 가겠습니다.
1: 네네. 또 다른 방송에 나가시겠죠?
2: 네, 저는 밤샘으로 뭐 좀 출구, 그러니까 뭐 선거 방송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3: 전 집에 갑니다.
1: 네. 두 분하고 말 걸기가 좀 무섭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는 저희와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욱의 라이브룸 계속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 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오늘 서울 송파구 등 12개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잠시 7동 제2투표소에 대해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송파구 등 14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서울시 선거는 오염된 선거로 즉시 개표를 중단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9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서울시 투표는 유권자의 투표권과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라며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개표를 중단하고 서울 선거는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개표 중단을 요구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 해명과 입장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중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투표 사무를 준비해온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 선관위의 선거 준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8시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 중턱에 불길이 보인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꺾고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등 한미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1차 협의에서 양국은 분야별 구체적 협의를 시작하면서 향후 타임라인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사이로 단시간에 강하게 내리겠고 지역별 편차도 크겠습니다. 특히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19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지금 24.3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왠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자존감이 올라간 기분이 들어요. 동물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마음 나눌 개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하는 말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이나 학대 피해 아동, 자살 유가족 등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유기견들을 목욕시키거나 산책하고 반려견 간식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이 치료되고 문 밖으로 나설 용기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강아지 덕분에 영혼이 성장했고 세상을 보는 창이 달라졌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강아지들도 분명 좋아하고 응원하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16 체육의 라이브룸 이제 7부가 시작되는데요. 멤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앞 멤버 별로였습니다. 새 멤버 너무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광고 보고 옵니다.
8: She is reckless.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11: 절세의 왕 절정.
1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7: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10: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26 최욱의 라이브 룸 7부 시작을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멤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박수로 모십니다.
11: 안녕하세요.
10: 아유, 이 앞에 멤버가 너무 별로라서 혼났어요. 네. 꽉 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선거?
11: 저는 오늘 밤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10: 아, 경합 지역이 워낙 많아서. 네,
11: 대구하고 부산 때문에.
10: 아, 대구, 부산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패널 분들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박수로 맞이합니다.
12: 네, 안녕하세요.
10: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하남 갑이었죠.
12: 아, 그렇습니다. 속상합니다.
10: 네, 하남 갑 이야기할 때 어떤 발언이 나올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 빨리 좀 하남 갑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12: 네. 네,
10: 잠시 후에 좀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류재화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13: 안녕하세요. 류재화 변호사입니다.
10: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변호사님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치적 어떤 지향점, 방향성, 친한동훈계 이렇게 보면 될까요?
13: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10: 아, 그렇게 보면 이제 편합니다. 네. 네, 친한동훈계 반장동혁 이렇게 보면 될까요?
13: 그것도 정확하죠.
10: 아, 정확하죠.
14: 아니, 근데 류재화 변호사가 하정 후보를 엄청 공격한 사람입니다. 주식 문제 때문에.
10: 아, 네. 그러니까 그 친한동훈계니까 뭐 그 자연스럽죠.
13: 장본인입니다. 네, 친한동훈계가 아니어도. 우리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제기해야 될 문제를 제가
10: 아 적절한 문제를 제기했다.
13: 예, 제기했다.
10: 네, 알겠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니까
13: 굳이 뭐 더
10: 네, 그렇게 강론으로 들어갈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아요. 결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요. 자, 지금 시각 개표 상황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역단체장 전국 평균 개표율 14.53%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총 14곳에서 앞서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총 2곳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서울시장 개표율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이거를 저희가 안 다룬다고 해서 이게 뭐 감춰지는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현재 개표율은 6.44%고요. 정원호 후보 65.4%, 오세훈 후보 32.2%입니다. 득표율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아,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인데 마침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이 오세훈 후보 캠프에 계시죠?
12: 그렇습니다.
10: 네, 거기서 대변인 역할을
12: 네,
10: 하고 계시죠.
12: 네,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10: 혹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캠프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공식 네, 입장?
12: 공식 입장 나왔습니다.
10: 네, 좀 전해주시죠.
12: 결국 이 문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0: 있어서는 아니죠. 네,
12: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중앙선관위가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사실 투표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10: 저는 난감합니다. 네.
12: 그렇다면은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결국 참정권이 침해된 데 대해서 선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개표를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식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결국은 이 중앙선관위의 안일한 그러한 사태 수습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를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50% 정도가 투표할 것이라는 자의적인 그러한 투표용지 준비.
10: 말이 안 되죠.
12: 이걸로 결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사람이 사과 한마디 하고 10시까지 연장했으니까 문제 없다고 하면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장과 같은 대규모 선거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심지어 광역기초비례의원들한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10: 네.
12: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관위가 사태수습을 정말 너무 경시한다. 이거는 국민을 모욕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도 보면은 224조에 선거 무효 판결과 관련해서 만약에 선거와 관련한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정말 이런 안일한 사태 수습 국민을 모욕하는 태도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어요.
10: 네, 아니 문제 지적은 뭐 너무 당연한 지적이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틀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캠프 차원에서 뭐 어떤 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12: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이거는 개표 중단을 해야 돼요.
10: 개표 중단.
12: 예.
10: 제가 지금 선관위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12: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과문과 그리고 기자들 질의응답에 대한 거기에 국한해서 선관위 입장은 이거예요. 개표는 계속한다예요. 그리고 10시까지 대기표를 받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로 네.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표를 받지 못한 사람 중에도 투표장에 갔다가 투표 용지가 그러니까. 없어서 돌아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0: 네.
12: 그리고 투표를 연장했다고 했는데 갔으니 대기표가 없어가지고 투표를 못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예요. 그런데 선관위 말대로 대기표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10시까지 연장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 박신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1: 뭐 문제 제기는 뭐 당연히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선관위가 선관위 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개표를 중단하지 않는 한 이 사고가 난 곳 외에 개표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10: 네.
11: 것이 아마 현행법의 아마 진행 방식일 것이다.
10: 그런데 말씀드리는 순간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개표 중단, 재투표, 일고의 가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현재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11: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는 사람이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거기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엘고 후보라든가 힐러리 트럼프가 전국 투표에서 이기면서도 실제로 대의원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그 승복을 했단 말이에요.
10: 네.
11: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켜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일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표 차이라든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에서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표는 그래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할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10: 네. 근데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가뜩이나 지금 이 선거 관련해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참 굉장히 화가 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13: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정선거 음모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이 선거는 단순히 개표를 뭐 중단하고 아니면 뭐 송파구에 지금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투표를 못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 기회를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그 지금 송파구에 계신 유권자들 아직 이제 투표를 하고 계신 유권자들 투표의 내용 자체가 오염되고 훼손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창은 위원장님께서는 투표할 분들한테 참정권을 다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데 혹시 보장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100% 다 보장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송파구에서 투표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라든가 정원웅 후보에게 투표하시는 분들은 개표 상황을 알고 투표합니다.
10: 맞습니다.
13: 그러면 그 개표 이전에 투표하시는 분들과 투표의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죠?
10: 네.
13: 그러면 원래는 정원호 후보를 찍으려다가 나는 그래도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니까 오세훈 후보를 찍겠다고 투표 의사를 바꾸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10: 네.
13: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 개표 이전에 출구조사 자체를 공개하면 안 됐었고 그리고 개표 자체를 시작했으면 안 됐어요. 개표를 이미 시작해서 그 결과가 공표된 이상 송파구에 있는 유권자들에서 모두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투표의 내용이 오염되고 훼손돼 버렸어요.
10: 네.
13: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10: 예. 아 선거 무효 사유라고?
13: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은 100% 갈 거고요. 이건 법원에 갈 건데 법원에 가면 어떤 판단이 있을 거냐면 그 송파구에 계신 유권자들이 그 이제 그분의 예를 들어서 왜곡된 표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 네.
13: 그게 전체 선거 결과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할 텐데
10: 네.
13: 저는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10: 네, 알겠습니다. 네,
14: 제가 변호사로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론적으로는 우리 류지아 변호사 말이 다 맞고요. 우리 이창근 그 위원장님 얘기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선거 뭐 이런 거는 뭐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도 실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법원에서 무효를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이제 드리다가 말았었는데 실제 거기에서 그 지금 문제 제기하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실제 이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 예, 이걸 감안한다는 거죠. 지금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입니다.
10: 대법관이죠.
14: 그리고 현재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주총회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가 뭐 등등등 어떠한 종류의 이사회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법원이 확립된 판결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자가 실제 결과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10: 네.
14: 그래서 지금 관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 여기에 만약에 투표를 못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네. 상황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면 그 숫자만큼 사실 이제 다 한번 빼보는 거죠.
10: 알겠습니다. 네.
14: 그랬는데도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럼 사실 투표를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10: 알겠습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표 상황 부산 북구 갑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구일 텐데요. 개표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부산 북구가 현재 개표율 12.65%입니다. 하정우 후보가 54.23%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한동훈 후보 37.83%, 박민식 후보 7.93%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함이 먼저 열리고 있다는 소문, 네, 팩트체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11: 이건 근데요,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10: 네, 그 이런 거 알 수 없는 거 왜 올려요 밖에서?
11: 그러니까
10: 네.
14: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를 하고
11: 이게 매뉴얼이 없어요. 투표함을 어느 걸 먼저 열지
10: 랜덤인 거죠.
11: 랜덤인 거죠. 네. 여느 사람 마음인 거고
10: 네.
11: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표함을 막 흔들어서 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게으른 사람은 그냥 뚝 따는 사람도 있고요.
10: 네.
11: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10: 그렇습니다.
11: 다만 이 부분은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대도시, 광역, 특광역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영남을 제외한 지역에 민주당이 7-3 정도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광역도에 가면은 민주당이 6-4 정도로 유리합니다. 요 정도 통계치라는 것과 기준에서 이게 사전투표함인지 아니면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알 것 같아요.
10: 네. 이거 지금 사전투표함을 먼저 열었다라고 소문을 내고 있는 분들이 친한계라고 하네요. 네.
13: 저도 그 소문을 들었는데. 이렇게 그런 소문이 굉장히 부산 북가에 많이 떠돌고 다닌다.
10: 아, 이런 건 좀 위로가 되잖아요. 친한 네, 입장에서는 위로가 좀, 되는 소문이에요.
13: 네. 들었고, 그 소문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북갑의 경우에 한 6대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6, 그 보수 후보가 4 이 정도만 나와도 상당히 선방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전해 들은 소문은 뭐냐면 사전 투표만 먼저 연 것은 사실인데 지금 사전 투표함만 계속 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하다 보면 사전 투표함 먼저 시작했지만 본 투표함도 같이 열고 또 관내 사전부터 열었지만 관외 사전도 중간에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확실한 건 사전 투표함 먼저 열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 그 개표 상황에서는 사전 투표가 많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하정우 후보가 현재 50% 중반대, 한동훈 후보가 30% 후반대 이렇게 그 투표율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걸 봐서는 득표율이죠.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걸 봐서는 상당히 한동훈 후보가 선방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10: 아니 근데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투표 성향이 사전 투표를 기피하거나 그런 성향이 없지 않나요?
13: 기피하는 성향은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 네. 스스로가 부정선거 음모라는 확실하게 성을 갖고 있기 같은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네. 아무래도 사전 투표보다는 굳이 부정선거 음모를 믿지 않아도 본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10: 그러면 그게 전제가 되려면은 박민식 후보에게 관련한 표가 한동훈 후보한테 많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13: 그렇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그 개표 상황을 보면 박민식 후보가 지금 10%도 못 득표하고 있거든요.
10: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13: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10: 7.93%.
13: 그렇다면 보수 유권자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유권자의 어떤 민심에 의한 단일화를 해줬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10: 네, 우리 제작진이 한동훈 후보도 사전 투표했잖아요라면서 약올리고 있는데 네. 아, 그만들 하세요 제작진분들. 네.
12: 근데 추세를 보면은요, 저도 북구 가보의 이 추세를 유심히 개표 시작 때부터 봤는데. 개표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묘하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10: 아, 그런가요? 네.
12: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30% 초반에서 30% 후반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 추세를 더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미묘하게나마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 네.
11: 요럴 때 제가 또 살짝 초를 쳐드려야 되는데 북구청장 선거. 부산 북구 청장 선거를 보면요. 지금 민주당의 정명희 후보가 67%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0: 아이고 개표율이
11: 개표율은 뭐 아직 뭐 여기도
10: 미미합니까?
11: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여기도 한 10% 조금 더 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선거라는 게 일자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10: 네.
11: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번호가 6번이기 때문에 독특할 수 있습니다만
12: 7번.
11: 아, 7번입니까?
13: 6번 맞습니다.
12: 6번 맞습니다. 행운이 7번 얘기할 뻔했네요.
11: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시장 찍고 구청장 찍고 국회의원 복을 찍고 하는 이 일자 투표 경향에서 본다면은 하정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10: 아, 북구청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11: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10: 많이
11: 67%
10: 있습니다.
11: 득표하고 있으니까. 네.
10: 오. 변호사님 조금 불편한 정보를 괜히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13: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부산 북구 주민들은 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그리고 구청장 선거를 완전히 다 따로 보세요.
10: 아, 부산 북구갑은?
13: 예, 북구갑은.
10: 아, 근거 있는 말씀이에요?
13: 제가 이제 현장에서 네. 많이 활동을 또 해봤기 때문에 네. 교차 투표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시민들입니다.
10: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전재수 후보를 찍는데 한동훈 후보를 찍겠다고 하신 분 만난 적 있어요?
13: 매우 많이 만났습니다.
10: 오, 그래요?
13: 그래서 실제로 그 북구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 전시 한국.
10: 네?
13: 전시 한국.
10: 전시
13: 한국.
14: 전재수 시장.
12: 전재수는 시장. 한동훈은 국회의원.
10: 아, 전시 한국.
13: 이게 돕니다.
10: 아, 전시 한국.
13: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들었어요.
10: 전시 한국.
13: 예, 전시 한국이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북구 시민들이 시장을 하나 자기 북구에서 배출해 내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배출해서 대선 주자로 키우고 해서 우리가 북구에 어떻게 보면 북구 주민들한테는 가장 이익이 되는 투표 행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10: 오. 사실로 만나신 얘기죠.
12: 근데 그 사실 그간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더라도 어느 순간 전재수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디커플링이 된 현상을 보였어요.
10: 네,
12: 왜냐하면 하정우 후보가 사실 여론조사 추세에서는 박스권에 갇혔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치고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한동훈 후보와 막판까지 여론조사 일부에서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거의 초경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본다면은 충분히 저는 디커플링 돼서 전시 한국이란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10: 아니다.
12: 예, 예.
10: 알겠습니다.
14: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민주당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이에요.
10: 저 참고로 유재하 변호사는 여기만 보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 있습니다. 네,
3: 전 이것만 봅니다.
10: 이것만 봅니다. 이분은.
11: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긴 네. 들었어요.
14: 아 들었어요?
11: 듣긴 들었는데 한동훈 후보 지지 운동하러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0: 유재하 변호사님 아니세요?
14: 근데 민주당에서 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3: 진짜 그 민주당에서 들었어요.
10: 아니 만약에 근데 진짜 그거를 사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면 그 선거 캠페인 자체를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전재수 후보를 막 공격하는 그러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공격 많이 하시던데. 아니,
13: 굉장히 초반에 네. 한동훈 후보가 이제 부산 북감에 처음 내려갔을 때 이제 그렇게 전재수 후보와의 각을 세웠었는데 전시한국 투표 행태가 부산 북구 시민들 머릿속에 자리 잡은지는 굉장히 최근입니다.
10: 아 최근이에요. 아 네. 그러면은. 캠페인을 와 우리가 조금 잘못했구나 하는 뭐 내부적인 목소리가
13: 아니죠. 그런 유불리를 저희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재수 후보가 시장이 당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각을 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10: 네네.
13: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과 네. 한동훈 후보 측에서 캠페인 전략을 그렇게 끌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
10: 알겠습니다. 우리 노영희 후보님 긴 시간 동안 함께해서
11: 후보 아닙니다. 주전선수.
10: 후보보다 더 많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네. MBC에서 지금 몇 시간째예요 방송?
14: 지금 5시간 30분째입니다.
10: 와 대단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보내드 드릴까
14: 네.
10: 합니다.
14: 아유, 너무 아쉬워요.
10: 아,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거든요. 재밌는 얘기는 이제부터 네, 나오는데.
14: 너무 안 있으면 안 되나요?
10: 아, 근데 여기서 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4: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구시장 너무 멋지고요. 대구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하정우 화이팅입니다. 네.
10: 아, 이걸 또 면전에다 대고 또 그렇게 하세요. 네. 아무튼 긴 시간 함께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우리 노영희 변호사를 대신해서 새로운 인물이 또 보충될 겁니다. 새로운 인물과 함께 8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몇 부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 참. 하지만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0: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16 최욱의 라이브룸 8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야말로 격전지 재선거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평택을 현재 개표율이 9.12%고요. 오차범위 내네요. 조국 후보 34.74%, 김용남 후보 33.97%, 유희동 후보 26.34%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뭐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 이제 청년층들의 투표율이 좀 많이 낮더라고요. 보궐선거 전체 또 투표율도 낮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0: 그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1: 네거티브가 심했죠.
0: 아, 여기가 워낙 이제 뭐 정신 없다 보니까 네네. 투표장으로 안 나가신 분들이 많다고 보시는 거군요.
1: 네네. 네.
0: 두 분은 역시나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2: 아니요, 관심이 있죠. 네. 사실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출구조사만 보더라도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다. 네. 그래서 유희동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조국과 김용남의 네거티브 대전에서 사실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네. 근데 정작 개표가 지금 10%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유희동 후보가 물론 개표 초반이지만 상당히 처지는 상황이고 또 황교안 후보가 그간의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0: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는데
2: 지금 1.69%.
0: 그렇습니다.
2: 네, 굉장히 낮잖아요.
0: 네, 그러네요.
2: 그래서 이게 정말 평택의 표심은 그간의 여론조사와도 다르고 출구조사와도 정말 다르다.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이 상황이 그냥 고착화 된다면은 평택을도 이제는 더 이상 보수가 해볼 만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3: 맞습니다. 이게 평택을이 황교안 후보와 유희동 후보가 합쳐지면 그래도 꽤 괜찮은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여론조사상으로는 분석이 됐었는데 게다가 저는 이번에 그 투표율 자체가 너무 저조했잖아요. 그렇죠. 평택을이. 그것은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재살 깎아먹기식 서로 네거티브 행보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평택을에 계신 진보성향 유권자분들이 투표 포기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유희동 후보도 평택의 정통한 어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부질이 겸해서 어떻게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개표 현황을 보면 네. 유희동 후보는 출구조사에 비해서도 좀 처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0: 아직은
3: 있고
0: 그렇습니다.
3: 조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둘이 이제 선두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조국 후보가 그렇게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 무리한 선거운동을 분열적 선거운동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3: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조금이나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역시 조국이라는 그 네임밸류가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자, 평택을은 끝까지 봐야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남 도지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 개표율이 현재 21.43%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김경수 후보 50.32%, 박완수 후보 49.67%. 이거는 출구조사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박수 한번 치고 가야죠. 같이 치고 가야죠.
3: 아니, 이게 붙어서요?
0: 아니, 에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출구조사는 10%포인트 정도 격차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습니다.
3: 저는 출구조사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3: 박원수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좀 우세하다 해볼 만하고 앞서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이게 개표율이 상당히 20% 넘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좀 아쉽거든요.
0: 아쉬워요?
3: 예.
2: 근데 경남은 지금 50.32% 대 49.67.
0: 그렇습니다.
2: 근데 표차로 본다면은 약 2,400표 차거든요.
0: 네.
2: 그렇다면 이건 정말 개표율이 20%를 넘었었는데 2,400표 차다.
0: 네.
2: 정말 이것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사실 국민의힘은 경남은 해볼 만한 지역으로 사실 분류를 했었어요. 네. 그간의 여론조사하고는 별개로. 왜냐하면 박원수 지사가 사실 경남에서 또 타 창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선거에 나왔고 또 당선도 됐고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충분히 성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격전지로 된

0: 광역 도지역의 특징은 군 단위 지역이 개표율이 빠르게 나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1: 아, 군 단위.
0: 시 지역,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이런 곳들은 개표가 늦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지역들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오히려 광역도 개표를 할 때는 민주당이 오히려 뒷심이 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오. 굉장히 선관위 직원보다 더 전문적입니다. 지금 분석이.
0: 선관위 담당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2: 근데 이제 우리 박 부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동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이 가장 경남에서는 핵심이잖아요.
1: 네.
2: 근데 박안수 후보가 어쨌든 창원 시장도 했었고 창원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또 일을 못한 게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남을 해볼 만하다 하는 거는 창원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네. 자, 개표가 이제 진행되면서 경남도지사가 김경수 후보가 앞서면서 현재 민주당 15곳 우세 국힘이 한 곳으로 국힘이 한 곳을 이제 뺏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시장 현재 개표율이 20.01%인데요. 야, 여기는 이 격차가 좁혀질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네요. 김부겸 후보 54.52%, 추경호 후보 44.4%로 무려 10%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0: 그 김부겸 후보의 마지막 연설 보셨던 분들은
1: 네.
0: 아마 국민의힘 당원이라도 김부겸 한 번 찍어줘야지
1: 눈물에 오서 네.
0: 그런 생각 했을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만나본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김부겸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저는 조심스럽게 승리를 좀 예견을 하고요. 여기도 구청장 선거를 보면요. 민주당이 앞서가는 구청이 한 서너 개 돼요.
1: 아,
0: 지금 현재 개표 상황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인 수성구라든가 달서구, 동구, 북구가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어요.
1: 오, 그래요?
0: 이게 전반적으로 20년, 30년 동안 지역 정치를 독점해온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이 먹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김부겸은 중요한 하나의 발화점이 되었던 거예요.
1: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약속된 시간보다 한참 늦게 자리를 한 정말 이것도 MBC 자체적으로는 큰 사고거든요. 반드시 징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헬마우스입니다.
1: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3: 아, 제가 이제 그 저희 진행하는 사장 남천동 방송을 하고 오느라고.
1: 누가 한다고 그걸 뭐 특정해서 네. 얘기합니까?
3: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늦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아, 이게 진행자한테는 전달이 안 된 모양이네요.
1: 저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3: 예. 아, 네. 죄송합니다. 예.
1: 오늘 퍼포먼스로 좀 보여주세요.
3: 예, 예, 예. 네.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대구시장 말씀.
1: 대구시장. 이게 격차가 네. 안 좁혀지는 이유.
3: 말씀 나누던 중이었는데,
1: 네.
3: 제가 그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투표율이 직접적으로 득표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로 특정하기 어려운데,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 이번에 좀 특이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사전투표율이 대구가 원래도 이제 전국 최저 수준이긴 한데 이번에도 물론 이제 전국 최저였는데
1: 네.
3: 지난 선거들하고 비교하면 사전 투표율의 상승 폭이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 더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본 투표도 다른 곳들보다 상승 폭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대구의 새로 편입된 군위군 같은 경우에 군위군은 이번 투표율이 80%에 육박하게 나왔습니다.
1: 에?
3: 79%를 넘어서
1: 우와.
3: 80%에 육박하게 나왔던 거는 선거의 이슈상으로 봤을 때 군공항 이전 이슈가 군위군에서 상당히 좀 뜨겁게 붙었다라는 얘기가 되고 원래 이제 경북 지역이었다가 대구 지역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이제 표차가 추경 후보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야 되는데
1: 네.
3: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좁혀진 그 지금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0.84% 정도 득표를 하고 있고 추경 후보 57.89%니까 보통은 이 지역이 이제 7대 3 내지는 8대 2까지도 나오는
1: 원사이드
3: 지역인데 근데 상당히 좀 이제 투표율과 함께 득표율도 올라갔다. 다른 지역들도 투표율의 어떤 그 이제 힘을 김부겸 후보 쪽이 좀 더 많이 받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늦을 만하네. 내용이 아주 좋은데요?
3: 상당히 알차죠?
1: 새로운 분석 좋아요. 늦을 만합니다.
3: 아, 예, 감사합니다. 네.
2: 저는 이렇게 봐요. 대구가 사실 정작 달성군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우리 윤 의견

0: 윤호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진수 후보가 당선이 되고.
1: 윤호개인을 왜 꼭 붙이세요?
0: 뭐 우리가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1: 아, 난 너무 놀랐네. 네.
0: 본인은 정작 당선이 됐을지언정 그 윤호개인의 여파가 오히려 추경호 후보한테 마이너스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제 대구에서 흔한 일이 아닌데 이진수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되면서 달성군에서 대구의 오랫동안 당원인 국민의힘 당원들이 약 1,300여 명이 탈당을 하고 김부겸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실은 대구가 좀 불안불안했었어요. 아. 그래서 보수 결집을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는데 사실 대구의 정서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면서도 그간에 대구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해준 게 뭐 있냐 하는 그러한 정서가 있고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현재 당권파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보수는 보수인데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대구에 뭐 해준 게 있냐. 그래서 그간에 제일 우려했던 게 이익투표예요. 이익투표. 네. 왜냐하면 내가 설사 당은 국민의힘을 찍지만 대구의 성장이나 대구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대구를 위해 이익투표를 하겠다. 이런 게 가장 경계했는데 만약 이 추세가 그대로 고차가 된다면 이거는 이익투표를 했는 걸로 봐야 돼요. 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 표차도 지금 약 10% 정도 차이인데 표차는 지금 2만 6천 표 차이에요. 오. 그래서 이 부분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대구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더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더 처절하게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되겠죠.
1: 그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엄청난 책임을 또 져야 될 것처럼 들립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1: 알겠습니다.
2: 이창근 위원장님이 전직 대구 시민이에요. 네. 저도 전직 대구 시민인데 아마 저 부분이 대구 시민이었을 거라도 국민의힘이지만 김부겸 후보 찍었을 거예요.
3: 그거는 조금.
1: 네. 네네.
0: 저를 죽이시는 건데.
1: 방송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0: 저를 죽이시는 건데.
1: 네, 방송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4: 크게 반박은 안 하시네요.
1: 자 대구는 어찌됐든 지금 김부겸 후보가 꽤 많은 격차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4: 아, 저도 대구 얘기 좀만 더 할게요. 아, 네. 그 대구시장 지금 현재 이 추세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1: 그렇겠죠.
4: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상당히 붙어 있었어요.
1: 맞아요.
4: 저는 그것도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끈히 이길 수 있다. 최근에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고 하면서 결집이 돼서 대구 시민들도 그래도 이번에는 보수로 하자 이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1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이 격차는 이거는 대구 시민들이 애초부터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보수의 심장으로서 내가 보수를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든다는 그 심판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사이에 뭐 주호영 의원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대구시장 문제 관련해서 공천 불협 화음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잘 원만하게 봉합이 됐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공소취소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보수를 결집한 요인을 제공을 했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나와서 활동을 하셨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보수 결집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추경호 후보가 너끈히 앞서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대란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지금 박근혜 마케팅이 더 이상 대구에서 통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공소취소 특검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분노는 여전하나 그보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그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에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 이게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대구시장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김부겸 후보에 대한 저런 만만치 않은 저런 지지세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
1: 보수는 그러면 참 기댈 데가 이제 없어지네요.
4: 부산 북감에서 누가 떠오르고 있죠.
1: 아야, 아 저분은 한 분만 봐. 부산 북구 갑만 봅니다. 저분은 아 대단합니다.
0: 그것도 이제 북구 갑의 승리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거기도 이따 갈게요. 네. 일단 그러면 부산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 네, 부산시장 현재 개표율이 27.65% 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53.82%, 박형준 후보가 44.63%. 격차가 좀 꽤 있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 변호사님은 부산 북구갑이랑 또 연계해가지고 막

0: 계산기가 아주 빠르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아,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많이 앞서갑니다.
1: 어, 이거는 부산 북갑이랑은 전혀 별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 전시 한국이라고.
0: 전시 한국.
1: 이 부산 북구 시민들은 교차 토픽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볼 수가 없고.
0: 아, 자, 아까 하셨으니까 그럼 요거 하나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전시한국이라는 말이 네. 있었대요. 네.
2: 전재수를 시장으로 시장. 어, 국회의원으로 이제
0: 한동훈은 국회의원. 네. 근데
2: 아, 저는 이제 정치평론가니까 알죠. 네.
0: 전재수 시장을 찍으면서 네. 한동훈 후보를 찍는 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2: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는 지방선거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0: 네.
2: 이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0: 네.
2: 완전히 없다. 뭐 저희가 장담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0: 네.
2: 근데 이제 통상적인 사례랑 맞춰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부산에서 전재수 후보가 상당히 좀 표차를 벌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북구에서의 압도적인 득표력이거든요. 지금 이제 북구가 17% 정도 개표가 돼서 아직 초반이긴 한데 전재수 후보가 70.32% 득표 중입니다.
0: 북구에서
2: 북구, 부산 북구에서
0: 70% 득표예요.
2: 70%를 득표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부산 북구청장 같은 경우도 정명희 후보 여기도 이제 개표 초반이긴 하지만 만 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정명희 후보가 67.53% 민주당의 정명희 후보가 그럼 이제 부산 시장 투표에서 전재수를 70% 정도 주고
0: 찍고
2: 어, 부산 북구청장 투표에서 정명희 민주당 후보를 67%를 주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만 유독 한동훈 후보 쪽으로 어. 몰아서 갈 가능성이 이제 네. 제 상식에서는 네. 확률이 높진 않죠.
0: 저 우리 헬마우스. 헬마우스.
3: 헬마우스 잘 가다가 왜 갑자기.
0: 헬마우스. 예, 예. 이래서 빨리 오라는 거야. 이거 예. 아까 박진영 교수님이 다 한 얘기야.
2: 아, 그렇습니까? 예.
0: 빨리 왔어야지.
2: 못 들어가지고.
0: 네. 예.
4: 근데 부산하고 대구하고 지금 다른 현상이 지금 전재수 후보와 박영준 후보도 거의 10% 차이가 나는데
0: 그렇습니다.
4: 표 차이는 4만 6천 표 차이에요. 근데 부산은 기초자치단체장이 16곳 가운데 지금 10곳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대구는 아까 김부경 후보랑 추경 후보가 약 10% 차이고 2만 6천 표 차이였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3곳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3곳도 사실은 표 차이가 굉장히 몇백 표 차이예요.
0: 아, 붙어 있어요?
4: 예.
0: 아.
4: 근데 부산은 몇백 표 차이가 아니라 앞서고 있는 10곳이 상당수가 다 60%대 후반, 60% 중반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기초자치단체장과 부산시장이 같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기초 체력에서 힘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5: 그렇죠.
4: 예.
5: 저도 이번에 이제 선거 과정을 보면서 한동훈 캠프가 선거 운동 굉장히 잘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삼국지 보면요. 삼국지 연의에 보면은 제갈량이 신출귀몰한 전략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전략서들은 신출귀몰한 전략이 아니라 부국강병이라는 기초 체력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갑자기 이런 무슨 한국?
1: 전시한국.
0: 전시한국.
5: 그것보다는 그냥 일자로 줄투표하는 게 어.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에요.
0: 기초 체력.
5: 정당의 힘이고. 네.
0: 근데 뭐 그런 거 그래요. 추론하는데 힘드시니까 바로 북구 갑으로 갈게요.
5: 네, 네,
0: 지금
5: 네.
0: 북구 갑이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네.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2: 아, 요동칩니까?
0: 네. 북구가 개표율 26.76%인데요. 완벽히 지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정우 후보 50.5%, 한동훈 후보 39.36%, 박민식 후보 득표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10.13%. 박민식 후보가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원하지 않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1: 어, 아닙니다.
0: 아, 아닙니까?
1: 예, 아닙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헬마우스께서 어, 전재수 후보가, 아, 전재수 후보가 한 70% 북갑에서만요.
2: 네, 북갑에서.
1: 70% 정도 득표하고 네,
2: 북구에서,
1: 있고 북구에서 예. 정명희 후보가 60% 정도
5: 67%
1: 거의 70% 육박하는
0: 그렇습니다.
1: 거잖아요. 지금 하정우 후보 어떻습니까?
0: 50%
1: 그러면 줄투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로만 이미 줄투표는 안 한 거예요.
0: 줄투표 아니네.
1: 그럼 이 투표 비율이 어디겠겠어요? 그게 바로 전시한국인 거예요.
0: 전시한국이네. 와 진짜네.
1: 이거는 무슨 추론할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있는 걸 그냥
0: 소름.
1: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0: 전시한국이야.
1: 거예요.
0: 전시한국이야.
1: 전시한국은 존재한다.
2: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는 게 박민식 후보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득표가 좀 덜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원래는 아무리 그래도 기본 조직력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기본 조직표를 하면 그래도 20% 언저리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뭐 아직 개표 초반이라서 네. 어느 지역을 개표를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생각보다도 좀 더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끝까지 봐야 되지만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박민식 후보가 많이 깎이는 거에 비하면 하정우 후보는 기존 고정표에서 많이 빠지지는 않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0: 많이 네. 더해지는 것 같지는 않다.
2: 뭐 더해지는 건 사실 50% 넘게
1: 빠지고 있는데 너무 네. 확 빠지고 있지는
0: 않고 빠지는지는 네. 않는다.
4: 이게 숫자의 착시죠. 전체 모수가 늘어나면서 그 늘어나는 포션을 박민식 후보가 가져가면은 하정 후보의 표는 변함이 아니라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전체 포션이 줄어드는 거죠. 전체 모수가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제일 원하는 게 이런 그림일 거예요. 아마 한동훈 후보의 39.36%도 계속 유지되고
0: 네.
4: 전체 모수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을 박민식 후보가 가져가면서 하정우 후보의 비중이 줄어들면은 전시한국이 된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1: 아니요 네. 지금 거의 말씀하신 게 맞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 정도 유지하는 걸로는 안 되고요. 조금 더 올라가고 박민식 후보도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0: 박민식 후보도 조금 더 올라가고
1: 하정우 후보가 대거 빠질 거예요.
0: 하정우 후보는 대거 빠지고
1: 네, 그리고 지금 지금 부산 북부 지역에 지금 떠도는 소문을 또 한번 제가 접했는데
0: 네. 네.
1: 사전 투표는 거의 다 그 개봉이 끝났다. 이제 본 투표로 들어갔다.
0: 이제 한동훈 시대가
4: 개표장에서 실제 중계입니까?
0: 이제 한동훈 시대가 오는 겁니다.
1: 소문이라는 점만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자꾸 들은 소문이 이게 조금 숫자에 반영되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하정우는 50이 깨집니다.
0: 네, 그 소문의 그 출처나 근거는 어디예요?
1: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4: 개표장에 우리 한동훈 후보 참관인이 가 있잖아요.
0: 아,
4: 그
2: 중간중간에
4: 참관인이 이제 보고를 하겠죠.
1: 네. 그게 이제 여기저기 떠도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5: 네. 근데 이제 보통 개표율 25%에서 10% 이상이면 구도는 굳어졌다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0: 좀 좌절인데
5: 투표함에 사전 투표함과 본 투표함에 그거를 눈이 좋아가 멀리서 이제 그 개표 장관이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 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시력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 자신이 없어요.
1: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담보할 자신이 없습니다.
2: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이제 이 지역에 원래 연고가 있거나 이제 지역 기반이 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는 이제 선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전재수 후보가 갖고 있던 지역 조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키는 선거 특히 뭘 지키느냐 이제 표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숫자 착시가 일어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하정우 후보 캠프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원래 전재수 후보가 갖고 있던 3만 2천 표에서 4만 표 사이의 표를 실제로 다 가져올 수 있느냐의 싸움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득표로는 1만 1천 표 26% 정도 지금 했을 때는 1만 1천 표 정도 하정우 후보가 확보를 했고 한동훈 후보가 8,600표 정도입니다. 이 표 싸움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그 문제인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5: 제가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아실 건데 거대 정당들은 보궐선거 때마다 지인찾기를 합니다. 명단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캠프는 보니까 공중전이라든가 구전 홍보 이런 쪽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즉 선거 분위기는 잡았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현찰표는 몇 표 잡았느냐. 이거 표 계산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하정우 캠프는 우리는 딱 3만 5천 표 나와 4만 표 나와라는 게 표 계산이 딱 되어 있을 겁니다.
0: 실속이 없었구나.
4: 그게 조직이죠. 그렇죠. 그게 조직의 힘이죠.
1: 그거는
0: 예. 실속.
1: 예, 그거는 무소속 후보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죠.
0: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표 격차가 많이 나서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인천 연수갑 개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4.93% 진행이 됐습니다. 송영길 후보 67.16%,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 24.62%.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박종진 후보는 참
4: 뭔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0: 국회의원 한번 하기 어렵네요, 박종진 후보.
2: 그래도 네. 개혁신당 정승현 후보도 이 지역에서 오래 뛰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오는 건데.
0: 알겠습니다. 저희는 광고를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0: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전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16 최욱의 라이브룸.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경합 지역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한숨 돌리고 잠시 후 9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오늘 서울 송파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이 오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개표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다 대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 12개 투표소와 강남구와 광진구의 투표소 각각 한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송파구 등 14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서울시 선거는 오염된 선거로 즉시 개표를 중단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9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서울시 투표는 유권자의 투표권과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라며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개표를 중단하고 서울 선거는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단 한 사람이라도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장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송파구 등 투표용지 부실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부실한 선거관리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그 문제와 관계없이 많은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했고 이후 봉인 절차를 거쳐 개표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MBC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예측 결과는 전국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에서 우세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사이로 단시간에 강하게 내리겠고 지역별 편차도 크겠습니다. 특히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19도 등 전국의 17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불편 부당하다는 건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뜻이 아닌데요. 안일불 치우칠 편 안일부 무리당. 불편 부당은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대가 불편 부당한 태도를 보여 마음이 편했다는 말은
4: 상대가 아주 공평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태도를 보여 마음이 편했다는 뜻이겠죠. 불편부당과 비슷한 말로 무편부당도 있습니다.
5: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2: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16 최욱의 라이브 룸. 개표가 진행될수록 경합지가 많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출연료 안 받고도 하고 싶어. 너무 재밌습니다. 광고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She is reckless.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0: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16 최욱의 라이브룸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개표 상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단체장 전국 평균 개표율이요 26.57%고요. 더불어민주당이 14곳에서 앞서가고 있고 국민의힘이 경남에서 앞서면서 두 곳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동안에 한 번도 집지 않은 지역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남구 갑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현재 개표율 27.09%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의외네요. 격차가 많이 납니다. 민주당 전태진 후보 60.01%,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 33.88%.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11: 그리고 지금 이제 개표 방송들에서는 전태진 후보를 확실히 띄우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10: 와.
11: 표차가 6,300표 차이가 넘게 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실히 띄우는 곳들이 있을 정도로.
10: 아, 이건 이변 아닌가요?
12: 그렇지. 거의 예,
10: 이변이죠.
12: 아니죠.
10: 네.
11: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거든요.
10: 그렇습니다.
13: 그렇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윤호계인 공천을 했다.
10: 김태규.
13: 예,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가 울산의 강남입니다. 주식 지금 대박난 곳입니다. 그래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이 경제 수치가 워낙 좋으니까 경제적 이득을 보는 분들이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대도시의 중산층 보수들이 경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14: 울산 남구가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울의 강남 맞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데 민주당으로 넘어간 뭐 울산시장 유력한 당선으로 되는 김상욱 후보도 사실 여기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네. 뭐니 해도 원인은 윤호경 공천이에요. 윤호경 공천이고 그리고 울산 시민들은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는 GRDP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 GRDP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잖아요.
10: 네.
14: 울산 자체가 경제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들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윤호경 공천에 대해서 수용을 절대적으로 못한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그간에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저도 의아한데
10: 네.
14: 결국은 민심의 매서운 맛을 국민의힘한테 정말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0: 그 결과가 이 방향성으로 간다면 이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확실하게 심판을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네. 선거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양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격차가 많이 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11: 말씀하신 민심의 부분인데 이번 선거가 좀 예상보다도 더 높은 투표율이 이제 나왔잖아요.
10: 네.
11: 전 지역에 걸쳐서 그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 결론만 놓고 보면은 결국 이제 그 뜨거운 열기라는 게 이른바 이제 심판 선거 그것도 이제 내란 심판 쪽으로 좀 작동을 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울산 남구 갑이 될 것 같습니다.
12: 네. 아까 사실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김부겸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놀라웠잖아요.
10: 네.
12: 근데 사실 저는 울산 남구 갑이 더 놀라워요. 전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민주당 전태진 후보 성함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네. 여기는 너무 김태규 후보가 우세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개표 현황을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의 핵심은 윤호계의 심판선거가 맞구나. 그 민심의 매서움을 장동혁 국민의힘 당권파는 어떻게 이거를 받들지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10: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윤어게인 출마 지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곳은요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이 정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구입니다. 원래 이창근 위원장님이 한안갑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이 자리를 뺏기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14: 아니 뭐 강탈당했죠. 왜냐하면 아유. 사실 4년간 열심히 정말 갈고 닦은 지역인데 하루아침에 지역구 강제 조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제가 하남 을로 출마를 했지만 사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하남 지역 전체 선거 그리고 특히 하남 시장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래서 하남 시장이라도 건지려면은 절대 윤어겐 공천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안 나가도 좋다. 그래서 차라리 중도 확장성을 가진 그리고 전체 선거구도에 도움이 되는 차라리 당의 유승민 그러한 선배 같은 사람을 모셔와야 된다 저는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10: 네.
14: 뭐 전혀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더 참 심각한 것은 면접 보고 바로 발표할 거면 왜 면접을 보고 하는지 이 한안갑에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이용 후보 말고도 사실 많은 사람이 공천 접수를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전략 공천을 하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또 더 마이너스 작동한 거예요. 왜? 공천 접수한 사람들도 선거 돕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10: 반영된 게 아닐까. 한번 그러면
14: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10: 상황이 어떤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4년 총선에 추미애 의원이 굉장히 어렵게 당선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안갑 개표율이 30.42% 진행이 많이 됐어요. 이광재 후보가 53.49% 이용 후보가 약 10%포인트 차 뒤집니다. 44.23%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민주당이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차이가 또 많이 나네요.
11: 이게 고가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구 조정이 될 때도 이제 민주당 쪽에 조금 불리하게 이제 조정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물론 뭐 지난번 그 총선 때는 이제 추미애 후보가 간신히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경기도 지역들에 비하면 이제 표차가 좀 상당히 좀 적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갈 때도 이광재 후보 정도가 아니면은 쉽게 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10: 네.
11: 뭐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뭐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좀 압도하는 뭐 그림이었고요. 지금 이제 개표 상황도 아직까지는 이광재 후보가 좀 상당히 좀 여유 있게 앞서는 뭐 그런 네.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른 공천을 했더라면 여기도 확실히 좀 굉장히 박빙 승부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11: 이창근 위원장.
10: 이창근 위원장.
15: 감사합니다. 네.
16: 뒤집을 수 있었다.
10: 뒤집을 수 있었다. 뒤집을 수 있었다고 해야 더 화가 납니다.
11: 분위기가 달랐을 수도 있다. 분위기가 달랐을
15: 이창근 위원장 속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14: 재작년 생각하면 뭐 지금 미치고 발짝 뜹니다.
15: 기천 이제 두 분 계시지만 두 분이 보수고 이른바 윤호개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체제 밖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보수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체제 밖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10: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좀 당내에서 막 되게 치열하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내부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14: 기회 자체가 없었죠.
10: 아니 그럼 뭔가 좀 목소리를 좀 세게 내고
12: 뭐 그렇게 싸우려고 해도 일단 뭐 싸울 수 있는 구심점 중에 한 사람인 한동훈 후보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이제 제명당했잖아요.
10: 네.
12: 쫓겨났고. 당시 오세훈 후보도 장동 대표한테 쓴소리를 많이 했죠. 서울시장 공천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당의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막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14: 그렇죠.
12: 이거 뭐 굉장히 그 당의 젊은 당직자들한테 모욕까지 사실 당하면서 입을 틀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당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당대표는 당원들 자유의지의 총합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징계 청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좀 더 왜 스스로 왜소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결과가 결국은 민심의 심판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그나마 이용 후보는 2024년 총선 때 한번 나왔고 네. 2년 만에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10: 그렇습니다.
12: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붙은 거는 이용 후보가 그래도
10: 선방했다.
12: 윤어게인 후보라고 나왔지만 중간에 이제 반성의 어떤
10: 사과를
12: 사과도
10: 했어요.
12: 하고
10: 예,
12: 있어요.
10: 네.
12: 그래서 이 정도 저는 그래도 득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사실 그간에 당내에서 아까 뭐 말씀 주셨을 때 제가 기회도 없었다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대한가 미래라는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일종의 소장파.
10: 네.
14: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윤호경 공천 절대 안 된다. 특히 중도층이 중심이 되어 있는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 콧방귀도 안 꼈잖아요. 그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윤호경 공천이 어디 있냐. 윤호경 공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공관위원장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본 것처럼 울산 남구갑
10: 네.
14: 결과 나오잖아요.
10: 아, 그건 굉장히 네. 충격적이에요.
14: 이런 게 결국은 사후적이지만 민심의 회초리를 정말 받아들이고 과거를 되짚어 봐야지 당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10: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모욕감을 많이 느낀 지역구입니다.
11: 왜요?
10: 계엄군이 출마를 한.
11: 아, 예, 예, 예.
10: 계양 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양을 인천 계양을 현재 개표율이 15.71%인데요. 민주당의 김남준 후보, 야 어마어마하군요. 네, 78.4%. 국민의힘의 심왕섭 후보 16.75%. 그리고 뭐 윤호개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계엄군입니다. 707 단장 무소속 김현태 후보. 와. 4.84%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이기도 했는데 확실히 김남준 후보 압도하는군요.
15: 그렇죠. 뭐 대통령 후광이 일단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진짜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계엄군 김현태 후보의 득표율이 4.84까지 나오고 있다. 이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중도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중도 진보, 중도 보수로 재편되면서 이제 통합적인 것이 정치가 안정화되는데 극단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거든요.
10: 네.
15: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배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10: 네.
11: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의 이제 출마나 선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저희 같은 이제 비평가들이 봤을 때는 일종의 이제 정치 희화화처럼 보이는 출마를 했는데 본인이 사는 지역은 정작 계양을이 아니고 계양갑 지역구라서 본인이 출마한 지역에 자기 표를 행사할 수도 없는 사람이 네. 이제 출마를 하고요. 그 지역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출마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군으로 단순 출동한 게 아니라 국회에 가서
10: 지휘관이었어요.
11: 예, 지휘관으로서 네.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을 습격하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인데
10: 네.
11: 그 인물이 이제 법정 구속이 되거나 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도 않는 바람에 심지어 출마까지 할 정도로 뭔가 굉장히 좀 이제 우리 정치에 대한 어떤 모욕적이고 이제 교란적인 행태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10: 4.84% 득표는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입니다.
14: 그게 뭐 표는 한 540표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10: 네.
14: 근데 정말 저도 동의할 수 없는 게 김현태뿐만 아니라 우리 전한길
10: 네.
14: 이 두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전한길 씨가 자기가 출마한다 안 한다 얼마나 사실 국민들을 우롱했습니까? 그러다가 난데없이 김현태를 내보내는 그러한 정말 정치를 정말 희화화시킨 그런 장본인들인데 저는 우리 언론에서 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전한길 김현태를 다뤄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10: 네.
14: 그 이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정말 악의 요소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저는 나쁜 요소라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번 선거를 무대로 정말 사장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민주공화국이고 누구나 다 출마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2: 그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분들보다도 김현태 후보의 득표율밖에 저는 안 보이는데
10: 네.
12: 이게 뭐 표로는 몇 표라고 하지만 어쨌든 득표율로 5%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10: 네, 존재합니다.
12: 저는
10: 이게.
12: 이 비중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물론 이제 지역구마다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성급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확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러프하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존재하는 적극적 개헌 몽호론자 들이 한 5%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부산 북값 얘기를 또 자꾸 해서
10: 그만하세요.
12: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있어요. 네. 이제 그 여기 이제 사실상 이제 보면은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비슷하게 이제 보수 후보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의 득표율을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인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계엄을 저지하고 막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발심으로 박민식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아주 적극적이고 강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분들이 박민식 후보한테 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소극적 계엄 옹호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 네.
1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 계엄 옹호론자가 가장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소극적 계엄 옹호론자도 어쨌든 보수정당 내에서 어떻게든 순치시키고 순화시켜서 이 보수정당 내에서 이걸 이렇게 좀 아울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 비중을 줄여나가고 박민식 후보가 받은 그 표가 만약에 제 주장대로 소극적 계엄 옹호하는 분들의 표라면 그분들도 다시 숫자를 상당히 줄여나가야 되는 게 앞으로 이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가져야 할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0: 네. 이 실제 그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사회에 지금 나와 있고 출마까지 한 이 상황 솔직히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두 분 다.
14: 아, 당연하죠.
10: 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4: 본인이 당초 다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10: 맞습니다.
14: 그 네. 눈물에 국민들이 결국은 다 속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정말 저는 눈을 뜨고 진짜 이 사람 맞냐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맞더라고요. 그 눈물은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눈물이었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국회 진입하겠다고 또 국회에서 의원 선거에 나오겠다고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10: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천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표율이 19.36%입니다. 이것도 좀 격차가 있는 곳이라 지금 언론의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 63.16%, 국민의힘의 유정복 후보 35.84%. 박찬대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1: 그리고 이제 뭐 세부적으로 봐도 인천광역시의 9단위 투표구에서는 전부 지금 이제 개표 상황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박찬대 후보가 강화군하고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이제 압도하고 있는 60% 70%의 득표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10: 아 강화군에서는 유정복 후보가 좀 앞서나요?
11: 강화군에서는 지금 유정복 후보가 55.48% 득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앞서고 있고요. 옹진군에서도 유정복 후보가 57.05% 득표 1등하고 네. 있습니다.
14: 강화군은 이미 기초 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어요.
15: 아, 네. 그렇네요. 네. 박용철 네. 후보가 당선 떴네요. 네.
14: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당연히 뭐 유정복 후보가 1위를 할 수밖에 없겠죠.
11: 사실 네. 강화군은 민주당 계열 정당의 이제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네. 없는 그러니까요. 지역이긴 해서
10: 네. 네.
11: 격차를 많이 좁히긴 했지만 여전히 좀 역부족이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10: 알겠습니다. 인천시장은 어찌됐든 박찬대 후보가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선 확실히 뜬 곳이 또 있는데요. 아까 그 윤어게인 심판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개표율이 44.06%입니다. 이진숙 후보 당선 확실히 떴습니다. 63.78% 득표를 했고요. 민주당의 박형룡 후보 36.21% 득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 박진영 평론가님이 지금 자, 기쁜 한숨을
10: 대구 시민
11: 기쁜 한숨을 쉬셨는데.
15: 네. 네. 아, 네. 뭐 이게 참 벽이 있는 거죠.
10: 아.
15: 현실적인 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대구에서 의석을 확보하려면은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유연해져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도 저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부겸처럼 하는 것이 유 이재명이다.
10: 구체적으로 유연하다는 게 어떤 모습인가요?
15: 진보개혁적 정체성은 유지하되 예를 들자면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 내에서의 사회적 합의하에 의한 추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른바 과거 이제 일부 진보 인사들이 보여온 이 행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면서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 예의 바른 진보.
10: 예의 바르게.
15: 예의 바른 민주당. 이게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10: 네.
15: 영남권까지 좀 더 확

0: 확대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이진수 후보는 좀 예의가 많이 바른가 보군요.
0: 아니죠.
2: 아, 질문입니다. 네, 질문.
3: 아, 네. 여당으로서 오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4: 그런데 여기도 윤어게인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없는 게 사실은 달성이 국민의힘이 75% 80% 가까이 득표가 나와야 그렇죠.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4: 그렇죠.
3: 것이고.
4: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투표율이 득표율이 그대로 끝까지 간다면 한 10% 빠진 거예요. 아, 그거는 윤어게인 공천의 영향인 거고 저는 사실 민주당이 6전 7기에 박형룡 후보를 동정심에 의해서 내보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도 울산처럼 전혀 새로운 인물 정말 능력 있는 인물 이런 인물이 나왔다면 결과가 설사 이기지 못했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는 더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박형룡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에서도 6전 7기예요.
0: 애틋하죠. 동정론이 있는데.
4: 예, 동정심으로는 지금 안 되거든요. 아,
1: 예. 뭐 좋게 표현하면 이제 동정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조금 뭐 아프게 표현하자면 이미 평가가 끝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예,
0: 그렇습니다. 아. 여기 도농복합지역에서 쉬운 곳이 아니에요. 여기 아직도 그 성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집성촌도 있고요. 그런 곳도 많아요.
1: 그렇죠. 네. 네.
5: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여론조사 추이와 다르게 개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5: 네. 사저도 있고 네. 이제 국회를 해왔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사실 대구시장 전체는 아니었던 것 같고 달성 정도? 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점점 사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야 되는데 자꾸 상징적 자산을 소모해 가면서 이제 지금 쪼그라들었고 결국 할 수 있는 건 이제 대구 달성 정도에서 좀 힘을 받게 만들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네. 전직 대통령을 다 써먹어 버렸다. 저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언제까지 과거를 울고 먹으면서 살 겁니까?
1: 네. 지금 MBC 당선 예측 시스템에 의해서 확실 후보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민주당 추미애 후보 그리고 충북도지사 민주당 신용한 후보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전남 광주시장 민주당 민영배 후보, 제주도지사 민주당 위성곤 후보.
3: 당선 확실.
1: 네, 이렇게 이제 확실히 떴고요. 유력 후보, 대전시장 민주당 허태정 후보입니다. 네. 혹시 뭐 여기는 뭐 사실 그게 이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4: 다 예측을 했던
1: 예측대로 가는 거죠 지금. 네. 네.
0: 경북의 민주당 후보도 그래도 이번에 한 35% 가까이 득표해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1: 아, 역대 최고치예요?
0: 네네.
1: 오, 오준기 후보.
0: 네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보고 부산 북극을 갑니다. 부산 북극을. 자, 긴장하십시오. 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5: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16 최욱의 라이브룸 10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갑 개표 상황 그야말로 역동적입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야, 류재화 변호사 정보력 대단하다는 칭찬 한번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북구갑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 43.96%인데요. 하정우 후보 45.89%, 한동훈 후보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41.27%, 박민식

0: 후보 12.83%. 유재하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양상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와, 아니 정보력이 대단하시네.
1: 그 부산 북갑에 떠돌고 있는 소문이 신빙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신빙성이 네.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2: 지금 이제 표차가 줄어드는 네. 속도가 좀 붙었다. 네. 뭐 이렇게 좀 보이고요. 아마 개표 현장에서는 조금 이제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야, 네. 아무래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투표함을 먼저 그렇죠. 열었냐에 따라서 초반 이제 그 개표 현황 흐름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들었던 소문은 사전투표함 먼저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함 먼저 열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많이 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정 후보가 앞섰지만 이제 점점 개표 후반부로 이제 50% 이제 개표율이 지나가면 본투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후보 바라건대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 아무래도 보수 유권자들의 그 단일 민심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한동훈 후보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0: 아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아까랑 달리 들립니다.
1: 아까보다 좀 잘 들으시죠.
0: 전 아까 전시 뭐
1: 전시한국
0: 그거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아까는 잠깐 흘려 들었거든요 제가 전시한국
3: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진짜로 이게 빈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 그리고 이제 전시한국도 전시한국인데 저도 이제 어디서 비평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아마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하정우 후보가 이제 상수고 변수가 이제 박민식 후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득표율을 보니까 결국 박민식 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표가 국민의힘의 응집으로 이제 나타나지 못하고 국민의힘 표가 국민의힘 후보한테 안 가고 좀 흩어지면서 그게 이제 대부분 한동훈 후보 쪽으로 좀 흡수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양상으로는. 네. 그래서 예상보다 원래 예상하기로는 이제 그래도 한 20% 정도는 그렇죠. 거대 정당 후보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생각만큼의 득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 이래 되면 박민식 후보는 선거 비용 보전도 못 받겠는데요.
0: 이건 아, 그거는
4: 50% 봤습니다.
0: 치명적
4: 10% 넘으면. 야. 저도 이제 어디 다니면서 442 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박민식 후보가 20%를 못 넘기면서 부산 북구분이 아니고 평택 저기 뭐야 분당분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돼버렸죠. 결국 보면은 그 중간에 우리 정영근 씨 논란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4: 그런 것들부터 해서 한동훈 캠프의 이 뭐라고 합니까 신출귀몰한 선거 기술들이
0: 먹혔다.
4: 좀 먹힌 것 같아요. 네.
0: 와, 아니 지금 이 흐름이라면은 이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 이거는 진짜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4: 끝까지 가봐야죠. 하정우 후보가 못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기대를 합니다. 박민식 후보가 못한 거예요.
0: 아니 지금 그 소식통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너무 궁금하네. 그분을 오늘 모셨어야 될 것 같아. 소식통.
1: 더 이상 소문이
0: 끊겼어요?
1: 감지되지 않고 있어요.
2: 아직 한참 개표가 다시 진행되고 네. 있네요.
0: 고기 끊겼네.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동탄 모델이라고 이준석 의원이 계속 이제 주장했었던 모델이 작동을 하려면 거대 양당의 후보가 둘 다 약해야 그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도 40%를 못 가져가고 네. 국민의힘 후보도 15% 언저리에 갇혀야지만 이제 3정당 후보 내지는 이제 무소속 후보 가능성이 생기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하나의 고리 중에 하나인 이제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가 생각보다 약하다. 그럼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남은 개표를 좀 지켜볼 수 있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니냐.
1: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아까 이제 그 우리 박 원장님께서 신출귀몰한 어떤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한동훈 후보는 어떤 신출귀몰한 전략보다는 철저히 그 부산 북구 주민들의 민심에 맞춰서 선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것도 부산 북구 주민들이 정형근 전 의원을 좋아했고 또 그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형근 전 의원을 그리워한 것도 있지만 그 시대를요. 왜냐하면 그때 부산 북구가 잘 살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박민식 의원, 전재수 의원 시대를 거치면서 부산 북구가 좀 발전이 더뎠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그걸 포착한 거죠. 그래서 철저히 부산 북구 주민들의 민심에 맞춘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4: 물론 뭐 정형근 전 의원을 이제 북구 갑 주민들이 원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후보 가 승리를 하건 간에 아니면 승리를 설사 못하고 의미 있는 격차로 패배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공은 결국은 서병수 전 의원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병수 전 의원이 정말 본인의 선거처럼 제가 볼 때는 저도 참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서병수 전 의원

0: 그런데 지금은 와 정말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1: 근데 이게 개표 방송이 퍼센트로 따지는 방송이 될 때 이제 생기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마치 경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확정돼 있는 표를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0: 그렇긴 하죠.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지역 예를 들면 동이 뭐 덕천동이 먼저 열리느냐 혹은 뭐 이제 구포동이 먼저 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말씀하신 네. 이제 사전 투표가 먼저 열리느냐 본 투표가 먼저 열리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네. 덕천이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와요. 네.
0: 야, 그 전시 한국. 그게 그 빈말이 아니었어요.
1: 끝날 때까지 못 외울 것 같은데.
0: 야, 이거는 이제 네. 외울 겁니다. 아. 전시 한국 외웁니다. 네. 자, 그리고 참 이것 때문에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택을 재선거 개표율 24.58%인데요. 진짜 초박빙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 32.62%로 1등이고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 31.53%. 그리고 유이동 후보가 많이 올라왔어요. 28.63%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하고 김재원 후보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4.03%, 김재원 후보가 3.16%입니다.
3: 지금 이렇게 본다면 황교안 후보와 유이동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를 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에 비춰봤을 때 황교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유이동 후보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은 결과예요. 현재까지 개표 현황을 보면. 네. 그리고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는 유이동 후보와 약간의 격차를 두고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제 생각엔 개표가 계속 진행되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2: 하여튼 평택은 부산 북구 갑보다 더 쫀쫀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2: 더 쫀쫀하고.
0: 아, 그래도 이해관계가 두 분보다는 좀 덜하고 거리감을 두고 보시니까 그래도 조금 예측을 해본다면
2: 저는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이동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뭐 어부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거티브에서 자유로우면서 정말 김용남과 조국의 누비콘강을 건너는 그 혈투에서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그 올라오는 이 속도가 사실 24.58%의 개표율에서 30%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0: 네.
2: 이게 지금 조금 저는 걸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쫀쫀하기 때문에 하여튼 바람은 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0: 유이동 후보가 이겼으면 네. 좋겠다. 이번에 그 캠페인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이 국면에서 좀 압도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2: 그런데 단일화 문제는 유이동 후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황교안 후보가 내세웠잖아요.
0: 네. 그거는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조건.
2: 예. 부정선거는 그거는 유이동 후보, 제가 아는 유이동 후보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된 거고. 그래서 본인이 유이동 후보가 여기 평택을이 본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이고 또 이 지역에서 3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승부를 걸어서 밑바닥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엔 선거는 또 바람이 거셌잖아요. 민주당의 어떤 내란 청산 국민의 심판 그 바람이 거셌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를 건 거는 김용남 조국의 혈투에서 어부질이라도 그래도 또 한번 기회를 얻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하여튼 결과는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3: 네. 유동 후보가 캠페인을 저는 열심히 하셨고 꽤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김용남 조국 이 두 분의 혈투 때문에 그리고 모든 언론의 시선이 두 분의 혈투에 주목이 돼서
0: 네.
3: 유이동 후보가 뭘 하더라도 사실 빛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2: 맞아요.
3: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게다가 이 조국 후보의 경우에 이게 단순히 조국 혁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다툼이 아니고 조국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측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등장을 해서 막 이제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사이의 네거티브도 굉장히 지금 이게 사실 같은 민주 진보 진영 내부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0: 아주 뜨거웠어요.
3: 너무 심했고요.
0: 네.
3: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원에서든 언론은 여기 이 두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0: 그래서 유이동 후보가 약간 좀
3: 뭘 해도
0: 예,
3: 캠페인을 못한 게 아니라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두각을 드러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0: 네.
2: 그 네거티브 프레임도 이슈가 되면 거기 끼어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유동 후보가 끼어들지 못한 게 선거 전략의 패배고요.
0: 양쪽을 막 다 쳤으면 어땠을까요?
2: 아니죠. 이럴 때는 오히려 장동혁을 쳤어야죠.
0: 아, 장동혁.
1: 아, 장동혁을요? 네. 아, 예.

0: 이슈를 깨뜨리면 새로운 하나의 자기 이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사실 유희동 후보가 이 부정선거론자들과 결별한 거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나는 뭐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합리적 중도 보수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래 보수는 역동성이 없어요. 합리적.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합리적 보수도 역동성을 가져야 돼요. 다이나믹스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숙제를 이제 이 양반이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1: 네. 그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유희동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이전 선거들하고 달랐던 게 이 지역의 인구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살펴봤는데 유희동 후보가 좀 선전을 하려면 아무래도 60대 이상의 이제 고령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원래는 도농복합 지역이라서 고령 인구 비중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되면서 삼성공단 때문에 인구 젊은 인구 유입이 많이 되면서 60대 이상 인구가 10%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득표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2030이 전 지역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밭 자체가 유희동 후보 입장에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됐다.
2: 그러니까 평택 을과 병이 분구가 되면서 국민의힘에게 좀 더 유리한 그 표밭이 평택 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4년 총선 때 유희동 후보는 사실 평택병 후보로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재보궐이 평택을에 났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원래 자기 지역구였기 때문에 뭐 뛰어든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표밭 자체가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되는 표밭인 건 또 사실입니다.
3: 네, 2030 비율이 좀 높다면 네. 2030은 조국 후보에 대한 좀 부정적 인식이 좀 있지 않나요?
1: 네, 이게 좀 분화가 돼 있는데 네. 뭐 이 지역에 특히 이제 그런 특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2030 지지층,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국 후보한테 비토 정서가 강해서 네. 주로 이제 민주당 후보를 좀 지지하는 경향을 띠고 반대로 40대 후반에서 이제 50대 후반까지가 주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 중심인데 이 인구층도 여기서는 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좀 팽팽하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4: 2030 같은 경우 서울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서울 선거를 치르면서 유심히 봤는데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3: 네.
4: 2030 남성 유권자들은 사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1: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그 출구 조사를 보니까 2030 20대 남성의 75%가 맞습니다. 오세훈 후보 지지였습니다.
4: 그런데 예. 또 여성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선거 치른 다음에 분석을 해서 풀어야 될 숙제인데 2030 여성은 또 민주당 지지가 또 강한 성향을 또 보이더라고요.
3: 민주당도 숙제겠네요.
0: 그럼 민주당도 네, 숙제고요. 그런데 네. 더 문제는 뭐냐면 20대 남성이 국민의힘보다도 좀 더 오른쪽에 가 있어요.
3: 아 국민의힘보다
1: 연령대로 보면 70대하고 동조화가 됩니다.
0: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의힘이 20대 남성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40, 50대 남성에서 민주당한테 완전
3: 그 버림받아요.
0: 완전 버림받는 민주당한테 완전 밀리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원래 보수는 저기 아스팔트에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극우가 아스팔트에 나가가지고 그 우파의 큰 덩어리 하나 차지해버렸거든요. 이걸 중도 합리적 보수들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도 재밌어야 돼요.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그 본인들이 정풍운동을 한다거나 해서 회복을 시켜야 돼요.
3: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보수분들이 이런 분들인 거죠?
0: 이런 분들이 근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재밌지는 않거든. 솔직히
5: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0: 네, 재밌어 주셔야 돼요.
4: 제가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3: 재밌어요.
4: 뭐 진진합니다.
0: 예를 들자면 제가 역사적으로 예를 들자면 초반에 안철수 현상 같았던 거 또는 뭐 과거에 좀 더 올라가면 정몽준 현상 같았던 거 이게 이제 중도 보수가 갑자기 역동성을 가지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다만 그 청년 표심 얘기할 때 제가 이번에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의 2030 남성의 표심하고 다른 지역의 2030 남성의 표심이 또 다릅니다.
3: 아, 또 달라요?
1: 특히 이제 부산이나 뭐 영남권에서도 2030 남성층이 민주당 지지를 더 많이 했거든요. 대구에서도 20대 남성들이 민주당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약간 서울적 특수성이 좀 발동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3: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지역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지사 선거 개표율이 42.98%인데요. 민주당 이원택 후보 52.31%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 41.43%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상과 다르게 좀 심각해 승부가 갈릴 것 같네요.
0: 네, 뭐 걱정했는데 다행스럽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부가 경선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뭐 없어지지는 저는 않는다. 아, 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분 후보하고 다 가깝게 지냈고 잘 아는데요. 다 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두 분들의 이 실력 대결이 아니라 이게 중앙당의 공천에 대한 잘잘못 대결로 간 것 자체가 저는 이번 선거에 좀 하나의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3: 아까 그 강성필 대변인이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요.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봤는데 네. 아주 끙끙 앓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전북 도지사 선거는 전당대회와 연동이 돼 있다고 이렇게 다들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원택 후보가 되면은 정청래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것이고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면 누구한테 힘이 실리는 건지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0: 이원택 후보가 되어서 정청래 후보에게 조금 힘이 실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김관영 후보가 된다고 해서 누군가의 힘이 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3: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냥 저는 정청래 후보가 치명상을 입을 뿐이에요.
0: 저는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승리했다고 해서 현 지도부의 그 경선 관리 부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3: 그러니까 그건 뭐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0: 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15대 1로 민주당이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끙끙 앓아가면서 하는 선거로 간 것 자체는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어쨌든 뭐 선거 이 전략이라든가 관리가 잘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1: 그 이제 부연을 좀 드리자면 이게 네. 승패에 따른 단순 결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지금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와가지고 40% 이상을 득표한다. 네.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호남의 특히 이제 전북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20만 이상입니다. 그 규모가 있는 당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번 공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수의 민주당 지지층이 무소속 후보한테 표를 줄 정도로 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것 자체로도 이제 지도부한테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이제 가해진 거라 뭐 이 뒤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호남 민심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4: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원태 민주당 후보나 김관영 무소속 후보 지지하는 세력들은 다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잖아요. 전북이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 이 결과가 그대로 굳어져서 이원태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정청래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봐야 되고요. 우선은. 왜냐. 정청래 대표가 한 번 지원유세 갔다가 봉변 당하고 그다음부터 전북을 안 갔잖아요. 오히려 서울의 수도권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전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된 거예요.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이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임의 파란불이다. 그건 동의하기입니다.
3: 아, 그거는 아니에요.
4: 왜냐하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지지한 42%의 세력도 결국 민주당의 유권자가 되는 전당대회에서 네. 당원이건 당원이 아니건
3: 뭐 그렇겠죠. 예,
4: 그 지지 세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42%는 아마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아.
2: 네. 네, 그 저는 그 지금 두 그 진보 패널들께서
3: 아 북구갑 아닌데도 한번
2: 오시네요. 제가 사실 여기 관심 되게 많았거든요.
0: 아 진짜로요?
2: 예예.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 맨날 꼭 김관영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이건 네. 정청래 대표에 대한 레드카드다. 이런 말을 그냥
3: 아까 빠르죠. 정광재 친한계 대변인도 관심 많더라고요.
2: 관심 많아요.
3: 김관영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걸더라고요. 네.
2: 그런데 이게 이원택 후보가 어쨌든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만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이 네. 보이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책임론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건 분명하고요. 네. 정청래 대표가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기사회생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이게 좋은 일이냐. 자기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좋은 일이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었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에 김관영 후보가 됐다면 정청래 대표는 정적 치명상을 입고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완주를 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김민석 전 총리라든가 송영길 대표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좀 전당대회가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책임론을 피하게 되면서 만약에 이원태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요. 피하게 되면서 파라불까지는 아니어도 전당대회에서 너끈히 뛰어볼 수 있는 수준의 리더십 회복은 됐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고

0: 전당대회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랬을 경우에 엄청난 혈투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1: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0: 뭐 아니죠.
1: 아니요. 좋은 거 아니에요?
0: 방금 좋다고 얘기할 뻔했는데
1: 아니에요.
0: 사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사실 나라 입장에서는 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친명 친척 나눠서 전당대회 앞두고 혈투를 벌이잖아요. 그럼 국정 운영이 흔들려요. 국민의힘이 아직 제대로 된 야당으로 회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민주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네.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2: 훌륭하신 분이네요.
1: 네.
2: 저는 뭐 처음에는 말씀하실 때 아 이제 팝콘도 사다 드려야 되나 강건도 불구경 하듯이 팝콘 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3: 아, 제가 네. 넘어갈 생각했는데. 뻔했는데.
1: 그런데 그 신한계 아까 정광재 대변인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는 정청래 대표보다는 김민석 총리가 조금 더 끌리는 것 같던데, 그렇죠?
0: 네.
1: 아, 그건 맞죠?
0: 예, 네, 맞아요. 네.
1: 아, 제가 그것도
0: 정청래 대표는 너무 통제가 어려워 보이고 입법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2: 그런데 이 전제는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하고 당으로 온다는 전제하에서 질문인 것 같은데요.
1: 아,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니까. 아,
0: 네. 그건 뭐 예정된 수준이니까.
1: 알겠습니다. 자, 이곳은 또 우리 박진영 교수님에게는 조금 아픈 소식일 것 같은데요. 경남도지사 개표율이 38.62%인데요. 국민의힘의 박완수 후보가 52.24%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김경수 후보가 47.75%로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랑 많이 아주 크게 다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죠. 저는 아직도 그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요. 창원, 통영, 김해, 거제, 양산 여러 곳 지금 그 기초시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2: 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도는 특히 이제 경남도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을 먼저 까느냐, 시를 먼저 까느냐, 이게 투표함을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밤새워서 봐야 저는 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인데 네, 왜냐하면 네. 경남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대체로 서부 경남에서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 경남, 뭐 양산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뭐 창원시까지 포함해서 그 도시벨트가 있는 쪽이 조금 더 이제 김경수 후보가 좀 유리한 곳이거든요.
1: 네.
4: 지금 개표 현황을 보니까 좀 인구가 많은 그 양산시라든지 김해시의 개표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지금 이제 10%대 양산시가 이제 11.6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제시 같은 곳도 이제 26%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개표율이 좀 떨어지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뭐 밀양시라든지 사천시라든지 뭐 고성군이라든지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쪽이 조금 더 먼저 개표된 85%, 86% 이 정도 됐으니까요.
1: 네.
4: 그 차이가 지금 반영되는 것 같다. 아마 이제 말씀하신 박진영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동부 경남 지역이 개표가 됐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야, 이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결국은 또 빛을 찾아냅니다, 그분다. 아, 대단합니다.
4: 정확한 분석.
1: 아, 분석입니다.
4: 정확한 분석.
1: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떻게
2: 그런데 창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의 개표가 거의 40% 가까이 했어요. 40% 가까이 했는데 창원이 사실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굉장히 불리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사실 공천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밀리고 있지 않거든요. 창원이.
1: 아, 네. 예.
2: 그래서 기초도 밀리지 않는다면은 박완수 후보는 창원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보다 더 표를 얻을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원이 밀리지 않는다면은 이 추세가 그대로 굳어져서 근소한 차지만 박완수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1: 아.
2: 끝까지 봐야 되는 게 네. 박완수 지사가 창원시장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또 김경수 전 지사는 고향이 진주 사천이에요. 또
1: 네.
2: 이게 서로가 상대방 강세 지역에 자신의 텃밭 하나씩 따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그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울산시장 개표율이 지금 40.02%인데요. 민주당 김상욱 후보 당선 유력이 떴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39.3, 김상욱 후보가 55.57%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것보다는

0: 격차가 더 좀 많이 벌어진 것 같네요. 네,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좀 뼈아픈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단일화 효과겠죠, 뭐 결국은. 예.
2: 김상호 네. 후보가 단일화 잘했고 예. 그리고 김두겸 후보가 마지막에 좀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그 기자 관련 네. 관련해서 네,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김상호 후보가 국민의힘 출신 아닙니까?
0: 네. 네
2: 자기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이제 울산시장 선거 나오고 지역 가지 자기 지역구는 다시 이제 이번에 재보궐을 하게 됐는데 네. 그건 또
0: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광고 보고 와서 부산 북구가 팔 테니까요.
2: 아,
0: 그때까지 에너지를 비축해 주세요.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26 최욱의 라이브룸 이제 마지막 11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11부에서는 격전지 계속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고 저희는 어떻게 광고를 좀 듣고 오나요? 아,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합니까? 짧게 듣고 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라디오 지방선거 특집 선택 2026 최욱의 라이브룸 마지막 11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1부는요 광고 없이 1시간 동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도 주무시나 봅니다. 네, 여러분께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을 가보려고 했으나 지금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소식통 들어온 게 좀 있습니까?
1: 지금 캠프에서 환호성이 뭐 있었다. 아, 환호성. 소식통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0: 네. 아마 피자 배달 왔을 겁니다. 아, 아 야식 이슈가 있나 봅니다. 야식 이슈.
1: 지금 뭐 배고플 시기긴 하니까. 아, 네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0: 알겠습니다. 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짚어볼 테니까요. 먼저 부산시장 가보겠습니다. 개표율 45.77%입니다. 전재수 후보 52.97%. 박형준 후보 45.51%. 약간 좀 좁혀지는 모습입니다만.
2: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좁혀졌는데 네. 표차는 지금 61,500표 차니까 오히려 아까보다 벌어졌습니다. 아
0: 그러면은 이 추세라면은 더 이상 좁히기 어렵다 이렇게 보십니까?
2: 여기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출구조사에서 보다는 전재수 후보가 조금 더 안정적인 득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세상으로는 전재수 후보한테 훨씬 좀 유리한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입니다.
0: 만약에 전재수 후보가 앞선다면 부산 시민분들은 어떤 부분을 많이 이렇게 고려했을 거라고 보세요?
3: 일단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해수부 이전, 해수부. HMM 이전. 반대로 박영준 시장은 엑스포 유치 실패로 뭐 큰 하나의 실패의 오점이 쌓여 있죠. 네. 네.
0: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뭐 추세적으로는 이제 절반 가까이 개표한 상황에서 이 정도 격차면은 사실 뭐 근소한 차로 지더라도 뭐 크게 뒤집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부산 기초자치단체장도 보면은 지금 막상막하예요. 8대 8 현재는. 네, 8대 8인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사실은 뭐 지난 얘기를 하면은 결국 통일교 뇌물 사건으로부터 사실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후보까지 돼서 가는데 과연 부산 발전을 위해서 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의문은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또 8대 8로 끝난다면은 민주당의 부산시장이지만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지자체장도 잘 아우러서 그렇게 잘 통합해서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0: 네. 덕담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니까요. 네. 전 아직까지. 네. 박형준 후보의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 뭐 전재수 후보가 이렇게 지금 사실 50% 정도 개표율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렇게 앞서가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0: 이분이 결국... 전시한국이니까 전재수 후보 당선입니다.
3: 결과적으로
0: 전시한국이에요. 전재수 후보 당선이에요. 이분은
1: 전시한국을 누린 게 아니고 네. 표심이 그렇더라는 해석의 틀을 제공한 거예요.
0: 현상을 그냥 네, 분석할 현상. 뿐이고
1: 이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 네. 유시민 작가 ABC론 얘기한 거 생각나네. 아무튼 그런데요. 네. 전재수 그러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것은 부산 시민들이 전재수 후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통일교 관련한 리스크라든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서 부산시 발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익 투표의 성격을 저는 강하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재명 마케팅이 전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0: 네. 부산 북구갑은 이재명 마케팅 안 통한다.
1: 네, 그건 아니죠. 네.
0: 아니 좀 이게 말씀이 좀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논리의 정합성이 없어.
1: 아니 보세요. 부산 북구 갑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시장을 전재수를 함으로써 네. 전재수 시장을 통해서 부산 북구갑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힘도 같이 없고요. 네. 그리고 그러나 한편 네. 국회의원을 한동훈 후보로 만듦으로 한동훈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듦으로써 차기 장기적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거 대권주자를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수 재건도 부산 북구갑에서 보수 재건에 큰 물꼬를 틀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그 이중 포석이 부산 북구갑 시민들 머릿속에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현명하셨다고 생각해요.
3: 일단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 유시민 작가님 이야기하셨던 AB론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네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 전재수도 들어있고 하정우도 들어있고 한동훈도 들어있고 인간은 늘 복합다가 다양하게 정치적 그 관계들을 보고 있네요. 네. 네. 네.
2: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른바 전시한국이 작동을 했으면 그 프레임이 작동을 했으면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선거 막바지에는 이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북구갑에 직접 와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공동 유세를 하면서 했었던 얘기는 부산시장으로서 당선이 되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려면 부산시에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어야 된다.
3: 그렇죠.
2: 그런 호소를 했거든요.
3: 네.
2: 근데 실제로 이제 시장이 시정을 하다 보면 법적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줘야 법안 추진이 대부분 되고
3: 네.
2: 국민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줄 가능성이 높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호소했는 게 먹혔느냐 프레임 싸움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5: 네. 전시한국. 자, 부산시장은 전재수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대구시장 가보겠습니다. 개표율 34.29%.

0: 51.5%입니다.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51.5%로 1위고요.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 47.4%. 좀처럼 추경 후보가 앞서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거에 비하면 표차는 좀 줄었습니다. 2만여 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 개표가 진행되면서 이제 18,500표 정도까지 이제 좁혀지긴 했거든요. 물론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역별로 어디가 이제 개표가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0: 네. 네,
1: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지역구였던 수성구가 상당히 좀 강세 지역인데 수성구가 다른 구들에 비하면 지금 개표율이 좀 낮거든요. 10%대라서 뭐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0: 네,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번 선거 최대 사건, 최대 뉴스가 되겠죠.
2: 역사적인 일이죠. 한국 정치의 가장 그 나쁜 구태 정치라고 하는 지역주의를 타파한 최초의 정치인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저는 역사성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0: 네.
3: 뭐 대구시장 선거는 이제 지역주의 타파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또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윤핵관 심판 내 의미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후보가 당시 개헌 당시에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경호에 대한 심판 그리고 김부겸을 통한 지역구도 타파 이 두 가지를 다 대구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아직 34%밖에 개표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적어도 50% 정도까지는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 그리고 거기에, 이게 거기에 더해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투표가 승리한 건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지켜봐야 되고 이것도 쫀쫀한 지역인데 어찌됐든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 그랬고 마지막 정말 국민의힘이 잘못을 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정말 읍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와서 보수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투표장에 나와달라는 그런 투표 견인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익 투표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마지막 보루인 대구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이기느냐 그 두 싸움인데 끝까지 얘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네. 자, 서울시장 박빙으로 좀 예상하는 그런 그림이 좀 있었는데 격차가 좀 많이 납니다. 개표율 25.74%인데요.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61.53%,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35.95%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사실 이제 서울시장 이번 여론조사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된다면
0: 네.
1: 서울시장 선거하고 이제 부산 북구가 뭐 이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0: 어떤
1: 너무 많은 여러 종류의 여론조사들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좀 좁혀지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어떤 여론조사가 되기보다는
0: 네.
1: 특정 사람들이 좀 많이 응답하는 여론조사로 좁혀지지 않았냐. 그게 이제 원래 같으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광역선거에는 잘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실제로도 약간 좀 이게 과표집이 된 경향 때문에
0: 네.
1: 이게 지표가 좁혀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실제 표를 확인해 보는 거는 결과가 너무 달라지니까요.
0: 그러네요, 지금은.
1: 뭐 결국은 이제 이 여론조사라는 게 민심을 이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정책 수단으로 뭐 기능했었던 측면들이 또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0: 네.
4: 근데 서울시장 개표는 개표 중단하라고 저희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0: 네네.
4: 개표를 계속하는 것도 중앙선관위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0: 네.
4: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또 재선거도 검토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서울시 선거 전체가 정말 아까 우리 유재하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오염된 상황에서 과연 이게 그대로 계속 이렇게 개표를 강행하는 게 맞느냐 하는 정말 의문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선조치를 해야 돼요.
0: 네.
4: 그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지금 당대표는 무효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4: 실제 기초선거나 광역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100번 양보해서 공직선거법에 224조 있는 것처럼 절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하나 예를 들면 각 선거구별로 투표 유권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거구의 전체 개표 결과 나왔을 때 그럼 남은 선거 투표소별로 유권자가 투표 안 했는 그 투표수를 2위 차석자한테 다 지지한다는 최대치를 계산했을 때 만약에 결과가 바뀔

0: 수 있다. 그런 무효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정말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왜냐 기초선거는 선거구 단위가 작고 광역은 그거보다는 크지만 송파구 하나에 12개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12개 투표소의 유권자를 다 계산해 대고 그 유권자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이 투표한테 다 투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표 계산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1: 네. 네. 그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재선거 관련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답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2: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변수랄까요? 가장 큰 쟁점은 지금 현재 그 개표 상황에 비춰보면은 정은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득표한 그 표수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격차가 납니다.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요.
1: 네.
2: 할 수밖에 없고
1: 한다는 입장이죠 지금.
2: 네, 그렇게 네. 지금 정동태 대표 얘기를 보입니다. 하고 있는 거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 유권자들 중에서는 이미 그분들이 다 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참정권을 보장시켜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미 현재 개표 상황이 진행 중인 상황 그걸 다 알고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투표의 내용 자체가 오염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소송 결과는 결국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서울시장 선거든 아니면 해당 뭐 구청장 선거든 구의원 시의원 선거든 네. 그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하자가 있었느냐 아까 노영희 변호사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1: 네.
2: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평택을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갑니까? 평택을 개표율 41.96%입니다. 민주당의 와 아이고 너무 이거는 정말 만화 같습니다. 수치 자체가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31.09% 1위 달리고 있고요.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31.01%로 2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30.12% 3위로 떨어졌습니다. 와
0: 31표 차이에요. 1위와 2위가.
1: 31표요?
0: 네, 지금 31표 차이에요.
3: 와, 이거 사실 40% 이상 지금 개표가 진행됐는데도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두 명이 붙는 것도 아니고 세 명이 붙는 거는
1: 와,
3: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 이거는 뭐 예측하면 안 되는 지역구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 무의미하고 예측은 이건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팽팽합니까?
3: 그래서 1위랑 3위랑도 지금 400표가 안 되는 표차이기 때문에.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황교안 후보가 5%가 좀 안 되는 4.49%. 김재현 후보도 이제 3.26%.
1: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양진영 다 단일화 할 걸 이 이야기는 안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2: 근데 뭐 단일화는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단일화 문제 포함해서 유이동 후보가 만약에 이 추세에 가속이 붙어가지고 당선이 된다.
1: 네.
2: 그러면은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진보진영은 엄청난 책임론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문제도
1: 너
2: 포함해서.
1: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2: 너가 그렇게 분열 정책을 썼기 때문에 네. 표가 갈라져서 투표율도 떨어지고
1: 매우 그럴 것 같습니다.
2: 유이동 후보가 어부지리 하지 않았냐.
1: 네.
2: 이런 식의 공격들이 서로를 향해서 있을 거고요.
1: 매우 클 것 같아요.
2: 예, 그게 또 8월에 있을 전당대회
1: 네.
2: 과정에서 이게 더 크게 불거질 거예요.
1: 생각만 해도 설레나 봅니다.
2: 손이 떨릴 정도로.
1: 손이 떨릴 정도입니다. 지금. 손이 떨릴 정도로 지금 설렙니다.
4: 아까부터 말해서 팝콘 사다 드려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4: 네. 뭐 김용남 후보가 지금도 당선될 가능성은 제일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럼 뭐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용남 조국 유이동 정도면은 괜찮은 정치 구도예요. 한국
1: 아,
4: 정치에서.
1: 구도가.
4: 네. 저 유이동 후보 인정해 드리잖아요. 합리적 보수로 이 정도면 괜찮은 후보라고.
1: 아 네.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당선된다.
4: 네.
1: 그러면은 결과를.
4: 뭐 저는 속설이죠.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1: 네.
4: 김용남 후보가 뭐 당선되길 바랍니다만은.
1: 네네.
0: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변화와 혁신의 어떤 씨앗을 또 하나 그렇죠. 맞는 거죠.

0: 아. 네. 네. 그래서 유희동 후보가 저는 정말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되면은 지금의 당권파 뭐 언더진윤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미 평택을 선거 이전에도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정말 찌질하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계속 징징댔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선거 나가는데 민주당 보고 집권 여당인데 어떻게 후보를 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후보를 내지 마라 그래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본인이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네거티브를 어느 선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한 것도 맞아요. 물론 그 네거티브에 있어서 김용남 후보도 나중에 확실하게 더 증명해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과정을 전체 놓고 본다면은 이 선거 이후에 두 당이 합당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강하게 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나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혁신당 의원들은 사실 다 비례대표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향후의 민주당 입장에서 제3자 봤을 때 장기 집권이나 장기 당의 어떤 노선 정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1: 네. 네. 야, 이 평택을 때문에 오늘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지금 12시 17분인데 네. 전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1: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부산 북구갑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야. 부산 북구갑 개표율 48.47%고요. 민주당의 하정 후보 46.97%. 무소속 한동훈 후보 40.52%.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12.5%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3: 신난다.
1: 어떻게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 이거 예상만큼은 안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4: 뭐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그 예상대로라면 결국은 한동훈 후보가 역전하는 거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1: 그 예상 시나리오는
4: 그건 뭐 철저히 어떤 네. 투표함을 먼저 개봉했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막 무슨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투표는 다 끝났고 그 결과물을 어떤 투표함부터 개봉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나머지 투표함들을 개봉하면 본 투표함들이죠. 개봉하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더 치고 나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1: 네. 근데 확실히 진짜 한동훈 후보가 저력이 있긴 하네요. 아니 솔직히 좀 어떻게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3: 뭐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철학과 비전이라는 측면의 문제에서 접목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꾸 누가 동탄 모델 이야기하던데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행태를 봤잖아요.
1: 아 대선 때 네,
3: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개표 상황으로 보면 지금 하정 후보고 한동훈 후보 쪽에 초점이 가 있지만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제 박민식 후보의 득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느냐가 이 선거를 결정을 지을 텐데 15%까지도 지금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 4,900표 아직 5,000표를 못 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머지 두 후보는 18,000표, 16,000표 정도가 되니까 박민식 후보가 이 추세면 원래 이제 민주당 캠프 쪽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득표율은 못 가져가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개표를 어느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박민식 후보가 안 나온다.
1: 네.
2: 그게 아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 요소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자, 말씀드린 순간 부산 북구가 개표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52.32% 개표 상황이고요. 하정우 47.63%, 한동훈 40.03, 박민식 12.33. 퍼센트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상대로 지금 네, 잘 흘러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4: 순조롭게
1: 순항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4: 업데이트가 좀 늦는 감이 좀 있는데 뭐 네. 그거야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1: 네. 좀 더. 아 지금 이거 보자마자 어디를 딱 연락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4: 아닙니다.
1: 아닙니까?
4: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3: 네, 사실 이제 보통의 선거면 50% 이상 개표했는데 이게 한 7% 조금 더 차이 나잖아요. 이러면 거의 이제 대선은 그렇죠. 결정났다.
1: 그런 말씀을 좀.
3: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자꾸 뭐 특별한 정보가 있다 하시니까. 네네. 아,
1: 우리 방송사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습니다.
2: 아, 그렇죠. 네. 아직 방송 한참 남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4: 예. 제가 일부러 어떻게 보면 어떤 방송의 흥행을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소문을 계속 전달해 드리는 것도
3: 갑자기 제가 막 소문이 보고 싶으시네요.
1: 네. 지금 부산 북구가 평택 을 그리고 경남 도지사 이 정도가 지금 아직
0: 대구.
1: 아 대구까지 대구. 아 대구까지도 끝까지 좀 봐야 되는 네. 상황이니까 아 요렇게가 지금 상당히 경합 지역으로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다 굉장한 관심 지역구들입니다. 예 그래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2: 그래서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가 개표율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36.78% 개표됐거든요. 김부겸 후보가 51.13%고 추경 후보가 47.82%인데
1: 네? 많이 따라왔네요.
2: 네, 표 차이가 이제 16,000표대로 지금 좁혀진 상황입니다.
1: 네. 많이 좁혀졌네. 네.
4: 쉽지 않습니다.
1: 아, 확실히 그 대구는 이 보수세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군요. 오, 굉장히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죠.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마지막 호소였거든요. 그 업소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먹힌다면은
1: 그러네요.
0: 뭐 정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와.
2: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성구가 아직 이제 개표 초반인데 수성구 개표율이 지금 20.51%거든요. 근데 이제 김부겸 후보가 이 지역에서 65.63%를 얻고 있기 때문에 뭐 추이로 보면 수성구 개표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3: 동구는 야. 얼마나 많아요?
2: 지금 동구는 23.25% 개표가 됐는데 동구도 김부겸 후보가 60.98%입니다.
3: 동구가 이제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거든요.
1: 아, 네. 혁신도시. 네.
3: 동구 수성구가 김부겸 후보의 표밭이죠. 네.
1: 아 그렇습니까?
4: 그 네. 개표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2: 낮은.
1: 지금 굉장히 낮네요. 네. 네.
4: 그러면 좀 더 봐야겠네요.
2: 그러니까 물론
4: 네.
2: 이 지역들이 다른 지역보다 이제 인구수도 조금 적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1: 됩니다. 아 인구수는 아. 또 적고.
2: 네.
0: 그런데 실제 지금 동구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등이에요. 네, 현재
1: 와 이거 정말 이 민심이 진짜 무섭네요.
0: 그렇습니다.
1: 진짜 네. 무섭습니다. 민심. 네. 자 그러면은 안산 갑 저희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건데 아 여기가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졌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안산 갑 개표가 굉장히 빠르군요. 63.15%입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후보가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2: 네.
1: 56%.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석훈 후보가 38.58%. 김남국 후보 당선 확실히 떴습니다. 김남국 후보는 야, 또 이번에 국회의원 됩니다. 야, 굉장히
4: 엄청난 관운입니다.
1: 파란만장해요, 김남국 후보. 네. 아니 어떻게 보세요?
3: 아니 뭐 지난번에 뭐 메시지도 그 김남국 의원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게.
1: 아,
3: 네,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3: 제가 봤을 때는 당선이 되면은 저는 원내 대표실에 소통 수석, 정무 수석 이런 걸 해가지고. 당청 관계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1: 아.
3: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1: 그러니까 김남국 후보는 대표적 친명이자
3: 네.
1: 또 친청으로도 또 분류되고
3: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그 가교 역할로
3: 네네.
1: 아.
3: 실제로 우리 당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 아,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3: 네,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뭐 웬만한 그 우리 이런 막 평론가들도 다 좋아하죠. 그렇죠?
2: 스킨십이 좋다고 이제 하죠, 다들.
1: 아 형이라고 부르고 막 누나라고 부르고 막 그래요.
2: 그런 거 잘하죠.
1: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2: 그래서 이제 문자만 노출이 안 되면.
1: 아, 그, 예, 예, 예. 노출 안 되고.
2: 예, 예.
3: 코인은 노출한 것도 아닌데 뭐.
2: 아, 코인은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1: 아, 코인은 이제 굉장히 폭락해가지고
2: 아, 예.
1: 코인 이슈는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2: 어려움이 많다라고
1: 네.
2: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4: 근데 김남국. 그 후보를 예전에 민주당 대변인 그러니까 청와대 나와서 잠깐 민주당 대변인 했잖아요. 그때
1: 네,
4: 같은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그 안산갑에 출마하실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제 피하면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시냐 그러니까 다 그때 당 대변인 하면서도 당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도 그런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자기 스스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시면 가시게 되면은 지금 뭐 명청 갈등이니 또 전당대회 앞두고 더 험악해질 텐데 김남국 의원의 어깨가 좀 무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역할이 굉장히 크겠네요.
4: 그렇죠.
1: 네.
0: 저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 이제 의원이 되니까 의원이네요. 저도 MBC에서 한동안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1: 아 그래요.
0: 의외로 야당.

0: 서로가 소통을 하면은 굉장히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 그래서 당내도 뭐 중요하고 역할하겠지만 야당과 여당 사이에 사실 지금 정치가 실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젊은 의원이 나서서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들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정치를 복원하면서 정말 새로운 모습을 좀 바꾼다면은 국민들도 예전에 김남국을 잊어버리고 더 좋아하고 더 정치를 새롭게 보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 국민의힘에서도 김남국 후보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이 좀 덜합니까?
0: 저 개인적으로.
1: 아 개인적으로.
2: 그게, 개인적으로. 정말 이상한 게 네.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불편하지 않아요.
3: 그럼 그게 곧 그러면 대다수의 그게, 여론이 되는 거죠.
0: 그러면 그러니까 소통...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 프레임에 자꾸 갇혀버리면은 그게 이제 김남국이라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데 네. 그게 아니면은 김남국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먼저 손 내밀고 소통하고 한다면은 그게 진짜 문화가 되고 그게 정서가 되면은 사실 그런 집단 나쁜 집단 지성이 작동 안 하겠죠.
1: 네. 자,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개표율이 35.28%입니다. 민주당의 김영빈 후보 51.69%, 국민의힘의 윤용근 후보 41.76%입니다. 김영빈 후보가 격차를 좀 많이 벌리고 있네요.
4: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이 지역은 해볼 만한 지역구로 이제 꼽았던 곳들 중에 하나거든요. 다만 이전에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이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 잡은 끝에 이제 불출마를 하면서
1: 네.
4: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좀 해볼 만한 지역이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격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충남 도지사 선거 자체가 민주당의 이제 원사이드 게임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 좀 받았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보이네요.
2: 네. 이건 뭐 저는 국민의힘 당권파가 장기술 부리려다가 저는 철퇴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진석 전 의원 사실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굉장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출마한다면 저는 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정진석 전 의원을 무릎을 꿇렸죠. 그래서 윤용근 전 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을 공천을 했어요.
1: 네.
2: 이분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분이에요.
1: 네.
2: 근데 이분 굉장히 윤호계 활동, 그러니까 아주 그 뭐 탄핵반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지역 주민들이 그걸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달라지는 거냐. 결국 똑같은 뭐 대윤 내보내고 소윤 내보내는 대윤 컷오프하고 소윤 내보내는 형식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지역 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윤호개인 심판 선거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민주당 김영빈 후보한테 좀 더 이제 득표가 가는 네.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모든 지역구에서 장동혁 대표 이름이 계속 나오고
2: 그건 뭐 제가 좀 의도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번에 전체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은 이정현 공관위원장 야상 공관이라고 하잖아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공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장동혁 대표의 존재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결국 윤호개인 공천을 했다고 많이 평가를 받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구에서 호각세를 보일 수 있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열세를 보이면 결국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 끝나면은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우리 그 두 분 그리고 앞에 같이 했던 그 두 분 총 네 분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도 못 버틸 것 같거든요.
0: 본인은 버틸려고 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어찌됐든 당권파 그리고 언더찐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정상적인 프로토콜이면은 바로 비대위로 전환해서 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겠다는 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람도 바꾸고 국민 앞에 그렇게 선보여야 되는데 아마 그거 전에 먼저 닥칠 게 원내대표 선거일 수도 있어요.
4: 일단 6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0: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당권파나 언더진윤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비대위 전환과 같은 이런 소용돌이를 가기 전에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게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원내대표 선거는 본인들이 원내 의원들 사이에 자신들의 지분이 많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원내대표를 내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0: 결국은 그렇게 구도를 가려고 할 거예요.
1: 네.
0: 그런데 그거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비대위로 전환한가 동시에 원내대표도 사실 당권파들이 누구를 또 내세우겠다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정상적인 프로토콜인데 그런 프로토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강한 의문이 들어요.
2: 네. 전 장동욱 대표는 그 언더찐윤 말씀하신 언더찐윤에 의해서라도 저는 그 당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 아, 거기서
2: 용도 폐기가 됐다.
1: 아, 그렇게 보세요.
2: 거죠. 네, 그래서 이미 그 방미했을 때부터 당에서는 굉장히 싸늘한 시선으로 장동욱 대표를 바라보고 있었고
1: 네.
2: 뭐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인 곳이 두 곳에 불과하잖아요. 좀 더
1: 네,
2: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긴다고 하더라도 자기 보존 못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장동욱 대표의 리더십은 더 이상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1: 근데 이제 내일 해가 밝으면 이 상태로 끝난다면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대패잖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당대표의 첫 일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는 첫 일성이 부실선거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굉장히 세게 나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또 굉장히 혼탁해지지 않겠습니까?
2: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마 아침에 장동욱 대표의 일성은 선관위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재선거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 대한 선거 부실 문제 나아가 뭐 약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살짝 네. 한 스푼 탈 수도 있고
1: 네.
2: 그렇게 나가서 본인의 또 리더십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
1: 할 것 같아요.
2: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당대표직에서 내려오기 싫은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인 거죠. 이제 그걸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을 했다는 점에서
1: 그것도 그리고 맞는 말씀이고.
2: 실제로 참조 국민들의 참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거거든요.
1: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두 분 같은 성향의 분들이 장동혁 대표의 그런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애매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
3: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이 중요해요.
1: 아, 오세훈 시장의 입장.
3: 네. 한편으로는 이 선관위 사고의 당사자이면서
1: 네.
3: 한편으로는 정치적 그 노선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내일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4: 근데 이게 이제 선거를 지는 규모가 상식적 수준의 이제 패배가 있고 무참한 수준의 패배가 있는데요. 지금 이대로 가면 뭐 이게 광역 단위에서 이제 14-2 이렇게만 볼 만한 것도 아닌 것이 아까 이제 이창근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대구에서도 만약에 구청장을 뺏길 수 있다거나 부산에서 구청장 선거를 했는데 8-8 이거는 그냥 단순히 광역단체장을 졌다는 수준의 패배가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주목은 많이 못 받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상식적으로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지역들 뭐 화천군수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가 확실히 떴고요. 양구군, 인제군 그리고 영동지역의 양양시, 강릉시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민주당이 이기고 있고요. 강원도 남쪽 지역으로 가면 횡성이나 정선도 이깁니다.
1: 네.
4: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지면 사실은 거의 뭐 조직이 괴멸당하는 수준의 패배이기 때문에
1: 네.
4: 그냥 버티기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좀 생각이
1: 들긴 해요. 말씀드리는 순간 평택을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1위로 등극했습니다.
4: 야, 집에 갈 수 있는 겁니까?
1: 자, 득표율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유희동 후보가 31.61%,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30.94%,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29.63%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동 후보 1위 첫 등극입니다.
0: 와. 정말 이건 알 수 없네요. 정말 알 수 없어.
1: 예. 이 시간이면은 저 사실 녹초가 돼야 되거든요. 쌩쌩합니다, 진짜. 와, 이렇게까지 갑니까? 예.
3: 도파민 팡팡 터지나요?
0: 네. 와, 정말 새벽까지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속도라면은 아마 5시, 6시 돼도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4: 개표도 생각보다 네. 지금 빠르진 않아서 43%밖에 안 된 상태고
1: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4: 지금 1위와 3위의 표차가 800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와, 800표.
4: 네, 1위와 3위의 표차도.

0: 아니 집에 가기 전에 부산 한번 더 봐야 되는데. 빨리 좀 정보 파악 좀 해주세요.
1: 야, 이 평택은 진짜 이거는 뭐 도저히 예측이 안 됩니다. 네.

0: 맞는 게 어쨌든 두 양강의 싸움에 유희동 후보가 어쨌든 자유로웠고 그리고 유희동 후보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강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결국 삼성전자를 통한 젊은 직원들이 많지만 20대 30대 남성은 우리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사는 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도 가서 적극 유세를 많이 했고요.
1: 네.
0: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만큼 지금 결과가 현재까지는 잘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아, 이게 그야말로 이게 사실 전체 선거 분위기를 보면 어부지리거든요. 이야 그게 정말 유희동 후보는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잘 언급도 잘 안 될 정도로 저희가 일부러 유희동 화이팅 해야 될 정도로 언급이 안 됐는데 지금 결국 두 후보의 다툼에 유희동 후보가 이렇게 만약에 1등으로 치고 와서 어부지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저희 국민 근데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지겠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으로서는 개혁의 어떤 발판, 개혁의 씨앗, 보수의 시감자가 남겨지는 셈이거든요. 이 혼란의 틈에 틈바구니에서
1: 여러 의미로 국민의힘한테는
2: 의미가 큽니다.
1: 진짜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쾌거가 될 수 있겠군요.
0: 맞습니다. 예.
2: 오 참 이렇게 일부러 드라마를 쓰려고 해도 안 될 텐데
1: 이건 안 됩니다. 야
2: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1: 방송사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합니다. 자 부산 북구 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개표가 빨리 되고 있습니까? 개표율 59.49%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45.73%, 무소속 한동훈 후보 40.98%,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13.27%입니다.
2: 근데 뭐 제가 뭐 저 소문을 들으면서 방송을 해서 마치 제가 굉장히 지금 엄청난 신뢰도를 부여받고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60% 개표율 상황에 5%포인트가량의 격차면
1: 네.
2: 사실 이거 뒤집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1: 어, 뭐야 갑자기 스탠스가 이렇게 바뀝니까? 이게 뭐야?
2: 그런데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박빙 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더 좁혀질 것으로 봅니다. 좁혀질 것으로 보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기더라도 거의 초박빙 수준으로 이기지 않을까. 그만큼 이번 부산 북갑 선거에서 양대 기득권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선전하기도 정말 힘든 일이었다.
1: 발언이 많이 후퇴했어요. 이제는 패배를 약간 준비하는 듯한 아니, 발언입니다. 저도 잘 싸웠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2: 아니에요,
1: 벌써.
2: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그 왜냐하면 이미 표는 다 모여 있고
1: 모여 있잖아요. 그것을 없어요.
2: 지금 거의 개표도 실제로 상당히 된 상태.
1: 뭐 받은 것 같은데.
3: 어, 받으셨는데.
1: 아, 뭐 네. 하나 받은 네. 것 같아. 네.
4: 업데이트. 우리,
3: 지금 이제 업데이트보다 우리가 모르는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현장은
1: 네. 우리 유지아 변호사님이
5: 받은 것 같아.
1: 유희동 후보 쪽으로 말을 갈아탄다는.
2: 유희동 후보 이제 보수의 시간자가
1: 될 수 있다. 시간자까지 가면서 지금 약간 뭔가 지금 뭐 하나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0: 지금 받으신 게. 개표 한 70%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현장에서는?
2: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저는 뭐 특별히 받은 건 없는데 아하. 어쨌든 본 투표,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다 개봉이 됐고 본 투표만 남아 있다. 근데 본 투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캠프의 환호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이제 본 투표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붙느냐 이 문제인 건데 저는 초박빙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해요.
1: 네. 네.
2: 근데 생각만큼 너끈하게 이기는 건 아니다.
1: 아니다.
2: 그만큼 이 양대 기득권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한동 무소속 후보가 싸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4: 저도 이제 정보를 이제 확인을 좀 해봤는데.
1: 좋아요. 정보 쌓았습니다. 네.
4: 관내 사전 투표함은 이제 개봉이 다 된 것 같다고 하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소문을 들은 거라. 뭐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관외 사전 투표함은 아직 이제 개봉을 안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엇갈리긴 하는데 20분 전에 이제 소문입니다.
1: 네.
0: 관외는 한동훈 후보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네. 관외 사전 투표가 아직 개봉이 안 됐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제 정보는 굉장히 이제 불안전해지는 것이죠.
5: 그 들어가는 개표 전화해야 돼.
1: 아,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좀 응원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대구시장,
4: 대구시장.
1: 와 아, 여기 요동치고 있습니다. 개표율 39%고요. 김부겸 후보 50.24%, 추경호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48. 0.71%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모르겠네요, 이제는.

0: 그렇죠.
1: 아, 이제는 모릅니다.
2: 네, 만 표 이내로 돌았습니다. 네,
3: 8,800표 네. 차로
1: 지금 이건 모르겠어요.
3: 상황이고. 야, 네. 아 근데 이제 다만 또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지역에 이제 개봉이 먼저 됐느냐로 따지면 여전히 이제 동구 지역이랑 수성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개표 상황이 좀 느린 편입니다. 동구 지역이 이제 23% 개표고요. 그리고 수성구 지역이 이제 25% 개표. 다른 지역들은 45%에서 이제 60%의 분포를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0: 네.
3: 그래서 여전히 좀 그 개봉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그건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경남도.
3: 경남도 지금 동부 지역의 이제 김해시나 뭐 통영시나 뭐 이제 거제시나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20%대의 낮은 개표율입니다.
0: 네.
4: 민주당이 가장 센 곳이 김해예요.
0: 아, 김해가 세고.
4: 예, 예. 제가 알기로 김해 인구가 한 4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4: 큰 덩치가 하나 이제 뒷주머니 있는 거죠.
0: 네. 와, 이 대구는 정말 대구가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개표가 된 적이 없었죠.
3: 그 말씀하신 이제 경남 김해시의 경우는 지금 개표율이 13.56%인데요.
0: 뭐라고요?
3: 13.56%.
0: 어디가요?
3: 경남 김해시.
0: 아, 김해가.
3: 네, 경남 김해. 근데 주말이네요. 이제 득표율로 보면 지금 이제 김경수 후보가 71%입니다.
4: 김해에서?
3: 김해에서.
0: 아.
3: 그래서 아직 개표 상황으로 보면 김경수 후보가 좀 여력이 남아 있다.
0: 아, 네. 지금 그러면 경남 지사 개표율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7.69%인데 박완수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52.15%.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47.84%.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데 김해가 아직 개표가
3: 더딥니다.
0: 더딘 상황이고 김해는 김경수 후보가 압도적인 지역이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와... 아, 저희가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 이 윤곽이 안 나오고 있어요. 윤곽이
2: 새벽까지 대구 그리고 평택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남은 의외로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평택을 대구 그다음에 우리 유자 변호사의 기대대로 부산 북구갑 정말 새벽까지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0: 그래도 역시 가장 관심 지역구는 부산 북구갑이겠죠.
3: 네.
0: 네. 자, 평택을 44.50% 개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유희동 후보가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31.98%고요. 김용남 후보 30.7%. 조국 후보 29.25%입니다.
3: 지금 유희동 후보가 아까에 비해서 좀 표차를 벌렸습니다.
0: 벌리고 있네요. 그러네요.
3: 500표 차로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0: 네.
3: 이게 딱 어느 동이 까졌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0: 네. 네.
3: 아마 이제 팽성읍이라든지 약간 고령층이 많은 지역이 개봉이 되면
0: 네.
3: 이렇게 좀 튀어 오르기도 하고.
0: 두 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3: 목소리가 좀 가라앉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0: 많이 당황했어요. 두 분 많이 격앙돼 보입니다. 아. 야, 여기는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 개표도 살펴보나요?
3: 24.97%네요.
0: 맞아요, 이거 근데?
3: 민주당 김영곤 후보가 53.48%, 국민의힘 김현기 후보가 46.51%입니다.
0: 이거 너무 이변 아닌가요?
2: 아니, 사실 강남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
0: 아, 그랬나요?
2: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후보가 공천은 받았지만 사실 강남구가 이번에 투표율도 사실 강남구가 좋진 않았죠.
3: 좀 낮았습니다. 예. 다른 강남 3구에
2: 그 비해서. 강남은 절대적으로 우리 보수 지지층의 강세 지역인데 투표장에 그만큼 덜 나갔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강남은 사실 처음부터 좀 우려가 있었어요. 물론 개표율이 25% 정도고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우려가 만약 현실이 된다면 결국은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뭐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0: 아, 여기가 사건 아니에요?
3: 2018년에도 이제 강남구는 민주당이 한번 승리했었던 지역이긴 하기 때문에 잠재력은 네. 항상 있었던 지역이죠.
4: 이제 두 분은 이거를 윤호개인이라는 내부 공천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세상이 바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 이제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중당 이야기하면서 보통 이제 24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는데 요즘 30평 앞대 아파트도 민주당 찍는다 그러고 하거든요. 이제 고가면 40평대 아파트 거주자들도 민주당 찍어요. 그런 일들이 저는 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른바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주식이라는 형태의 경제성장 정책이 이른바 이익 투표를 원하는

0: 분들에게 먹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요. 사실 이념이라는 것이 이익이 쌓여서 이념이 되는 거지. 이익이 쌓이지 않고 이념이 된다면 그건 허상이에요.
1: 아, 네네.
0: 그런 것은 이제 깨져야 되고 보수든 진보든 이념 자체를 이익으로부터 재구성할 때가 됐다라는
1: 네.
0: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위원장님은 연식이 좀 되시니까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는요. 강남이 민주당 엄청 찍었어요. 강남 서초가.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이 세상이 또 한 번 바뀌는 거예요. 이게.
1: 저는 이제 선거 관련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강남 송파 한 번도 다룬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어리둥절한데 송파구청장 개표율이 물론 지금 아직 좀 더딘 상황입니다. 16.5%인데 민주당의 조재희 후보가 60.8%고요. 국민의힘의 서강석 후보 31.19%로 민주당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 물론 이제 개표 초반이긴 한데.
1: 워낙 초반입니다.
2: 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투표 과정에서의 논란 때문에 아마 개표 자체가 계속 좀 늦어지는 곳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1: 네.
2: 근데 이제 서초구청장 개표가 좀 이례적인 게 민주당의 황인식 후보랑 국민의힘의 전성수 후보가 초박빙이고요.
1: 네, 초박빙이에요?
2: 표차로는 2,500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라는 특수성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개표 상황이죠.
1: 아니 근데 왜 저만 놀라죠?
3: 저 지금 저도 안 놀란 척하고 있는 건가?
0: 안 놀란 척 자꾸 말씀드린 게 민주당이 이제는 사회의 진보뿐만이 아니라 성장도 이끌어가는 주류 정당이 된 거예요.
1: 와,
0: 주류 정당이 되고 건강한 자본주의 그리고 건강한 부자들의 이익도 보장해주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2: 이게 이제 강남 3구만 보면은 그렇지만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원래 좀 유리했던 지역인데도 득표가 압도적으로 지금 나옵니다. 영등포만 하더라도 거의 70% 득표 중이거든요.
1: 와.
2: 다른 구청들도 민주당 65%에서 75% 퍼센트 사이를 지금 득표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1: 네.
2: 그만큼 구청장 선거에서 좀 압도적이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4: 서초구청장은 뭐 박빙으로 이렇게 보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 네.
4: 왜냐하면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성수 현 구청장이 출마했고 또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물론 이제 민주당의 이렇게 득표가 높은 거는 국민의힘이 실망한 그런 사람들 결국은 이거는 절윤을 못한 그게 다 실망감으로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낙관적이고 송파는 아마 이번 참정권 침해 관련해서 이 지역이 대표적으로 무효 소속이 들어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면은 이번에 투표함 12개 투표소에서 사실 투표를 못한 지역인데 그 12개 투표소가 있는 지역이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1: 네.
4: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가장 논란이 되는 지역이 될 겁니다.
1: 네. 혹시 그 삼성역 철근 누락 사안이 표심에 좀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이 강남 표심에.
0: 뭐
1: 저는 강남 송파를 처음 다뤄가지고요. 네. 이게 모든 게 낯섭니다.
0: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에 과도하게 집착을 했던 게 쭉 이런 그 사건 사고 나면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1: 네.
0: 그 태도 문제도 있고.
2: 이른바 이제 안전 문제의 시발점이 사실은 지난해 있었던 그 한강버스 논란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데는 좀 충분히 촉발점 역할을 했겠죠.
1: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구시장 선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개표율 41.30%고요. 김부겸 후보 49.76%, 추경호 후보 49.19%. 그야말로 그냥 이거는 동률입니다. 사실상.
2: 네, 예.
1: 근데 추세는 어찌됐든 추경 후보가 따라잡는 추세이기 때문에
4: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따라잡는 추세가 보이는 거 봐서는 아마 김부겸 후보가 초반에 앞선 것은 투표하면 어떤 걸 개봉했느냐
1: 그 이슈가 있나 보네요.
3: 이슈가 있는
1: 진짜.
3: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지금 따라붙고 있거든요.
1: 네.
3: 마치 부산 북갑을 보는 것처럼 따라붙고 있는 건데
1: 아, 부산 북갑을 보는 네. 모습입니까?
3: 네. 그런데 저는 이 추세면은 개표 상황에서도 골든크로스가 조만간 있겠다는
1: 네.
3: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근데 수영구나 지금 몇 군데 얘기를 하셨잖아요.
2: 네, 수성구가 좀 개표
3: 수성구랑 네.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또 거기에 김부겸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인구 문제가 있어서
1: 네.
3: 이게 과연 대구시장 전체 선거판을 봤을 때 그게 지금 이 추세를 억누를 수 있을 정도로 거기가 이제 좀 의미가 있느냐 이건 좀
1: 말씀드리는 순간 네. 류재하 변호사가 이 허언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4: 부산
1: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북구갑? 사연입니까? 부산 북구갑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개표도 굉장히 빠릅니다. 66.63%인데 격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좁혀들고 있습니다. 하종 후보 44.25%, 한동훈 후보 41.69%, 박민식 후보 14.04%.
4: 1300여 표 차.
1: 야,
4: 상당히 좁혀졌어요. 알 수 없습니다.
1: 허언이 아니었어요.
3: 저의 소문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1: 아, 지금 핸드폰 뭐 봤어요?
3: 방금 봤는데요.
1: 네.
3: 이제 조금 있으면 골든 크로스가 있을 것 같다.
1: 아.
3: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 예.
1: 근데 이거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어요. 진짜로 허언이 아니에요.
3: 네, 그렇습니다.
2: 이게 이제 개표가 이 정도 진행되면 이제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민식 후보가 변수가 되려면 15% 이상 뭐 18% 19% 이 언저리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못 오고 있습니다. 14% 정도에 묶여 있으니까.
3: 박민식 후보는 네. 15% 득표 못 할 것 같습니다.
2: 네, 이렇게
1: 아,
2: 되면
1: 15까지는 못 갈 거로 네, 보시고. 네,
3: 성업비용 보전 100% 못 받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지금 이 따라가는 추세와 네. 아직 개표가 안 된 표. 그렇죠. 이게 아주 그냥 절묘합니다, 지금.
3: 그래서 제가 초박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 와. 야,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3: 친다고들 얘기했는데
1: 예, 이렇게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일단 정말 대단합니다.
3: 그만큼 북구 주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북구 발전에 대한 뭐 열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어쨌든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망가진 보수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말씀드리는 순간 평택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개표율이 46%인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야말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유이동 후보가요. 더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유이동 후보 32.19%, 김용남 후보 30.58%, 조국 후보 29.1%입니다. 조국 후보는 야, 이거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3: 지금 죄송하지만 속보가 있어서 제가 잠깐 전화를 한동훈 캠프에서는 승리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1: 경솔한 거 아닐까요?
3: 아니,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현장에서 지분을 바로 보니까 이제 검토를 한 최종 숫자들을 이제 선관위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에 숫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1: 아~
3: 지금 보니까 현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 캠프에서 승리했다고 발표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지금
4: 그럼 캠프가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긴데요.
1: 네. 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경찰 끼고 방송해가지고 예, 그거는 네, 조금 네. 위험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3: 이것도 그냥 소문으로
1: 소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소문으로 그 인터넷 게시판 본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3: 네,
4: 그런데
3: 네.
4: 평택이 정말 재밌네요.
1: 와, 평택 그 다음에 부산 북구가
4: 대구
1: 정말 뜨거운 지역구였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그것만큼 정말 박빙 승부입니다. 와,
4: 멋집니다.
5: 배고프다.
1: 저기요 말씀들 좀 하세요.
2: 갑자기 배가 고파지셨어요.
1: 네, 아니 갑자기 왜 허기를 네. 느끼세요?
5: 허기가 납니다. 네,
1: 허기를 느끼시네 이분은.
2: 그래서 박진영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지역구가 다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1: 원치 않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4: 평택이 1000표 차이까지 났습니다. 이제
1: 와
4: 표 차이가 1000표까지.
2: 지금 박빙 선거에서 사실 야. 이 정도 개표율 1000표 차이면 네. 상당히 좀
4: 큽니다.
2: 큰 네. 격차라서.
1: 네,
3: 이 유동 후보가 되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뭐 여기 이 선거에 관여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고 뭐 유시민 작가도 있고 뭐 후보들도 물론이고 이 선거에 관여된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의 책임이라고 자성하기보다는
1: 네.
3: 당면한 선거가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1: 네, 일종의 또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네. 네.
5: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같이 다 폭망해라 이런 것 같은데 네.
1: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원치 않는 결과가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대구시장 역전이 됐습니다. 추경호 후보 49.6%로 1위고요. 김부겸 후보가 49.34%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개표는 42.8%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추세가 확실히 이게 또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2: 네, 네. 네,
1: 그 추세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마지막

0: 소감 아주 짧게만 듣고 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는 말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예.
1: 저부터요?
0: 네.
1: 아,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아,
0: 갑자기 허기를 느낍니다. 네,
1: 급허기를 느끼는데 네.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제 쉽지 않다.
2: 3분전하고 얘기가 다르시
0: 많이 다릅니다 지금. 네.
1: 그래도 뭐 저기 이게 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니까 아,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은 모두가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아. 말씀드리고 싶고요.
0: 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가 지역의 민생과 경제를 돌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챙기는 선거여야 되는데 이게 중앙정치의 정쟁처럼 뒤바뀐 것에 대해서 네. 좀 아쉬움이 남고요.
0: 알겠습니다.
1: 끝까지 김부겸 후보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0: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패널 대표로 한 분만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짧게.
3: 네, 저는 서울시 선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선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만약에 추경호 후보가 이긴다면은 국민들이 주는 정말 국민의힘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더 반성하고 국민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유권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공용면적과 전용면적. 공용면적은 여러 사람이 쓰는 건물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전용면적은 승강기, 계단 등 공용면적을 뺀 나머지 바닥면적을 뜻합니다. 또 임차인과 임대인도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준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3곳에서 승리를 확정지었거나 우세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0: 부산, 울산과 충청, 강원 등에서 시도지사를 탈환했고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 경남 등 영남권 세 곳을 수성했습니다. 개표가 85% 이상 진행된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초경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사상 두 번째로 높은 61%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와 사전투표, 거소투표 등을 종합한 결과 전체 유권자 4,464만여 명 가운데 2,724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제8회 최종 투표율 50.9%와 비교하면 10.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9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곳에서 나머지 한 곳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14곳 가운데 13곳이 민주당이 차지하던 의석이었는데 민주당이 9곳에서만 승리하면서 정당별 국회의석 수는 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110석, 무소속 8석 등이 됐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60.9%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를 종합한 결과 국회의원 재보선 잠정 투표율이 60.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힌 부산 북구갑이 70.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또 다른 격전지 경기 평택을은 54.7%로 비교적 낮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위는 오늘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추가 공지를 통해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다른 투표함의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이송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일인 어제 투표용지 부족 상태가 발생하자 심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과천시의 중앙선관위를 찾아 허철훈 사무총장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은 독일, 미국 판례에 비춰봐도 당연히 선거 무효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묘하게도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알려진 17개 투표소 중 서울 14곳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이 대부분 60%가 넘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이른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2.8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박수민입니다. 이슈도 많았고 그래서 관심도 많이 받았던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1%로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13곳에서, 국민의힘은 3곳에서 1위를 기록 중이네요. 접전인 곳도 많아서요. 오늘 새벽이 되어서야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나기도 했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 비상상황이 되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곽우신 기자와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3도, 부산 21도고요. 대구 21도, 대전 22도, 광주 21도, 강릉 19도, 제주 21도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는데요. 남부지방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 제주도에는 낮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0: 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7: 6월 4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0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긴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 후 선관위는 지방선거 도중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들이 각지에서 밤새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표 초반에는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개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개표율이 89.39%고요. 정원호 후보 득표율이 48.89%, 오세훈 후보 48.39%, 표차가 23,180표차입니다. 조금 전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잠실 7동 투표함의 이송을 강행하지 않기로 해서 서울시의 100% 개표 완료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 태백시청의 전광판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문구가 송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태백시청 내 전

0: 전광판에 이상호 국민의힘 시장 후보의 사진과 꽃다발 이미지와 함께 이상호 시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됐는데요. 이상호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는 기존 태백시장 출신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자체 청사와 공무원들을 동원한 선거 개입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개표 결과 이상호 후보는 태백시장에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국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161조 원을 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플랫폼 매출은 16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가 늘었는데요. 이용자들이 유형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행태조사가 처음으로 추가돼 실시됐습니다. 유형별 플랫폼 이용률 1위를 살펴보면 검색에서는 네이버, 메신저에서는 카카오톡, 소셜미디어에서는 인스타그램이 꼽혔는데요. 전자상거래는 쿠팡, 동영상 공유는 유튜브, 생성형 AI에서는 챗GPT가 1위를 차지했고 배달의 민족, 네이버 지도, 당근마켓도 각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티빙은 어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인가된 접근으로 인해 회원의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등록번호와 결제 관련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유출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인 유출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신원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해당 파일을 외부로 전송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티빙은 월간 기준으로 약 5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지금 8,800선을 돌파하면서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네요.
1: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도장깨기라고 있는데요. 8,800선마저 넘어섰습니다. 네. 8,8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0: 예.
1: 이제 9,000포인트까지는 불과 한 200포인트 정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0: 네.
1: 장중 변동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차익실현 매물과 이제 중동 리스크가 겹치면서 한때 8,500선까지 이제 급등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지만
0: 네.
1: 개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에 힘입어서 결국 종가 기준 장중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번 랠리의 중심에는 이제 젠스낭, 엔비디아의 젠스낭 CEO가 있습니다.
0: 네.
1: 대만에서 있었던 GTC 2026 행사에서 차세대 7세대 HBM5를 공개한 삼성전자가 주가 3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0: 네.
1: 여기다 이 젠스낭 총재는 이제 국내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투자 의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지금 ICT 수장들과 회동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로봇주, 게임 관련주로 매수세가 확대가 됐습니다.
0: 네.
1: 한국 시장 시가총액은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에 등극을 하고 있는데요. 2일 기준 한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은 올해만 86% 올라서 5조 달러, 약 7,500조 원인데 4조 8천억 달러인 인도를 제쳤습니다. AI가 뭐 다 했다, 반도체가 다 했다라고 해도 예외가 아닌데요.
0: 네.
1: 지금 한국 증시 규모는 올해 들어서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를 차례로 제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큰 것은 세계 1위인 미국, 중국 본토, 일본, 홍콩, 대만뿐입니다.
0: 네. 코스피 1만 시대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목표치를 1만 2천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1: 그렇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이제 코스피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전망치 9천으로 올렸는데
0: 예.
1: 또다시 이번에 12,00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올해 이미 이제 두 배 이상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약 37%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0: 네.
1: 시장의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금이 이토록 이제 한국 증시로 쏠리는 이유,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폭발적인 이제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데 있는데요.
0: 네.
1: 반도체 이제 슈퍼사이클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죠.
0: 네.
1: 특히 골드만삭스는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보게 되면 5배 수준에 불과해서 여전히 지금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너무 고무적인 것은 실적 개선의 이제 온기가 반도체를 넘어서 시장 전반으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라는 건데
0: 네.
1: 반도체를 제외한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치도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향 조정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익 성장률은 무려 지난해에 비해서 320%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에서는 압도적 1위다라는 건데요.
0: 네.
1: 여기에 이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재평가 모멘텀 또 상장사 60% 이상의 이상이 이제 장부 가치 1 이하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점도 매력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0: 네.
1: 물론 뭐 시가총액 쏠림 현상 급등에 따른 단기 기술적 조정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0: 네.
1: 아마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입해도 코스피는 이론적으로 하방 지지선 7,800선은 뭐 탄탄한 지지선으로 받쳐주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0: 네.
1: 앞서서 이제 노무라, JP 모건, 이제 모건 스테인이가 코스피 전망치를 11,000인데 외국계 증권사 가운데 12,000을 부른 건 이번 골드만삭스가 처음인데요.
0: 네.
1: 다만 이제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쉬어가고 있는데요.
0: 네.
1: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10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0: 네.
1: 중동지역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유가 급등에 따라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요 지수가 1% 내외로 빠졌습니다.
0: 네, 어쨌든 코스피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가총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삼성전자가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0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1: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2일 제 메타를 밀어내고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10위에 랭크됐는데요. 글로벌 상장사 시총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시가총액이 1조 5,350억 달러를 기록해서
0: 네.
1: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를 제치고 세계 12위 고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네.
1: 현재 글로벌 시총 1위는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5조 4천억 달러. 그 뒤를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2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고
0: 네.
1: 대만의 TSMC가 6위, 브로드컴이 7위, 사우디 아람코가 8위, 테슬라가 9위입니다.
0: 네.
1: 지금 아마 테슬라는 하루하루 주가 급락에 따라서 9위인 테슬라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1: 이번 순위 격상은 단순히 기업가치의 증가를 넘어서 인공지능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한국 반도체 글로벌 지배력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0: 네.
1: 지금 현재 9위 테슬라의 격차가 불과 한 26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가 등락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순위 상승까지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삼성전자가 10위권 진입한 건 어쨌든 글로벌 테크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는 K반도체 위상을 또 여실히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네.
1: 국내 증시가 거품을 넘어서 실적으로 무장한 대형 주도주들이 글로벌 자금을 지금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그리고 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스페이스X 상장이 임박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지금 뭐 스페이스X자의 이제 관련주만 붙어도 이제 주가가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0: 네.
1: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오는 현지 시간으로 6월 12일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기업가치가 최대 1조 7,500에서 2조 달러에 달해서
0: 네.
1: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PO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인데요.
0: 네.
1: 공모 가격이 주당 135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크게 3개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로켓 개발사 분야뿐 아니라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사업 그리고 달 화성 탐사용 우주선인 스타쉽을 운영하는 세계 회사, 세계 최대 민간 우주 기업인데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상장을 단순한 어떤 기업 공개가 아니라 민간이 이끄는 우주 산업 시대의 개막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장 계획이 공식화된 이후에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는 각종 펀드 ETF로 약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몰리면서
0: 네.
1: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상장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국내에서도 위성 발사체부터 통신 장비, 항공 우주, 방산 관련 기업들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0: 네.
1: 특히 국내 증시는 새로운 성장 산업 테마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주들이 단기 급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0: 네.
1: 하지만 이제 투자에 이제 유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0: 네.
1: 테마 열풍으로 오른 주가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방 폭락합니다. 실제로 지금 내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우주항공 사업을 하고 있는지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0: 네.
1: 관련 부품을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지 실적 개선으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0: 네.
1: 스페이스X 상장이 국내 우주 관련주에 훈풍은 불 수 있겠지만
0: 네.
1: 테마주보다는 실적과 기업 가치 등 경쟁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0: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0.9%포인트 또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0.9%포인트를 상향 조정한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요.
0: 네.
1: 올해 성장률 2.6%입니다. 지난 3월 중동 분쟁 여파를 우려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었는데요. OECD가 불과 석 달 만에 방향을 튼 겁니다.
0: 네.
1: 이는 지난 1분기 국내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1.7% 깜짝 성장을 기록한 데다 또 대한민국 경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출이 민간 투자 성장을 강력하게 이제 견인하고 있다라는 이제 진단 때문인데요.
0: 네.
1: 이번 상향 조정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가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0: 네.
1: 0.9% 상향 조정폭은 주요 20개국 가운데 단연 1위고요. 미국이 지금 성장률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일본은 오히려 하향 조정된 것과 비교하게 되면
0: 네.
1: 상당히 좀 독보적인 수치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AI 열풍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0: 네.
1: 기업 투자가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평가고요.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 효과, 재정 효과도 소비로 이제 점진적 회복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0: 네.
1: 특히 이번 이제 OECD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첨단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0: 네.
1: 다만 이제 낙관론만 있는 건 아닌데요. 중동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또 수출 규제, 또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 등은 한국 경제의 이제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0: 네.
1: 한편 이제 이번 OECD가 내놓은 이제 2.6%라는 이제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것과 같은 수준이고요.
0: 네.
1: 또 국책연구개발원인 이 KDI 2.5%보다는 높고 한국금융연구원 2.8%보다는 0.2%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0: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끌어올리고 있다. 자, 그리고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강제노동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강제노동 대응 부실을 이유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5%의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0: 네.
1: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생산성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60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54개 국가에 1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아직 이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다음 달 이제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예.
1: 자, 문제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인데요. 현재 한국은 이제 한미 이 협상을 통해서 상호 관세율 15% 수준으로 낮춘 상태죠.
0: 네.
1: 여기에다 이제 추가 이제 관세가 붙게 되면 사실상 관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부품과 또 기계,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한미 통상 관계 또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만큼 향후 이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0: 네.
1: 한편 이제 미국은 이제 과잉 생산 관련 조사를 별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추가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0: 예.
1: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이제 과잉 생산국 으로 지목될 경우 네. 5% 추가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강제 노동을 이유로 12.5%를 더하게 되면
0: 예.
1: 관세율은 17.5%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0: 17.5%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제 노동이라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나라에서?
1: 전혀 맞지 않은데요.
0: 예.
1: 이게 사실은 그 동남아에 있는 이제 아동들,
0: 예.
1: 이제 아동들을 학대하거나 이런 이제 국가와는 차별화되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지금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제조업 과잉과 그리고 이제 노동 생산성 문제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 강제 노동을 문제를 들어서 지금 별도의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아직 네. 확정된 조치는 아니다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0: 예.
1: 미국이 이제 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절차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청와대도 이제 미국과의 기존 관세 합의를 통해서 어렵게 마련해 놓은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0: 네.
1: 실제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미국 측과 의견서 제출과 양자 협의 등을 이어오면서 긴밀하게 소통해 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직 안심하기 좀 이른데요.
0: 네.
1: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강제 노동 문제, 과잉 생산을 이유로 별도의 이제 슈퍼 301조, 무역법 301조를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 만약에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이러면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기계와 같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결국 이제 정부의 대응은 대응이 중요해졌는데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네. 미국 측에 한국의 제도와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0: 예.
1: 다른 하나는 기존의 한미 관세 합의의 틀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통상 분쟁을 넘어서
0: 네.
1: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과 이제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이제 협상 결과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미국이 또 이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일부 낮추기로 한 건 또 반대되는 경우인데 우리 기업들한테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쨌든 이제 철강 관세 무려 이제 50%가 넘는 관세율을 매기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0: 네.
1: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확장법 232조를 개편해서
0: 네.
1: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의 관세를 기존의 이제 25%에서 15%로 전격 인하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입니다.
0: 네.
1: 기존의 철강, 알루미늄은 50%였고 그에 네. 관련된 파생 상품은 25에서 15% 들어 낮추겠다라는 얘기인데
0: 이걸 포고령을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이제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0: 네.
1: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치인데 이렇게 되면 뭐 파생 상품인 이제 한국산 지게차라든가 불도저라든가 트랙터와 네. 같은 일부 이동식 산업 기계 관세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0: 네.
1: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규모가 약 23억 달러, 약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0: 네.
1: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일단은 가뭄의 담배와 같은 호재가 될 것이라고 이제 반기는 분위기인데
0: 네.
1: 다만 네. 지나친 낙관은 금물입니다. 이번 조치가 일부 품목에 한정된 데다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입니다.
0: 네.
1: 게다가 앞서 이제 언급했던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 등을 이유로 추가 관세 카드를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0: 네.
1: 때문에 이제 이번 관세 인하가 우리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 호재를 맞고 있는 건 맞지만 미국의 어떤 통상 정책 전체를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불확성이 좀 큰 만큼 지속적인 이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현재 서울시장 선거 상황 초접전인데 상황을 좀 볼까요? 서울시의 개표율이 지금 91.2%까지 올라갔고요. 정원호 후보의 득표율은 48.94%, 오세훈 후보는 48.34%입니다. 표차가 지금 28,542표차. 표차가 얼마 안 나네요.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0: 리포터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제 뭐 선거 결과 짚어보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본투표일에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2: 네, 어제 오후에 이제 서울 강남구, 광진구 또 송파구까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1: 네.
2: 잠실 7동 2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표를 배부받은 유권자에 한해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을 했는데 그 와중에 대기표 를 받은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러 오지 않으면서 뭐 아파트 내에서 이제 방송을 따로 할 정도로 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 네.
2: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곳들이 이제 어제 오후 6시 20분 기준 총 14개 투표소라고 밝혔고요. 송파구에만 12개, 또 강남과 광진의 각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근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이런 상황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2: 일단 선관위에서 설명한 거는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가 총 146개가 있다 보니까
1: 네.
2: 일부 투표구의 경우에는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2: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투표구에 투표율이 높거나 하선 투표율이 아주 낮아서 용지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평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서울시에서도 송파구의 인원이 그 인구가 많잖아요.
2: 그렇죠. 네.
1: 네. 허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네요.
2: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은 사무총장 어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라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또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1: 네.
2: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 용지를 이송했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이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2: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요.
1: 네.
2: 하지만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 부족이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 네.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앙선거관위를 항의 방문을 해서 개표 중단 압박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2: 네. 이미 서울시 선거는 오염됐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다라는 게 어제 장도혁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1: 네.
2: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어제 오후 늦게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찾아가서 지도부가 허철은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은 독일이나 미국 판례에 비춰봐도 당연히 선거 무효 사유다라는 건데요.
1: 네.
2: 장 대표는 개표 방송 이후 투표한 분들은 특히나 이미 개표 방송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면서 이 투표용지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미 선거 자체가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2: 그래서 전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파악이 될 때까지 모든 개표를 중단해야 되고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거나 탄핵 사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1: 네. 뭐 민주당 쪽에서도 유감을 밝히긴 했는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재선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2: 네. 상당히 거리를 뒀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 어제 선관위는 철저하게 앞으로 진행되는 개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라면서 이 표 관리 부실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2: 단순히 선관위의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문제와 관계없이 많은 서울 시민이 투표를 진행을 했고 투표가 마감되고 절차를 거쳐 개표소로도 이동을 했고 현재도 개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할 필요가 없다. 서울 시민 주권자들의 뜻에 불복하는 행태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했습니다.
1: 네.

0: 역할하려고 하지만 인천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전국 모든 지역의 투표가 무효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위대는 이제 부정선거 입법 독재 같은 플래카드를 흔들면서 선거 무효 개표 중단을 외쳤습니다. 전한기 씨는 이에 바로 앞서가지고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위를 한 뒤에 이 과천으로 온 거였는데요. 선관위 서버과 운동본부 같은 집회들과 함께 100여 명이 추가로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1: 이 서울 송파구 투표소 앞에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인파 수백 명이 모였죠.
0: 네. 그러니까 새벽에 이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송파구 우성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이 잠실 7동 투표소 입구를 둘러싸서 투표소가 사실상 봉쇄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 네.
0: 입구를 막은 시위대가 개표 중단을 요구하면서 투표소 안에 있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는데요. 일부 인원은 이 진입을 독촉하면서 유리창 네. 발로참이 깨지는 거 아니냐 약간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이런 조짐까지 보였는데요.
1: 네.
0: 이 당초 투표함 반출 저지를 계속 강조하던 시위대는 대통령 탄핵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충돌을 하기도 했고요.
1: 예.
0: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 저지를 계속 시도를 하면서 결국 경찰 인력들이 배치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1: 청와대 입장도 나왔어요.
0: 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을 청와대는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1: 예.
0: 다만 이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행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으려고 피한 건데요.
1: 네.
0: 다만 심각성을 고려해서 추가 입장은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잠실 7동 같은 경우는 완전한 개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또 좀 걸릴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지금 서울시장 개표 상황이 지금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결과에도 영향을 줄지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당선 확정 지역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부산 북갑, 와 여기 정말 관심 지역이었는데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당선 확정을 지었네요.
0: 네, 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자 대결에서 여야 후보를 누르고 이겼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그러니까 오늘이죠. 당선이 확정이 되자 역사적인 승리로 부산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할 수 있도록 밀어준 위대한 부산 북구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반드시 완수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는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 열과 성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 당선된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경기 평택 을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피말리는 접전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네요.
0: 네. 유희동 후보가 4선 배지를 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귀환을 하는 건데요.
1: 네.
0: 민주당 김영남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를 모두 따돌리고 평택을 지켜냈습니다. 유희동 당선인은 개표 과정에서 사실은 득표율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2위였다가 3위였다가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1: 네.
0: 당선 확정 직후에 나를 믿고 다시 일할 기회를 준 평택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고요. 평택을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세우고 시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평택을의 결과는 이렇게 되었고 또 다른 격전지 중에 하나죠.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결국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0: 네. 김부겸 후보와 결혼한 추경호 후보 당선이 확실시 되자 캠프에서 당선 인사를 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성원도 보내주셨지만 따끔한 질책도 있으셨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대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반면에 김부겸 후보는 제가 부족했다. 제게 걸어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면서 시민들이 주신 선거 결과에 겸허히 승복한다라고 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라면서 하지만 제 개인의 패배이지 변화를 열망하는 대구 시민의 패배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1: 네. 부산시장 선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민주당 전재수 후보 3선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꺾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장은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존 시장

0: 시장이 당선되었던 이후 네. 두 번째로 이제 부산시장을 갖게 되는 거고요. 예. 8년 만에 부산시장을 탈환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좀 큰 격차로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를 누르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0: 네.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네.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일인데요. 추미애 후보 경기대 전환 당당한 경기 추미애가 책임지고 도민이 바라시는 대로 받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추미애는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다라면서 원칙과 소신 그걸 지키기 위한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다라면서 개인적으로도 무척 영광이고 경기도민께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되도록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했고요. 양양자 국민의힘 후보는 제가 많이 부족했다라면서 네. 과분한 사랑과 가르침을 주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민주당의 민영배 후보는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됐군요.
0: 네.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으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첫 수장은 민주당의 민영배 후보였습니다. 21대 22대 의원을 거쳐가지고 광주 광산구청장도 했었고요. 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낸 이력이 있는데요. 예. 민 후보도 이제 첫 통합특별시의 시장이 되는 만큼 네.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0: 네. 뭐 중간에 이제 사실은 좀 아픔도 겪으면서 이철우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올 수 있을까도 불투명했는데 네. 나와서 3선 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오중기 민주당 후보를 큰 표차로 앞서면서 경북은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전라북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당선이 됐네요.
0: 네.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의 네. 이원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예. 172만 전북도민 모두의 도지사가 되겠다라고 한 건데요. 통합과 성장,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전북의 미래를 믿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주신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집권 여당의 도지사로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 발전을 이끌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1: 네. 아, 그리고 지금 역시 지금 난리는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초박빙인 상황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 개표율은 91.96%고요. 정원호 후보의 득표율은 48.91%,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이 48.37%네요. 지금 표차가 25,912표 차입니다. 네. 지금 계속 뭐 투표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투표용지 부적 사태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뒤숭숭하죠.
0: 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이 개표를 보게 되면은 영등포, 네. 송파, 동작 정도인데 네. 동작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등포는 네. 이제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고 송파는 아직까지는 좀 비슷비슷했는데 남아있는 투표소가 개표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함을 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1: 네.
0: 만약에 이번에 문제가 된 표들이 있는데 양당 후보의 격차 너무 적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이게 혹시 당락을 가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겠죠. 선거 불복, 뭐 재선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결과를 좀 기다려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기움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7: 지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전해주세요.
4: 네, 오늘은 곳곳에서 비구름이 활약하겠습니다. 우선 남부 서해안과 남해안에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제주도에는 낮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국적으로 갑작스런 소나기 소식도 잦은데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는 때가 있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에 우박을 동반할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덜 덥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광주 28도, 전주와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미니로 차영숙 님이 변진섭의 새들처럼 청해 주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리스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축구와 안전 사이에는 길고도 질긴 악연이 있습니다. 경기 결과나 편파 판정 때문에 관중들이 흥분하고 이들 공권력이 무리하게 진압하면서 압사 사고를 낼 때가 많았죠. 60년대 남미에서 300여 명이 숨진 바 있고 80년대 유럽과 2000년대 아프리카 그리고 4년 전 인도네시아에서도 수많은 관중이 사망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보편적인 위험성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성숙한 관람 문화와 인파 관리로 안전한 대회를 치르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 솔루션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 솔루션 협찬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3곳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거나 우세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부산, 울산과 충청, 강원 등에서 시도지사를 탈환했고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 경남 등 영남권 3곳을 수성했습니다. 개표가 85% 이상 진행된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초경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9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

0: 곳에서 나머지 한 곳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14곳 가운데 13곳이 민주당이 차지하던 의석이었는데 민주당이 9곳에서만 승리하면서 정당별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110석, 무소속 8석 등이 됐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공개된 미 일간 뉴욕포스트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모스타바와의 회담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자신은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고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어느 시점에는 아마 만나게 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은둔 중인 모스타바가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의사결정에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이미 합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안보 관련 합의를 조속히 이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레바논의 합법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이 오늘 지역 안보와 평화 체계를 위한 공동 성명과 행동 계획을 내놓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두 정부가 내놓을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이 헤즈볼라로부터 악의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미국과 이란의 막바지 종전협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등 한미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1차 협의에서 양국은 분야별 구체적 협의를 시작하면서 향후 타임라인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엄마 남인혜입니다. 방문 쾅 닫고 들어간 아이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그냥 아이가 흘린 냄새만 품에 안고 사랑 노래나 읊조리세요. 네, 맞습니다. 짝사랑 전문가가 되는 거죠. 사춘기 아이 키우면서 사랑의 자세를 바꿨어요. 되돌려 받지 않아도 지속 가능한 사랑, 짝사랑을 하자. 너를 사랑하는 건 하는 거고 내 인생 사는 게 건강한 그런 짝사랑. 하고 많은 사랑 중에 하나라도 잘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몫은 다 하는 거지 싶네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MBC
1: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고요. 들쭉날쭉했던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블루캠프 코너 그리고 당선자들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6월 4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 솔루텍
4: 1544-8777.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4: 네, 우선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투표 지연 사태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참 의아하고 이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장을 지냈던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5: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저는 보다 이런 일은 좀 처음 겪는데요.
5: 그러게요.
4: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5: 그러게 말입니다.
4: 이게 지금 그 보도를 보면 본투표 기준으로 한 유권자의 60% 정도의 투표 용지를 준비를 하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50% 정도만 준비한 것 같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5: 네.
4: 일단 이게 100%를 준비를 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좀 납득이 되십니까?
5: 통상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4: 예.
5: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투표율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100%를 다 하게 되면은 투표 불참 유권자 부분이 다 말하자면 그게 버려지게 되니까
4: 그렇죠.
5: 일정 정도 볼륨을 정하는 거거든요.
4: 네네네.
5: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마 그쪽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4: 네네.
5: 사전 투표율을 감안을 해서 그거를 50% 수준으로 뺀 것 같아요.
4: 네.
5: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하면은 70%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단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선관위 차원의 문제라고 봐야죠.
4: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역시 보도에 기초한 질문입니다만 이 투표용지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신호가 오후 4시쯤부터 지금 잡히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5: 그렇죠.
4: 이게 지금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은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5: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간에 선관위 차원에 지금 면책이 불가능한 오류라고 봅니다.
4: 알겠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이제 문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5: 네.
4: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무효, 재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5: 선거 무효를 얘기를 하려면은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4: 네.
5: 한 가지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여서 영향을 미쳤는가. 두 번째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였는가.
4: 네, 예, 예.
5: 이 두 가지인데요.
4: 예.
5: 선거법 위반 사항,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투표용지 부정은 우리 공직선거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규정 위반 사항이에요.
4: 네.
5: 그리고 두 번째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였는가. 이건 결국 그 1, 2위 득표수 차이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4: 그렇죠.
5: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지금 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득표수 차이의 결과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4: 네.
5: 예.
4: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그 선관위 발표가 있는데
5: 네.
4: 지금 투표함 두 개가 지금 반출 개표가 안 되고 있는 게 잠실 7동 투표소인데요.
5: 예.
4: 여기서 이제 갖고 나오지 못한 투표함 두 개에 약 2,000표 정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5: 네네.
4: 근데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든 송파구청장 선거든 아니면 뭐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 선거든지 간에
5: 예.
4: 1, 2위 표차가 2,000표 이내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선례가 없었는데요.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 2021년에 이런 선례가 있었거든요.
4: 예, 예, 예.
5: 근데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에 당시 베를린 헌재가 판단을 했던 걸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투표용지 부족 문제만이 아니고요.
4: 네.
5: 복사된 투표용지를 사용했어요. 급하니까.
4: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5: 이건 위법이고 투표용지 오배송 사건도 있었거든요.
4: 예, 예.
5: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게 있었고 규모 자체가 한 200개 투표소에서 그러니까 전체 총 투표소에서 9%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4: 예, 예, 예.
5: 그리고 12개 자치구 전체에서 발생을 했고 베를린의 경우. 근데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총 투표의 한 투표소 규모로 봤을 때 한 0.5% 정도 해당하는 거거든요.
4: 예.
5: 그 12개 정도라고 선관위 발표가 맞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방금 얘기를 했는데 하셨지만 2022년 기준으로 투표소 한 곳당 선거인수가 한 3천 명 정도 대략 내외돼요. 평균적으로.
4: 예.
5: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투표율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방금 얘기를 했듯이 한 2천 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홀딩돼 있는 거는 잠시 출동만 홀딩돼 있는 거잖아요.
4: 예.
5: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곳은 한 12곳 정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곳 잠시 출동을 문제 그거로 인정을 하게 되면 다른 곳도 같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4: 예예예 예, 예,
5: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득표수 차이하고 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숫자의 규모를 따지지 않으면
4: 네.
5: 한 곳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 자, 근데 일단 지금 선관위는 오늘 새벽 4시에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는 일단 공식 입장은 내놨어요.
5: 예, 예.
4: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서는 이거 헌법재판소를 일단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5: 그러니까 당시 베를린에서도요.
4: 예.
5: 일단은 그 개표를 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4: 네.
5: 그리고 선거 소송으로 갔고요.
4: 예.
5: 그 소송의 결과 재선거를 하게 됐거든요.
4: 그렇죠, 그렇죠.
5: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선관위가 재선거를, 그러니까 선거 과정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절차로는 일단 개표 완료하고.
4: 아, 일단 그러면 당선자 예. 확정하고. 당선증 주고.
5: 하는 거죠. 예.
4: 당선증 주고 예를 들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 임기도 개시가 되는데.
5: 예.
4: 그 사이에 만약에 소송이 제기가 되고 뭐 그 법원으로 가든 헌재로 가든.
5: 예. 거기... 일단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상은.
4: 예.
5: 선거 효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일단은 14일 이내에.
4: 예.
5: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4: 예, 예.
5: 만약에 선거소청에서 문제 없다라고 결과가 나오면은 한 달 이내에 선거소송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
4: 예, 예.
5: 이 절차를 밟게 되겠죠.
4: 대법원으로 간다?
5: 예.
4: 근데 지금 선거소청 신청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게 선관위니까 거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승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선거소송으로 가는데.
4: 네.
5: 그 소를 어쨌든 지금 그 공직선거법 222조
4: 네.
5: 에 따르면은 그 선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랑 절차가 정해져 있거든요.
4: 네네네.
5: 예.
4: 그러면 그러니까
5: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지금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이거 선거 효력이 무효다라고 선관위가 그 선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4: 자, 그러면 소송으로 간다면 쟁점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5: 예.
4: 하나는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간 유권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 이 돌아간 유권자의 수를 특정을 할 수가 없고 이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일단 지금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5: 그 부분이 있는데요.
4: 예.
5: 지난번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를린 사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4: 예.
5: 그 당시에도 이제 이 규모 자체가 문제가 됐는데 추산 불가하다. 라고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아예 추산 불가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4: 네네네.
5: 왜냐하면 그 부족이 발생한 시점부터 해서 그 대기 번호를 발부를 했거든요.
4: 네.
5: 그러니까 대기 번호 발부자 중에 일부가 돌아가고 일부가 남아서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산이 가능한 거예요.
4: 그래요. 네. 두 번째는 자, 그 나중에 몇 시간 뒤에 투표를 했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방송사 출구 조사나 예측 조사를 보고 나서 투표를 했을 가능성.
5: 예,
4: 그러면
5: 예.
4: 이게 지금 자유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5: 어긋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나눠 봐야 되는 게요.
4: 네.
5: 첫 번째는 선거 과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느냐.
4: 예, 예, 예.
5: 라고 하는 거는 그 문제가 된 이제 유권자의 사이즈가 일단 판단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4: 음흠.
5: 이게 이제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인가를 봐야 되는 거고.
4: 네.
5: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권리 침해가 발생을 하는데
6: 네네네.
5: 그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은 유권자 개인의 권익 침해잖아요.
6: 네.
5: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영역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6: 네.
5: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를 예 노출이 됐던 그 유권자의 사이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6: 근데 이 지점과 관련해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투표 마감 시간이 6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6시라는 기준은 그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사람은 6시가 지나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5: 그렇죠.
6: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투표소에 6시에 도착했지만 기표는 몇 분 만약에 기다리느라고 늦어졌다면 그 사이 출구조사는 접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전 선거에서도?
5: 그렇습니다. 기존 선거에서는 그 자체가 문제로 제기가 되지 않았을지.
6: 그러니까요. 예.
5: 그래서 기존 그 선례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번에 최초 발생 사건이라고 하면 그 법적으로 기준을 세워야 되는 문제인데요.
6: 예.
5: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만 이인을 하면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6: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를 보고 한 표를 행사했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이전에 그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반론이 나올 수는 있는 거겠죠. 그게.
5: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실 이게 이제 다른 문제하고도 있는 지금 선관위가 이거를 스탑시킬 수도 없고 시켜서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다양한 뭐 저기 수능 시험도 있고 국가고시 시험들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떤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할 때 명백한 피해라든지 법 위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된 경우에 임의적으로 스탑을 걸어버리게 되면 많은 제도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6: 그렇죠. 아,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수능 시험에서 그 시험관이 시간을 착각해서 1분인가 빨리 끝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5: 맞습니다.
6: 이때 뭐 수능이 무효가 되거나 재시험 치르거나 이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5: 그렇죠.
6: 그럼 그 원리에 입각해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5: 예,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번에 오히려 선관위가 이거를 멈춰버리게 되면 다른 사례 이게 선례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6: 그렇죠.
5: 위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6: 예.
5: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개표를 하고 당선인 공표를 한 다음에 선거 쟁송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6: 그렇다. 이제 문제는 근데 이러려면 이제 그 잠실 7

0: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 두 개를 꺼내와야 되는데
1: 예.
0: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 한 300여 명이 그 이제 투표소가 경로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지금 예. 에워싸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또 문제가 있네요. 아무튼.
1: 예, 그렇습니다. 예,
0: 뭐 한데 뭐 이제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지금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지금 대표님 예.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일단 개표는 완료를 하고 당선자 확정하고
1: 예.
0: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쟁송으로 가는 이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법상.
0: 그리고 쟁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가 되면서 재선거 실시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고.
1: 예, 일단은 현재로 보면은 선거 규정 위반일 수도는 있어도 예. 선거법 조항 자체를 위반한 것의 결과인지는 안 드러났고요.
0: 예예.
1: 그다음 규모 자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서복경 더 가능 연구소 대표였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0: 네. 지금부터는 당선자 좀 차례로 만나볼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당선자는 바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박찬대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소감이 어떠십니까?
3: 아, 예, 뭐
0: 조금 전에 그 한숨을 한숨 돌린다 할 때의 그 한숨인 거죠?
3: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래요.
3: 소감은 예,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국정 성과와 정치적 효능감을 우리 인천에서도 보여줘라.
0: 예.
3: 지금 인천이 그동안 크게 발전해 왔는데 지금 지방주도 성장 하에서 지금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6.8%에서 마이너스 0.5%까지
0: 예.
3: 4년 동안 7.3%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0: 네네네.
3: 수도권의 일원으로 그동안 많은 기회도 있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텐데 묵은 현안,
0: 예.
3: 그다음에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
0: 예.
3: 그리고 인천의 미래 성장, 아이들의 미래 이런 거 어떻게 풀어갈 거냐,
0: 예.
3: 유능함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예.
3: 한편으로 기쁘면서 잘 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도 막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0: 그 예.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와의 득표율 차를 보면 거의 이제 7% 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좀
3: 네.
0: 넉넉하게 이겼다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뭘까요?
3: 비결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가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0: 네.
3: 두 번째는 내란이 터졌을 때 민주주의의 위기로 민생, 경제, 안보 모든 게 흔들릴 때 그거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돌파해 나갔던 그 모습에 대한
0: 네.
3: 신뢰감 그리고 높은 인지도
0: 네.
3: 그리고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또 인천에서 정치했다가 다시 인천으로 와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런 부분들이 인천 시민들의 공감을 좀 많이 얻어내지 않았나
0: 네.
3: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0: 예,
3: 한 가지만
0: 예.
3: 더 말씀드리면
0: 예.
3: 지난 유종복 시장의 시정평가에 대해 가지고 사실 반대급부를 좀 얻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0: 유종복 시장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다. 결과에
3: 네,
0: 이런 말씀이시죠. 그나저나 민주당 전체 성적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좀 아쉬운 부분이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0: 지금 그 네. 진행된다는 말씀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뭐 개표 현황을 보면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2,000표 앞서는 걸로 역전이 됐다는 지금 4,000표로 지금 앞서고 있다라는 지금 이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3: 네, 지금 막. 지금 막 들어왔나 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3: 걸로 얘기를 좀 듣고는 있었는데요.
0: 예.
3: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정부와 여당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예. 서울 선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평택을이나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 보궐 재보궐 선거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3: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거의 30%로 나누어 있다가
0: 그러니까.
3: 결국은 마지막에 유희동 후보가 네,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이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0: 예.
3: 네, 뭐 단일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살짝은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0: 그러면
3: 같습니다.
0: 그러면 중앙당 차원의 어떤 선거 전략이나 선거 캠페인에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3: 뭐 중앙당으로서는 뭐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고요.
0: 예예. 예.

0: 네,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후보가 예 당선된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예, 시장 선거는 승리했지만 예. 아직도 지역구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1: 예예
0: 이 구도를 우리가 아직도 깨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아, 예, 예. 예,
0: 대구 결과 같은 경우에도 참으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번 기회에 지역구도가 좀 완전히 극복되는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김부겸 후보의 선전에 대해서 예,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1: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그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내놓았던 지역구 인천 연수갑은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이 지역구의 전임 의원으로서 후임 의원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실까요?
0: 네, 뭐 송영길 의원하고 저하고는 전임 시장이었고 아, 제가 또, 이제 현 시장이었고요.
1: 아, 또 그렇게 되네요. 시장으로 놓고.
0: 네. 또 지역구로 놓고 보면 제가 또 전임 의원이었고
1: 그렇네요.
0: 또 그다음은 예. 또 후임 의원이신데요.
1: 네.
0: 이번에 이 성적표를 보시더라도 예, 50.6%로 당선이 되셨어요.
1: 네네네.
0: 예, 인천에서 몇 개 안 되는 민주당 어려운 지역입니다.
1: 네.
0: 결국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오래 묵어있는 현안들을 얼마나 잘 풀어나가고 그리고 우리 인천뿐 아니라 시대정신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알겠습니다. 보여줘야 될 부분인데 네,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뭐 민주당 대표, 시장 네. 그리고 지역 이 부분이 다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그동안 제가 진행해 오면서 네, 남겨놨던 지역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서
1: 네.
0: 아마 충분하게 잘 해결해 주고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흡족한 결과를 네. 드리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선거 과정에서 네네. 누적된 피로부터 좀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목이 많이 잠겨 있죠.
1: 아무튼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와 함께했습니다.

0: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0: to you.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7: 네,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반갑습니다.
7: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개표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현재 4,672표 차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8: 뭐 전체적으로 저기 출구조사의 결과와 약간 지금 차이나는 개표의 경향이 보여서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90% 정도 개표가 됐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곳들 잘 한번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 그래요. 근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개표 지연 사태 있잖아요.
8: 네네.
7: 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당에서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8: 당도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정부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 그 중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운영과 결정을 하는 독립된 그렇죠. 그 활동을 하는 기관인데 저도 이 중선관위 선관위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잘 그 상황을 분석해서 대처하고 추후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 아니 그 제가 한번 그 직설적으로 여쭤보니까 사무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8: 네네.
7: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사퇴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8: 현재 뭐 그거는 최종적으로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개표 진행을 해보고
7: 예.
8: 송파구 잠실동의 문제가 어떤 정도와 어떤 내용 크기로 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확인한 이후
7: 예.
8: 중선관위가 본인들의 부여된 책임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판단하고 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 아무튼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선거 부여 재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8: 뭐 그것도 객관적으로 모든 그 절차와 과정이 지난 이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7: 알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개표가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성적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경남지사 선거 같은 게 아직 개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8: 네네네.
7: 하지만 지금 와서 당초 민주당의 내부 목표 대외적으로 이야기한 거 말고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이 정도면 우리는 이긴 거다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습니까?
8: 일단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기본적인 사항들은
7: 네.
8: 서울과 부산에서 이기면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 국민들의 그 신뢰와 동의를 받았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7: 예.
8: 서울과 부산의 투표 결과 대단히 중요하게 저희들은 봤고요.
7: 네.
8: 현재 부산은 승리했고 서울은 아직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7: 네.
8: 뭐 향후에 썩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예측되고 있지 않아서
7: 어허.
8: 상당히 민감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7: 근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그 벌어졌던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는 경향성을 보였거든요.
8: 네네.
7: 이렇다면 이런 선거운동을 잘못한 겁니까? 후보의 한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8: 전체적으로는 현재 뭐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7: 네.
8: 뭐 선거의 승패는 전체적으로 뭐 전략과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후보의 경쟁력 다양한 부분들이 그 포괄이 돼서
7: 예.
8: 국민적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에 대한 분석과 평가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 대구시장 선거는
8: 네네.
7: 그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 비해서는 득표차가 좀 더 벌어졌던 것 같아요.
8: 네네네.
7: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8: 현재는 사전투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결과가 괜찮게 나왔는데 본투표에서 사실 대구는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거기에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전 대통령이 정치 현장에 나왔던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7: 아, 그렇게 보세요?
8: 네네.
7: 그러니까 그럼 보수 쪽에 막판 결집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8: 현재 투표의 결과나 출구조사와 그 개표의 결과에 큰 차이로 두고 볼 때는
7: 네.
8: 보이지 않는 샤이 보수의 결집들이 부분적으로 TK 지역에서는 강하게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 TK 지역에서.
8: 네네.
7: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개표 지금 8,459표 차로
8: 네네.
7: 표차가 좀 더 벌어졌다라는 그런 상황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8: 네.
7: 가장 뜨거웠던 곳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던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평을 좀 해주신다면.
8: 전 처음에 3자가 경합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했고요.
7: 네.
8: 현재 그 결과는 나왔는데 그래도 썩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7: 예.
8: 한마디로 우리 김용남 후보의 그 선전을 기원했는데 그게 1차적으로 되지 않았고 차 순위로 그러면 조국이냐에 대해서도 그 결과도 나오지 않은
7: 네.
8: 사실은 유이동 후보의 어부지리 형태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그 양 당이 그 깊게 고민하고 성찰할 부분들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조국 후, 그러니까 이제 후보 선거 지났으니까 이제 조국 대표. 네네. 조국 대표가 좀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현재로는 본인의 정치적인 선택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 복귀와 조국혁신당의 이번 지방선거에 사실은 핵심적인 그 역할로서 본인이 직접 출전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상당히 내상을 입은 상황이고 그에 따르는 조국 대표의 뭐 판단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연대와 통합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1: 그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0: 시간이 좀 필요하다.
1: 왜냐하면 뭐 지방선거 이후 또 그다음에 바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이에 연대와 통합의 과정들을 다시 그 불씨를 살려서 가기에는 현재 쉽진 않은 과정일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가 네. 그렇게 급한 게 별로 없잖아요. 한마디로 임박한 전국선거라든지 이런 네. 게 없고 향후 뭐 2년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해서 사실은 그런 정치적 일정상에서도 양당의 통합에 그 필요성에 대한 욕구들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정치는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의 예술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갈지는 지방선거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여론의 추이와 양당 지도부와 양당 지지자들 간의 의견이 좀 취합이 되면서 논의되지 않을까
0: 아무래도 이제 그 전당대회 끝나고 그러니까 새 지도체제가 그러니까 들어선 이후에나 뭐 새롭게 모색을 하든 뭐든 이렇게 될
1: 그럴
0: 것이다.
1: 가능성도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전당대회가 8월에서 9월로 미뤄졌어요?
1: 저는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그 상황들에 관해서는 확인할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뭐
1: 장소 문제, 뭐
0: 장소 대관 문제,
1: 대관
0: 때문에.
1: 문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오늘 이후에 네. 전준위가 구성이 되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부산 복합 하정우 후보의 패배는 좀 뼈아프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1: 여러 가지로 사실은 뭐 제가 저도 이제 저기 책임 있는 사람이죠. 제가 하정우 그 선거대책위원회 명예선다위원장을 맡아서 네.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고 예. 또 이틀 전에도 하루 종일 북구갑에 가서 직접 그 유세차를 타고 선거 유세를 했던 그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아쉬움도 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돌아보면 항상 네네. 돌아보면 그때서야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네. 돌아보면 하정우 수석 출마설이 나온 시점과 실제로 출마선언 시점과는 거의 한 달 가까운 네.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게 좀 문제였다라는 어떤 복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1: 그렇죠.
0: 보십니까?
1: 부산 북구는 사실은 민주당에게 쉬운 지역구는 아니거든요. 예. 한마디로 전재수 현재 부산시장 당선자도 3승 3패를 한 지역입니다. 앞에 3패를 하고 그 이후 3승을 했던 지역이라 예.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 북구 주민들이 손을 잡기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하정우 후보가 선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좀 짧았다라는 생각도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시듯이 좀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에 비해서 한동훈 후보는 하정우보다는 2배 이상의 긴 시간을 가지고 네. 사실은 준비를 하면서 스킨십의 과정을 가져갔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0: 그런데 바로 초반에 나왔던 손털기라든지 오빠 이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1: 사실은 승리하게 되면 만 가지의 승리의 이유가 있고 패배하게 되면 백 가지의 패배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북구 주민들이 초기에 하정우 후보의 이미지나 준비 정도를 봤을 때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그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좀 영향을 미친 요소로 볼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큰 쟁점이 됐고 관심 지역이 됐던 게 전북지사 선거였는데 네네.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은 여론조사나 논란이 됐던 것에 비해서는 좀 표차가 좀 벌어졌던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아무래도 민주당의 조직력의 승리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1: 그렇죠. 한마디로 그리고 전북 도민들께서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했다. 예. 왜냐하면 새만금에 관한 현대차 구조 투자 그리고 전주, 군산, 익산 등 주요 도시에 관한 그 산업의 유치, 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여당과 호흡을 맞춰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당 후보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판단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얘기했듯이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이 다 민주당 후보들로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그 조직적인 응집력과 힘들이 네. 민주당 광역지사 후보에게 힘이 됐기 때문에 막판 DC

0: 지면서 우리 후보가 힘을 발휘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당내 정략통으로서 네네. 보실 때 만약에 충고나 조언을 주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패배한 김용남 후보나 하정우 후보나 그 지역구를 지키면서 이

0: 말을 지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북구갑과 평택을 해서 북구갑과 평택을 해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네. 다음이 뭐 길지 않잖아요. 2년 후니까 저는 지키면서 시민들의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기가 정말 하정 후보는 사실은 간발의 차이로 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하정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 어쨌든 가장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정청래 대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광역 선거 중에 서울 부산의 승리가 민주당의 그 지방선거 승리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네.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울경에서 부산 울산을 선방을 했고 전북을 잘 지켰고 그리고 충청도에서 전체적으로 이겼고 강원도 탈환을 했고 그래서 아마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도 대응을 해서 네. 진행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책임이나 또 일방적인 찬사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냉정한 좀 평가를 통해서 당대표 역할에 대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호남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몇 석을 민주당이 잃은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어떻게 봐드릴까요?
0: 저는 호남에서 사실 저희들이 보면 과거에도 한번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전남과 전북에서는 경향적으로 우리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무소속이 약진하는 형태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결과였고 그것을 뛰어넘는 형태로 민주당 후보들이 패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초단체장에서는 뭐 평상적인 수준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평타는 쳤다.
0: 평년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이제 그 과정에서 나왔던 전북지사 어떤 그 이제 과열 양상과 더불어서 나왔던 호남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 호남 당원들의 반발이 크다. 이거는 좀 과장된 부분이 이렇게 보십니까?
0: 뭐 부분적으로 있었고 저는 그래도 저는 호남의 광주, 전남, 전북에서 우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들은 사실은 공천에 있어서의 전략 공천이었어요. 임의적인 전략 공천으로 민심과 당심의 뜻을 마치 지도부가 재단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경선은 다 진행을 했던 과정이었거든요.
1: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네네. 게요. 그 민주당 귀책 사유로 그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지역구 네네. 국회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후보 안 냈으면 안 됐던 건가요?
0: 뭐 끝나고 나서 보면 이제 사실 평택을
1: 뭐 안산갑도 그렇고
0: 저기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정치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네. 공천하게 된 사항이었고 예. 사실 부분적인 공천과 전체적인 그 그러니까 전국 선거에 미치는 해당 지역의 작은 공천에 대한 영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들을 좀 하는 게 필요했다. 그래서 연대와 통합이라는 부분들이 구조선이 아니라 실제 그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그런 예리한 전략적인 그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 분석해 보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금배지를 달고 네네. 여의도에 입성을 합니다. 네. 이후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0: 그거는 저희들의 이제 우리들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의힘과 한동훈
1: 그렇죠.
0: 전 대표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1: 네.
0: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제가 북과에 가서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정부 실패 책임에 50%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마치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네. 그렇게 캠페인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서울지검장 할 때 3차장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때 반부패 부장 윤석열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때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도 않고 나는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난 책임이 없다. 이 논지는 제가 보기에 성립되지 않는 거죠.
1: 하나만 더 여쭤볼게. 과거 상김시대 그러니까 지역주의 정치가 막 횡행할 때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지역맹주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0: 네네네.
1: 한동훈 그 당선자가 친한계 수장을 넘어서 지금 부산 지역의 맹주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1: 전혀 없다.
0: 전혀 없다.
1: 어떤 점에서?
0: 일례로 한동훈 지금 당선자는 부산 출신도 아니고

0: 강남에 타워팰스 살다가 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북구 갑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래서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하는데 그것이 지속적이다?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장 개표 결과 15,861표 차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네, 당선자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입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우여곡절이 막판에 이제 그 단일화 문제 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3: 네네.
1: 좀 돌아보면 그때 일단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심경은 좀 어떠셨어요?
3: 뭐 다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난국을 극복을 해서 선거를 이겨야 한다. 그런 우리 뭐 범민주 진영의 마음이 같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득표율을 보면은 우리 네. 당선자가 48.73%,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의 김두겸 후보가 45.74%를 얻었는데.
3: 네.
1: 이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는 단일화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사실 좀 더 큰 표차 승리를 기대했었고 개표 과정에서 19%까지 많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마지막에 좀 국민의힘이 많이 결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
3: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선거의 핵심 포인트였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1: 네.
3: 일단 경남 선거를 우리가 이기지를 못했고 또 부산, 울산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광역단체장에 큰 표차를 내지 못했는데 더 문제는
1: 네.
3: 광역시 의원 기초단체장에서 네. 부산도, 울산도, 경남도 우리 민주당이 압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은 하나를 빼고는 국민의힘이 네. 가져가고 시의회도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가 된 상황이라서 향후 상당히 어려운
1: 그렇네요.
3: 시정 과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부산도 유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3: 경남은 저희가 도지사 선거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더한 상황이고요. 사실 부울경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1: 네.
3: 그런데 좀 쉽지 않은 과정이 펼쳐질 것 같다. 더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할 것 같다.
1: 예.
3: 이런 각오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경남지사 선거 지금 개표율이 9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박완수 네. 국민의힘 후보가 51.63%,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8.36%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요. 자, 그 우리 그 당선자님의 지역구였던 울산 남구 갑은
3: 네.
1: 근소한 표차로 국민의힘에서 당선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3: 시민들께서 좀 많이 변화를 갈망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또 그동안 또 여론조사에서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 기대치도 제법 있었고요.
1: 예, 예.
3: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전국적으로 마지막 국민의힘 지지 세력의 결집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몇 퍼센트 정도는 좀 따라잡으면서
1: 네.
3: 좀 아쉬운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당선자께서 보시기에도 막판에 보수 결집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3: 좀 강하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지금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3: 특히 서울 선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아주 혼전을 겪고 있고
1: 예, 예.
3: 또 경남 선거도 저희가 이긴다고 생각했던 선거인데 또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막판에 전국적인 보수 결집이 일어났다. 특히 부울경에선 강한 결집이 일어났다. 이렇게
1: 그러면
3: 추정하고 있습니다.
1: 보수 결집이 그 나타났던 가장 결정적 계기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명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 이거로 봐야 될까요? 뭐로 보세요?
3: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뭐 체감하기로는 이명박근혜의 등장 이후에 뭐 분위기가 체감 분위기가 바뀌거나 이런 걸 느끼진 않았거든요.
1: 예.
3: 울산 같은 경우도 선거 직전까지도 글쎄요 분위기는 저희 민주당 쪽이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1: 예,
3: 더 좋았고요.
1: 예, 예.
3: 말 그대로 샤이 보수의 결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숨은 표가 있었다.
3: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해서 저희가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나저나 개인적으로는 저희와 여러 차례 네. 인터뷰를 통해서도 사실은 울산 지역에서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죠.

0: 당선자님이 네. 겪고 있는 심적 고초를 여러 번 말씀 주신 바가 있었는데 배신자 네네. 프레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어떻게 좀 그건 좀 풀리셨을까요 그러면?
1: 일부는 극복을 했지만 네.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또 만만치 않고 네. 특히나 시의회에 국민의힘이 다수이기 때문에 네네. 유산 공격을 뭐 시정 내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0: 예.
1: 각오를 더 다지고 또 마음 굳건히 먹고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될 그런 중요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0: 알겠습니다.
1: 있습니다.
0: 그래도 오늘 하루는 좀 푹 쉬시기 바라고요.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였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5: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6: 네, 서울시장 선거 개표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13,211표 차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곧 입장을 발표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청취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2: 네, 오늘 작은 우산 하나 미리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 있는데요. 우선 남해안에 오전까지 5mm 안팎, 제주도에는 낮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 있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 또 우박까지 동반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전주와 대구 29도로 어제보다는 덜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지방선거 당선자 만나보고 있는데요.

0: 이번에는 경북지사 3선에 성공한 분입니다. 이철우 당선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예,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근데 다른 어떤 예.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경북지사 선거는 수월했고 싱거웠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섭섭하실까요?
1: 아니, 그 우리 경북 지역에 네.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본선보다 예선이 더 치열하거든요.
0: 아, 예,
1: 예. 예선전 치르고 나면은 예. 모두 다 막 힘이 빠질 정도로 어렵게 치르는데
0: 네.
1: 대구는 이번에 뭐 예선도 어려운데 본선도 어렵잖아요.
0: 아, 어려웠어요?
1: 아니, 대구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0: 예.
1: 일찌감치 제 선거보다는 대구 선거에 더 신경을 썼고 대구 경북 공동선대위를 만들어라.
0: 예.
1: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에 10차례나 가고
0: 오호.
1: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같이 찾아뵙고 추경호 후보 같이 박근혜 대통령께 가서 좀 지원해달라. 이런 말도 추경호 후보보다 제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아 국회의원께서 옆에 계시다가 도지사가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런데 개표 결과를 놓고 보면 여론조사와는 예. 달리 좀 이제 지지율 차가 좀 그러니까 득표차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 그러면
1: 대구 예 저도 한 10% 차이 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원래. 예.
0: 그러면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그 집계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막판에 결집이 이뤄진 거라고 보십니까?
1: 저는 뭐 막판 결집이 좀 되었다고 봅니다.
0: 그래요?
1: 예. 막판에 처음에는 대구 분들 대구나 경북이나 거의 뭐 민심이 갔거든요.
0: 네.
1: 많이 붕괴했었어요. 그래 돌아섰다가.
0: 네.
1: 막판에 그래도 뭐 우리가 돌아서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대구 시민들께서 막판에 많이 결집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를 두 차례나 그 큰 시장을 방문하고 이래서 느낌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0: 아, 그 영향도 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1: 그 영향이 저는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투표도 안 나오려고 생각했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왔다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대구시장도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럼 이제 예. 대구 경북 통합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생각이세요?
1: 대구 경북 통합은 저는 뭐 선거 내내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장했고 7년이나 됐는데
0: 예.
1: 뭐 저는 이 돈 주고 안 주고보다 그 전부터 이 자치권을 좀 확보하고 재정권을 확보해야지 지방자치가 되고 대구 경북은 또 원래 똑같은 도시였는데 나라가 있다 보니까 경쟁이 서로 간에 되고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나라가 됐다.
0: 네.
1: 그래서 그 당시에 직할시 만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뭐 이런 도시들은 다 합쳐야 된다. 그래야 지역 발전을 할 수 있겠다. 저는 도지사 1년하고 느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바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0: 오, 오.
1: 저는 오늘 선거 끝났기 때문에 오늘 당선되었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이제 3선이 되었잖아요.
0: 예.
1: 우리 지방자치법에 3선 이상 못 오게 돼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연달아.
0: 예.
1: 그래서 저는 사실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통합을 하면은. 그래도 해야 된다.
0: 그러면 완료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목표는?
1: 아, 이것은 선거를 하면 경비가 많이 들고
0: 네.
1: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총선할 때 28년도
0: 아.
1: 그때 통합 선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0: 추경호 당선자도 어떤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 그것도 뭐 공약으로는 대구 경북 통합한다고 이야기했고 솔직히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괜찮지만 제가 출마 안 하면은 본인이 좀 유리하잖아요, 아무래도. 통합시장 뽑으면은.
0: 아, 또 개선이
1: 안 할 이유 없죠.
0: 오, 예, 예. 아, 그런 예, 개선법이 예. 성립이 되네요.
1: 제가 출마 안 하면은 예. 아무리 현직이 좀 뭐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0: 근데 그 우리 지사님 입장에서 2년 그 단축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1: 그것은 뭐 제 개인으로 봐서 그렇지만은 미래를 보고 지도자는 자기 희생 없이 지도자 안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예, 그건 확실합니다. 저는.
0: 네. 예. 그나저나 지금 한동훈

0: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1: 그 뭐 한동훈 후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북한군이나 적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 저는 이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은 지난 18년도 지방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1년 후에 선거를 했었습니다.
0: 네네.
1: 그때나 지금이나 사진이 같거든요.
0: 예.
1: 그걸 쉽게 하면은 탄핵 이후에 탄핵도 내부 분열 때문에 탄핵되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내부 분열에 대한 국민들의 구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누가 되더라도 단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치고 처음부터 단합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안 도르는 게 낫습니다, 당에.
0: 그럼 한동훈 당선자는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1: 자기도 자기는 나는 그때 보니 정치인이 아니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검사만 하다 들어오니까
0: 예.
1: 법대로 이거는 이래서 이래 해야 된다 이래 하는 것 같은데
0: 예.
1: 정치하고 법은 좀 다릅니다.
0: 그러면
1: 복당 그래서 법대로 할 것도 뭐하도 정치가 있습니까?
0: 복당 시켜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1: 아니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이번에 선거를 해보고서 자기는 뭐 아주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간신히 된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어렵게.
0: 예.
1: 그래서 많이 느낌이 있을 수라 생각하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분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총 동원해가지고 그 차이 날 것 하면은
0: 예.
1: 정말 힘든다. 그리고 느꼈을 거예요.
0: 그래서인지 한동훈발 정계 개편 시나리오도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1: 그건 좀 이런 것 같고요.
0: 아, 그건?
1: 뭐 예, 국회의원 뭐 한 군데 됐다 해가지고.
0: 예, 예.
1: 거기 뭐 자기 중심의 이 정계 개편 이런 것들보다는 야, 누구나 이제 정치 우리 집단에 오면은 당에 들어오면은 좀 정치인 나와야 되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저는 뭐 이준석 이런 개혁신당 이런 당들도 다들 인재를 현장에 가보면은
0: 예.
1: 정말 힘들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거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한 몸이 돼서 가는 그런 정당. 한 무리 아닙니까? 무리를 이룰 수 있는
0: 알겠습니다.
1: 그런 우리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서울에서 예. 투표 지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1: 예.
0: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그것은 너무 안일했다.
0: 예.
1: 이제 공직 성다리를 공직에 너무 오래 계시는 분들이 좀 안일했는 거 아니냐.
0: 네네.
1: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름한 구지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예.
0: 고맙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네, 예.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자였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0: 네, 이번에는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와 여론조사 그리고 출구조사 예측조사 이걸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일단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3: 예.
0: 맞춘 겁니까? 못 맞춘 겁니까?
3: 출구조사요?
0: 예.
3: 약간 디테일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렇게 예. 봐야 되는 거죠.
3: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원인은 이제 추후에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0: 예.
3: 뭐 대략적인 어떤 수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경합이라고 표시하긴 했지만 실제 차이가 좀 있었고
0: 그렇죠.
3: 실제 득표율 격차와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차이가 많이 나는 곳들이 이제 있어서
0: 네.
3: 정교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떨어졌다.
0: 그렇죠.
3: 상대적으로 총선에 비해서 대선에 비해서는 어렵지만 총선에 비해서는 훨씬 쉽다고 이제 평가되는 것이 지방선거의 출구조사거든요. 왜냐하면
0: 그래요?
3: 광역자치단체장 위주로만 이루어지니까요.
0: 예, 예,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함이 이번에 상당히 좀 떨어졌다. 이것은 기존의 사전투표에 관련한 접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유권자의 그런 변화 뭐 이런 것도 어떤 표착하지 못하는 유권자의 어떤 심리의 변화들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아닌가 두 가지 면에서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일단 뭐 지금 뭐 여기저기 살펴보고 지금 서울시장 개표 계속되고 있는데 오세훈 48.77% 정원호 네. 48.51%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3: 그런데
0: 네. 지금 방송사에서 출구조사 보면 오세훈 46%
3: 네.
0: 정원호 51.4%였거든요.
3: 네.
0: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3: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이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투표에서만 출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0: 그렇죠.
3: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선관위로부터 사전 투표에 참여한 투표자들의 정보를 연령별, 성별 등의 정보를 이제 받아서 본 투표에 나온 그 연령, 성별의 선거 결과, 그러니까 그 투표 경향들, 특성들을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하거든요.
0: 네네네.
3: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번의 경우에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만 어떤 사전 투표 자체의 성향 그 연령이나 성향별 특성 외에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특성이 좀 크게 상이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원인이 아닌가 한번 살펴볼 그러니까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서울만이 아니라 지금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출구조사로는 김경수 후보가 54.3, 국민의힘의 박원수 후보가 45% 나온다고 했는데
3: 네.
0: 지금 결과는 정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
3: 네.
0: 전북지사 같은 경우도 출구조사 보면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48.5,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46.3%로 경합이라고 했는데
3: 네.
0: 결과는 오히려 이원택 후보가 넉넉하게 지금 이기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3: 맞습니다.
0: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좀 오차가 좀 크게 나타난 것 같고.
3: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제 이 출구조사 하는 데서 그 상세하게 심층 조사 결과를 이제 서울만 어제 이제 공개를 주로 했습니다.
0: 네.
3: 다른 경우도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못 했는데 보게 되면 20대, 30대에서 원래 이제 보수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심지어 20대에서는 이제 여성에서조차도 오세훈 후보의 지지가 정원호 후보의 지지보다 더 많은 이제 그 특성이 이제 그 심층 조사 출구 조사에서 네. 확인이 되었고
0: 네.
3: 예 그리고 30대 여성에서도 말씀 잘 못 드렸는데 30대 여성에서 특히 이제 그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20~30대가 보수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성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어제 심층 출구조사에 의하면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사실은 다른 흐름 다른 어떤 사전의 여론조사들과 다른 특성들도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 이번에는 출구조사 말고 예. 선거 기간에 계속됐던 여론조사 있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결과를 대비해 보면 어떻습니까?
3: 예, 여론조사도 사실은 여론조사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이 있었고 자동응답 방식의 이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0: ARS,
3: 예, 그래서 예. 출구조사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과 좀 유사한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0: 그렇죠.
3: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결과가 달라진 측면에서는 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고요. 다만 이제 자동응답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나온 것들을 보면 전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팽팽하게 접전이다라고 예. 이제 나온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그 두 조사 방식이 완전히 다른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준 측면이 있어서 문제가 이제 컸었는데
0: 네.
3: 실제 지금 보게 되면 어느 게 더 정확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0: 예.
3: 사실 두 가지 다 뭐 어떤 일관성에서 또는 정교성에서 선거 결과와 큰 격차를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0: 그러니까
3: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총평을 하면 여론조사도 그랬고 출구조사도 그랬고 정확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3: 네. 여론조사도 출구조사도 실패한.
0: 왜? 그럼 원인 진단을 해야 되는데.
3: 예.
0: 근데 이게 그 뭐 출구조사 실패를 놓고 보면 지금 그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전화 면접조사에 비슷한 어떤 조사 방식이니까 원인을 ARS 조사로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이제 조사 방식의 문제가 어떤 것은 이제 원인일지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당장은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0: 네.
3: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조사 방식에서 어떤 엄밀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사후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또 한 가지의 이제 가설로는 이 대한민국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0: 네.
3: 정치적인 특성들이 정말 이제 단순하게 평이한 여론조사 또는 출구조사 기법으로 적용해서 파악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깊이 있는 심리 미묘한 심리 또는 그것을 표출할 것이 말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 솔직한 응답

0: 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1: 예.
0: 그다음에 그 지역 정서, 지역의 지배적인 정서 또는 지역에서 어떠한 인물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좀 얘기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얘기하는 게 꺼려지는 정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선거의 출구조사 등에도 반영이 되면서 출구조사의 오차를 키우는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 그러니까요. 좀 이제 그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투표율 예측도 좀 틀리지 않았습니까?
0: 투표율은 그래도 뭐 50% 후반대 이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사실 대체로 있었던 상황인데
1: 그렇게 봐야 되나요?
0: 60%가 이제 넘어가서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제 예측하지 못했는데 투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접전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심리를 자극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30대의 투표율이 원래는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의 결과들에서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선전을 잇던 것으로 보아서 20, 30대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많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0: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1: 네,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였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마지막으로 당선자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송영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축하드립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1: 좀 넉넉한 승리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아유, 뭐 모든 선거 쉬운 선거 있겠습니까?
1: 근데 요즘
3: 저보다도 주변이 너무 좀 안타까운 곳이 많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1: 그러니까요. 우리 그 당선자님은 지금 선거 과정에서도 다른 지역 지원도 많이 나가셨잖아요.
3: 그렇죠. 제가 뭐 강화 옹진 했는데 옹진은 이겼는데 강화는 또 져버려서 마음이 아프고 또 제 지역에 구청장 후보도 졌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전체적인 성적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의 전체적인 성적표는?
3: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이 좀 쉽지 서울이 잘못하면 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지금 개표 상황으로는 지금 네,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3: 지금 서울이 지고 평택도 지고 부산 갑도 져버리고
1: 예.
3: 울산도 시장은 이겼지만 그 지역군도 져버리고
1: 예.
3: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잘 활용하지 못한 이 당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게 아쉬운 점이 큽니다.
1: 그럼 선거 전략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보세요?
3: 핵심은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 예.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중앙정부를 같이 선발을 맞춘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1: 예.
3: 정치적 메시지 특히 영남지역에 가서 계속 내란 종식 이야기했자 이미 한계형이 많이 삭감되는 면이 있는 거고 더구나 이게 총선이 아닌 지방 정부를 구성한 선거인데
1: 예.
3: 그런 민생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 논쟁을 가면서 조국 평택을 가지고 무슨 뭐 뉴 이재명이니 정체성 싸움을 하고 있으니
1: 예.
3: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서 이 확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게 보시는 거고.
3: 네.
1: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일정한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3: 아니,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뭐, 책임을 지나마나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1: 아, 그렇게 볼 것이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은 정청래 대표가 또 전당대회나 나올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3: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1: 네.
3: 네.
1: 그나저나 우리 당선자님은 어떻게 전당대회 나가십니까?
3: 저 일관된 말씀으로 사실상 그, 당원과 민심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이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1: 네.
3: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담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많이 당원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1: 예. 이 체제라
3: 또 김민석 총리께서도 지금 출마하신다 그러니까
1: 그렇죠.
3: 전반적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체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지금 당의 지도 체제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3: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청래 체제로 과연 다시 2년을 이재명 정부의 이제 가장 일할 시기, 임기 4년이 남았는데 2년을 이 체제로 가는 게 과연 이재명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당원들의 여러 가지 좀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1: 평택을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떼어서 봐야 되는 부분.

0: 분이 예를 들어서 뭐 김영담 대 조국이라고 하는 후보의 어떤 그 당락을 넘어서서 사실은 당원들 간에 뭔가 상당한 논쟁과 공방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1: 당 지도부가 그걸 정리를 못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지금 우리 당 지도부가
0: 네.
1: 조국 혁신당의 짝사랑을 하고 당의 정체성과 중심을 정확히 세우지 않고 애매한 상태로 통합 논쟁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1: 그리고 저는 조국 대표한테도 아쉬운 게 쇄빙선을 자처했으면 북구가 부산에 가서 싸워야죠. 자기 고향이잖아요. 뭐 자기가 그렇게 검찰 피해자였고 또 그런 면에 그래서 한동훈을 탄핵하겠다고 조국 혁신당이 앞장섰던 분들이 정작 그분이 정치적으로 나오는데 정치적 심판할 기회를 스스로 피하고 도망갔다. 한동훈이 자기가 무서워서 서울 사람이 타워 팰리스 한 사람이 부산에 내려왔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대결을 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평택으로 도망간 꼴이 된 거잖아요.
0: 근데 그 조국 대표하고 저희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 관련해서 그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부산은 좀 나오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 아니 그 말은 나는 분석을 해봤는데 그건 민주당이 평택으로 오면 후보를 안 내고 아니면 후보를 어설픈 사람을 내서 조국을 도와줄 거로 밀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민주당의 말을 듣고 지금 출마를 할 사람이 그러면 그 아니 다른 당의 말을 듣고 한 당의 대표가 움직인다는 것도 자기 모순이고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 조국 대표와 무슨 밀약이 있었던 건 우리가 모르는 오히려 그것을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0: 그나저나 아무튼 이 당원 간의 어떤 그 분열상은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아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게 정리가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당선자님 입장에서는 이 통합 논의는 일단 당분간 유보 스톱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1: 당연히 유보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통합보다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께 제시한 개헌인데
0: 네.
1: 다음 총선을 통해 개헌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개헌 중에 중요한 내용이 대통령 선거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있습니다.
0: 네, 네, 네.
1: 우리 당대표도 지금 결선투표제 도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후보 단일화가 보수든 진보든
0: 네.
1: 그게 강요가 됐던 거 아닙니까?
0: 네, 네, 네.
1: 근데 결선투표가 헌법적으로 정리되면 아니 조국 대표도 나오고 누구든지 나와서 결선투표에서 통합되면 되는데 굳이 통합을 왜 해요?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통합되면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하면서 느끼는 게요. 20대 남자들이 명함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0: 그 정도예요?
1: 아니, 그 정도입니다. 저 송영길한테 조차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는데 만약에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면 그 20대 남성과 20, 30대의 그 어떤 그 22번을 어떻게 끌어오겠습니까?
0: 그렇다. 알겠습니다.
1: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0: 더 이제 그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 제약상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했고요. 조만간 좀 다시 한번 인터뷰 모시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 네. 네.
0: 송영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당선자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0: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4: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6: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5: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국에 일명 강제노동 관세를 물리겠다는 건데요. 강제노동 관세는 뭘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다음 주 미국 증시에 상장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더해서 파격적인 상장 조건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 자산 가운데 금의 비중이 미국 국채를 앞질렀습니다.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6월 4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 그리고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1: 예, 미국의 관세 카드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죠. 하수총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강제 노동 관세를 전 세계 60개국 대상으로 물리고 관세율은 12.5. 한국 포함.
0: 네.
1: 아니 뜬금없이 강제 노동 관세는 뭐예요 이게?
0: 아, 미국이 내세운 이유는 이겁니다. 인신 매매나 아동 노동. 아동 노동 착취 같은 그런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너희 국가에 수입되는 거를 국가가 방관했다라면서 이제 징벌적인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이런 이제 54개국에는 강제 노동 상품 수익을 막는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았고 집행하지도 않았다라면서 12.5%의 관세를 매겼고요.
1: 예.
0: 뭐 유럽 연합이나 캐나다, 멕시코 뭐 이런 6개국은 제도는 있다. 그런데 집행이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해서 관세 10%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은 수입하지 말아서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을 뿌리뽑았으면 좋겠는데 당신들은 그걸 막는 법이 없고 법이 일부 있는 나라도 잘 운영도 안 하는 것 같다?
0: 네.
1: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낸 건지가 궁금해요.
0: 네. 일단 타임라인을 되돌아보면은 지난 2월에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글로벌 관세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그 이제 무역법 122조 카드라는 걸 발동을 시켜 버려요. 당시에.
1: 아,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더할 수는 없으니 그건 빼고.
0: 네. 그게 뭐였냐면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너무 커서 이제 비상사태일 때 말씀드렸던 그 무역법 122조 카드를 발동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걸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얹었었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이 조치가 의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가 돼요. 그게 다음 달 24일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카드로 강제 노동이라는 또 다른 명분을 꺼냈다. 이게 관세법 돌려막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는 게 목적인데.
0: 맞습니다.
1: 뭘 갖고 와서 매겼더니 연방 대법원이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방금 말씀하셨던 무역법 122조로 또 급하게 돌려막기 위해서 하나 매기고 있었는데 그것도 유효기간이 끝나니 뭘 또 하나 만들어 와서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그 오늘 이번에 들고 온 건 강제 노동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 당신들이.
0: 네. 안 막았다.
1: 그럼 뭐 그냥 강제 노동이니 뭐니 이건 신경 안 쓰고 미국이 그 관세 매기는 명분이 그냥 달라졌구나.
0: 네.
1: 라고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강제노동으로 그러면 우리가 진짜 불법적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한 그런 증거가 있어? 라고 이제 질문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강제노동이 어떤 거냐면 그 미국의 그 저기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수백만 명을 직업훈련소 같은 곳에 가두고 이제 면화 농장이나 그리고 태양광 패널 원료 그 폴리실리콘 공장 강제 투입을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타겟을 해가지고 법으로 신장 위구르 같은 강제 노동으로 만든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법을 2021년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법이 무서운 게 신장 위구르에서 온 물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유죄라고 추정하는 그런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1: 예.
0: 그 외에도 뭐 미얀마 군부 정권하에서 생산된 쌀이나 뭐 아프리카 말라위 농장의 아동 노동과 관련된 담배 그리고 뭐 열악한 원양어선 선원들을 착취해서 잡은 수산물 뭐 팜유 이런 공급망이 규제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이제 그 메이드 인 신장 위구르의 면화 아니면 메이드 인 미얀마의 쌀 이런 거를 미국에 수출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들여와서 가공한 뒤에 이제 완제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 미국에 수출하든 안 하든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도덕적으로 회의해.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
0: 네.
1: 라는 지적이네요.
0: 네. 그거를 이제 왜 너희는 법적으로 걸러낼 장치가 없니. 그래서 미국이 이런 이제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명분을
1: 노력을
0: 세운
1: 안 했다.
0: 겁니다.
1: 네. 미국이 이런 지적을 하는 거야 뭐 그들이 관세 매기기 위해서 꺼낸 명분이니까 아유, 뭐라고 하든 뭐 그거야 관세 얘기겠지 싶기는 한데 강제노동과 관련해서 뭐 꽤 여러 나라입니다만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막는 제도 자체가 없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0: 없어야 되는 건지 이게 아니면 생각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못 챙기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건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네요.
1: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겁니다. 아마.
0: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네. 아니라 뭐 중국과의 관계든 뭐든 맞습니다. 그런 건지 네. 고려는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찍힌 나라들 한 60개국한테는 미국에 수출하는 그 나라 출에서 출발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관세 매기겠다는 거죠?
1: 네.
0: 몇 퍼센트예요 이게?
1: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12.5%인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일반 물건 전반에 매기는 거예요. 예. 꼭 뭐 면화 이런 거가 아니고.
0: 관계 없더라도.
1: 네. 지금 한국이 관세 10%를 적용받고 있는데 12.5%가 적용되면 지금보다는 2.5%포인트 더 관세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노동 관세가 미국 무역법 301조라는 거에 근거한 법인데요. 301조 뭐 슈퍼법 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에 손해를 준다라고 판단하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 권한이거든요.
0: 근데 뭐가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1: 그게 301조 꺼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 노동 외에 과잉 생산도 이제 관세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예고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정부가 공장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물건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싼값을 밀어내는 바람에 미국 기업이 힘들다. 이런 이유로 또 추가 관세를 얹을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과잉 생산하는 나라들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네. 이번에 60개국 강제노동 관련해서 그 이른바 관세를 매기는 나라들이 과잉 생산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1: 네. 그래서 관세별로 관세를. 좀 봐야 되는데 강제노동 12.5%에다가 지금 과잉 생산 명목으로 만약에 2.5%만 더해도 우리 왜 2월에 이제 대법원 위헌 판결 이전에 한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 15%로 회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잉 생산 문제로 5% 매긴다. 그러면 301조로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17.5%로 뛰는 거잖아요.
0: 추가로 5가 될지 추가로 3이 될지 추가로 10이 될지 네. 그거는 트럼프 마음이고.
1: 트럼프 마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사를 통해서
0: 예,
1: 결정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네. 협상에서 또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25% 관세 폭탄을 15%로 낮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301조에 걸린 강제 노동하고 과잉 생산이라는 그러니까 콤보 관세로 15% 이상의 그 고율 상호관세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0: 그러게
1: 겁니다.
0: 그러게 우리는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후에 15%로 상한을 받았는데
1: 네.
0: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15% 이상은 안 매기는 걸로.
1: 네.
0: 그것도 이제 뭐 트럼프 마음이죠. 말 바꾸는 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 마음인데. 어쨌든
1: 네.
0: 우리는 그럼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관세니까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국들은 덜 받고 더 받고 뭐 우리가 협상 잘못했고 이런 이슈는 없는 거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거니까.
1: 근데 아마 과잉 생산 명목으로는 좀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품목별로도 그렇고 국가별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좀 봤을 때 최종 관세율하고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반도체를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는 이번에 미국이 새로 부과하는 301조 중에서 강제 노동 명목의 12.5%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일단 빠졌습니다. 제외 명단에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가 제외 대상에 이제 다행히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미국 빅테크들의 요구에 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뭐 니켈, 구리, 우라늄 같은 핵심 광물이라든지 뭐 커피, 석유 제품,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는 또 이번에 관세 품목에서 좀 그러니까 뺐어요.
0: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일률적으로 그
1: 네.
0: 강제 노동 관세가 매겨진 게 아니라,
1: 네.
0: 그것도 품목을 쭉 나열을 했군요, 미국이.
1: 네, 근데 조금 이제 그 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과잉 생산 명목. 앞으로 정해질 거 그게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전자장비, 자동차 부품, 성박 이런 게 이제 명시가 예고가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좀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지금까지는 관세 10%를 그 이른바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한시적인 관세를 내고 있었던 업종 중에 일부는 우리는 그럼 다음 달부터는 관세 없어? 그런 품목들도 꽤 있겠네요. 들쭉날쭉.
1: 네네. 품목별로는 좀 엇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거쳐가지고 10% 임시 관세가 사라지는 그 7월

0: 4일 전에 예.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트럼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박수희 기자가 준비하신 네. 소식 스페이스X 공모 관련해서 네. 재미있는 다양한 뒷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정은 정해졌죠?
2: 예, 다음.

0: 공모 스페이스X의 주식 가격이 되고요. 이게 이거를 좀 특이한 게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회사들도 보통은 이제 회사가 주관사와 함께 자신들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대략적인 희망 공모 범위를 정합니다. 그런 이후에 북빌딩이라고 하는 수요 예측을 진행해서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감안하고 인기가 있다면 그 희망 공모가 범위보다 좀 높게 설정하기도 하고 좀 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 결정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 미국 증시에 상장했던 쿠팡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이 스페이스X 이전에 가장 뭐 미국 증시에서 최대 IPO라고 했던 알리바바 중국 알리바바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1: 기관 투자자들한테 우리 주식 주당 얼마쯤에 팔면 니들 신청할 것 같아 해서 이제 범위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0: 네네.
1: 대충 한 이 정도 생각들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0: 네 맞습니다.
1: 여기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여기도 일론 머스크가 딱 정했다 135달러.
0: 예, 딱 우리는 135달러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고 이게 뭐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모희망 가격을 정할 때는 보통은 기존의 비슷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이런 가치를 받고 있으니까 예. 여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대략 이 정도 가치를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희망 가격을 제시하는데 스페이스X는 비교해 보면은 뭐 우주 로켓 발사하고 통신 데이터 센터 비교 대상 기업이 딱 하나로 한두 개로 좁혀지지가 않아서
1: 저보고 하라고 하면 택배 회사들. 과 뭐 초고속 인터넷 하는 통신 회사들 두 개 결합할 것 같은데.
0: 네.
1: 업의 성격은 결국 그거니까 공간만 네. 우주일 뿐이지.
0: 네. 어쨌든
1: 괜히 뭐 공부 좀 못 받을 것 같아서 심통나서 그래요.
0: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한 예. 가치를 그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여기서도 일론 머스크 성격 드러나는 거죠.
0: 네.
1: 그냥 관행적으로 하듯이 하면 되는 걸
0: 네.
1: 굳이 135달러 정해놓고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마세요.
0: 네, 맞습니다.
1: 뭐 이런다고 네.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라고 괜히 툭 하면 또 던지는 거니까.
0: 네.
1: 독특한 성격이다. 자, 주관사들 수수료 중간에 상장 도와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하면서 네. 수수료 받는 게 이제 주관사들 우리로 치면 이제 증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일을 하는데 수수료율이 뭐 엄청 깎였다고요?
0: 예, 여기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예, 스페이스X 기업 공개가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인 만큼 이 주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곳 정도 주관사 인수단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월가에서 기업 공개 업무를 수행할 때 받는 수수료율은 주관사나 인수단이 판매하는 그 가격, 그 공모주 가격이 한 4%, 7% 그 사이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 공모주를 팔아준 공모주 예, 예. 전체 물량의 네. 10% 4%에서 7% 사이.
0: 네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이제 주관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한참 낮은 이제 0.75% 정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후려치는 것이죠.
1: 그러니까 우리는 공모를 많이 하니까 물량이 많지 않냐.
0: 네.
1: 그러니까 좀만큼 하면서 4% 받아가는 거나 우리처럼 많은 물량 갖고 가서 0.75 받는 거나 뭐 우리가 오히려 더 총액은 더 주는 것 같다. 그 계산이군요.
0: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끼워주는 거 고맙다고 생각해. 뭐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
1: 영광이잖아.
0: 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주당 135달러에 그 대략 5억 6천만 주 정도를 신주로 발행을 예. 해서 IPO로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공모 규모가 750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 원입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큰 규모인데 이게 어느 정도라 하면 직전에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사우디 시장에 상장할 때에 비해서 한 2.5배
1: 예.
0: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2014년 알리바바가 상장할 때에 비해서 3배 정도 됩니다. 공모 규모 자체가
1: 예.
0: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수료는 굉장히 후려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받는 수수료 총액은 적지 않다.
1: 뭐 더 많겠죠. 예.
0: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 한 8천억 정도 수수료가 나갈 것이다.
1: 그렇기도 하고 박 기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걸 안 받아가면 고객들이 공모주 사러 그 증권사 왔다가
0: 네.
1: 아, 이 회사는 스페이스X 공모주 없어요?
0: 네.
1: 다른 증권사로 가야 되겠네 하고 네. 이제 가는 고객들이 많아지니 뭐 안 믿지더라도 받아서 파는 게 필요할 네. 수도 있겠어요.
0: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게 그다음에 이어지는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상장 예정되기 예. 때문에 여기서 약간 트랙 레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1: 이 스페이스X 지분은 클래스 A, 클래스 B 뭐 이게 따로 있고
0: 네.
1: 일론 머스크는 클래스 B라는 별도의 특별한 뭐 한 주당 의결권 10개 있는 주식을 갖고 있어서 주주총회 하면 모든 주주가 다 참가해도 일론 머스크가 그냥 한 7, 80% 지분 갖는다고 하던데 그래요?
0: 예, 정확하게 한

0: 85.1%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 파는 주식은 클래스 A라고 해서 일반적인 보통 주이고요.
1: 예.
0: 일론 머스크는 이 주식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클래스 B라고 하는 차등 의결권이 가지고 있는 한 주당 의결권이 10개씩 부여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결권이 85%에 달합니다.
1: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게 개인 회사지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도 들을 텐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안심하겠습니다. 야, 이 정도 줬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최선을 다해주겠다 이 정도면 자기 네. 완전히 자기 개인 회사랑 마찬가지니까
0: 네.
1: 그런 생각도 하겠는데요.
0: 네, 일단 뭐 일론 머스크는 자기 지분을 상장 후에 1년간은 이제 락업 보유수 일단 제시를 했고요.
1: 그렇군요. 85%를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X. 이래서 나중에 테슬라하고 합병하면서 스페이스X는 가치를 많이 올리고 자기 지분 많은 이제 자기 지분이 별로 안 남아 있는 테슬라는 가치를 별로 안 올려서 합병시킬 거다 나중에.
0: 네, 그런 설명 많이
1: 설명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꽤 익숙하니까.
0: 네, 네.
1: 알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거 살려면 어떻게 사야 돼요?
0: 일단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주간 인수단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 공모로 우리나라 공모주로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직접 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상장 절차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 스페이스X가 지난달 20일에 S1이라고 하는 증권 신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로 먼저 제출해서 심사를 받았고
1: 예.
0: 일종의 통과를 해서 보름 전에 문서를 공개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이 이 스페이스X의 증권신고서를 심사한다 그러면 일정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상장하는 일정이. 그래서 물리적으로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당국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요즘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공모주를 대량으로 뭐 산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을
1: 그렇죠.
0: 거고
1: 공모주 안 사면 직접 보통주 거래되기 시작하면 괜히 비싸게 사야 되는데 공모주 하려는 사람이 보통 주는 그럼 안 살까요? 모르겠네 그거는.
0: 네, 일단은 제도적인 측면이 가장 크긴 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보다 좀 일본은 예. 제도적인 규제가 좀 약간 유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계 증권사들이 알겠어요. 개인들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직접 살 수 있다. 마치 네. 일본에 상장하는 회사들처럼.
0: 네, 맞습니다.
1: 자, 라이젠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 국채보다 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통계를 보니 그 말이군요.
2: 네.
1: 금이 꽤 늘었네요. 미국 네. 국채가 줄고.
2: 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의 최대 자산이 기존의 미국 국채에서 이제는 금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의 27%가 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보다 7%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1: 7%포인트?
2: 네. 7%포인트가 네. 늘어난 수치인데요. 반면에 기존의 자산 비중 1위였던 미국 국채는 비중 25%포인트에서 3%포인트가 줄어서 22%포인트로 순위로 이제 2순위로 밀려난 거죠.
1: 25에서 22 됐다는 거죠. 미국 국채는.
2: 맞습니다. 네. 물론 국채 말고도 예치금 그리고 회사채와 같은 자산까지 합치면 달러 자산이 아직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요.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미국 국채가 금이 국채를 넘어선 것은 1996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 이거는 그냥 우리는 들고 있었을 뿐인데 금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이렇게 금 비중이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인지.
2: 네.
1: 우리가 사실 금을 열심히 그동안 사고 있었지롱. 인지.
2: 네. 맞습니다.
1: 섞여 있겠네요.
2: 네, 섞여 있는데 이제 최근에 금을 많이 산 외국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세계 금 보유 1위국은 미국이지만 미국 외에도 금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신흥국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해서 폴란드, 카자흐스탄, 브라질 등이 금을 다량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폴란드 중앙은행은 지난해에만 95톤의 금을 사서 지난해 세계 중앙은행 금 매입 1순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올해 3월 3월에만 약 5톤의 금을 추가 매입하면서 예. 약 2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매달 금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거 뭐 이맘도 이해가 가죠. 뭐 미국 국채로 갖고 있으면 그 미국 국채가 미국 은행이 개설한 통장 안에 넣어놔야 되는 건데
2: 네.
1: 미국이랑 사이 나빠지면 그냥 그거 압수해버리잖아요. 지난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 이유로.
2: 맞습니다.
1: 물론 침공은 잘못한 거지만 그거 했다고 그거를 압수해 버리니까 아 이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휴지되는구나라는
2: 네.
1: 걸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 다들 미국이랑 사이 안 좋은 나라들 중심으로 특히
2: 맞습니다.
1: 국채 버리고 금 사야 되겠다.
2: 네,
1: 금값 올라가는 게 그런 원인도 좀 있었겠죠.
2: 네.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금값이 한 두 배 된 것 같은데.
2: 네,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네.
1: 그렇군요.
2: 그래서 2020년대에는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2024년도부터는 그 오름세가 확실히 확 빨라졌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4,4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2,000달러대 선에였는데 이제는 4,000달러대가 그렇죠. 됐으니 굉장히 고점이 된 것입니다.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비교하면 두 배 오른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오를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금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논란은 또 계속 나오는 건 같은데 이건 또 의견에 따라 다르니까.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는.
2: 아! 그럼 언제 떼 얘기를 하노?
3: 됐다. 우리 지역 인재는 우리가 키운다.
4: 6월 20일 토요일 연세대 김현철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 명문대 부활 프로젝트 직어국 리턴즈. 신청은 6월 7일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5: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심리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모르는 사람을 10번 정도 만날 수 있다고 하자 대략 몇 번쯤 만나면 상대를 파악할 수 있겠소? 그러자 한 5번 정도면 될 것 같다는 대답이 많았지요. 이번엔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당신을 몇 번쯤 봐야 당신을 파악할 것 같죠? 그러자 대답이 글쎄요, 8번? 아니요, 그 정도로 날 알 수 있을까요? 요컨대 나는 남을 척 보면 알지만 남은 절대 나를 쉽게 알 수 없다. 우리 마음속엔 이런 아집이 가득하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0: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데세.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 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 시설 용지, 단독 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9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개표 13시간 만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오전 8시 35분 기준 개표율은 97%로 오 후보는 48.9%, 정 후보는 48.4%로 초경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득표차는 2만 3천여 표 차인데 송파와 동작, 영등포구 등에서 약 16만 표가 남아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됐고, 디지털 소통 비서관 출신인 김남국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AI 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석패했고,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도 현직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안에라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뒤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란 간 휴전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협상 자체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문서에 서명하는 데 상당히 가까워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에 대해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며 최근 미국이 이란에 상당한 군사적 타격을 가해 그들이 맞대응한 것이라고